네, 노래 에너지가 아주 그냥 엄청 젊네요. 자, 미카의 We Are Golden 오늘 첫 곡이었고요. 오늘 최은서님 이야기를 오프닝에 들려드렸더니 많은 아침 가족분들이 응원을 보내주고 계세요. 20살 청춘 응원합니다. 좋은 영업장에서 오래오래 일할 수 있기를. 이연희님, 20살 단어만 들어도 좀 울컥해요. 사회생활 하나씩 알아가는 게 기특해서 그래서 또 울컥하고 응원합니다 젊은이. 이성종님, 아 감성이 아주. 20살 젊을 때는 자기가 젊은 거를 알면 알기가 힘들죠. 예. 오래 일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다고. 이모가 멀리서 응원합니다 라고 7403님. 대학 들어가서 첫 알바자리 구했을 때 떨림과 설렘이 떠오르신다는 3874님. 자, 이렇게 많이들 공감해주고 계시니까 진짜 이번 햄버거집에서는 행복하게 좀 원하는 만큼 오래 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릴게요. 자,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코리아 트렌치 주식,

0: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롯데렌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IS동서,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와 함께할게요.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삼일제약.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4: 백조 싱크.
15: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3: 든든한 내일로요.
15: 네?
1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5: 제대로 가시네요.
1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개머나님 경쾌한 드럼스틱에 설마설마 하다가 진짜? 하고 신났어요. 아 전주 들으시다가 아 테이크 온 미구나 라고 아하 였습니다.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아요. 이 노래 듣고 싶다 하면 딱 나와서 혹시 제 마음에 다녀가셨나요? 어 그런 건 민간인 사찰인데 라고 윤정호님 어, 굉장히 깊숙이 들어오시네요. 아니 진짜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뭐 탑백귀가 아니라도 대중음악 만드는 사람들은 다 한번 이런 욕심이 나지 않을까요? 누가 들어도 참 좋고 행복한 마음이 드는 그런 전주 반주. 근데 여러분 이 노래 너튜브에 한번 그 히스토리를 찾아보시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엄청 함정인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처음 만들었던 테이크 온 미 버전은 거기서 들어보면 어 진짜 이대로 가면은 이렇게까지 히트하지 못했겠구나 라고 설득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버전으로 이제 탈바꿈이 되었는데 그걸 보다 보면 또 음악을 만드는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그 야 이렇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훨씬 생각할 게 많아져서 괜히 봤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잘 빠지게 만드는 네, 그런 노력은 어떤 예술에나 필요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근데 은서님이 듣고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커피 쿠폰 주신 거 보고 들어와서 글 남깁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아유 다행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평소처럼 네, 문자 게시판에 듣고 싶은 노래 또 남기고 싶은 이야기 망설이지 마시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또 사연으로 11시까지 함께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필 콜린스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Another Day in Paradise.

네, 어우, 이렇게 미니 게시판에 반겨주실 줄 알았다면은 좀 더 자주 들려드릴 걸 그랬어요. 필 콜린스, Another Day in Paradise였습니다. 역시 드러머 출신답게 아주 이 곡에서도 사실 아까 Take On Me 편곡 얘기도 드렸지만 정말 드럼 사운드를 어쩜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독특하게 프로듀싱을 할 수 있었는지 참 오랜만에 들어도 대단합니다. 물론 노래도 좋죠. 그게 기본이겠지만 목소리 너무 좋아하신다고 20대 때 특히 좋아하셨다고 2539님 그 따님이 릴리 콜린스라고 벌써 뭐 그분도 한 20여 년 가까이 여배우로 활동하고 있죠. 네. 아침부터 바빠서 열일 모드인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힘이 난다고 아 감사합니다. 8729님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이번에는 싱스트리트에서 우리 세윤 작가님이 거기 그 주인공의 형이 두란두란이 밴드지 필 콜린스는 이혼한 머리 벗겨진 아저씨 뭐 이런 취급을 해서 정말 예 한국에서는 완전 반대죠. 두란두란을 듣는 애들은 그냥 여자애들한테 잘 보이려는 그런 취급을 받고 필 콜린스는 영국 프로그레시브의 산 역사다 뭐 이렇게 됐는데 본토에서는 본토가 아니라 영국에서는 또 그런 농담도 유효했던 것 같아요. 자 말이 길었습니다. 1947님이 신청하신 듀란 듀란의 곡인데요. Ordinary World라는 곡입니다.

0: 예, 듀란 듀란의 Ordinary World 듣는 동안에도 오늘따라 문자 게시판도 그렇고 미니 게시판도 그렇고 선곡이 너무 좋다고 뭐 평소 때 안 들려드렸던 곡도 아니지만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또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또 저희 게시판에 작은 변화가 있는데 예,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고생해 주신 프로듀서분이 바뀌셨거든요. 광고 듣고 안내해 드릴게요.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병원의 입원실 모습까지 바뀌고 있대요. 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도 다빈도 질병통계 자료를 따르면 한 10년 전만 해도 신생아 출생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가장 많았었는데 이제는 노년 백내장이 1위로 올라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백내장으로 입원한 환자는 35만여 명, 입원 치료에 든 건강보험 의료비는 6,139억 원이 넘었고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 하나죠.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노인 백내장보다 입원 환자는 적지만 입원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 의료비는 백내장의 3배가 넘는 1조 9,312억 원. 그래서 비용으로는 1위에 올랐답니다. 자, 점점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 환자 또 치료비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뭐 저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신 성적 때문이래요.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제 1등급을 못 받으면 상위권 대학 입학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일찌감치 자퇴를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능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고1 학업 중단자는 지난해 이미 만 명이 넘었고요. 7일에 발표된 학교 알림이 공시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일반 고등학교 전체 학업 중단자는 총 18,661명으로 최근 7년 사이 가장 많았대요. 특히나 교육열이 뜨거운 서울 8학군과 경기도 소재의 비평준화 고등학교 학생 비율이 높았다는데 대학을 위해 고등학교 3년 추억과 경험을 아예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그냥 이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바로 어제 우리나라의 첫 정지 궤도 인공위성인 천리안 1호가 16년간의 대장정을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0년 6월에 발사된 천리안 1호는 해외에 의존하던 기상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게 해준 아주 고마운 위성인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임무를 다한 뒤 스스로 우주 묘지 궤도까지 이동해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수명이 다한 위성을 그대로 두면 이제 우주 쓰레기가 돼서 수백 킬로미터 더 높은 묘지 궤도에 올라가서 폐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고난도의 기술이래요. 아, 나 임무 다 마쳤으니까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저기에서 그냥 끝나야 돼. 근데 그 어려운 걸 천리안 1호가 성공적으로 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성 기술의 새로운 역사를 쓴 건데요. 한반도의 기상 관측 정보를 담당했던 천리안 1호와 또 관계자 항공우주연구원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이 천리안 단어 들으시면 오래전 PC통신 떠오르는 분들 많이 계시죠? 1985년 천리안 서비스를 시작으로 90년대 나우누리, 유니텔, 하이텔 밤마다 푸른 화면에 코를 박고 세상과 소통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 당시에 PC통신을 소재로 한 이 영화 큰 인기였었습니다. 자, 1997년 개봉한 전도연, 한석규 주연의 이 영화 제목이 무엇일지 요즘에는 이렇게 표현 안 하죠. 로그인한다고 하지.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종합 간장 세트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자, 그러면 그 영화에 삽입돼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사라본의 러버스 콘체르토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 였습니다. 야, 오늘 퀴즈는 PC통신을 소재로 한 97년도 대히트작 전도연, 한석규 배우의 주연 영화 정답 접속입니다. 요즘에는 접속한다 그러면 누가 쳐다볼걸요? 로그인하라 그러지. 접속해봐! 5242님이 저 대학 때 엄청 했어요. 채팅하다 번개도 하고. 그쵸, 번개. 그때 만났던 짐 캐리 닮았던 잘생긴 그는 어디서 뭘 하고 있나 궁금합니다. 오, 상당히 미남이셨겠어요, 짐 캐리. 자, 5242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강대환님이 그 이거는 제 노래 Back to the Real Life라는 노래 전주 기억하시면 그게 바로 접속할 때 나던 네, 천리안 시절 그 사운드가 그냥 전주에 사용이 됐었는데 이 소리 다 자동 재생되시죠? 라고 네 뒤에 막 삐요 삐요 삐요 이렇게 소리 라떼 말이야 전화선 뽑아서 컴퓨터 연결했어. 맞아요, 맞아요. 전화요금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엄마한테 등짝 맞았던 시절이 있었지. 7147님. 자, 그래서 종합 간장 세트 소소하지만 강대환님 7147-4893 9811 이무정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금요일까지 이 소소한 저칼로리 퀴즈는 계속되니까 네, 형편되시면 참여해 주시고요. 또 굳이 뭐 예, 참여 안 하시고 그냥 귀만 열어놓고 있으셔도 아무 상관없고요. 자, 공식적으로 아직 우리가 개편은 맞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오고 나서 벌써 프로듀서분이 이제 세 번째 프로듀서가 오셨어요. 이번 주부터. 그래서 그동안 짧지만 그래도 6개월 정도 또 저희를 잘 이끌어주셨던 이현재 프로듀서 감사드리고 새로 음악을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김나형 프로듀서가 함께 하셨는데 다 이렇게 오자마자 막 선곡 얘기하고 이러니까 저희가 또 기분이 응원을 엄청 받는 그런 기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소소한 변화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루이 암스트롱의 음성으로 What a Wonderful World 준비했습니다.

네, 모튼 하켓의 버전으로 들은 Can't Take My Eyes Off You였습니다. 한희수님, 김상호님 등등이 아까 아하 노래도 들었는데 모튼 하켓 목소리 두 번이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으시다고 그러네요. 예. 솔로 경력으로는 또 이 노래를 히트시켰습니다.

0: 원래 이게 예전 보이그룹으로 해야 할까요? 네, 바로 또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원곡도 굉장히 히트를 했던 곡인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술 인문학 수업 들으러 동네 학습관에 가요. 나이 들어서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9684님. 아, 예, 그동안 뭐 아무튼 생업을 그만큼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런 시간도 찾아올 수 있는 거겠죠? 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4117님은 아, 오늘 저 희망 퇴직하러 마지막 출근 중입니다. 남편은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좀 쉬라 하는데 어떻게 쉬는지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면 좋을지 생각 중입니다. 아, 쉬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를 만큼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이야기일 테니까 너무 조급해 마시고요. 쉬는 거는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더 에너지를 충전한다라는 마음으로 조급해하시지 않고 네, 남편을 좀더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말씀드린 선물들 외에도 문화 선물이 또 하나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의 일생을 다룬 창작 뮤지컬 파가니니 알석 티켓을

다친 가족 다섯 분, 한 분당 두 매씩 드릴 텐데요. 자, 언제 어디서?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시간 잘 확인하시고요. 6시 반 공연이에요. 대학로에 있는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에 관심 있으신 분, 말머리 뮤지컬 이렇게 시작해서 성함과 함께 문자로만 저희가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참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으로 신청 문자 주시면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 따로 문자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2부 마지막 곡은 카일리 미노그의 대히트곡이죠. Can't Get You Out of My Head 듣고 잠시 후 3부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우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0: 찬잔은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읽어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1: FM for you.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요, 예전 한 벌써 2000년대 초반이니까 좋게 25년 정도 전에 제가 음악 살롱을 진행할 때 그때 살롱에서 많이 들려드렸던 곡들, 특히 제3세계라고 표현됐던 그 음악들을 CD 두 장에 모아서 공식 라이센스로 발매했던 적이 있어요. 음악 살롱, 윤상의 음악 살롱이라고. 거기에도 담겨 있을 만큼 당시 그 음악 살롱을 애청해 주셨던 청취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인데요. 제가 다시 오늘 아침으로 와서는 처음 들려드립니다. 원래는 댄서로 음악을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노래까지 하면서 브라질에서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라 메르쿠리라고 하는 여가수의 버전으로 보세 아부소라고 하는 곡. 음악은 굉장히 뭐랄까 잔잔하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제목을 굳이 의역을 해보면 넌 내게 모욕감을 주었어 뭐 이런 뜻이래요. You abused me 이라고 하는데, 자 어차피 뭐 가사보다도 음악이 전반적으로 주는 그런 편안함에 한번 귀를 맡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라 메르쿠리의 보세 아부소, 오늘 생각난 노래입니다.

0: 아무리 모욕감을 줘도 이런 음악이라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오정현님. 그쵸. 예. 다니엘라 메르쿠리의 보세 아부소우. 아, 그나저나 그 음악살롱 앨범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기 미니 게시판에 글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야, 25년이 지난, 그래도 변치 않고 이 시간에 MBC FM에 귀를 열어주고 계신 분들 이렇게나 많이 계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도 많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때 들었던 음악에 다시 한번 예 이렇게 네 음악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저도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특이하고 독특한 음악들이 많아서 들으면서 매료되었습니다. 유재희님. 아, 고등학생이셨으면 뭐 지금. 그쵸. 그때보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뭐 전 세계 어떤 음악을 더 쉽게 폰으로 그냥 들을 수 있는데, 우리 그때보다 우리가 음악을 더 많이 듣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그레인원. 키움증권, 멕시칸,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브람스 안마이자, 주식회사 헤리즈하보에와 꾸며드릴게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인온 효소.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5: 6월 9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이제 3부 시작했고요. 박예숙님, 오늘도 맨발 걷기 하러 나가고 있어요. 이 계절이 가는 게 아쉬워서 매일 커피 내려서 맨발 걷기 합니다. 가까운데 그런 게 있으면 좋죠. 예. 0612님은 4개월 된 아가하고 남편이랑 한 달 제주 살기 하고 있어요. 오, 아기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고요? 남편과 아기는 아침 산책 나갔고 혼자서 오하이온 들으며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아, 여기에서 한 달 살이 한다는 게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남은 제주에서의 시간도 오하이온과 함께 할게요. 라고. 감사합니다. 예. 그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4개월 됐으면은, 네, 엄마 아빠도 많이 피곤하고, 오히려 그게 나을 수 있나? 자, 그리고 아까 1, 2부 때 이제 팝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가요는 언제 듣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곡들 다 보니까 가요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준비된 곡 잔나비인데요. 5069님의 신청곡이에요.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그리고 조영희님께서 신청하신 솔루션스의 들꽃.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쨍하게 부르는 이 노래의 주인은 뉘신지요. 너무 좋아요. 라고 박은진님. 예, 저도 사실은 오늘 김나영 PD 덕분에 알게 됐는데요. 솔루션스라고 이름은 예, 예전부터 들어봤는데 들꽃이라는 곡이었거든요. 마침 조영희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멤버를 보니까 보컬의 박솔, 기타 나루, 베이스의 권오경, 드럼의 박한솔. 아, 왠지 어디서 들어본 듯한 4인조 밴드였습니다. 앞서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5069님의 신청곡이었고, 이전에도 이 노래가 좋았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더 좋은 이유가 뭘까? 회사 탈출해서 바닷가에 가고 싶어요. 다 그렇지 뭐. 나도. 양은미님. 네. 이 정도는 돼야 초록을 거머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한라봉 밭에서 새순 꺾고 계신 6807님이 진짜 새순을 딱 보여주셨는데 사진으로 진짜 초록을 거머쥐고 계시군요. 예, 수학 뭐라고 해야 되지? 수학 많이 하셔가지고 네 달달하게 네 달달하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와, 강릉 가고 계신 이은희님, 횡성 휴게소에서 15분간 정차. 평일이라 그런지 차도 안 막히고. 고속버스 타고 딸과 우아윤 함께 들으며 가고 있어요. 야, 횡성 휴게소 이름만 들어도 분위기가 있네요. 왜 침이 고이지? 여행 가세요? 따님과 즐거운 추억 만들고 오시기를 응원 드리고요. 잇몸 치료하러 치과 가는 3874님 무서워 죽겠다고. 아, 진짜 이거는 다 무섭죠. 근데 마취 따끔할 때 빼면 괜찮을 거예요. 자, 손잡아달라고 이 노래를 신청하셨거든요. 이하입니다. 손잡아줘요. 아, 다음 곡. 예, 그 어차피 또 신청곡으로 4788님이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신청하셨는데 이 두 곡을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2: 와우
1: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동해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6월 12일 오후 5시 30분 동해 종합경기장에서 초청가수 유민, 에일리, 나태주, 김연자, 김용빈의 축하 공연과 함께 선보이는 개회식이 마련됩니다. 43개 종목에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8: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8순이 넘은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요 며칠 저기압인지 문자해도 답장도 없던 엄마인데 목소리가 갑자기 활기차서 기분 좋음이 한껏 느껴졌다. 예, 나 오늘 꽁돈 생겼어. 주말에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가. 나도 모르게 복권 당첨됐어? 라고 물었더니 진실은 30여 년 전 아빠 친구의 꼬임으로 주식에 주자도 모르던 아빠가 샀던 주식이 폭망을 해서 그냥 없는 걸로 치고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배당금이 나온 것이었다. 엄마의 기분은 하늘을 찔렀다. 예, 꽁돈이잖아. 엄마가 쏠게. 먹고 싶은 거 먹자. 엄마, 그렇게 좋아? 원금도 다 날렸다면서. 아이고, 얘는 좋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게 이렇게 좋아할 일인가 하면서도 엄마가 행복하니까 좋았다. 근데 주말에는 내가 쏠 거다. 저 귀한 돈은 엄마 거니까.

예, 뭐 주식에 관해서는 저도 뭐 드릴 말씀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3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배당금이 나오는 거라면은 예, 원금도 뭐 어떻게 좀 살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고요. 커피 두 잔은 저희 오늘 아침에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과 함께 6월 9일 화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 이렇게 전해봅니다.

소녀시대의 좋은 일만 생각하기였습니다. 오늘 철부지라는 가명으로 사연 주셨던 어머님 너무 귀여우신데요? 이수키님. 저도 주식하고 있는데 오를 때보다 떨어졌을 때 감정이 참 그렇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이재영님. 그러니까 그게 언제 뭐 매도를 하느냐 이런 결정이 정말 어려운 거라고 워렌 버핏 아저씨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고 배당금도 천차만별이에요. 남편 보니까 몇백 원도 받던데요. 이선하님. 저도 2만 원 이상

배당금 받아본 게 없거든요. 왜 나오는 줄도 몰라요, 사실. 그게 또 뭐 배당금 나오는 주가 있고 어쩌고. 저는 제가 관리 안 합니다. 예. 저는 배당금 100원 받아봤어요. 박시연. 다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예, 주식 그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도들 주식도 하니까 너무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너무 사회에 뒤떨어지나 싶기도 하고 또 잘 모르면서 법석 뭔가 크게 투자하기에는 겁나고 점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100원도 꽁돈은 꽁돈이니까 아무튼 예. 자, 이어서 1629님 신청곡이에요. 조지의 좋아해.

적재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조지의 좋아해에 이어서 들었고요. 택배 알바 중이신 0779님 지금 차가 아직 안 와서 기다리는 중에 잠깐 듣고 있습니다. 가끔 몰래 몰래 이어폰 끼고 듣곤 해요 라고. 아, 점점 더워질 텐데 컨디션 잘 챙기시고요. 네. 늦은 출근 중이신 5390님 요즘 왕사나무로 유명해진 청령포를 지나고 있는데요. 출근을 그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관광객들이 보입니다. 날씨도 좋고 사람들의 표정도 즐거워 보여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육지 위의 섬 청령포. 예. 허마리아님은 남편이 처음 미국으로 출장을 갔어요. 가까운 나라로 갈 때는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미국 간다니까 뭔가 무섭더라고요. 상대가 괜찮다고 해주면 그래도 안심이 될 것 같아서. 미국 그렇게 무서운 동네 아니죠? 25년이 지나도 애틋한 내 남편이에요. 대단하신데요. 이야, 은혼식이 지났는데도 애틋하신. 미국은 뭐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예, 뭐 출장 가야 될 정도의 동네면은 무서워하실 필요 없죠. 아유, 진짜 애틋하시구나. 예, 염려 마시고 돌아오시면 또 소식 전해주세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오늘 저칼로리 퀴즈 때 영화 접속에 대해서 문제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그 영화의 아까 러버스 콘체르토 뭐 거의 주제가 곡으로 사용된 곡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곡이 그 영화를 통해서 국내에서 다시 뭐 차트 역주행을 한 적이 있었죠. 2708님 얘기처럼 영화 너무 재밌었고 그 좁은 나무 계단을 스쳐 올라가던 모습 더 애틋했습니다. 지금같이 촘촘한 통신망이 있던 시절이 아니어서. 아무튼 영화에서 흘렀던 Pale Blue Eyes라는 곡 너무 좋아서 영화 보고 레코드 가게 갔더니 주인 아저씨가 아니 이 노래 뭔데 이렇게 많이 찾냐고 물어보셨던 기억이 난다고. 그럴 수 있죠. 하도 나온 지가 70년대 노래인데 갑자기 90년대 벨벳 언더그라운드를 찾으니까. 그 외에도 2444님 또 강수환님 영화 덕분에 이 노래 너무 좋아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분위기는 조금 뭐 그쵸 뭐 제목처럼 창백한 파란 얼굴 파란 눈인데 아무튼 69년도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세 번째 스튜디오 앨범에 수록됐고 영화 접속에 사용돼서 90년대 말 큰 사랑을 또 받았던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일단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요. 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strangers, what I see.

안녕하세요. 50 예원입니다. 멤버들이 처음 모였을 때만 해도 서로 살아온 동네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있어서 다들 조심스럽고 어색했어요. 그런데 함께 부딪히고 무대를 완성해 가면서 이제는 표정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됐죠.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5명이 모여 조금씩 섞이다 보니 저희만의 다채로운 하모니가 만들어졌습니다. 혼자서는 낼 수 없는 빛도 함께 모이면 가장 눈부신 색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새로운 유학과장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뚫자.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3: 두고 왔어?
4: 와,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리 와.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경제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대요. 내일 뉴욕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다면 어디로 갈 건가요? 이 막막한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른 건 그랜드 센트럴역, 시간은 정오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그냥 남들도 그럴 것 같아서였다고 하네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같은 걸 선택한다는 건데요. 이게 가능한가 싶지만요. 지금 우리도 약속하지 않았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모였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즐거운 시간 저와 함께 보내고 가시죠.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세비지 가든의 I Knew I Loved You 듣고 왔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뉴욕에서 내일 낯선 사람 만나야 되는데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다면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랜드 센트럴역 시간을 정오라고 골랐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냥 남들도 그럴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 취향도 좋지만 그냥 남들이 할 것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좋아하는 맛집으로 유명한 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요즘 유행한다 하는 노래도 듣고 내가 그동안 입어보지 않은 스타일이더라도 요즘 유행하고 있다 하는 옷도 사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남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 갖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모두가 좋아할 법한 노래들로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오전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1133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고요. 잠시 뒤에는 초대 가수 찌니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카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너튜브 검색창에다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바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보는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9: 네, 프로층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곡 만나볼게요. 1278님의 신청곡입니다. 이적의 같이 걸을까 듣고 돌아올게요.

네, 이적의 같이 걸을까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검정 치마의 Our Own Summer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만나볼 우리 라이브 카페 초대 가수의 신청곡입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Our Own Summer.

0: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에 초대 가수 모시고 라이브 카페로 함께합니다.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 자신의 길이 되는 순간이 있죠. 오늘 만나볼 뮤지션도 그렇습니다. 바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라이브 카페 가수 찐이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찐이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찐이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브런치 카페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찐이입니다.
0: 네, 너무 수줍고 귀엽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오늘 라디오 방송이 혹시 처음이신가요?
1: 네, 완전 처음이에요.
0: 와, 약간 설레는데 긴장이 되는 모습이 지금 역력한 것 같은데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1: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좋습니다.
0: 네, 컨디션 좋다고 하셨는데 잠시 후에 우리 찐이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무대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찐이님이 브런치 카페에 놀러 오셔서 어떤 가수분인지 어떤 싱어송라이터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찐이님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으신 점,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많이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 메시지 열려 있습니다. 네, 찐이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활동명 찐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1: 찐이는 제가 본명이 지윤이 박지윤인데 네. 이제 어렸을 때 좀 장난스럽게 별명을 짓다가 이제 좀 귀엽게 별명을 짓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지윤이, 찌윤이, 찌윤이 하다가 찐이가 됐습니다.
0: 지윤이에서 찐이까지 이렇게 너무 맞아요. 귀여운 별명이 됐는데 그럼 가족분들, 친구들 다 이렇게 찐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1: 맞아요. 제가 뭔가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다들 좀 스며들어서 다들 찐이라고 해주시고 뭐 대학교나 이제 일하다 만나신 분들도 그냥 친해지면 찐이라고 찐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뭔가 애착이 가는 별명이 돼서 활동명까지 짓게 됐어요.
0: 그러시구나. 지금 너튜브 댓글에 오분봉님께서 오 찐이님 반갑습니다 하시고 이승우님 찐이님 하이요. 오분봉님이 또 두 분 의상이 블랙핑크라고 그러네요. 우리 블랙앤핑크 의상을 입고 왔네요.
1: 그러네요.
0: 블랙핑크만큼 노래 잘하는 오늘 찐이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찐이님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샵 1133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찐이님 오늘 방송도 첫 출연이신데 원래 전공은 디자인을 전공하셨다고
1: 네.
0: 음악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을까요?
1: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음악이랑 미술을 좋아했었는데 뭔가 이제 대입을 앞두고 좀 현실적인 결정을 할 때는 좀 디자인 쪽으로 또 결정을 했다가 또 학교 다니고 이제 생활하면서 음악에 대한 그런 애정이나 열정이 좀 포기하기는 좀
0: 아쉬워서
1: 아쉽고 그런 마음도 들어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음악의 길로 다시 접어들게 됐습니다.
0: 대학교를 그럼 자퇴하신 거예요?
1: 네.
0: 그 부모님이 지금 반대는 안 하셨어요, 당시에?
1: 반대를 약간 어머님께서는 좀 안정적인 그런 길을 되게 추구하는 편이셔서 반대를 좀 하신 편이었고 아버님은 뭔가 저랑 좀 비슷하신 성향이셔서 음악 이나 예술 쪽을 되게 좋아하셔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는데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0: 오, 부모님의 의견이 갈리셨네요. 그래도 한 분께서는 지지해 주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사 작곡도 직접 하시는 싱어송라이터로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첫 음원이 나오고 이렇게 가수 활동, 음악 활동을 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1: 제가 2024년 1월에 첫 싱글 앨범을 발매를 하고 이제 그 이후로 4개 정도 싱글을 발매를 하고 이제 이제 2년 차 정도 됐습니다.
0: 오, 2년 차. 근데 제가 찐이님을 섭외하게 된 계기가 우연히 찐이님이 너튜브에 올린 자작곡이 기타 연주하면서 부르는 자작곡을 보고 너무 좋다 하고 섭외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찐이님이 어떤 음악을 하는 분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첫 곡으로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1: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작은 행복에 기뻐하는다 라는 곡인데요. 뭔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조금 작은 행복들, 소소한 순간들에서 행복을 느끼는 저를 발견하고 이제 써내려간 곡이에요.
0: 작은 행복에 기뻐하는 나. 그럼 일상에서 어떤 소소한 순간들에 행복한지 이런 에피소드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1: 맞아요. 제가 이제 일상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이나 좀 생각하게 되는 일,

0: 일상 삶을 살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같은 것들을 좀 가사에 넣은 곡이에요.
1: 와, 그럼 찐이님의 이 아름다운 목소리와 이 가사 내용까지 여러분 집중 잘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1: 네, 준비되시면 기타 연주 들려주시는 거죠?
0: 네, 맞아요.
1: 네, 준비되시면 부탁드릴게요. 네, 찐이님의 자작곡입니다, 여러분. 분홍색 술과 음식 듣기 전에 네, 작은 행복에 기뻐하는 나 찐이의 자작곡 함께 하실 텐데요. 기타 연주까지 라이브로 함께 하실 거예요. 잠시 정동 시간을 갖고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 준비되시면 바로 들려주세요. 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작은 행복에 기뻐하는 나.

0: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3: 와우
1: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프레스.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0: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이브 카페에서 초대 가수 찐이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1부에서 작은 행복에 기뻐하는 나 찐이님의 자작곡 처음으로 라이브 함께했습니다. 자동 광고가 나가느라고 마지막 뒷부분 살짝을 못 들었는데 우리 찐이님과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너튜브에서 찐이님 라이브 듣고 형준팡님께서 찐이님 노래 너무 좋다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체리님께서 찐이꾸 잘한다. 이주은님 목소리 너무 좋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분복님 미드 나온 요자였군요.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미드

0: 나온 뉴호자 지금 찐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대에 나오셨는데 또 지금 음악을 이렇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림은 또 얼마나 잘 그리실지도 궁금한데 디자인 전공에서는 또 어떤 활동을 하셨었어요?
1: 전공은 산업 디자인이긴 한데 제가 일러스트랑 이제 시각 디자인 쪽을 좀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수업들도 많이 듣고 어릴 때부터 좀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거를 따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날.
0: 다재다능해서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러우실 것 같은데, 찐이님의 자작곡 아까 만나봤잖아요. 처음 곡을 어떻게 쓰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1: 이제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다가 원래는 제가 싱어송라이터로 시작을 하려는 거는 아니었는데 그냥 보컬 레슨을 받다가 선생님께서 곡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 하고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곡을요? 약간 이러고 일단은 그냥 기타 잡고 코드 이제 몇개 쳐보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선생님이랑 또 업그레이드를 해 가면서 곡을 이제 완성시키고
0: 그냥 선생님의 권유로 작곡을 시작하게 된 거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 노래가 탄생한 게 너무 신기한데, 직접 곡 쓰는 것에 매력이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1: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생각나는 그런 글들을 메모장에 되게 많이 적어 놓는데 그런 것들이 멜로디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었던 말이나 그냥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글들이 노래로 만들어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그럼 요즘에도 하시고 계신 생각에 대해서도 노래 작업을 하고 계실까요? 다음 싱글은 언제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1: 다음 싱글은 제가 이제 마지막 싱글이 거의 해수로 2년 전이어서 이제 거의 1년 동안 곡을 안 내고 있었다가 올해 안에는 싱글 곡을 하나 낼것 같고 또 되면 여력이 되면 EP 앨범도 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작업하고 있어요.
0: 많은 기대해볼게요. 그럼 지금 찐이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찐이님이 올해 또 다음 싱글을 발매할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기존의 찐이님이 하고 있는 이 음악 활동, 우리가 다시 찾아보고 들어보고 싶으면 어떤 경로로 들어가 보면 될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우선은 이제 이미 발매된 곡들은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이제 멜론이랑 스포티파이 등등 다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찐이라는 이름으로 제 커버곡이랑 제 곡들도 올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찐이를 아마 치면은 제가 좀 아래 나올 건데 영어로 치면은 그래도 나
0: 위에 나오나요? 영어의 스펠링은 뭔가요?
1: 이게 영어로 ZZINI 이어서
0: ZZINI 찐이. 네.
1: 네,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면
0: 찐이님 음악 지금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다 들을 수 있고, 또 너튜브에서 찐이 검색하면, 한글로 검색하면 하단에 뜬대요.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검색해 주셔서 이제 찐이 한글로 검색해도 바로 맨 위에 뜰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라이브 카페 시작하기 전에 검정 치마의 Our Own Summer, 우리 찐이님이 선곡해 주신 노래인데, 좋아하는 뮤지션일까요? 어떤 가수도 어떤 음악 장르를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1: 저는 일단 장르는 밴드 음악도 많이 좋아하고 주로 인디 밴드나 락 밴드도 많이 즐겨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디 밴드를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하고 싶다 해서 시작을 한 것도 있고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추천곡으로 했던 검정치마님이랑 백예리님 두 분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이제 좀 서정적이고 좀 감성적인 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신데 또 이제 다른 곡들을 많이 들어보면은 되게 스타일이 되게 다르고 펑키한 곡도 많고 좀 엄청 헤비한 그런 헤비 메탈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락밴드적인 요소들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뭔가 그런 저는 다양한 이미지와 장르를 넘나드는 게 뭔가 아티스트로서 배우고 싶은 점이라서 좋아합니다.
0: 뮤지션으로서 다양한 음악 장르를 넘나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바로 찐이님의 다음 자작곡을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곡은 어떤 노래일까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다음 곡도 이제 제 자작곡이고 이미 발매가 된 곡인데요. 분홍색 술과 음식이라는 곡이고 이 곡은 연인들이 보내는 또 그런 상황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그런 사랑스러운 순간들을 다양한 색깔의 비유를 해서 쓴 곡이에요.
0: 그럼 가장 사랑스러운 순간이 혹시 분홍색인 거예요?
1: 상징적인 색깔이 분홍색인 것 같고 뭔가 서로 주고받았던 선물이 뭐 옷이나 그런 게 보라색이었다던가 이래서 뭔가 그런 걸 보라색을 선물하고 이런 가사가 있는데 뭔가 그런 색깔로 사물을 빗댄 그런
0: 색깔로 가사입니다. 사물을 빗대고 사랑을 비유한 그쵸. 그런 노래 분홍색 술과 음식 찐이의 자작곡입니다. 지금 라이브로 바로 함께 하실게요.
1: 네.

0: 네, 찐이님의 분홍색 술과 음식 자작곡 제가 라이브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오분목님께서 너튜브 댓글에서 다들 자작곡 쓰고 싶다고 술 자작만 가능하시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자작곡 이렇게 뭔가 몽환적이면서 다양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찐이님이 추구하는 그런 음악 스타일이 잘 드러난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검정치마, 백예린 이렇게 좋아한다고 해주셨는데, 앞으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어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음에 발매될 우리 찐이님의 자작곡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조금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
1: 내용은 뭔가 이루어지지 못한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0: 이루어지지 못한 영원한 사랑.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건가요?
1: 아, 이게 그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 보셨죠?

0: 만약에 우리가 올해 초에 나왔던
1: 네, 그 구교환님이랑
0: 문가영님,
1: 문가연이
0: 너 너무
1: 나왔죠.
0: 좋게 너무 재밌게 봤어요.
1: 그거를 보고 쓴건 아닌데 가사를 쓰니까
0: 딱 그런
1: 그
0: 얘기예요.
1: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고 영화를 봤어요. 근데 너무 제가 생각한 그런 딱 내용이어서.

0: 번 더 초대를 해야 되겠네요.
1: 아, 너무 좋죠.
0: 제니님의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한 곡을 더 듣고 이제 인사 나눠볼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1: 마지막은 커버곡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백예리님의 산책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0: 네, 지금 백예리님의 산책, 찐이의 버전으로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아까 백예리님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이라고 하셨는데 네. 아, 뭔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 바로 라이브로 함께 하겠습니다. 백예린의 산책, 찐이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0: 와, 너무 좋은데요?
1: 감사합니다.
0: 아니, 제가 이 산책이라는 노래를 사실 한 번도 안 들어봤었어요. 백예린님 거를.
1: 네.
0: 근데 이게 모르는 노래인데도 누군가의 커버곡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고 그 곡이 너무 좋아서 원곡을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0: 저한테 딱 이 노래가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브런치 카페 화요일 초대 가수 찐이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찐이님은 앞으로 어떤 아티스트, 어떤 뮤지션으로 남고 싶으실까요?
1: 저는 제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어떤 좋아하는 가수분의 목소리만 듣고도 되게 힘든 시절이나 힘든 순간을 되게 위로받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가수가 되고 싶다는

0: 생각을 했었는데요. 약간 그런 것처럼 제 목소리랑 음악 그리고 뭔가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가수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1: 오, 이미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과 저한테는 그런 뮤지션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더 많은 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오늘 라디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싱어송라이터 찐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라이브 카페 가수 찐이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하셨습니다. 오늘은 라이브 카페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싱어송라이터 찐이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와, 자작곡을 이렇게 음악 시작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멋진 자작곡까지 오늘 선보이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 자작곡도 너무 좋았고 또 커버곡도 좋았는데 우리 찐이님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활동하실 수 있게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곡 들려드리면서 이제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6118님, 연디 오늘은 제 생일인데요. 신청곡 빅스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우리 6118님, 아까 우리 브런치 카페 시작하자마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문자를 조금 늦게 봤네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다 함께 기분 좋은 오후 맞이하시고요. 점심 식사도 맛있는 거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럼 6118님의 신청곡 빅스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듣고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11시에 찾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0: 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수십 년 된 추억의 옛날 차량들이 수십 대 모여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차들이 전시용 박제가 아니라 여전히 초록색 옛날 번호판을 달고 도로 위를 당당하게 달리는 현역이었다는 점인데요. 40년 넘게 한 대 차를 몰며 온 가족의 여행을 책임졌던 여든의 어르신부터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수동 변속기 차량을 단돈 수십만 원에 물려받아 애지중지 모시고 사는 25살 청년까지 차주들의 면면도 날 것 그대로 참 다양했습니다. 남들 눈에는 야, 저 차가 아직도 굴러가 라며 낡고 덜컹거리는 고물로 보일지 몰라도 그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청춘의 추억이 고스란히 얹혀있는 셈이죠. 사실 우리 집 안방이나 창고 구석에도 이런 올드카 같은 물건들 하나씩은 숨어있기 마련인데요. 테이프가 다 늘어난 옛날 카세트 트레일러부터 손때 묻은 졸업앨범 혹은 유행이 한참 지난 빛바랜 코트까지 효율과 최신 유행만 따지는 세상 속에서 가끔은 이렇게 낡고 어쩌면 불편한 것들이 지독하게 좀 사소하고 뭉클한 위로가 돼줄 때도 있습니다. 새 것이 주는 편리함도 좋지만 손때 묻은 익숙함에 주는 편안함으로 오늘 화요일 오후를 포근하게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6월 9일 화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인피니트 F 가슴이 뛴다.

0: 솔직히 맞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3: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2: 제조원
14: 현대 오피스.
15: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최근에 인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거의 뭐 박물관처럼 추억의 옛날 차량들이 수십 대가 모여서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 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이렇게 박제가 돼 있는 차량들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 주인들도 있고 타고 다니기도 하는, 또 옛날 번호판을 달고 도로 위를 달리는 현역 자동차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물론 사진들을 보긴 했는데 저희가 그 다 알고 계시는 그 티땡 그 자동차부터 해서 예전에 뭐 93년도에 나왔던 자동차, 이런 자동차가 아직도 세상에 있었어? 라는, 예, 이 정도 말이 나올 정도의 오래된 차들이 와 전시가 돼 있는데 심지어 그거를 또 현역으로 타고 다니시는 거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티땡, 그거는 이제 몇십만 원에 물려받아서 또 애지중지 모시고 사는 또 25살 청년 이야기도 적혀 있었는데 정말 낭만이 있더라고요. 올드카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제로 옛날 자동차를 상태를 또 싹 보고 구매하셔서 또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싹 하시고 그래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옛날 스포츠카 느낌으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디자인보다 옛날 90년대 그 자동차 디자인이 좀 더 직관적이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예, 좀 그런 디자인 나오면 저는 바로 살 것 같기는 한데 이상하게 그 디자인 같은 게 자동차도 그렇고 휴대폰, 스마트폰, 그 사과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다 옛날 게 더 이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 사과 브랜드 예전 휴대폰 모델을 사기 위해서 정말 가격을 몇 배를 더 불러서 중고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심지어 그 기종이 또 사진이 잘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돌아와서 사진 이렇게 남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휴대폰으로 그거를 들고 다니시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 개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는 연락용, 하나는 사진용 이렇게 쓰기도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집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옛날 물건들 유행은 뭐 한참 지났고 그런데 버리기는 너무 아깝기도 하고 추억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런 물건들이 혹시 있으신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도 뭐 하나 있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보통 그런 걸 제가 사달라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긴 한데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에 학교에 이제 게임기가 유행을 했었어요. 그 플레이스테 이 땡, 예, 거기 나온 브랜드에서 휴대용으로 처음으로 만든 PS 땡, 예, 그거를 하나 이제 사고 싶어서 막 부모님을 설득도 하고 그래서 하나 샀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와 이제 걸어다니면서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화질도 그때는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오랜만에 청소하다가 그게 또 보관대에 있는 박스를 발견해서 또 켜서 해봤는데 야 거의 뭐 그래픽 수준이 예 모자이크 종이로 붙인 느낌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최첨단 느낌이 났었지 싶기도 하고 근데 상태는 워낙 좋아서 버리진 못하겠고 그렇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여전히 장롱 밑에 보관돼 있긴 한데 이런 물건들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문자로 보내주시면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3855번님께서도 출석체크 해주셨고요. 또 1419번님, 이번 주는 이상적인 기온으로 좋네요.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주가 날씨가 좋더라고요. 예, 출근할 때도 제가 한 18도 정도여서 약간은 좀 선선하네. 그리고 춥다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예, 18도 딱 이상적이죠. 또 3514번님 저희 동네에도 옛날 자동차들 아직 굴러다닙니다. 아직까지 타시는 분들 자랑스럽습니다. 점심 먹으며 출석합니다 하셨는데요. 그쵸? 또 그 각이 살아있잖아요. 각 뭔가 직각 이런 느낌을 많이 그때 당시에는 표현했던 것 같고 요즘 또 자동차들의 디자인들은 좀 곡선인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B1A4의 가위바위보 준비했고요. 허각 피처링 부하걸의 미료 간단한 이야기 이 두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1A4입니다. 가위바위보

3443번님 옛날 물건 좋아하는 1인 친정엄마 쓰시던 재봉틀 다리에 턴테이블 올려서 음악 감상 중입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이 테이블 위에 이 턴테이블 이게 좀 오래된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또 왼쪽에는 블루투스 스피커 또 신구 좋아하네요. 예, 확실히 음악을 좋아하시는 듯한 느낌이 사진 한 장에서도 보이는데 감성 있네요. 또 그리고 7811번님도 후디 저도 출첵합니다. 하이파이브요. 보내주셨고 또 2018번님 후디 아버지랑 같이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연을 보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면서 또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예 오늘은 또 아버지랑 같이 듣고 계시는군요. 점심시간에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2904번님 오래된 거 못 버리는 거 얘기하는 거 맞나요? 저는 작은 박스 안에 그 문구류가 들어있는데 이사 다닐 때마다 들고 다녀요. 학생이 아니라서 쓸 데가 없는데 그거는 못 버리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우개를 쓸 일이 없어. 포스트잇도 보내주셨는데 아 그쵸. 근데 저도 비슷해요. 그 필통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쓰던 필통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거의 뭐 초등학생 때부터 썼던 필통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이사 다닐 때마다 그냥 짐 넣을 때 막 넣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그 친구도 같이 들어온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냥 뭐 쓰고 있긴 한데 그 연필이나 안에 지우개, 자, 뭐 그런 것들 뭐 컴퓨터용 사인펜 이런 것들의 아마 역사를 제대로 짚어보면은 진짜 20년도 더 됐을 수도 있거든요. 와 이런 친구들이 있죠. 오래되긴 했네요. 실제로 이게 그냥 너무 작고 사실 이런 펜이나 연필 이런 건 너무 사소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물건까지도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필통 문구류는 생각해보니까 오래되긴 했네요. 아 그러네. 또 그리고 2980번님께서도 출석 체크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나르샤 삐리빠빠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나르샤의 삐리빠빠 듣고 오셨습니다. 2019번님, 비가 온 후에 날씨가 화창하네요. 모처럼 출첵합니다. 또 보내주셨고, 3514번님도 제가 올드카를 좋아해서 어렵게 구했어요. 제 방에 장식으로 잘 모셔놨습니다. 레트로 감성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인증샷 올려봅니다.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이 올드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3514번님이 보내주신 사진처럼 약간 피규어 같은 그것도 모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진 속의 자동차도 확실히 각, 옛날 자동차들은 이 각이 참 살아있는데 요런 느낌의 자동차를 현대에도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습니다. 사진 감사드리고요. 옥상 달빛에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또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남

0: 면 좋은 친구에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2: 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자는 소방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 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여름철 햇볕 아래 주차해둔 차량 내부 온도는 무려 60도까지 치솟아 그야말로 찜통이 되곤 하죠. 이때 차 안의 뜨거운 열기를 불 쓰지 않고 가장 빠르게 빼내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소개한 방법으로 차량 내부의 공기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실내 온도를 뚝 떨어뜨리는 이 행동.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에어컨 1단으로 켜고 가만히 기다리기. 2번 조수석 창문 열고 운전석 문을 여러 번 여닫기. 3번 엉따를 최대한으로 켜고 이열치열로 운전하기 입니다. 자, 정답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공기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이 실내 온도를 떨어뜨린다. 이게 좀 힌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답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송은요, 김광석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줘 준비했습니다. 제목에 또 힌트가 있고요. 자, 1번 에어컨 1단으로 켜고 가만히 기다리기. 2번 조수석 창문 열고 운전석 문을 여러 번 여닫기. 3번 엉따를 최대한으로 켜고 이열치열로 운전하기. 정답 보내주시죠.

힌트송 김광석 씨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여름철 햇볕 아래 주차해둔 차량 내부 온도 무려 60도까지 치솟아서 그야말로 찜통이 되곤 하는데요. 이때 차 안에 뜨거운 열기를 가장 빠르게 밖으로 빼내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소개하는 방법인데 차량 내부의 공기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실내 온도를 뚝 떨어뜨리는 이 행동.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에어컨 1단으로 켜고 가만히 기다리기. 2번 조수석 창문 열고 운전석 문을 여러 번 여닫기. 3번 엉따를 최대한으로 켜고 이열치열로 운전하기입니다. 자, 세 개 중에 보기 하나는 뭐 거의 일단은 바로 소거할 수 있고 잘 들으시면은 거의 뭐 정답이 저예요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또 당첨자 두 분께 또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보내주시고요. 첫 번째 힌트송에서 제목에 또 힌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두 번째 힌트송도 역시 제목에 이번엔 대신 영어 제목입니다. 브루노 마스, 앤더슨 팩, 그리고 실크 소닉이 함께한 Leave the Door Open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노 마스, 앤더슨 팩, 실크 소닉의 Leave the Door Open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아, 정답은 2번 조수석 창문 열고 운전석 문을 여러 번 여닫기였습니다. 아, 이 방법은 사실 한 거의 20년 전, 예, 그때 K본부 프로그램 스펀지에서도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기는 하실 텐데 최근에 또 국토교통부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또 문제를 준비를 해봤고요. 여름철에 정말 이 벼달에 주차를 해두면 차 문을 열기가 두렵죠. 사실 들어가는 순간 뭐 땀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첫인상을 그렇게 좋지 않게 남길 수가 있거든요. 뭐 육수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들어가서 어우 그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래서 차가 정말 들어가기도 무서울 정도로 뜨겁다. 그러면은 조수석 창문을 여시고요. 운전석 문을 여러 번 여닫는 거를 또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다고 해요. 에어컨은 처음에 4분에서 5분 정도 창문을 열고 가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머물던 열기를 먼저 밖으로 내보낸 뒤 창문을 닫고 그 이후에 재순환 모드로 전환하면 냉각된 공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냉방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하고요. 에어컨 사용이 만약에 어렵다, 고장이 났다라고 한다면 창문을 보통은 이 더운 마음에 그리고 이제 슬슬 열이 오르는 마음에 4개를 다 여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행 중에 대각선 방향의 창문을 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내부 공기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환기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또 고속도로처럼 빠른 속도로 주행할 때 이 대각선으로 여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요거는 뭐 시원해지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라이터, 뭐 보조 배터리 이런 물건들은 차 안에 두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요. 이 라이터는 특히 뭐 내부 가스가 열에 의해서 팽창하면서 폭발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또 보조 배터리나 각종 전자기기는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부풀어 오를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차 안에서 이렇게 머리 손질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그때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스프레이 제품 역시 밀폐용기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폭발하거나 내용물이 새어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차

0: 님. 예전에 많이 해본 방법이네요. 요즘은 스마트하게 미리 시동 걸어서 차를 시원하게 한 후 승차하지 않을까요? 하셨는데요. 아, 좋은 차 타시네요. 예, 스마트하게. 저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이렇게 스마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 타기 전에 벌벌벌 떨어야 되는 차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기능이 있다. 그러면 뭐 편하게 시원하게 한 뒤에 승차하시면 되고 좋네요. 또 그리고 6128번님 정답은 2번입니다. 저 이 방법 잘 써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볼일 본 후 냄새 은폐할 때도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자, 이게 나름 좀 TMI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볼일 본 뒤에도 좋다. 예, 그때도 공기 압력 차이를 이용하시는군요. 또 1088번님 또 그리고 시원한 바람과 라디오 음악이 너무 좋아요. 2번이요 하셨고 4301번님 오늘 힌트가 아주 야무집니다. 정답은 2번. 5683번님 와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문제로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또 맞춰주셨고요. 또 그리고 9099번님 2번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점점 퀴즈가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애청자분들이 고수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재밌게 지혜로운 문제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고정 팬입니다. 하시면서 또 어우 기분 좋아지는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3414번님 미니 오이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하우스 문을 다 열어놨는데도 무지덥네요. 하셨거든요. 문이 혹시 다 열어놨다라는 거를 보면은 한 개 이상인 것 같은데 요것도 공기 압력 차이 한번 사용해 보시죠. 하나는 열고 하나는 여닫기로 해서 내부의 그 뜨거운 열기를 좀 빼내는 요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우스도 과연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그리고 7811번님 후디 3번 엉따를 최대한으로 틀고 이열치열로 운전하기 어른들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엉덩이 찜질한다고 그래도 정답은 2번이죠 하시면서 그쵸 엉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엉따와 에어컨 이 두 개만 있어도 사실 뭐 두려울 게 없긴 한데 또 그리고 4651번님 저는 이때까지 에어컨을 그냥 무작정 3개 틀었네요. 다음부터는 이 방법 꼭 해봐야겠어요. 하셨고 3514번님께서도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시면서 정답 2번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0: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 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 발효 쌀떡, 궁 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 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 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문자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9394번님, 8176번님께서도 2번 날씨 너무 좋아요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8725번님, 정답은 2번입니다. 점심으로 밭에서 뜯어온 상추쌈 입 터지게 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공복은 상추쌈으로 채워야겠네요 보내주셨는데, 좋은데요. 직접 기른 상추. 상추가 예전에 그 약간 먹으면은 피곤해지게 만드는 뭐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런 말이 많아서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은 상추도 이렇게 안 먹고 고기 먹을 때 깻잎 드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상추쌈으로 채워야겠다라고 하신 거 보니까 오늘 낮잠 주무실 것 같기도 한데 맛있게 드시고요. 또 그리고 5313번님도 2번, 9844번님, 5205번님, 1419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2번 맞춰주셨습니다. 자, 당첨자 두 분 선정했는데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 참여해 주신 1088번님 축하드립니다. 그늘에 차를 세워두고 바람을 느끼고 있어요. 또 보내주셨었는데 오늘 당첨되셨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 당첨자는 9844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2부 런치 퀴즈까지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5938번님께서 또 이런 문자 하나 주셨네요. 지우 아나운서님, 문의할 게 있는데요. 춘천 MBC 정오의 희망곡 아날로그 우편 보내면 원하는 날짜에 사연 소개 신청곡 들려주시나요? 문의를 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 그럼요. 예, 우편으로 아날로그식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만약에 그게 조금 어렵다, 손이 많이 가는 것 같다 하시면은 또 춘천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라디오 상단 메뉴에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칸이 있어요. 거기 누르시면은 똑똑똑 출석 체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사연을 적어서 이 날짜에 사연 소개 부탁드릴게요 또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감사하죠. 예, 함께 또 방송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도 좋고요. 예, 5938번님. 자, 이제 2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졸니 오픈 암즈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워드리고요. 또 오늘 잠시 후 3부 4부에서는 화요일 코너 상중하 뮤직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채원 리포터가 또 오늘 마지막 날이죠. 예, 말씀해 드린 대로 또 1년하고 한 석 달 정도 함께 했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또 많은 참여 청취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살아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다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4: 콘서트 늦겠다. 뜰차.
5: 뭐라는 거야?
3: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5: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3: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5: 야, 왜 안 와?
3: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5: 아, 오늘 재밌었다.
4: 와, 이거 봤어?
5: 야, 뭐해, 빨리 와.
3: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5: 뭐야?
3: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0: 잠깐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잠깐이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잠깐이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깐이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0: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히는 시간 상중하 뮤직 퀴즈. 정우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상중하 뮤직 퀴즈 시간입니다. 문제마다 난이도가 각각 다르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점점점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난이도 상 문제까지 맞힐 수 있을지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요일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 김채원 리포터, 오늘 라스트 댄스네요. 오늘도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또 6월 9일 화요일에 또 오셨는데 네. 오늘이 또 마지막 날이에요.
1: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가 항상 춘천에 올 때마다 비를 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0: 맞아요.
1: 근데 오늘은 날씨가 엄청 화창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오늘 또 마지막까지 출근 잘 했습니다.
0: 처음에 또 작년 4월에 방송하러 오셨을 때도 비 왔었던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아닌가요?
1: 첫 방송 때도 네. 비가 왔었고 그때 비가 참 많이 왔었어요.
0: 아, 많이 왔나요?
1: 화요일에. 그래서 항상 제가 막 우산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후디가 막 채연 리포터 비를 항상 같이 오는 것 같다 이러셨는데 또 오늘은 화창하네요.
0: 그러네요. 유독 화요일에 비가 좀 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 네.
0: 3521번님께서도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채연 리포터 유유유 가지 마요. 선곡은 왜 이래요? 보내주셨는데 3부 오프닝 곡이 또 BMK의 떠나버려라는 곡이었는데
1: 떠나버려
0: 제가 그냥 선곡한 거거든요. 근데 야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네. 3631번님 오지 않으면 했던 김채원 리포터의 마지막 방송 날이 와버렸네요. 유유
1: 그러게요.
0: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또 그리고 2904번님께서도 재혼 보내주셨는데
1: 아, 저 이제 이 재혼 소리 못 들어서 어떡하나 싶습니다.
0: 2904번님께서 저도 오늘 방송 직전에 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1: 왜요?
0: 저희 또 경비 선생님께서 저를 찾으셔가지고
1: 네네.
0: 왜 그러시지? 했는데 선물이 왔대요.
1: 진짜요?
0: 그래서 2904번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1: 저한테요?
0: 그래서 어유 김철 리포터한테 케이크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케이크 안에 뭐 앞날을 응원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써놓으셨는데 근데 김철 리포터가 극 F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감정이 올라왔는데. 아우 좀 재밌네요. 예.
1: 아우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눈물을 흘립니다. F 맞네요.
1: 아, 네.
0: 아 F가 한 80-90%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1: 아 진짜 이거 네. 2904번님께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야호 서프라이즈 하시면서.
1: 아 어떡해요.
0: 2904번님은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근데 제가 2904번님을 이렇게 봤을 때 참 그 지금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현 남편분하고 연애하셨을 때 남편분한테 서프라이즈 참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또
1: 네.
0: 워낙에 이런 선물들을 서프라이즈로 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저도 지금 준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김재현 리포터한테 드릴 건 없고 그냥 오늘 좋은 말씀 좀 많이 해드려야지 생각했는데 네.
1: 너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0: 그렇게 감동 먹으셨어요?
1: 네. 감동을 네. 너무 많이 받았는데
0: 네. 일주일에 몇 번 우세요? 자주 우시죠?
1: 아니 제가 네. 오늘 혹시나 울까 봐 네. 혹시나 네. 절대 눈물 흘리지 말자 생각을 네. 하고 왔는데 네. 이거를 보자마자 네. 눈물이 나오네요.
0: 저는 울까 봐 준비 안 했어요. 잘했죠?
1: 네 너무 네, 네 감사합니다.
0: 아, 또 이런 케이크 선물까지 와 청취자분께서 춘천문화방송 주소로 보내주신 거는
1: 진짜요?
0: 저도 아직 지금 DJ 하면서 케이크 못 받아봤거든요. 근데 저보다 훨씬 더 팬도 많으시고 그만큼 김채원 리포터를 좋아하셨던 우리 청취자분들이 참 많다.
1: 네.
0: 라는 또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예. 2904번님 울지 마, 울지 마. 어후. 후디 얼른 웃겨줘요. 킥킥킥 보내주셨는데. 5242번님도 채원 리포터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오늘 열심히 맞춰보겠습니다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어떻게 감정이 좀 이제 추스리셨나요?
1: 네, 괜찮습니다.
0: 괜찮으세요?
1: 네, 2904번님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진짜로 일주일에 몇 번 우세요?
1: 아니, 제가 최근에 네. 조금 눈물이 많아졌어요.
0: 왜요?
1: 그러니까요. 최근에 네. 더 F가 된 것 같아요.
0: 혼자 있으면 원래 T도 F가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뇌가 제일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0: 자꾸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오랜만에 이제 너튜브 영상 막 보다가 네. 철학 그 비슷한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발달한 게 뇌인데 뇌가 가장 큰 무기인데 이 뇌가 계속해서 진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 스스로한테 좀 힘든 점들을 오히려 부여한다. 아. 그래서 뇌가 그 발전이나 진화를 멈추게 하는 그런 센서 같은 게 있대요.
1: 네네. 네,
0: 그래서 오히려 더 단순화하게끔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이 한 3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혼자 있으면 계속 뇌가 일을 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네. 왜 이렇게 그 우시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
1: 아, 그러니까요. 아, 이게 눈물이 네. 많아지면 안 된대. 네. 그러네요.
0: 이게 또 우리 또 어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이 들면 눈물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시는데 김철 리포터가 02년생인데 지금
1: 그쵸.
0: 야, 기대가 됩니다. 행보가. 자, 상중하 뮤직 퀴즈 이제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난이도 하 문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들으시고요.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노래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첫 번째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 브라운 아이즈의 한 멤버분이 오늘의 퀴즈 주인공입니다.
0: 브라운 아이즈의 이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정답이다.
1: 그렇죠.
0: 좋습니다. 자, 벌써 1년 준비했는데 이 노래도 뭔가 이별송 같은데 이제 1년 됐으니까
1: 맞아요.
0: 가겠다라고
1: 벌써 1년
0: 예, 의미가 있네요.
1: 네.
0: 노래 나가는 동안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근데 이 멤버 중에 한 분이다 라는 이 힌트로는 맞히기가 쉽지가 않네요. 첫 번째 문제는
1: 맞습니다.
0: 두 번째 곡까지 아마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1: 네.
0: 일단은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띄워드립니다.

0: 상중화 뮤직 퀴즈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자, 난이도 하문제 또 브라운 아이즈의 멤버 중에 오늘 한 분이 또 오늘의 정답이다라고 또 힌트를 주셨는데 일단 뭐 첫 번째 노래만을 듣고는 맞히기가 사실은 뭐 불가능했고
1: 그쵸.
0: 힌트를 좀 주신다면은 예.
1: 네, 이 가수는 대한민국 R&B 그룹의 전설인 브라운 아이즈, 또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메인 보컬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던 이 가수는 화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했는데요. 실제로 이 가수와 관련된 수많은 명반의 앨범 재킷 디자인을 직접 본인의 손으로 그려냈습니다. 화려한 방송 출연보다는 오직 음반과 공연, 오롯이 음악으로만 팬들과 소통하는 그의 뚝심 있는 행보가 더 많은 이들을 그의 음악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데요.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0: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아, 요 힌트까지 들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1: 살짝?
0: 윤곽이
1: 그쵸?
0: 드러나네요. 예, 브라운 아이즈의 멤버시고 또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메인 보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최근에도 뭐 너튜브 영상을 보면은 이 분이 거의 요즘은 가수보다 거의 화가다라는
1: 네.
0: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 분이 중학생 때부터 입시 미술을 하셨고,
0: 아 그렇구나.
1: 대학교랑 대학원도 다 미대를 나오셨대요. 그래서 이 분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은 화가를 당연히 할 줄 알았다,
0: 아.
1: 가수를 한 게 굉장히 놀라운 행보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을 정답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865번님 아이고 큰일 났네요. 결혼하고 애 낳으면 매일 우는데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김채원 리포터 행보가 기대가 돼요.
1: 네, 큰일 예. 났습니다.
0: 결혼도 하고 나중에 뭐 그럴 텐데 그때는 얼마나 울지 예, 기대가 되면서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1: 네, 두 번째 노래는 바람기억 준비했습니다.
0: 아, 노래 제목만 들어도 알겠다.
1: 그렇죠. 예. 이제 다 정답이 나왔죠.
0: 네. 이분의 대표곡이죠.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죠. 노래 지금 들려드릴게요. 바람기억.

0: 상중하 뮤직 퀴즈 바람 기억 듣고 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누구였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 나얼이었습니다.
0: 와, 이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나얼 씨. 바람 기억 이 노래가 제가 고등학생 때 나왔던 노래거든요.
1: 어, 그래요?
0: 근데 이 노래가 정말 높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이제 저의 고등학교에서도 노래 좀 한다는 친구들은 너 바람 기억 올라가? 물어보는 거예요.
1: 그래서 진짜요?
0: 네, 저희 반에서도 이제 노래를 가장 잘했던 친구가 항상 이제 코인 노래방을 가면은 네. 이제 다른 친구들 이제 기죽이기용으로 바람 기억을 먼저 하고 들어갔어요.
1: 아, 기죽이기용으로 네,
0: 거의 그 다른 친구들이 부르면은 흡사 고문당하는 소리 나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하면은 참 깨꼬리 같은 느낌이 났었고.
1: 아니, 이 바람 기억이 진짜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0: 장난 아니죠?
1: 여성분들도 부르기 힘들어하시고 네.

0: 이게 올라가는 순간 와, 너 노래 잘한다
1: 그쵸.
0: 소리 듣게 되는.
1: 만약에 일반인이 이 노래를 풀로 소화를 한다?
0: 네.
1: 그러면은 한 2시간은 누워 있어야 돼요. 빈혈 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자,
0: 네.
1: 많은 분들께서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6510번님, 사진 한 장과 함께 저는 2007년 때 앨범 자켓 그림으로 된 땡리클로 티셔츠 있었어요. 이제 마흔을 바라보네요. 훌쩍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아,
0: 와.
1: 근데 땡리클로랑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랑 협업을 했었나요?
0: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1: 왜?
0: 알았는데.
1: 아니, 앨범 재킷은 알거든요? 와,
0: 네.
1: 근데 티셔츠가 실제로 있네요.
0: 아니 근데 이 사진이 감성이 정말 싸이월드
1: 네.
0: 사진 감성이
1: 싸이
0: 왔어요.
1: 감성.
0: 네.
1: 와, 너무 딱 요즘에는 이런 감성 뽑기가 힘들어요.
0: 그쵸.
1: 네, 다 인생 네컷 뭐 이런 잘 꾸며진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 나는데, 어우, 티셔츠까지 감사드립니다.
0: 네.
1: 또 그리고 소개해 주시면요.
0: 네, 8685번님 정답은 나얼이죠. 노래 가사가 오늘따라 마음에 콕콕 박히네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바람 타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것 같아요. 채연님도 정이 잊지 말고 문득문득 생각해 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당연하죠. 매일 생각하겠습니다.
1: 에이,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네. 또 3855번님. 후디, 오늘도 치악산 걸으러 또 왔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은 오는 것 같아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거기다 정이 후디 목소리까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고. 감사드립니다. 또 8335번님. 아우, 채연 리포터님 마지막 방송이시라고 하니까 땡볕 차 안에서 라디오 듣느라 내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정답도 보내주셨는데 완전히 다른 문제 정답 보내주셨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정말 땡볕 아래 계신 것 같아요. 많이 더우신 것 같은데 그만큼 채널 리포터 참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0: 네.
1: 그리고요.
0: 또 3631번님 정답 맞춰주시면서 두 번째 노래 들으니까 바로 누군지 알겠네요. 그런데 오늘 선곡들 다 이별과 관련된 노래들인가요? 너무 슬퍼지는데요. 보내주셨습니다.
1: 오늘 약간 채널 리포터가 또 이렇게 슬픈 노래들 좀 들고 왔어요. 예.
0: 오늘 벌써 1년이라는 노래를 노리긴 했는데,
1: 노렸군요.
0: 네, 오늘 좀 슬픕니다. 전반적으로.
1: 8685번님. 저는 채연 리포터 코너는 처음 듣는데 만나자마자 이별이네요. 극 F인 저는 전후 사정도 모르지만 채연님 우시니까 저도 눈물이. 춘천을 아예 떠나시는 건가요?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굉장한 F신 것 같아요.
0: 저보다
1: 왜냐면은
0: 더 F신 것 같아요.
1: 처음 사실상 초면인 상태인데
0: 그쵸.
1: 누가 울면 우시는 분들 계세요. 예,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공감 능력 상당하십니다. 자, 또 3부 상중하 뮤직퀴즈 첫 번째 문제 함께 하셨는데요. 당첨자 한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땡리클로 사진 보내주신 6510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난이도 중 문제와 함께 4부로 돌아옵니다.

0: 담당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아빠!
5: 엄마!
7: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0: 함께 해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2: 정오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상중하 뮤직 퀴즈 4부 문을 열었습니다. 김채원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7811번님, 채원 리포터님 서운해요. 가지마 가지마. 와인 같은 목소리인데 보내주셨거든요.
3: 와인 같은 목소리. 네. 어떤 목소리죠?
2: 숙성을 시켜야 된다. 숙성을 시켜서 그러면 더 장난 아니거든요.
3: 그렇죠. 예.
2: 또 숙성이 돼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5707번님. 아, 김채원 리포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예쁘셨어요. 저보다 어린데도 성숙하신 모습에 많이 배웠습니다. 보내주셨거든요.
3: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네. 라디오에서 성숙했나요?
2: 성숙했죠.
3: 아, 그런가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왜냐면은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희보다도 인생 선배님들이 많으세요.
3: 아, 그쵸.
2: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또 김채원 리포터를 귀엽게 보셨겠어요.
3: 예. 맞아요.
2: 가지마 가지마 외쳐주고 계시고. 6510번님도 스티커 사진이에요. 그 땡리클로 사진 보내주신 분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기업이랑 협업했었답니다. 하시면서 와, 그렇군요. 이렇게 한 아티스트랑 브랜드랑 협업하는 거는 요즘엔 없긴 한데.
3: 맞아요. 요즘에는 아티스트랑 협업보다는 그냥 브랜드 자체가 네. 어떤 캐릭터랑 협업을 맞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2: 캐릭터. 포켓몬. 최근에는 맞아요. 포켓몬.
3: 포켓몬. 살리오.
2: 뭐, 네. 뭐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네. 만화 캐릭터들이랑 함께 하긴 하는데.
3: 맞아요.
2: 신기하네요. 또 한번 나왔으면 좋겠고. 자, 이제 4부에서는 난이도 중문제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래를 들으시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도 김채연 리포터의 힌트가 준비돼 있습니다. 자, 힌트 주시죠.
3: 네, 제가 노래 내용을 영화 줄거리처럼 소개하겠습니다.
2: 네.
3: 한 여자가 얼마나 한참을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사라지는 전 연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발걸음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는데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었는지 또 어떤 아픔을 줬는지 연인을 보낸 후에야 돌아선 후에야 후회하게 됩니다. 왜 사랑은 떠난 후에야 아는지 연인에게 기대어 울던 그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 결국에는 이 후회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3: 그쵸.
2: 한 여자가 한참을 서 있는 거죠.
3: 네.
2: 예, 사라지고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발걸음을 움직일 수 없는 네. 그 상황인데, 자, 이게 가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보시고 뭔가 낯익은 내용인데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와, 지금 바로 정답이 올라오네요.
3: 그러니까요.
2: 근데 워낙에 이 노래에도 좋아하시는, 그리고 노래방에서 18번이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3: 네. 이 노래 많은 여성분들의 그 노래방 애창곡이실 텐데.
2: 그렇죠.
3: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가수 이름은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3: 네, 가수는 보보 씨입니다.
2: 보보. 자, 보보 씨의 또 수많은 곡들 중에 어떤 곡일지 생각을 하시면서 정답을 맞춰보시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보보 씨가 부른 이 노래 지금 띄워드립니다.

0: 상중하 뮤직 퀴즈 난이도 중문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 노래 제목은 뭐였을까요? 제목은요?
1: 제목은 늦은 후회였습니다.
0: 늦은 후회.
1: 네.
0: 아, 가사가 참 슬퍼요.
1: 그러니까요. 네.
0: 돌아선 후회.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랑은 떠난 후에야 아는지. 아,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구나. 아, 그제야 깨닫게 되는 내용이죠.
1: 그렇죠. 이제 깨닫고 또 다음은 더 좋은 네. 사람이 되면 되죠.
0: 아, 만약에 제가 이 가사 내용의 화자라면
1: 네.
0: 그 멀리 사라지는 연인의 모습 아예 사라지기 전에 네. 뛰어갑니다.
1: 아, 잡습니까?
0: 잡아야 돼요.
1: 오.
0: 왜냐하면

0: 지금 알았잖아요.
1: 아,
0: 깨닫게 됐잖아요.
1: 딱, 아, 내가 네.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구나. 지금 헤어질 수 없겠다.
0: 이거는 덜 늦은 후예요. 아. 제가 봤을 땐 덜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은 바꿀 수 있는 후에
1: 완전히 떠나보내야 네. 할 때는 네. 어떤 마음이 드는 건가요?
0: 떠나보내는 마음이요?
1: 네.
0: 이런 마음조차도 사실 없어야죠.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의 후회 정도면 이미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 그쵸.
0: 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1: 뛰어가서.
0: 네.
1: 맞습니다.
0: 2904번님. 후디스럽다. 네, 열정 후디 하셨는데 이 정도면 덜 늦은 후회다.
1: 아.
0: 보통 진짜 후회는 저는 이제 한 반년 뒤? 1년 뒤까지도 아 그때가 정말 사랑이었구나. 그게 이제 진짜 늦은 후회가 아닐까.
1: 아 시간이 조금 많이 흐르고 난 뒤에도
0: 많이 흘러서
1: 또 생각이 난다면
0: 네.
1: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후회다.
0: 네.
1: 그렇죠. 후회가 참 힘들죠. 이미 바꿀 수 없으니까.
0: 제가 한번 나중에 작사해볼까 봐요. 아. 진짜 늦은 후회란 무엇인가 한번 딱 적어가지고
1: 진짜 늦은 후회
0: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거든요.
1: 네.
0: 8612번님, 6510번님 문자 보내주셨는데 6510번님께서는 처음에 왁스 화장을 고치고 보내주셨다가 보보의 늦은 후회로 바로 또 수정을 해주셨고 그리고요.
1: 5373번님 늦은 후회, 7811번님 늦은 후회, 익숙한 노래지만 오랜만에 듣네요. K씨도 리메이크했어요. 보내주셨고요. 8685번님 정답 맞춰주시면서 오늘 누구 하나 오열해야 끝나는 건가요? 대학생 때 노래방 애창곡이었는데 사무실인데 슬퍼서 일을 못하겠어요. 야. 보내주셨는데 아 오늘 누구 하나 제가 이미 한번 오열을 했기 때문에
0: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1: 네. 그래서 이미 제가 오열을 해서 우리 애청자분들은 눈물 흘리지 마시고 아니 제 친구 중에서도 네. 이 늦은 후회를 매번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0: 노래방에 가면
1: 노래방에 갈 때마다 근데 또 그 네. 친구가 노래방을 너무 좋아해서 그 친구를 만나면 무조건 노래방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0: 아,
1: 하루가
0: 그렇군요.
1: 근데 항상 가서 이 노래를 부르고 네. 두 번 세 번 부를 때도 있습니다
0: 오, 그거는 옆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닌데
1: 듣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0: 노래가
1: 저도.
0: 또 길거든요 4분 51초
1: 길어요
0: 네.
1: 근데 이제 또 그 간주 건너뛰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합니다
0: 안 해요?
1: 온전히 느껴요
0: 그 친구랑 가지 마세요 혹시 이별 중이신가요 그분이?
1: 너무 예쁘게 사랑하고 있는데
0: 어? 근데 왜 그러지?
1: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부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0: 어 그렇군요
1: 네.
0: 보통은 이제 그 시기에 내가 무한반복해서 듣는 노래가 그 시기에 내 마음을 좀 대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1: 아,
0: 하는데
1: 맞아요.
0: 근데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뭐 듣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3631번님 최근 들어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후회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된다고는 하지만 자꾸 그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고민 상담 좀 저희가 해드리죠.
1: 그러게요.
0: 문자 보시니까 어떤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나요?
1: 저는 사실 후회하는 걸 정말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를 계속해서 되뇌이면은
0: 네.
1: 그게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를 한 거를 통해서 그거를 발돋움 삼아서 더 좋은 사람이 되면은 되니까
0: 맞아요.
1: 저는 후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저도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 없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럴 때마다 글귀를 보거나 영상을 이렇게 볼 때 저의 마음을 울린 영상을 화면 캡처를 해서 소장을 해요. 근데 딱 지금 생각나는 또 두 문장이 있는데
1: 지금
0: 네. 제가 두 개 캡처해놨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는 과거를 후회하는 동안 오늘도 과거가 되었다. 요 말이랑 그리고 과거를 놓아주어야 우주가 당신을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장인데 그래서 우리 3631번님께도 이 두 문장을 좀 선물해 드리고 싶다.
1: 너무 좋다.
0: 가성비 좋은 선물이거든요. 뭐 돈 쓰진 않고 이 두 가지 문장을 좀 생각하시면서 떨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파이팅입니다.
0: 파이팅입니다. 자 당첨자 한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요. 2334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또 김영성 유니버스 이야기 또 해주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었는데 당첨이 되셨습니다. 자, 상중의 뮤직퀴즈 이제 난이도 상 문제 마지막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래를 들으시고 노래 제목

0: 가수 이름 둘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1: 네, 이 노래는 2003년에 개봉한 로맨스 영화 클래식의 대표 OST입니다.
0: 와우.
1: 비 내리는 캠퍼스에서 두 주인공이 옷을 뒤집어 쓰고 함께 뛰어가던 그 명장면에서 이 노래가 등장하는데요. 너와 내가 만나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담담하고 따뜻하게 노래

0: 무술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대표 3인조 그룹인데요. 마치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듯한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그룹입니다. 이 곡의 제목과 가수 둘 다 맞춰주세요.
1: 제목과 가수 이름 둘 다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2334번님. 성시경 희재. 아직 노래 안 나갔거든요. 근데 한번 예측을 하셨는데 땡이고.
0: 네.
1: 자, 영화 클래식의 대표 OST입니다. 지금 띄워드리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한 분 잠시 후에 또 선정해서 발표할게요.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0: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정우의 희망고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상중하 뮤직퀴즈 난이도 상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4: 정답은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었습니다.
3: 네. 많은 분들이 근데 줄임말로 부르시네요.
4: 그러니까요.
3: 자탄풍.
4: 저는 처음 네. 들어봤어요. 자탄풍.
3: 와, 근데 입에 감긴다.
4: 그러니까요.
3: 자탄풍에 너난 나눈. 이것도 줄이면 좋을 것 같은데.
4: 너난 나눈.
3: 너난 나눈.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8612번님, 또 0809번님, 4516번님께서도 자탄풍, 너난 나눈 보내주셨고. 그리고요.
4: 네, 6510번님, 자탄풍, 너난 나눈.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그간 고마웠어요. 보내주셨습니다.
3: 네, 또 그리고 2904번님도. 아이고, 재훈이 떠나가는 것 같아. 푸디도 같이 울어요. T 잠시 떼놓고 하셨는데 저 F예요.
4: 푸디 F라고 합니다.
3: 여러 번 정말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근데 웃긴 게 제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네. 저보고 F 호소인이라고.
4: F 호소인. 약간 네. 그런 느낌이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3: F인데 T로 둔갑한 거예요, 지금. 네, 사실은 그렇다는 거.
4: 네.
3: 또 그리고 5242번님께서도 맞춰주셨고 5123번님 지난 주말에 고성 송지호 둘레길에서 자전거 타면서 들었어요. 자탄풍 너난 나눈입니다 하셨고요. 그리고요.
4: 네, 7726번님 정답 맞춰주시면서 항상 제게 푸르던 나를 선사해줬던 사람을 바라왔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사람에게 푸른 나를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 추억은 대부분 화창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항상 옆에 있어주는 사람에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말이네요.
3: 그렇죠. 뭘 바라는 사이보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지?
4: 그렇죠.
3: 이 고민을 하는 관계라면 엄청 건강하죠.
4: 그렇죠.
3: 싸우기 힘들죠.
4: 맞습니다.
3: 또 그리고 8289번님께서도 춘천을 대표하는 연극팀 극단 이륙 화이팅 또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3631번님의 문자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4: 네, 3631번님 정답 맞춰주시면서 채연 리포터가 처음 방송하던 날에 영화 클래식 문제 맞추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물 받았던 게 생각나네요. 채연 리포터의 첫날과 마지막 날 수미상관입니다. 채연 리포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정말 잘할 거예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정희 화이팅, 김채연 화이팅 보내주셨는데 아니 이거를 기억하시는 네. 분이 계셨네요.
3: 와, 그러니까요. 이 노래를 또 준비한 이유가 김채연 리포터가 처음으로 또 했던 코너가 영화 해부학이라는 영화 소개 코너였는데 그때 첫 영화가 요 클래식이었거든요.
4: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노래를 이 너에게 난 나에게 난 너난 나눈을 들려드렸는데
3: 맞아요.
4: 오늘 또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또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그러니까요. 자, 일단 당첨자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고요. 당첨자는 828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4: 축하드립니다.
3: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도 남겨주시고요.
4: 네.
3: 자, 김채연 리포터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또 마지막 인사를 건네주시죠.
4: 네, 제가 작년 4월에 정희 리포터로서 처음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요. 정희 청취자분들과 퀴즈 나누고 소소한 이야기들 주고받던 시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리포터로서 작별하지만 앞으로는 애청자로서 다시 함께 하려고 해요. 그동안 퀴즈 재밌게 맞춰주신 청취자분들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이끌어주신 후디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3: 네, 또 이 마지막 말을 준비해서 적어오셨네요.
4: 네.
3: 네, 패드에다가.
4: 네, 맞습니다.
3: 앞으로의 또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저희 김철 리포터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 이민 가는 거 아니니까요.
4: 아닙니다.
3: 그렇게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저희는 또 기회되면 다음 주에 다음에
4: 다음에
3: 그냥 습관처럼 다음 주라고 했거든요. 다음에

0: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가 마지막이.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에코의 행복한 날을 흐르고 있고요. 행복한 화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건강한 사람도요, 평균 400개의 DNA 유전자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결함 많은 우리가 어찌 이 험한 세상에서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뭐 두 대만 딱 들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안용미가 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이 채워주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은 그것도 여러분이 채워주고, 그렇게 의지하고 도움 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거친 세상을 버텨내게 하는 힘은요, 결국 사람에게서 오는 것 같습니다. 6월 9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날짜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0: 듣고 오셨습니다. 9367번님, 아 영미님이 부족한 건 저희가 채우고 저희가 부족한 것도 저희가 채우고 이거 이상한데요? 왠지 아내가 네 거 내 거 내 것도 내 거 하는 느낌인데 뭐 그런 느낌이죠. 어? 아 여러분들은 너무 완벽하니까 제가 뭐 채워드릴 게 있나요? 뭐 기껏해야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카페인이나 그냥 수혈해 드리는 거지. 아 5123번님 오늘 일하다가 실수한 게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오늘 오프닝 듣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위로도 받고요. 이렇게 오늘도 두 대에 의지합니다. 네. 아 이게 실수하다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용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더 채찍질하곤 하는데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진짜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상황도 없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순옥님 뭔가 좀 부족해도 웃음은 넘치게 주시는 영미씨 오늘도 감사해 드릴게요. 네. 저는 제가 부족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완벽했다. 저는 완벽한 개그우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허당이었더라고요. 아주 구멍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웃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또 든든한 우리 노 작가님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저의 만담 콤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웃음! 오늘 웃을 일 많을 테니까 걱정 허덜 마시고요. 자, 저 안영미의 부족하고 모자란 점 오늘도 와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세요. 제가 두대기들한테 의지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자,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하고 계시는지 사연 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예, 저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로 여러분들 채워드리겠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학경사, 여러분의 부족한 영어 실력, 요건 또 안영미가 자신 있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영어 퀴즈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요, 아, 이 코너야말로. 죄송합니다. 이 코너야말로 집단지성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사연 구세군, 정보 구걸러, 여행정문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 할 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기침 좀 할게요. 제가 시원하게 한번 하고 올게요. 네, 예. 아, 저 다 났다고 생각했는데, 다 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찬 음료를 마셨더니 다시 이게 올라오네요. 예. 자,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고 가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중요성, 정말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사람한테 치유할지어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버전으로 갈게요.
1: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안녕하세요, 안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울프입니다. 3일제야 멕시칸 롯데렌탈.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모빌 코리아 유달륨도 알레스 아우토 빙그레 주식회사 헤리즈 하모에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 주식회사 KB 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안무주가 꽃보다 아름다워. 안철이었습니다.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시켰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곽기용님. 아, 영미 누나 가래 끓는 폼 미쳤다. 어때요? 수수하죠? 이런 게 바로 사람 냄새 아니겠습니까?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6609번님, 언니 저 아파서 좋대요. 그런데 이상해요. 회사 밖으로 나서는 순간 씻은 듯이 나은 이 기분 뭐죠? 아 진짜로 아팠는데. 아 그런 게 이제 기분 탓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이게 뭐 인체의 신비라고 해야 되나? 초인적인 힘이라고 해야 되나? 이 조퇴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양가 부모님께서 딱콩이 봐주시겠다 그러면 아파도 몸살이 이렇게 싹 났더라고. 그 이상해요. 그쵸? 우리 기분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4810번님, 인천 살다가 경상도로 귀농을 했어요. 지금 과수원에서 사과나무랑 씨름하고 있네요. 농사짓는 모든 분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파이팅!

와, 이게 귀농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우리가 진짜 막 영화 뭐 리틀 포레스트 뭐 이런 거 보면은 엄청 좀 쉬워 보이잖아요. 아, 저게 저거야말로 진짜 힐링이고 쉼이지 하는데 진짜 농사 짓는 분들은 쉴 수가 없다는 거 저도 진짜 존경합니다. 3588번님 김밥집입니다. 2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이라 지금 당근 한 박스 썰고 있어요. 얼른 다 하고 10분만 눈 붙일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머 세상에. 그래 김밥집도 쉴 틈이 없더라고. 맞아, 이거 재료 이거 다 봐봐. 브레이크 타임인데 쉬지 못하고 당근 썰어야 되잖아. 엄마나 세상에. 아 진짜 눈 붙일 시간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어떡해요. 얼른 저기 생업을 접고 들으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예, 당근의 올인. 서덕예님, 신랑이랑 별거 아닌 걸로 싸우고 집에 같이 있기 서먹해서 동네 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더워서 다시 집에 가려니 분위기 때문에 못 가겠네요. 아, 여기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올라가야지. 에이, 나 같으면 내가 들어간다.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을 택하셨어요? 날도 더운데 산을 왜 타? 왜 그러는 건데요? 이거 이러다 진짜로 이거 더위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 야, 얼른 에어컨 빡빡 나오는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오케이, 나중에 아프다 그러지 마시고. 586번님, 엄마한테 전화드렸더니 왜 하필 지금 전화하냐고 난리를 치셔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지금 핸드폰으로 맞고 치고 계셨다고 하네요. 딸보다 더 소중한 맞고네요 라고 했는데 네, 이제는 우리가 맞고한테 이렇게 밀릴 때가 됐죠. 예, 그냥 소중한 시간 빼앗아서 죄송하다고 하세요. 두 대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모두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 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엠플라잉의 신곡 환절기.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 대 안영미의 영어 공부 프로젝트 100% 내오기 부적인 퀴즈죠. 나 한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헬리슨 보이스 앤 걸스 뭐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60초 안에 다섯 문제 중 네 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하는 사람 누구인가?
1: Hi, 영미. My name is 동동. Nice to meet you.
0: 동동. Nice to meet you too.
1: Yeah.
0: You job. What's your job?
1: My job is 접착제 개발 연구원.
0: 접착제 개발 연구원?
1: Yeah.
0: Wow, you 연구원 식자층?
1: Yeah.
0: Wow, 어떤 how 접착제?
1: Yeah, 산업용 접착제.
0: 산업용?
1: 차 붙이고.
0: 와, 그러면은 이 연구원이 되려면은 학식을 어느 정도로 갖춰야 되는 거야?
1: 와, just 대학원. Yeah.
0: 대학원.
1: Yeah.
0: You 전공.
1: Yeah.
0: 전공 what 전공? 접착제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1: 아, just chemical engineering. 화공.
0: 아, 화공.
1: Yeah.
0: I know. I from 의정부 공고 그 화공과 있었어요. 그러면은 you 식자층인데 하경사를 왜 듣는 거예요?
1: Now I am 육아휴직. 나른한 오후 담비 같은
0: 담비 같은 존재가 하경사예요? 혹시 유 하경사 들으면서 손꾸락질 했어요 안 했어요? 비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1: 똑같기 때문에
0: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오늘 꼭 통과하길 바라면서 자 퀘스천
1: 렛츠고.
0: 섬 이름입니다. 블랙 마운틴 아일랜드.
1: 흑산도.
0: 오케이. 자 음식 메뉴예요. 평쉽 콜드 누들. 평은 한글입니다.
1: 평양냉면.
0: 오케이. 자 교양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올 누드 월드 스토리.
1: 올루드.
0: 올루드.
1: 나체?
0: 올루드 월드 스토리.
1: 패스.
0: 자, 노래 제목입니다. 오리진 김미 플라워.
1: 오리진
0: 김미 플라워.
1: 김미 플라워.
0: 예.
1: 오리진 김미 플라워.
0: 노래 제목.
1: 노래 제목.
0: 예. Each singer 마야.
1: 마야.
0: 예. 헤이 컴온
1: 컴온
0: 할 수 있어. 오리지 김미 플라워. 헤이 플라워
1: 꽃. 송이.
0: 아우. 헤이 동동.
1: Very difficult.
0: 헤이 동동.
1: 야.
0: 지금
1: I'm so sorry.
0: 접착제만 연구하지 말고 퀴즈도 딱딱 붙었어야 되는데 지금 못 붙었어요. 지금 떨어졌어. 유 떨어졌어요. 진짜
1: so sad.
0: 바로 8분만님께서 석박사도 다 소용없구나. 4559번님 오리진 김미플라워 설마 진달래꽃? 네 맞아요.
1: 홀리 몰리.
0: 헤이 컴온. 쉬웠는데 오늘 이지피지 했는데 I'm so sorry but I can't. Bye.
1: Bye.
0: Yeah, 육아휴직 fighting.
1: fighting. Thank you.

자, 우리 동동스가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리겠습니다. 한국사 주워먹기 퀴즈. 자, 교양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All Nude World Story. 아시겠죠? 정답 보내주실 남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It's Free 무료고요. 닭가슴살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은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아, 최영희님께서 박사님들 목소리는 대체적으로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 톤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자, 그 사이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동동스 요즘 노래 듣네. 코르티스의 Red Red.

0: 두꺼봐 한집 줄게 새집 다
1: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호텔.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때때로 무계획에서 시작된다.
1: 오늘도 입만 들고 왔습니다.
0: 본격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1: 노 주문해
0: 노 계획 노다지 노노노. 역시 두댕이들만 믿고 왔겠죠.
1: 그렇습니다.
0: 믿음의 남자 올드 미들훈 노중훈 여행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드 미들 훈이 훈이 노중훈이고요.
0: 예.
1: 일단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에게 서운한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아, 어떤 게 서운했어요?
1: 이제 저희 제작진 작가님들이 네. 매주 일요일에 그 다음 주 이제 게스트들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하지 않습니까? 인별그램에
0: 네.
1: 댓글이 달리죠.
0: 예.
1: 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항상
0: 아...
1: 나의 엑스 이야기 응원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허한나 씨 네. 최고예요. 그다음에 그 주에 뭐 새로 나올 뭐 유명 인사들
0: 예,
1: 셀럽들에
0: 예, 예.
1: 대한
0: 그렇죠,
1: 뭐 칭찬
0: 그렇죠.
1: 기대감 이런 걸로 가득한데
0: 아...
1: 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여러분 아니 저도 알아요. 왜냐면 제가 금방 좀 질리는 스타일이고
0: 아,
1: 매력이
0: 예.
1: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0: 예.
1: 그냥 네. 아픈 손가락이라고 여기시고 저에게도 조금만 관심을 주시면
0: 그래서 앞으로는
1: 네네.
0: 노중훈 작가님의 사진을 안 올릴 생각입니다. 왜냐면 다들 노중훈 작가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재밌다 팬 될 것 같다 다 좋아하는데 다들 하는 말이 사진을 보고 다들 점점점이더라고.
1: 사진 내려주십시오. 사진 내려주시고
0: 그래. 신비주의로 갑시다.
1: 네네.
0: 우리 이제
1: 아 제가 TV도 접어야겠네.
0: 그러니까 노조호 작가님은 예. 시각화함과 동시에
1: 아, 그러네요.
0: 댓글이 안 달려.
1: 아 제가 네. 심각하게 시각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예 죄송합니다.
0: 목소리만 들으면 예. 이렇게 잘생길 수가 없는데 네, 네. 사람이
1: 아, 근데 진짜 속상하더라고. 왜냐면 이게 제가 그 발을 정자 정자표로 늘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0: 아, 예.
1: 지금 38주째 없어요.
0: 아니 근데 우리 부대기들한테 예. 이제
1: 네네.
0: 인별그램 댓글까지 말하면은
1: 그 정도로 제가
0: 아, 너무...
1: 두댕이들에게 의존하는 바가 크고
0: 아~
1: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네,
0: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고.
1: 예.
0: 8844번님 노 작가님 이제 제가 매주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삐지지 마세요. 거봐 이렇게 따뜻해 또. 아,
1: 그래서 오늘 저희 신청곡은 10cm의
0: 네.
1: 너에게 닿기를
0: 너에게
1: 저의
0: 닿기.
1: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닿기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0: 아니 8844번님 이런 거 해주지 마요. 버릇 나빠져요. 해주지 마. 괜히 또 이런 거 달아주다가 또 나중에 또 뭐 한 번 만약에 모르고 빠뜨렸어.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또 막 또 징징거리면서
1: 구하나,
0: 마음이 변했네 어쨌네.
1: 9156님 아. 노 작가님 꺼드럭거리는 목소리 섹시해요. 그래서 일부러 보이는 라디오 안 보고 있어요.
0: 그래.
1: 너무 잘하셨고요. 꺼드럭거리는 건 뭐든 거죠?
0: 약간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요즘에 꺼드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 꺼드럭이요. 그러니까 네. 마치 다 안다는 것처럼
0: 그렇죠 그렇죠
1: 약간 재수없게 그죠?
0: 아.
1: 얘기하는 거죠. 어, 예,
0: 약간의
1: 예.
0: 노 작가님은 영화 허 남자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소리만 들으면 세상 섹시해. 정말 항상 데리고 다니고 싶어. 근데 이제 시각화하면 아. 이제 그다음부터 아, 할 말이 없어지지.
1: 그리고 예. 제가 어제 들었는데
0: 예.
1: 그 배달기사님
0: 네네네
1: 굉장히 재밌으시던데.
0: 어 맞아요. 말씀을 너무 조곤조곤 잘하시더라고요.
1: 네, 근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0: 네.
1: 우리 두댕이 최선일 두댕이님이
0: 예.
1: 노중은 빼고 이 코너 라이더를 심어라 이런 취지로 문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0: 네. 오히려 아는 게 더 많으시더라. 하면서
1: 아, 저는 네. 선일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0: 아 예.
1: 정확히 보셨고요. 저는 제가 뭐 음식 소개나 뭐 여행지 소개나 이런 거를 저만이 할 수 있고 제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0: 아, 예.
1: 늘 와이드 오픈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와서 제 자리를 가져가셔도 되고 저는 인정하고
0: 네.
1: 뒤에서
0: 네.
1: 박수 쳐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0: 와 심지어 코너에 대한 주인의식까지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린 페이를 왜 드리는 거예요? 노 작가님한테 도대체
1: 다음 주부터 제가
0: 어?
1: 역입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의지 박약에다가
1: 네. 네, 상암동 MBC 제가
0: 어?
1: 역으로 입금을
0: 주인의식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꺼드럭대기만 하고
1: 네.
0: 도대체

0: 내가 노자따님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1: 나한테 이렇게 퍼붓고 출산휴가 들어가면 영미 마음 편해요? 영미 마음 편해요?
0: 너무 편안해질 것 같아.
1: 너무 편안해 몰라. 어. 네. 오늘 상당히 자태가 네. 아름다우십니다.
0: 오늘 안 그래도 네. 제가 오늘 원피스 이렇게 입었잖아요.
1: 너무 예뻐요.
0: 네. 저희 엄마 뭐라는 줄 알아요?
1: 뭐라고?
0: 오늘 뭐 게스트 나와? 막 이러는 거야. 맨날 부실구리하게 가다가 막 꾸미니까 오늘 뭐 특별한 게스트 나오니?
1: 굉장히 드레쉬해가지고 그냥 너무 멋있습니다.
0: 아니 네. 이제 맞는 바지가 없어요. 이제 막달째 되니까
1: 그렇지. 예.
0: 맞는 게 없어가지고
1: 어제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0: 예, 그래서 예, 오늘 예. 분홍색 원피스를 또 입고 왔습니다.
1: 핑크.
0: 자, 그나저나 작가님이 대장인 독서 모임.
1: 네네.
0: 요거 어떻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1: 일단 이게 진행은 되고 있고요.
0: 궁금해요.
1: 첫 번째 모임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최초 모임은 진행이 됐고요. 총 다섯 분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근데 네. 그 중에 이제 우리 왜 제가 이 코너에서 징징거려서 한 분 이렇게
0: 예.
1: 저기 신청하셨잖아요. 네. 그분 이제 김건양 씨인데 네. 그분도 이제 출석을 하셨고 당연히 영미 씨의 사인을 요구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0: 아, 사인이 있다는 얘기는 한 번 더 어필해보긴 했어요?
1: 뭐 카드 사인
0: 얘기를 해야 다들 알고 아, 이제 달라고 하지. 예.
1: 뭐 영미 씨만 허락을 해주시면 예, 예. 네, 출산휴가 갔다 오셔가지고.
0: 아, 어렵지
1: 예,
0: 않습니다.
1: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자, 오늘도 두 댕이만 믿고 가겠습니다. 노종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어떤 코너죠?
1: 아, 오늘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코너는요. 저 예. 노중훈이 노계획으로 와서 랜덤으로 뽑힌 지역에 대해서 노다지를 깨듯이 수다를 마구 캐내는 코너고요. 오늘의 후보 지역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0: 네네네.
1: 지난주는 안영미 2주년 특집으로 의정부 네. 이야기를 꽃을 피웠잖아요.
0: 그랬죠.
1: 이번 주 지역들은 상당히 제가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곳들인데
0: 예.
1: 어떤 곳들이냐. 자, 먼저 요즘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두 곳입니다. 인천 강화도. 그리고 강원도 평창이 후보에 올라 있고요.
0: 네.
1: 자, 두 댕이들 추천 지역 보겠습니다. 9145님. 혹시 관악산도 받아주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고3 딸 기운 받으려고 기운을 받아가지고 고3 딸에게 전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관악산 연주대에 다녀왔는데 와 진짜 사람이 말도 못하게 많더라고요. 이 정도 인기면 두댕이들 중에서도 다녀온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라고.
0: 저는 한번 다녀왔었어요.
1: 관악산에 추억 있습니까?
0: 네, 추억 있어요. 네.
1: 만약에 정 문자가 지지부진하면 등산 제일 많이 하는 제 지인이 연예인 중에 한 명 있어요.
0: 누구요?
1: 김제동.
0: 맞아요.
1: 근데 김제동 씨 전화 한번 넣을게.
0: 전화 연결 정말 할 수 있어요?
1: 할 수 있어.
0: 즉흥적으로?
1: 제동이 친구죠. 아, 절친이에요.
0: 아, 정말 우리 제동입니까?
1: 그 피를 나는 형제라고 보시면 돼요. 혈육이라고 보면 돼요.
0: 예, 어떡하냐. 네. 곧 금방 상처받을 것 같은데. 없는 번호 이혼이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1: 네, 네, 그리고 한 곳.
0: 예. 네. 4986번님 전라남도 목포 추천합니다.
1: 네네.
0: 목포가 은근 맛돌이 도시예요.
1: 아, 그럼요.
0: 자연 경관 끝내주고요. 볼거리도 많은데 전남 쪽 맛집은 뭐 말해 뭐합니까? 무조건 대박 날 거라고 자신합니다.
1: 목포는 저에게 있어서 제 4의 고향이에요. 진짜로. 해마다 몇 번씩 가고 목포로 눈 감고도 다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아는 곳이 많아가지고
0: 에이.
1: 저는 오늘 목포 나오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0: 저는 관악산.
1: 관악산. 관악산 대 목포, 목포 대 관악산.
0: 네.
1: 과연 누구의 기운이 더 셀지 아니면 제 3매 장소가 나올지 지금부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강화냐 강원이냐.
1: 그렇지.
0: 아니면 목포냐 관악산이냐.
1: 아, 돌립니다.
0: 자, 노래들의 돌림판.
1: 넣습니다.
0: 네.
1: 노란색이고요.
0: 네.
1: 과연 오늘의 운명을
0: 열어주세요.
1: 열어봤습니다. 오!
0: 나 봤어. 와!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관악산 나왔습니다.
1: 영미 씨 드센 기운은 그 누가 당할 소냐.
0: 제 기운이 좋아요.
1: 관악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0: 관악산. 심지어 제 전남친 얘기 또 할 수 있겠네. 너무 반갑다.
1: 야, 큰일 났다. 저는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산을 일절 가지 않는 여행작가거든요.
0: 그러면 이따가 김제동 씨한테 전화 연결 한번 해봐요. 관악산 당연히 갔다 오셨겠죠.
1: 아니 그러니까 그 문자 수급 상황을 보고 문자가 저조하면
0: 저조하면
1: 내가 그때 김제동 찬스를 쓴다 이거죠.
0: 아, 예. 네, 알겠습니다.
1: 예.
0: 지금도 왠지 산 타고 있을 것 같은데.
1: 그럴 수 있어요.
0: 네.
1: 산을 너무 좋아해요.
0: 안 터지면 어떡하지? 전화가 안 터지면 어떡하지?
1: 아니면 계산책 시키는 시간일 수도 있어 지금.
0: 예,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지금부터 관악산과 관악산 일대에 관련된 얘기들 다 보내주세요.
1: 네.
0: 두댕이들의 추억담부터 관광지나 맛집 같은 알짜배기 정보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이 배경 된 영화나 드라마 얘기도 좋습니다.
1: 네, 아는 게 하나 없는 분들 검색 찬스 활용하시면 되겠죠.

0: N행시 역시 환영합니다. 이 순간 바로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5316님. 관악산 아래 사는 1인이에요. 뭐 일이 반갑지.
1: 아, 벌써.
0: 오늘 5316님의 대활약을 저희가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1: 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뭐라도 사연 보내주시고요. 네. 여름을 맞아 1등 사연에 드리는 선물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탄소매트였잖아요. 네, 날이 덥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가지고 그 무더위에 지치지 말고 기운 쫙쫙 뻗으시라고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0: 괜찮네.
1: 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0: 문자는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늘 그렇듯이 무료예요.
1: 자, 그럼 우리 노 작가님께서 아까 듣고 싶다고 했던 그 노래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와서 작가님이랑 제 이야기부터 털어볼게요.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네. 오셨고요.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악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네. 1564번님 여긴 경북 칠곡인데요. 관악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1: 그 찾아보세요.
0: 네. 저도 가보긴 가봤는데 관악산 가보긴 가봤는데 네네네. 지하철 타고 가봤는데
1: 근데 이분이 이제 경북 칠곡에서 보내셨잖아요.
0: 네.
1: 칠곡을 가고 싶네. 칠곡에 네. 그 제가 그 막걸리 양조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오래된 양조장이 하나 있어요.
0: 네.
1: 근데 그 양조장에서 나오는 막걸리가 뭘로 유명하냐면 바나나 맛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젊은이들도 꽤 많이 먹는 막걸리가 아. 있어요. 갑자기 거기를 가고 싶네. 네,
0: 알았으니까 관악산 얘기를 좀 해달라고요.
1: 일단 여러분 산 이름에 악자가 들어가면 보통 험준하고 예. 돌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관악산, 월악산,
0: 설악산,
1: 설악산. 그렇죠. 실제로 영민 씨가 관악산 등산할 때도 네. 이게 사실 너무 유명해서 그렇지 꽤 힘든 산 아닙니까?
0: 저 너무 편하게 갔는데요. 그래서 저는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1: 아, 이게 탐방로가.
0: 네. 그냥 저는 그러니까 되게 험하고 네네네. 정말 그 왜 그냥 막 경사 높고 그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되게 잘 깎아놔가지고 계단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1: 그래요?
0: 예. 네.
1: 그럼 잘, 정상까지 갔었어요?
0: 정상까지는 못 갔어요.
1: 아, 그렇구나.
0: 예. 네, 네.
1: 이게 워낙 관악산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아마 행정구역이 걸쳐 있을 텐데

0: 뭐 과천, 경기도 과천, 예. 서울로 치면 관악구.
1: 예.
0: 어, 관악구도 관악산이 있어서 관악구가 된 건가 그러면?
1: 왠지 그런 것 같은데요, 느낌에?
0: 그런 것 같다.
1: 예. 예. 저는 그때 심지어 샌들 신고 갔었어요.

0: 근데 너무 편하게 올라갔다 이거예요?
1: 근데 편하게 갔어요.
0: 근데 제가 알기로는 관악산이 워낙 이제 드넓어서 네. 그 등산로가 굉장히 여러 군데 나뉴어 있을 것이고
1: 맞아요, 맞아요.
0: 들어가는 입구도 되게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 중에 아마 좀 편한 코스였겠지.
1: 맞아요, 맞아요. 편한 코스로 가서 저도 네네. 그래서 관악산 나 편하던데라고 했더니 네. 주변에 산 타시는 분들이 무슨 소리야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얼마 전에 그 주말 뉴스데스크였나 평일이었던 뉴스데스크에 나왔었어요. 네. 휴일에 관악산에 사람이 이제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1: 아~
0: 그 정상까지 밑에서 사람 막 기다리고 예. 사진 찍으려면 그다음에 세 줄로 서라고 네, 그 정도로 네, 네. 사람이 막 미어 터질 정도로 많았고 MBC 뉴스데스크 그 앵커 이름 아세요?
1: 갑자기요?
0: 조현영, 김수지 앵커.
1: 엄경 앵커님 아니었어요?
0: 아 파리에서 엄경입니다. 40년 전 얘기하고 있네 진짜.
1: 백지연 앵커 아니에요. 예. 여긴 지리산 노고단. 지리산 노고단에 계시는 노고가 많으신 그분 아니었어요?
0: 예예.
1: 죄송합니다. 제가 강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0: 자, 이 와중에 삼행시가 삼행시 도착을 했나 봐요. 이제 눈 띄우겠습니다.
1: 예.
0: 5538님 관.
1: 관장 해보셨어요?
0: 악.
1: 악! 악!
0: 산.
1: 산겨 죽은겨.
0: 아 관이 네. 의외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 어려워요. 어렵죠.
0: 어렵죠. 네. 0012님 관악산 밑에 사는 사람이 여기 또 있습니다. 연주대는 24살 때 전남친이랑 올라가 봤고 43살인 지금은 안 올라갑니다. 힘들어서. 이 저 관악산은 주로 전남친들이랑 가는 곳들인가요?
1: 그래, 그러니까 전남친이랑 못 모르고 올라가는 곳.
0: 못 모르고.
1: 알고는 이거 봐. 43살인 지금 안 올라가시네.
0: 힘들
1: 저도 그때 딱 한 번 올라가고
0: 20대예요?
1: 네. 그 뒤로는 가본 적이 관절 없어요.
0: 관절 튼튼했을 때니까.
1: 네. 0908번님. 전 사무실 창문에 관악산이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S대학교입니다.
0: 아니 서울대학교라고 하세요. 뭘 S라고 하시는 거예요.
1: 진짜 식자층들이 진짜 많이 듣는다니까.
0: 이야, 그렇구나. 이야. 그 뷰가 너무 좋네. 관악산 뷰라는 거잖아요.
1: 그 전기를 받는 거지.
0: 명당이네. 관악산의 전기. 좋으시겠습니다. 네. 5687님. 관악산. 근데 문자가 많이 오네. 나는 전혀 안 올 줄 알았거든요.
1: 지금 제가 볼 때 김제동 씨한테 전화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지금 문자 많이 오고 있어요.
0: 그런 걸 보면 네. 제동 씨는 참 방송 운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해서 목소리로 출연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1: 때마침 그렇게 좋아하시는 야, 산 이야기가
0: 산
1: 나왔는데
0: 산 이야기인데 운이 없어.
1: 없어요.
0: 죄송합니다. 5687님 관악산 바로 밑에 있는 소방서에서 일하는 1인입니다. 관악산이 핫해진 덕분에 환자 고립 신고가 많아서 아이고야
1: 아이고.
0: 매주 한 번씩은 관악산을 가는 듯해요. 다들 안전 유의해서 산행하시고 해지기 전에 꼭 안전히 하산 완료하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자고요.
1: 그래 맞아.
0: 어떤 향후 문자가 오더라도 5687님께는 뭐라도 드립시다. 뭐라도
1: 뭘 드릴까요?
0: 아니 그 홍삼이든 뭐 커피든
1: 네.
0: 안정민 씨의 뭐 사랑이든 사인이든
1: 그럼
0: 뭐라도
1: 노주훈 작가님 사인 드리는 걸로 합시다.
0: 저기 청취자 한 명이 아쉬운 시대 아니에요? 왜 내쫓아요?
1: 네. 아 그러면은 녹용 홍삼 세트 이 후보로 좀 올릴까요?
0: 후보 바로? 후보
1: 예 네.
0: 일단 올립시다.
1: 예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0: 여러분 진짜 다 아시겠지만. 안전 산행하셔야 돼요. 진짜로 본인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1: 네.
0: 또 이분들이 진짜로 일이 너무 막 과중해졌어요. 진짜로.
1: 그러니까 저처럼 네. 샌들 신고 가시면 안 돼요.
0: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1: 전 못 모르고 가서 그런
0: 그렇지,
1: 겁니다.
0: 그렇지, 그렇지.
1: 자, 9532번님, 저는 관악산 가볍게 보고 올라갔다가 발톱 빠지고 손절했습니다.
0: 이거 봐. 아, 약자라니까. 관악이에요.
1: 그리고 거기가 네. 바위가 많더라고요.
0: 근데 얘기했잖아. 바위 많다고.
1: 맞아요. 진짜 큰일 날 뻔했었어요.
0: 그런 의미를 담아서 3192님이 멋진 삼행시를 지어주셨습니다. 관.
1: 관절이 나간다.
0: 악.
1: 악.
0: 산.
1: 산에 오자고 하는 놈 당장.
0: 맞아요. 아주 시 네. 적절합니다.
1: 네.
0: 또 다른 삼행시인데요. 3192님이고요.
1: 또, 관. 아, 그러니까
0: 1192번님. 관.
1: 관종 부장님이 주말 등산하잔다.
0: 악.
1: 악착같이 따라 올라가는데.
0: 산.
1: 아, 산기슭에 몰래 버리고 오고 싶다. 부장님.
0: 제가 N행시에 대해서는 크게 네. 반영을 안 해드리는데 요 N행시는 후보에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1: 왜요?
0: 왜냐하면
1: 갑자기?
0: 시사성도 있고
1: 예.
0: 그다음에 라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1: 그래요?
0: 잘 짜여진 구조예요.
1: 그래요?
0: 나 이런 권한도 없어요. 아, 아니, 드리겠다는 것도 후보예요.
1: 후보라도.

0: 예,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되게 관대하네. 왜?
1: 관대합니다.
0: 왜 인별그램에 댓글 받고 싶어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관대해졌네. 항상 까칠했었는데.
1: 아, 미안합니다. 네. 예.
0: 2709번님.
2: 제 친구 얘기인데요. 20년 전쯤에는 관악산 정상에서 막걸리를 팔았거든요. 제 친구가 경찰 시험 준비하면서 체력 단련으로 막걸리 정상에 지고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0: 와, 이거 하시는 분 있었구나 진짜.
2: 두 통 정도를 한 번 지고 오르는데 5만 원 정도 받았었대요. 그 친구는 경찰 됐습니다.
0: 우와! 아, 관악산 기운이라는 게 진짜 있나 봐요.
2: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체력 단련이 이제 자연스럽게 된 거죠.
0: 그렇지. 심신 단련이 된 거죠.
2: 저도 산에 가끔 이렇게 취재 내려가면 요즘은 없지만 예전에 이런 경우 지게를 지고
0: 네, 맞아요.
2: 음료나 술을 지고 뭐
0: 아니 먼저 정상에 올라가 계신다니까 그 무거운 걸 지고
2: 어떻게 언제 올라오는 것일까 이걸 매일 하시는 걸까
0: 그러니까
2: 실제로 계시는군요 이런 분들이
0: 저도 진짜로 그 체력이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체력이 좋으셔서
1: 대박이다
0: 이걸 이고 지고 어떻게 저 위에 올라가셨지
2: 한참 전 얘기 지금 아니고 여러분 지금 아닙니다 예전에 진짜 그 막걸리 이렇게 집에서 얼려가지고
0: 네네네.
2: 정상에서 올라가는데 좀 녹잖아요 쭉 따라가지고 시원하게 마셨던
0: 정말 옛날엔 네. 진짜 거기서 삼겹살 꺼먹는 분들도 아, 계셨었어요
2: 옛날엔 그랬지 아주 옛날에
0: 옛날에 지금은 네. 절대 하면 안 되지만요
2: 절대 안 되죠
0: 자 이렇게 관악산과 관악산 일대에 관련된 얘기 다 보내주세요 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00% 랜덤, 100% 애드리브로 진행되는 노노노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지역 관악산이죠.
5: 그렇습니다.
4: 아, 7133번님. 아, 제동 오빠한테 전화 연결할까봐 얼른 문자 드립니다. 영미 언니, 저도 전 남친 때문에 대구 803 원피스에 샌들 신고 올라간 적 있어요. 그리고 노 작가님 얼굴 보러 인별그램 후딱 다녀왔습니다.
5: 아, 일단 사과부터 드리고요. 아, 놀라셨겠네요. 예. 인별그램 보시면서.
4: 아, 그러게.
5: 네, 놀라시고.
4: 왜, 그 가지 말라면 가는 분들 계시잖아. 네. 여기 문 열지 말라면 문 열고.
5: 어, 근데 진짜 이 등산과 전 남친의 연관관계가 많은 분들이 꽤 계시네요.
4: 그러니까는 전 남친이랑 정말 봐봐요. 샌들에 원피스 입고 갔대죠. 못 모르고 간다니까. 못 모르고. 처음에.
5: 그렇지.
4: 못 모르고 아. 갔다가 그러다 헤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5: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등산에는 등산에 적합한 의상과 그럼요. 옷과 신발을 갖추셔야 한다는 점
4: 그럼요,
5: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4: 예. 네. 자, 관악산과 관련된 얘기 다 받고 있습니다. 계속 보내주세요. 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샤이니의 애트모스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내 나이가 60이면 내 어깨는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은 채 60년간 사용한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10번을 주사를 맞아도 안 나왔다면 11번째 주사가 들을까요? 경로를 탐색하려면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하듯이 어깨 통증이 빨리 났으려면 60년간 사용한 내 어깨 속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사를 10번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면 주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어깨 속이 주사도 듣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틀린데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치료를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빨리 낫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0: 다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3: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해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100% 즉흥 토크 시간 노종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랜덤으로 뽑힌 지역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1: 네, 오늘의 지역은 관악산이고요. 제가 지금 좀 찾아보니까 네.

0: 관악산이랑 저랑 진짜 인연 이렇게까지 깊은 줄 몰랐어요.
1: 어떤 인연인데요?
0: 이게 관악구가 원래는 영등포구에 있었대요. 영등포구였대요. 근데 이게 예. 분리된 거야 관악구로.
1: 아.
0: 근데 그게 1973년도의 일이래요.
1: 예.
0: 제가 197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관악구의 탄생과 노중훈님의 탄생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관악구라는 이 구의 이름은 관악산 때문에 그렇게 구의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1: 예. 아, 73년생이셨어요?
0: 왜요?
1: 아,
0: 63으로 보여요?
1: 난 10살 차이밖에 안 났다는 게 나 지금 소름이다. 아, 오늘 처음 알았어요.
0: 아, 미안합니다. 아이고 우리 못생겼어. 죄송합니다.
1: 아, 나 진짜 이 정도면 예. 야자포도 되지 뭐. 네, 10살 차이면 뭐.
0: 아, 10살이면 친구예요.
1: 오빠지 뭐 오빠.
0: 아니 사회에서의 10년은 친구예요. 친구입니다 친구.
1: 근데,
0: 예, 예.
1: 아니 근데 지금 김예나님께서 미니에서 아 관악산은 아니고요. 김무열 배우님.
0: 네네네. 아,
1: 참교육으로 지금 완전
0: 아, 장난 아니죠 요즘에.
1: 김무열 배우님이 관악 산부인과 출생이시래요. 예, 후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0: 아, 이거 저항 예. 없이 터져버렸네.
1: 예, 후보에 올려드릴게요.
0: 아, 근데 김무열 씨 액션하는 거 봤어요? 영화 속에서?
1: 어, 봤죠. 저 얼마 전에 봤는데 참교육.
0: 그 저기도 나왔었잖아요. 마동석 배우.
1: 아, 예예예. 예, 예.
0: 악역으로
1: 범죄
0: 나오잖아요.
1: 범죄도시.
0: 기가 막히더라.
1: 그래.
0: 진짜로.
1: 아니 액션 배우로 그렇게 활약을 많이 하시더니 그 액션을 액션에 옷을 잘 입으셔서 잘 맞는 입었어. 옷을 잘 입으셔가지고 이번에 참교육 보셨어요?
0: 아니 그냥 짤로만 봤어요.
1: 안 돼. 봐야
0: 재밌어?
1: 돼.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진짜.
0: MBC 건가?
1: 거기에 노 작가님처럼 말 안 듣는 학생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 그냥 그런 아, 학생을 그냥 이렇게 때리는데 그냥.
0: 제가 어지간하면 받아주겠는데 제가 네. 진짜 범생이었어요. 아 저는 그 후회해요. 왜냐하면 네. 너무 그냥 너무 범범하게 네,
1: 빨리 삼행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9216번님 관악산 등산 추천한 사람은 악마인가요? 산타 할아버지도 거긴 선물 배달 안 해요.
0: 저기 우리 PD님은 작가들 아, 네. 스튜디오 안으로 좀 들어오라 그래요. 네. 야 이제는 그 모니터에다가 네. 글자 크기로 나를 압박하네.
1: 우리 두댕이들이 문자를 이렇게 많이 보내줬는데 두댕이들 얘기 듣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0: 아,
1: 지금 본인 범생이었던 얘기를 네. 못하라는 거예요.
0: 안물 안구.
1: 네, 예. 네. 자 이렇게 관악산과 네. 관련된 얘기라면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네. 어디서 보고 들은 정보부터 직접 가서 경험한 일들까지 다 보내주시고요.
0: 네.
1: 오늘 가장 임팩트 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뭘 드린다고요?
0: 홍삼 선물 세트인데 아까 그 왜 경찰.
1: 네.
0: 준비하셨던 분,
1: 아, 예.
0: 그만 올려드린다는 얘기 내가 했나 안 했나요?
1: 안 했어요.
0: 그 올려드릴게요 그분. 그 지게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경찰 합격한 분.
1: 근데 진짜로 오늘 좀 관대하시네요.
0: 여러분.
1: 웬열?
0: 그냥 댓글 하나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1: 아 예.
0: 들어간 김에.
1: 네 인별그램에 노중훈 작가님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0: 그냥 정시름은 노중훈 세 글자만 쓰고 빠져 나오세요.
1: 쓰긴 썼는데 악플이야. 그것도 괜찮아요?
0: 난 차단.
1: 아 오케이. 자 이렇게 관악산 얘기 많이 보내주세요. 자 홍삼 선물 세트 나가요.
0: 나가요.
1: 자 사연 맞는 동안에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2: 슬메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메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이

0: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오늘의 지역 관악산과 관련된 이야기 많이 왔습니다.
3: 아, 너무 좋아요.
2: 네, 사연 볼게요.
3: 2541님 관악산 하면 서울대죠. 고3 때 친구들이랑 같이 대학 탐방하자고 서울대에 놀러 갔는데 우와. 입시 치르고 서울대는커녕 서울에 있는 대학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2: 그러니까 미리 기운 받으러 갔는데. 예, 예, 예.
3: 기운만 빼고 온 거네.
2: 그렇지. 관악 산으로 갔어야지. 산으로. 산에 가서 산에 전기를 받았어야지.
3: 아, 그렇지. 그 아주 에이. 진한 전기는 산에 있으니까.
2: 그럼요, 그럼요.
3: 아, 그러네.
2: 안타깝네요. 0422번님. 네. 오래 사귄 남친이랑 헤어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산이라고는 타본 적도 없는데 무작정 관악산을 갔어요.
3: 아이고야.
2: 반도 못 가서 몸이 너무 힘들고 간식도 안 챙겨가지고 배도 고프고 갑자기 서러워가지고 구석에서 훌쩍거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오시더니 힘내라면서 오이를 주고 가셨어요. 원래 오이 안 좋아하는데 그날의 오이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아, 완등은 못했습니다.
3: 그 아니 이거는 뭐 저는 등산을 안 하지만 상식이잖아요. 오이는
2: 맞아요.
3: 등산하는 분들에게 생명수래요. 생명수.
2: 맞아, 맞아,
3: 진짜로.
2: 맞아, 맞아. 네.
3: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따뜻한 마음으로 건네준 오이 얼마나 마음에 콱콱
2: 꿀맛이지. 배가 고팠대잖아.
3: 너무 고맙기도 하고.
2: 꿀맛이지.
3: 네. 확실히 그죠? 사연이 그쪽 사연이 맞네. 산과 관련된. 희한하네. 2356님. 관악산은 천주교 성지 사찰들도 여러 개가 있어서 종교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 산 기도하러 간다고 올라갔는데 목사님하고 무당하고 서로 기도로 싸우는 거 봤습니다. 아, 산의 기운이 확실한 곳입니다. 아, 영험하구나. 확실히
2: 여기에 목사님들도 가시는구나.
3: 아까 우리 저 김민아 PD님이 그 사진 보여줬는데 여기 이제 연주암이라고 정상부에 암자가 있어 실제로. 기도도 많이 하러 가신다는 것 같아요.
2: 야, 근데 저는 그러니까 무속인 분들이 기받으러 간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목사님들이 가신다는 얘기는
3: 아,
2: 저는
3: 그러네.
2: 처음 들었어요.
3: 근데 맞아. 그 예를 들면 계룡산 이런 데도 예. 막 기운이 막 세다 그러잖아.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3: 그런 산들이 또 유독 있나 봅니다.
2: 근데 기도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야 도대체. 한쪽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옆에서 해야 되나.
3: 아, 생각하기 너무 웃기네.
2: 5430모님.
3: 네. 30년 전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관악산 날다람쥐라고 하셨거든요. 등산길 초입에서 뻔데기랑 소라를 이게 오랜만에 보네.
2: 그래.
3: 종이컵에 담아 팔았는데 그걸 혼자서 맛나게 드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산 중턱쯤 갔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배를 쥐고 산 속으로 사라졌어요. 아, 저도 어렸을 때 저 소라를 종이컵도 종이컵이면 그전에는 신문지를 돌돌 말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담아서 팔았었거든요. 그거 먹고 배탈난 경우가 많았었어 옛날에.
2: 아, 진짜요?
3: 이렇게 쪽쪽 빨아먹으면 소리도 나고 짭조름해가지고 맛있게 먹었었죠.
2: 그 후로도 5분 올라가고 없어진 식으로 반복했대요.
3: 아, 산이 더 있었구나.
2: 해가 뉘엿뉘엿져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배탈 제대로 났네.
3: 그러니까 한 번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2: 아,
3: 계속 그냥 그쵸? 볼일을 볼 수밖에 없었던.
2: 진짜 뻔데기가 문제인 거야. 소라가 문제인 거야. 진짜.
3: 저는 예, 소라라고 봅니다.
2: 저도 소라라고 봅니다.
3: 네, 소라로 봅니다. 예,
2: 만약 예. 여름이었다면 이건 소라야.
3: 소라야, 소라. 예.
2: 0733번님. 네. 국민학교 입학 전 상도동에 살았었는데요. 그때 관악산은 저희 동네 뒷 동산이었어요. 그 시절엔 취사가 가능해서 삼겹살 구워 먹고 나뭇가지로 젓가락 만들어서 국수 먹고 그랬더랬죠.
3: 아, 그래, 맞아, 맞아.
2: 지금은 취사 절대 안 됩니다. 다들 아시죠?
3: 아니, 그럼요,
2: 그러니까 저도 이 옛날에 이거 뉴스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3: 그럼.
2: 예, 삼겹살 뭐 구워 먹었던 거.
3: 근데 진짜 희한할 정도로 다 챙겨갔어.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엄마 젓가락.
2: 그래.
3: 아, 여보, 젓가락 안 챙겼어?
2: 그래, 꼭.
3: 그래서
2: 그래.
3: 아버지들이 그 얇은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진짜 젓가락으로 썼던 기억 저도 있어요.
2: 아니, 근데 그 험한 산, 관악산을 그 솥단지를 들고.
3: 맞아.
2: 와, 그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 당시에 부지런하기도 맞아. 했지만 힘도 정말 셌던 거예요.
3: 맞아요. 그 도봉순, 힘센 여자 도봉순.
2: 힘센 여자 도봉순.
3: 그게 실제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그랬었지, 정말로.
2: 거기다 애까지 이고 지고.
3: 아, 그러니까.
2: 그때 하나만 안 나왔잖아요.
3: 그러니까요.
2: 그럼 어떻게 가능했지, 그 당시에는.
3: 여러분, 효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2: 아, 해야죠.
3: 해요.
2: 지금 가장 불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 작가님?
3: 신청곡 불효자는 옵니다.
2: 예, 이번에 예. 또 불효자는 옵니다. 예.
3: 8152님 대학원 다니던 시절 같은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팅을 했는데요. 교수님이 나오신 줄. 아, 그분과 차마 강남 데이트를 못하고 집 앞 서울대 입구역에서 출발해 관악산으로 데이트를 갔는데요. 과천으로 잘못 내려가서 고기에다가 소주 먹고 택시 타고 다시 서울대 입구역으로 왔었네요.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겠죠. 와, 근데 소개팅을 했는데 관악산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2: 그러니까 원래는 강남 데이트 하려고 그랬는데 가마 그 하플 차마 그 핫플레이스는 못 데리고 가겠는 거야. 도저히. 그래서 아, 관악산이나 가자. 사이나 타자 이랬는데 이제 과천으로 잘못 내려가신 거죠.
3: 근데 나는 이 데이트 훨씬 좋아 보이는데.
2: 오히려 더 운치 있고.
3: 고기에 소주, 삼겹살에 소주 산 다음에
2: 정말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근데. 정말로 진짜 싫었나 보다. 자, 0486번님 네. 42살 울산댁인데요. 네. 친오빠랑 저랑 같이 관악 입시학원 다녔는데요. 저희 오빠만 요새 핫한 하이닉스 취업했어요. 어 좋겠다 쩝이라고 하셨어.
3: 여러분이 슬슬 장난 시동 거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관악 산부인과 어떤 분이 관악기 보내셨고요.
2: 관악기.
3: 이번에는 관악 입시학원까지 나왔습니다. 입시학원. 슬슬 장난 거시는데 네.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이에요. 아 정말.
2: 자, 요분들 중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로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네. 관악산과 관련된 얘기 다 봤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리는 무료고요. 관악산 기슬계서 공부했던 분 노래 들어야죠.
3: 그러네.
2: 우리 예.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3: 볼게요.

아니 벌써 몇 분째 그렇게 어 갔다 보냐 말도 없이 그렇게 입 꼭 닫고 있으면은 내가 뭐가 돼? 진짜 왜 그러는데? 돌게 아니 내가 귀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전화기를 왼쪽에 댔다 오른쪽에 댔다 오른쪽에 댔다 오른쪽에 댔다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몇 날 며칠 공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0: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듣고 왔고요.
1: 지금 안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0: 그럼 네네.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는 노노노 오늘 관악산과 관련된 온갖 얘기 다 받고 있죠.
1: 네. 사연 계속 보겠습니다. 5698님 서울대 출신입니다.
2: 와.
1: 좋겠네. 도서관에서 중간고사 준비하다가 친구들과 갑자기 관악산에 올랐더랬죠. 그 과목은 후에 재수강을 했답니다. 여름에는 우리들만 아는 샛길로 내려가 계곡 가서 놀기도 하고 추억 돋네요. 아 그렇겠네. 약간 예전 표현이라면 이렇게 그 뭐였지 그 구멍 개구멍 같은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비밀 통로 같은 거.
0: 근데 이렇게라도 머리를 식혀야지 뭐. 어떻게 공부만 합니까? 공부만 해서 서울대를 갔는데 그럼. 서울대에서도 계속 공부만 해? 이렇게 쉴 때도 있어야지.
1: 그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추억이 생긴 거잖아요.
0: 그럼요.
1: 그럼 그럼.
0: 이어서 그 개구멍 사연 또 왔습니다.
1: 그래요?
0: 3231번님 네. 서울대 근처 중국집에서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름만 되면 관악산 계곡에서 짜장면 시키시는 분도 계신데 예전에 서울대 개구멍으로 배달했는데 지금은 다 막혀서 배달이 안 돼요. 아. 즐겁게 놀다 오세요.
1: 아 그렇구나.
0: 아 진짜 요것도 근데 맛있었겠다.
1: 아 근데 맞아. 또 보통 또 대학교 여기 뭐 산예학이지만 대학교 캠퍼스가 보통 크잖아요. 네. 제 목이는 매우 작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배달하는 분들이 그런 구멍들을 잘 알아. 좁은 문들을.
0: 근데 너무 지름길. 맛있었겠다.
1: 맛있지.
0: 관악산 계곡에서 먹는 짜장면.
1: 그러니까 그 한때 왜 마라도 짜장면 시키신 분 광고 있었잖아요. 맞아. 우리나라 배달 문화의 접근성은
0: 역시
1: 아, 진짜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진짜.
0: 네.
1: 8955님 8년 전이었죠. 7월의 어느 날 오전 9시 기온이 30도였던 날이었어요. 저희 사당역 쪽으로 올라갔는데 바위에 징 하나 박혀있고 그걸 잡고 밟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연주대를 가니 등산인으로 보이시는 할아버지께서 초보자들이 왜 사당역 코스로 왔냐고 서울대 입구에서 왔어야지 하면서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그날 더위 먹은 일행 한 명이 계속 토하고 아, 그 뒤로는 관악산 근처도 안 갑니다. 가실 분들 더위 대비 단단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영미 씨가 올라갔던 건 사당역 코스가 아닌 거였어, 그죠?
0: 그렇죠. 저는 쉬운 코스였으니까.
1: 그러니까.
0: 맞아. 저도 아마 서울대 입구 이쪽으로 아마 아, 갔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봐봐 오전 9시인데 기온이 30도야.
1: 와. 그러니까는 열사병으로 쓰러질만 하지.
0: 아니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겠다고 이 더위에 주도한 사람 누구야 누구냐고.
1: 여러분 연주대가 이제 그 관악산 정상 부위인데 관악산 정상이 630m 정도 되거든요. 이게 되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 630이요. 엄청 높은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왜 올라가냐고 도대체. 6095번님 고등학교 때 친구랑 새벽 4시까지 술 마시고 객기로 관악산 연주함 올라갔다.
1: 안 됩니다.
0: 그렇지. 이런 분들 많아요.
1: 안 됩니다.
0: 스님께 잡혀서 훈계 듣다 보니 일출을 보았습니다. 훈계보다 일출에 감동받고 내려와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1: 약간 탈선으로 시작해서 감동 1화로 끝나는 그런 사연이네요.
0: 진짜. 근데 진짜 술 기운으로 간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새벽까지 술을 달리다가
1: 그래.
0: 청계산도 보면은 딱 봐도 아 술 기운으로 왔구나. 왜냐면 여성분들 두 분이 치마 짧은 거 입고 삐딱고도 신고 그럼 마스카라가 번졌어. 해롱해롱 되면서 걸어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아 술, 밤새 술 마셨구나 싶었지.
1: 여러분 음주 등반 진짜 위험해요.
0: 정말 위험. 왜냐면 맨정신으로
1: 다쳐요,
0: 봐도
1: 다쳐.
0: 여기 진짜 위험한 장이에요.
1: 그 영미 씨 묘사는 너무 웃기네 진짜.
0: 근데 스님한테 잡혀서 훈계 들은 것도 너무 웃긴다.
1: 6609님 40년도 훌쩍 지난 사진인데요. 관악산 걸어서 올라가기 싫다고 목마를 태워달라고 우는 꼬꼬마 시절의 저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자 하고 사진까지 첨부해.
0: 아 귀여워.
1: 아, 너무 귀여워.
0: 근데 웬일이야. 이때 당시에는 아빠들이 다 체력들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다 맞아. 무등 태워가지고.
1: 그러니까.
0: 옛날 아빠들이 진짜로. 그러니까.
1: 여러분 네. 효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효도해요 진짜. 네?
0: 효도합시다. 우리 모두 효도합시다.
1: 효도해,
0: 진짜로.
1: 진짜.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예뻐 이 사진에 애기가.
0: 애기 너무 예쁘죠.
1: 너무 귀엽네.

0: 귀여워.
1: 아이, 참. 옛날 생각난다.
0: 자, 5667번님. 저희 부모님은 산악회에서 만나셨어요. 관악산 등반 날에 아빠가 친구 결혼식 참석하느라 못 오셨는데 당시 엄마한테 관심을 보이던 다른 남자분이 너무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어허. 그래서 아빠가 결혼식 안 가고 구두에 양복 입고
2: 어머.
0: 관악산에 오르셨답니다. 어머.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셨고 지금은 이혼하셔서 각자 등반을 하십니다. 아, 저희 엄마 관악산 근처도 안 가시고요. 북한산 쪽 많이 가세요. 그 정장 입고 산 탔던 남자 어딨어? 그 자상하던 남자 어딨냐고. 나밖에 모르던 그 남자 어디 갔어?
2: 근데 나 너무 웃긴 게 어머니가 북한산으로 간다.
0: 관악산 근처도 안 가신대잖아요. 그쪽 방향으로 숨도 안 쉬신대요.
2: 근데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처럼 산악회가 잘 조직이 돼 있고 네. 그 등산 인구가 많은 나라가 없을 걸 인구 대비 그죠?
0: 아 그때 네. 사랑이었는데.
2: 사랑이었지.
0: 예예. 예, 진짜 예. 우리 지금 만나 이거였는데.
2: 그렇죠.
0: 아 이거 네, 어떡하냐.
2: 우리 따로 등산해.
0: 따로 등산해.
2: 네,
0: 혹여나 아, 마주칠까봐. 네.
2: 아, 요 사연 재밌는데 후보를 올려드려도 되겠습니까?
0: 올려드립시다. 예예.
2: 아, 예. 아, 너무 많이 웃었네. 재밌습니다. 또 다른 사연 한번
0: 예예.
2: 아, 노경 후보고요. 자, 이은희 님인데요. 좋은 공기 마시려고 관악산을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제 앞에 사람이 자꾸
0: 이런 사람 있어 진짜로
2: 뿡뿡거려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산 타기 전에는 장 관리 좀 하고 오세요.
0: 아니 근데 진짜로 이러신 분들 많아요.
2: 그래요?
0: 특히 어머님들 관략근이 이제 느슨해질
2: 그러실 수 있지
0: 수 있잖아요. 뭐 아이도 낳으시고 하셨으니까.
2: 그렇죠.
0: 근데 진짜로 저도 예전에 남편이랑 데이트하는데 남산 데이트했거든요. 올라가는데 첫 데이트였는데. 저희도 어색한데 앞에 나가시는
2: 아, 본인이
0: 중년
2: 아니라.
0: 부부님들께서 그 아내분이 브락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남편분도 쨍피했나 봐. 여보 하더니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둘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머
2: 아니 근데 그 산에 숲이 이렇게 무성한데 타는 걸 포기했을 정도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심해졌단 얘기예요.
0: 나무도 포기한 거야.
2: 나무도 포기한 거구나.
0: 나무도 대단, 포기했어요.
2: 대단하십니다.
0: 웬만하면 다 흡수해주는데 네. 포기했어요.
2: 2233님 두 분 혹시 관악산 근처에 있는 전설의 대학 아시나요? 저희 부장님 낙성대에 나오셨다고 항상 개그하십니다. 신입들은 진짜 있는 줄 알아요. 낙성대가 학교가 아니죠. 그 지명이잖아 지명. 그죠?
0: 나 낙성대 나온 사람이야. 껄껄껄껄.
2: 네. 아예 부장님들 네.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그리고 한 번 하셨으면 그만하고.
0: 그래요.
2: 리바이벌 하지 마시고.
0: 그러십시다.
2: 예, 예, 제발.
0: 자,
2: 예.
0: 이분들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어떤 노래 드릴까요?
2: 제가 라이브로 불러드리는 건 어때요?
0: 아 너무 싫어요.
2: 네.
0: 자 멋진 신세계 OST 남종이 부릅니다. 하여튼.

0: 지금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남종이 하여튼 지금 흐르고 있고요. 아까 등산하면서 뿡뿡 방구 끼시는 어머님 얘기를 했는데 박정민님께서 어머님들은 그 힘으로 산을 타신다고요. 추진력 뿡뿡.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몰랐네.
1: 예, 뒤에서 이제 뒤로 밀고 예. 그 힘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0: 아 그걸 몰랐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 과학의 힘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1: 어머님들은 다 예. 계획이 있습니다.
0: 그럼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1: 함부로 내뿜는 거 아니에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0: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들. 네네. 제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1: 경사진 길을 오르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0: 자 노조래 노계획 노다지 그럼 광고의 관악산편 노교 홍삼 세트 받으실 분 뽑을게요. 잠시만요.

0: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조은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관악산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만나고 있죠. 몇 개만 더 보고 오늘의 사연 뽑아볼게요.
7: 좋습니다. 1482님, 관악산 근처에 금천구청역이 있는데요. 거기 근처에 동흥관이라고 하는 엄청 오래된 중식당이 있는데 거기 만두가 진짜 맛있어요. 부추 지짐이도 진짜 맛나는데 거기 아직도 있으려나요? 생각하니까 또 먹고 싶다. 만약에 아직 영업 중이면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6: 진짜요?

0: 왜냐면 제가 진짜 별명 중에 하나가 노만두예요. 만두가 소울푸드예요, 저의.
1: 아, 만두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
0: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만두예요. 어, 근데 진짜.
1: 부추지짐이 전 이게 더 땡긴다. 부추지짐이.
0: 얼른 출산하고 돌아와서 나랑 네. 부추지짐에다 막걸리 한잔 합시다.
1: 막걸리 한잔 해.
0: 하자, 진짜.
1: 관악산 한번 갑시다, 우리 다 같이 말 나온 김에.
0: 관악산?
1: 예.
0: 아니야.
1: 자, 우리 잘 지내, 저기 우리 작가님들 예, 다 같이 관악산 한번 갔다 옵시다, 우리 애 낳고 나면.
0: 뭐 여기 뭐 안영미 부장이에요, 뭐예요? 예,
1: 가서. 내가 나온 데가 어디지 알아? 첨성대야. 다 같이 가자고.
0: 아유 정말 진짜 발언 조심하세요. 등산이라니 지금.
1: 아 5471번님 혹시 지방에서 상경에서 택시 타고 서울대 투어 해보신 분 계시나요? 어. 10여 년 전 고등학생 때 엄마가 저와 남동생 공부 자극해준다면서 택시를 태워 서울대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캠퍼스 안을 달 달리는 버스를 보면 와 대박 나도 꼭 여기 와야지 하고 관악산의 똑똑한 전기를 온몸으로 흡수했더랬죠. 어허. 하지만 전기만 과다 복용하고 저와 남동생 모두 서울대와 성적으로 아주 먼 대학교에 꼬리를 했습니다. 네네. 엄마 그때 택시비는 날렸지만 추억은 남았잖아. 사랑해.
0: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뭐 캠퍼스 투어 미래하고 전기 받는다고 해서 다 거기 합격을 하면
1: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서울대 출신이야.
0: 그럼 뭐 서울대 정원이 뭐 2천만 명 되게요.
1: 그럼요.
0: 추억이 남았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1: 다른 또 좋은 대학교들도 많아요.
0: 맞아요. 네,
1: 서울대만 대학교가 맞아요. 아닙니다.
0: 함께한 추억이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1: 예예.
0: 0216님 저와 전 남친 친구 커플 등 총 4명이서 관악산에 올랐더랬죠. 초입엔 까르륵거리면서 싸간 도시락도 입에 넣어주고 암벽 구간 나오면 끌어주고 밀어주고 꽁냥꽁냥 거리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남친 체력이 다 했는지 생전 처음 보는 승질머리를 보여서 예 저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똥차 남친 거르게 해준 관악산 진짜 명산입니다.
1: 그래 이래서 전 남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0: 아.
1: 이거 사람 한번 타고 나면 그 사람 승질 알 수 있거든요.
0: 그러네. 그러니까 관악산이 남친 가르마를 타주는 네. 이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1: 그리고 남친의 체력도 테스트해볼 수 있는
0: 일석이조
1: 기리띠 기리띠
0: 아예 너무 좋네요.
1: 자 이렇게 관악산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만나봤는데 오늘 네. 가장 임팩트 있었던 사연 한번 뽑아볼게요.
0: 뭐 새싹문짝이도 했는데요.
1: 예.
0: 아, 이제는 관악산에서 결혼했지만 현재는 북한산만 가진다는 엄마 이야기를 보내주신 5667님 아~ 축하드립니다.
1: 예. 단연코 1등이었어요. 정말.
0: 에이, 너무
1: 이혼 엔딩은 우리 못 이겨.
0: 못 이겨.
1: 예, 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0: 네.
1: 5667번님이 보내주셨고요. 저희 부모님은 산악회에서 만나셨습니다. 관악산 등반 날에 아빠가 친구 결혼식 참석하느라 못 오셨는데 당시 엄마한테 관심을 보이던 다른 남자분이 너무 신경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결혼식도 안 가고 구두에다 양복 입고 관악산 오르셨대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 결혼하셨고 지금은 이혼하셔서 각자 등반하십니다. 저희 엄마 관악산 근처도 안 가시고 북한산만 많이 갔어요.
0: 한때는 엄마가 이제 인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남자가 체갈까봐 조바심이 나서 결혼식까지 취소하고 올 정도였는데 뭐 그런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1: 자 오늘 예. 관악산 얘기하면서 전남친 전남편 얘기 많이 하게 되네요.
0: 그러니까
1: 진짜 관악산이 그런 곳인가봐요.
0: 그리고 저 진짜 저기 반성해요.
1: 뭐요?
0: 얼마나 편견에 제가 찌들어 있으면 관악산 사연 뭐 얼마 오겠어 뭐 이랬잖아요.
1: 예, 예, 예.
0: 걸 너무 양질의 재밌는 사연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1: 근데 예. 항상 노 작가님의 예견은 늘 빗나가는 것 같아요.
0: 나 저요 사람도 진짜 잘 못 봐요. 진짜로. 진짜로.
1: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 정말.
0: 하나도 없나 봐.
1: 그냥 고향만 많아 고향만. 제2, 제3 네. 고향만 많고.
0: 아차차. 아차상도 두 분 뽑았잖아요.
1: 네네네. 홍삼 선물 세트 일단은 아까 그 사연 소개해 준 분한테 보내드리겠고요. 네. 아차상 두
0: 분인데요.
1: 뽑았습니다.
0: 5687님 관악산 바로 밑 소방서에서 일하신다는 5687님 그리고 체력 단련으로 막걸리 나르는 알바를 하신 후에 경찰이 된 친구를 두신 2709님께 칼국수 세트 보내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자 함께 얘기해보고 싶은 지역 받고 있습니다. 오늘 관악산 괜찮았어요.
0: 너무 좋았어요. 네.
1: 자 도시부터 작은 동네 물론이고 해외도 가리지 않습니다. 2시에 데이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아 이민아님께서 아, 또 잊고 있었네. 아, 오늘 결국 김재동 씨 전화 연결 안 하시는 건가요? 예. 네. 틈이 없었습니다.
0: 아, 이거 제가 드릴 말씀 아닌데요. 제동 씨는 잘 안 풀려요. 잘 안 풀려. 아니 안쓰러워서는 얘기지. 안쓰러워서.
1: 아니 그러니까는 이 핑계로 사실 맞아요. 저희도 저기 김제동 씨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했는데 아, 의외로 네. 문자 사연이 진짜 많이 아유, 왔어요.
0: 아유, 너무 감사하죠. 네. 제동 씨를 원하시면 여러분 뭐 북한산, 청계산 많이 산이 많이 있습니다.
1: 그럼요.
0: 다음 분들 또 저희 네.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1: 청계산 네. 많이 가신다고 했으니까 청계산 많이 나오면 그때 한번 전화 연결해 보죠. 뭐.
0: 맞아요. 네. 네.
1: 자 그럼 노 작가님과는 여기서 네. 인사를 나눌 거고요.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날 거고요.
0: 네.
1: 자 여기서 더 템테이션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듣고
0: Enough가 Enough.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듣고 4부로 들어올게요. 여러분
1: 서울대 출신 남셨네.
0: 안녕.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더 템테이션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듣고 왔고요. 갑자기 이 노래가 또 듣고 싶네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IOI의 갑자기 듣고 왔고요. 오늘 관악산 이야기 했던 게 또 여운이 또 기네요. 안주아님, 관악산도 좋고 아차산에 가면 연인들 성공 확률이 높다고 방송에서 나오더군요. 누가 가서 테스트해보고 알려주세요. 아 그래요? 아차산에 가면 연인들 성공 확률이 높대요? 아 근데 관악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전남친 전남편 얘기가 나가지고 요거는 성공 확률은 모르겠고 아차산 한번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44번님 저는 아이 태어나고 4년 동안 관악산 정상이 정면으로 보이는 관악산 뷰 숲세권에서 살았어요. 정말 사계절 내내 힐링이에요. 역시 산은 등산보단 눈으로 봐야 제맛. 그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저도 저희 집 앞에 뷰가 북한산이거든요. 저도 그 뷰 보고 그냥 저 이 집으로 할게요 라고 한 거예요. 바로 이게 확실히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이게 직접 가서 전기 받고 뭐 기운 받고 이런 것보다 뷰만 따지게 되더라고요. 아, 6237번님 어릴 때 관악산 바로 옆 화랑대교 쪽에서 살았네요. 더우나 추우나 매주 일요일이면 아빠가 새벽부터 깨워서 와 산막사나 연주암까지 등산을 시켜서 새벽에 빗소리가 들리면 아 오늘은 잠 좀 자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신나 했었더랬죠. 지금은 기운 넘치시던 아빠의 에너지가 그립습니다. 그래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아빠 우리 어릴 때 아빠들은 진짜 다 기운이 좋았어. 진짜 그 에너지가 정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아빠들은 뭐 다 힘들어서 그렇겠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산보다는 이 화장실을 더 좋아하고 컴퓨터방 좋아하고 산보다는 쇼파를 더 좋아하고 그 왜 그러시나 몰라요. 요즘 일이 더 빡세단 얘기겠죠. 이도희님 여름 옷으로

저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쟁여놨다가 결국은 버리게 되더이다. 결국은 안 보게 되더이다. 예, 저는 정리한다에 한 표. 자, 여기 옷 없는 분이 또 있었어요. 7034번님. 초등학교 4학년 쌍둥이 맘이에요. 다음 주에 애들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어서 오전 내내 옷장을 뒤졌는데도 마땅한 옷이 없네요. 청바지에 티셔츠 운동화 뿐이네. 아유, 기본 미모로 어떻게 밀어붙여야겠다. 이게 진짜 찐 패핀 거예요. 아시죠? 청바지에 흰 티만 딱 입었는데도 딱, 어? 기깔나게, 어? 이렇게 예쁘신 분, 이렇게 후광이 비치시는 분이 진짜 미인이신 겁니다. 아, 미모로 밀어붙이세요. 전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예. 두 대를 들으시는 분인 것 같으니까 한미모 하시겠네.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나가고요. 참관 수업 예쁘게 다녀오시라고 뷰티풀, 101의 뷰티풀 띄워드릴게요.

0: 노래가 하늘을 닿기를 당신 향해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브랜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브랜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0: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0: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6: 1일 1짬뽕 오케이?
8: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어디까지 가시나요?
10: 살아서 장까지요.
11: 혹시 닥터 캡슐 전?
1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0: 제공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 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All New the World Story 벌거벗은 세계사였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0614번님, 5626번님, 우후경님 세 분께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릴게요.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산 이야기 했잖아요. 요즘은 볼 수 없지만 우리 옛날에 산 정상 올라가면 이거 많이 했잖아요. 야호! 근데 요즘에 리센느가 또 요 야호로 홍보 대사까지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제 야호! 이 맞나? 슬림웨이 다이어트 야호! 브람스 안마의자 야호!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 한인제약, IS 동서,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 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KB 국민은행, 민그레, 주식회사 헤리즈 하부에, 우리 광고

3번님, 오랜만에 아이 학교 앞에서 대기할 일이 생겨서 라디오 듣는데 관악산이 이렇게 웃길 일인가요? 너무 재밌게 듣고 갑니다. 아유, 관악산 뿐만이겠습니까? 저희는 어떤 산을 갖다 대도 다 재밌게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리센드 러브 어택 지금 들려드리고 있죠? 요거 마저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동해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6월 12일 오후 5시 30분 동해 종합경기장에서 초청가수 유민, 에일리, 나태주, 김연자, 김용빈의 축하 공연과 함께 선보이는 개회식이 마련됩니다. 43개 종목에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FM for you.
2: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만약 인생을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비유한다면 무작위 재생, 셔플 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 어떤 노래가 나올지 몰라 긴장하기도 하고 내가 고르지 않은 분위기의 노래가 나와 당황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매번 내가 원하는 곡만 들을 수는 없죠. 셔플 모드로 듣다 보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 내 마음을 위로해줄 숨은 명곡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오늘 나에게 찾아온 시간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숨은 명곡 같은 날들이 분명 올 겁니다. 자, 예측할 수 없어 더 기대되는 이 시간. 오후의 발견 출발합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첫 곡은 임정희 노래였습니다. Music is my life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플레이리스트를 저장해 두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많죠. 음원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분류해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로 노래들을 골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나눠두세요, 여러분은? 분류 기준. 저는 예전에는 뭐 운전할 때 듣는 곡, 드라이빙 뭐 곡, 그리고 뭐 운동할 때 듣는 노래, 예, 좀 이제 기분 처졌을 때 듣는 노래, 혼자 있을 때 뭐 상황이나 기분, 무드를 나눠서 이렇게 그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가수별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가수별로 이제 노래를 찾아 들으면서 계속 거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 낙화님께서 오발은 늘 좋은 음악 들려줘서 좋아. 아유, 별 말씀을요. 네. 내 취향 아닌 음악도 들을 수. 이게 참 라디오의 맛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곡의 어떤 기준이나 흐름이 어떤 저의 취향이 살짝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분의 신청곡. 과 거기에 또 맞는 다른 곡들을 연이어서 또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플레이리스트만 계속 들으면 지루하잖아요. 계속 그 노래만 듣고 그 가수만 듣고 근데 라디오의 맛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즐겨 듣는 노래를 같이 또 배워볼 수 있는 들어볼 수 있는 기회들인 것 같아서 그게 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인생이라는 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노래만 들을 수는 없는 게 바로 또 인생이잖아요. 어쨌든 예측할 수 없어서 기대되는 게 인생이다. 오발도 마찬가지다. 예측할 수 없는 두 시간으로 오늘도 여러분 두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탱크님은 제 인생을 플레이리스트로 따진다면 정신없이 흔들고 흥겨운 댄스곡이었으면 좋겠다. 항상 이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탱크님? 괜찮으시겠어요?

좋습니다. 탱크님의 인생은 조금 흥겹게, 덩실덩실 흥겹게 살자 뭐 이런 얘기 주셨고 메이비님께서는 나에게 별 의미 없던 4시에 이렇게 생명력을 불어... 아, 무토 생명력 감사하게 몽글말랑으로 오늘은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출석 체크는 뭐 이제 플레이리스트 얘기도 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기분을 두 글자로 그냥 간단하게 남겨주시며 문자창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개구쟁이 악마님 훅은 덥지요. 예, 남겨주셨고 그리고 철부지맘 많이 피곤하시다. 땅콩님 여기도 피곤하시면 골골 왔습니다. 방세한 형님 우리 항상 웨딩 중 하자고요. 예, 재지 맞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드로님은 두 큰? 예. 그리고 7639번님 역시나 피곤을 외쳐주셨는데 커피를 이틀 동안 안 마셨더니 활력이 없다. 끊고 계세요? 줄이고 계세요? 요럴 때 이제 또 다른 활력이 필요하죠. 7639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잠깐 눈을 번쩍 뜨시고 벌떡 한번 일어나셨다가 다시 앉으십시오. 파이팅 7639번님. 여러분의 지금 기분 상태, 오늘 기분 상태 두 글자로 오늘 출석 체크 받을게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 창도 열려 있습니다.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채팅창 통해서 또 신청곡도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의 기분 상태 두 글자도 무료로 남기실 수 있다.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 시작할게요.

0: 시키겠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자, 여러분의 기분 상태 오늘 두 글자로 봤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약간 좀 피곤하다, 골골댄다, 졸립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탱크님 오늘의 기분 상쾌. 출장 업무 이상 없이 마치고 온수 샤워. 아, 온수 샤워 중요하다. 대부분 원래 이렇게 군인분들 냉수 샤워 막 시원하게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약간 좀 실망스러운데요, 탱크님? 농담입니다. 예, 상쾌 좋습니다. 오늘의 할 일 잘 마치신 탱크님 칭찬해. 어, 상고 9번님 오늘은 아마빙?

모덩이님은 흥분했습니다. 어, 그 중고거래로 정말 저렴하게 헬스기구를 구입했어요. 금요일에 친구가 같이 가준다고 합니다. 아, 이제 금요일에 받으러 가시는 건데 친구분이 도와주기로 했고 너무 흥분되신다고 지금. 뭐예요? 어떤 기구일까? 집에다 이제 그러면 홈트를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아, 이게 참 꾸준히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은데 모덩이님 꾸준히 하고 있다는 소식도 기대하겠습니다. 흥분 왔고요. 쭝은 돌마님도 날은 왔습니다. 아이들 올 시간이니까 팔팔하던 제가 이제 날은했습니다. 왜 그러지? 아이들 올 때 돼서 더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희한하네. 오, 태양님은 지금 기분 최고 오발 시간이니까. 오발이 있으니 피곤해도 걸걸거릴 틈이 없다. 모두 기운 끌어올려. 그죠? 이제 나도 모르는 밤새한 밤새한 형님 자신도 모르는 나의 모습. 예, 문자창 출석 체크. 그래서 어떤 거예요 오늘은? 재짐? 지금 토끼 엄마님은 평범. 딸내미 픽업하러 대기 중이에요. 오늘도 달리는 엄마 기사님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아 그냥 딸내미 학원 빼고서 여자 둘이 놀러 가고 싶어요. 따님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춘천 국정쌤은 지금 배회 중이시군요. 안전하게 배회 주시고요. 어, 무타님은 안 오난 오후다. 오늘도 출첵. 무탈한 하루. 너무 좋죠? 오늘 그리고 총 맞은 곰탱이님도 와주셨는데 피곤하다. 그래도 오발과 함께하는 퇴근길은 활기. 덕분에 저도 갑자기 또 힘이 솟아요. 총맞은 곰탱이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활기 넘치게 퇴근길 화이팅!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어우 정집사님 이번 주에 또 모임 있으시구나. 점심 저녁을 함께 한다고요? 점심 저녁 함께 할 건데 제가 음식을 다 준비하기로 했어요. 오늘의 기분 부담. 이거 내 사서 결정하신 일이 아닌가 살짝 예상을 좀 해봅니다만 아, 근데 또 다 해낸다. 정지사님은 할 수 있다. 사진도 기대할게요. 태사자입니다. 타임 국종쌤 신청곡 듣고 올게요.

너무 좋죠, 땅콩님. 저도 오랜만에 퇴사자 타임 신청곡 받고 오! 바로 올려뒀죠. 네. 퇴사자 타임 듣고 왔고요. 3385님 새싹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 이틀 쉬고 계속 일하는 중이에요. 피곤을 느낄 여유도 없이 말이죠. 이제 오픈 준비 마치고 대기 중입니다. 모든 자영업자분들 파이팅 외쳐주셨어요. 오, 3385님 일단 오늘 첫 발걸음을 떼주셔서 환영합니다. 3385님 너무 반갑고요. 올해 들어 이틀 쉬셨다고요? 와, 6월인데 대단하십니다. 이 근성과 열정과 성실함을 칭찬합니다. 3385번님. 약간 근데 그 되게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조금 쉬는 타이밍보다 네, 어떤 식의 쉬는 시간에도 그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3385번님 일단 네, 몸 해치지 않는 선에서 늘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385번님도 파이팅. 감사해요. 그리고 아치님 우거 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얼음 씹어 먹는 소리가 시원하다. 아우, 아우 너무 차다. 아우 너무 차다. 예, 좋아요. 그리고 3430번님은 감사 왔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은 보기 힘들다는 구름 사진을 주셨어요. 오발 가족들에게도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하시며 오늘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고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오늘 노마드님은 아 진짜 이 중간에 낀 사람이 제일 힘들다 역시. 오늘 기분 두 글자는 떡 실신? 이라고 주셨어요. 오늘 팀장님한테 호되게 혼나고 오는 사무실의 막내를 달래주고 뭐 얼마나 잘못했길래 또 호되게 이렇게 혼내셨어. 노여워하는 팀장님 기분 맞춰드리고 네, 점심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코로도 밥알 몇 개 들어간 것 같기도 하다. 네, 길고 길었던 하루가 끝나가요. 오발 들으면서 에너지 충전하면서 퇴근합니다. 네, 중앙계층의 이 어떤 고충이 확실히 있다. 네, 확실히 있다. 뭐 말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막 달래줘야 노마드님 수고하셨어요. 보아의 넘버원 유어 넘버원 예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0: 스웨덴 나만의 친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벨루노님께서 답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사무실에 00년생 친구도 이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그 팀 이름이 퇴사자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네요. 약간 워너비 느낌인가? 퇴사자. 아, 그럴 수 있죠. 태어나기 전. 그 즈음 아닌가? 데뷔 연도가. 어쨌든 예, 그 전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최태형님한테 좀 물어봤죠. 이 뜻 이름이, 뜻 이름? 이름 뜻이, 이름 뜻이 뭐 탈사자, 큰 사자가 아닐까. 근데 역시나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아, 삼국지에 나오는 뭐 적토마의 후손들 중에 그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는, 일단은 남성 4인조 보이그룹이고요. 예. 그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냥 나중에 한번 예, 기회 되시면 오늘 들었던 타인과 뭐 도 이런 노래들 유명하거든요. 예, 한번 또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사자 아니고 퇴사자다. 아, 네, 우리 같이 들으시네요. 같은 공간에서. 반갑다. 우리 00년생. 괜히 좀 더 반가운 척 좀 해볼게요. 자주 오세요. 예. 그리고 오늘 한국호님께서 오늘 기분 상태, 아, 나 왜 그랬지 하는 생각으로 지금 보내고 계시답니다. 얼굴에 사마귀가 작게 난 게 하나 있어서 몇 달째 그게 이제 얼굴에 있었대요. 근데 괜히 오늘 신경이 쓰여서 병원 가서 레이저로 태웠거든요. 치료 끝나고 주의사항에 태우고 났으니 목욕, 사우나, 물놀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 워터파크 가기로 했는데 어떡하죠? 도대체 왜 안 하던 짓을 오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피시죠, 피. 완전 즉흥. 갑자기 오늘 거울 보는데 갑자기 이게 유독 눈에 띄고 신경 쓰이고 괜히 막 거슬리는 거야. 바로. 저런.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거 저는 워터파크 반대입니다. 예. 병원에 사지 말라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완전 결사 반대. 조심하시고. 예. 이게 나아야 또 가지. 어쨌든 오늘 여러분의 기분 상태는 골골 피곤이 많지만 그래도 오발 들으시면서 활기 넘친다는 분들이 좀 계셔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아, 밤카스테라님은 도서관을 가셔야 되겠네요. 도서관 하면 즐겁하는 아들이 웬일로 책 빌리러 가자고 깜놀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MBC FM for you.
1: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 만점 맛도 좋은 너글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파란의 첫사랑 유재맘님의 시간차 신청곡 선곡해드렸습니다. 오늘 선곡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때로 돌아가는 느낌이랄까? 땅콩님. 저요 오늘 메이비님. 저는 오늘 좀 분주? 분주? 그 되게 여러 일들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를 길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 오늘 할 일 싹 이렇게 오전에 해치우고 오후에도 뭐 한두 가지 좀 더 해치우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괜찮아요. 지금 한 3시부터는 이제 다 마음을 내려놓거든요. 그때까지 못하면 내일 아니면 방송 이후에. 메이비님은 아까 주셨죠. 또 이렇게 생명력까지 고맙습니다. 1025번님 퇴근길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들어왔다가 인형 뽑기가 있어서 딱 두 번만 해야지 했는데 그게 되나? 오기가 생겨서 5,000원 달리고 왔습니다. 멈추셨어요? 아니면 5,000원에 겟해서 나오신 거예요? 쉽지 않다. 제가 얼마 전에 강릉에 있는 그 임당동 쪽에 있는 인형 뽑기 집을 저는 이렇게 가려고 한 의욕이 없었거든요, 원래. 근데 그 친구들이 놀러 와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친구들 중에 이제 꽂힌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순회를 돌았네. 근데 이게 약간 그 분위기도 있고 뭔가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겟을 보고 가시더라고요. 타겟을 보고 이 집이다 저 집이다 골라서 가는데 일단은 뭐 아무도 뭐 겟하지 못했다.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이게 쉽지 않다 진짜. 1025번님 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와 진짜 짱짱님 망원경 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천리경 막 이런 거 끼고 계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내일 말씀드릴게요. 굳이 뭐 내일 방송 전에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제 기억력과 시간이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은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데일밴드를 밴드를 잊어버리고

하고 깜빡하고 왔다. 요 정도만. 아까 오늘 그리고 채팅창에 세상에 서현정님? 아니면 정서현님일까? 이름이 그 성이 앞에 오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해서 문자창으로 어떤 이야기를 주셨나? 어쨌든 반가워요. 예, 문자 자주 주시면 또 우리가 자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리고 유현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채팅에 참여를 해주셨다고 오늘의 기분은 어쩔입니다. 고진감래가 생각나요. 고용해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가고 싶어요. 오늘도 잘... 그치. 난, 와, 나 진짜 너무 감사하지, 우리 회사에. 근데 이제 집에는 가고 싶다. 모든 직장인들의 마음이 아닐까.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 유현님, 환영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워너비 퇴사자 있고, 네, 고진감래. 고용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집에 가고 싶다. 네, 뭐 이런 얘기들. 좋아요. 그리고, 그래요? 또 그런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아치님 요즘은 이런 하모니가 멋진 노래가 없는 것 같다. 파란의 첫사랑. 그래서 이런 그 앙상블 팀이 많지가 않죠. 네. 흔하지 않죠. 그래서 우린 시아 컴백에 그렇게 환호하는 것이고 다비치의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닐까요. 또 이제 장르별로 또 좋아하시는 분야들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오! 어머, 세상에. 6980번님, 제가 오늘 이 노래 올려놨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신청해주는데 제가 못 전해드린 것 같거든요? 기분이 붕붕 지금 좋으셔가지고, 이 노래를 듣고 싶으신 게 아닐까. 이 노래가 그거죠. 크랜베리스의 All to My Family를 그, 샘플링한 곡이더라고요. 얘기 나왔으니까 들어볼까요, 그러면? 다른 곡을 사실 올려뒀었는데, 조금 더 신나게 한 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청해주신 NCT Wish의 All to Love.

샘플링 곡두 곡을 전해드렸어요. 2980번이 신청곡 NCT UC의 All to Love이었고요. 아, Cranberries의 All to My Family 이 노래가 샘플링된 NCT UC의 곡이었고 이어서 전해드린 곡도 역시 우리 귀에 익숙한 아, 마카레나 예, 이 노래가 샘플링된 르세라핌의 곡이었습니다. 붐발라까지 8837번이 어머 입이 반응해요. 마카레나 예. 아, 특집까지는 아니고 예, 좀 갑자기 좀 전해드렸어요. 우리 오늘 이제 두 뮤지션 분이 악기 세팅 관계로 조금 일찍 도착하시는 바람에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시는 바람에 예, 노래가 연이어 선곡이 됐다. 아 정말 낙화님 20대 때 여행 갔는데요. 나이트에서 마카리나 따라 추다가 조명을 홀로 받았던 기억이 나. 어머! 아, 낙화님 이런 스테이지 약간 욕심도 있으시네? 되게 이렇게 수줍음 많으실 것 같은데 어머나 세상에나 궁금합니다. 오, 상상을 좀 해봤고요. 낙화님 항상 이렇게 롱치마 이렇게 펄럭이시면서 사진 많이 주시는데 그 모습을 좀 상상해봤어요. 아 그리고 1130번님 오셨습니다. 혹시 낮잠 자면 살찔까요?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 시작했는데요. 글쎄 점심 먹고 잠이 들었네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피곤합니다. 아 낮잠 자면 살찌냐. 낮잠 자서 살찌는 게 아니라 저 밥 먹고 잠들면 살찌죠. 네, 낮잠 때문이 아니라 밥 먹고 자면 살찐다. 근데 오늘은 아닐 거예요. 운동했으니까 운동하고 밥 먹은 거니까 이미 이렇게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됐고 살짝 채워진 상태에서 자서 원래 잠자면서도 에너지 소비된다고 하잖아요.

거예요. 괜찮다. 잘했다. 1230번님. 그리고 피곤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된대요. 여기까지. 괜찮았다. 였고요. 자, 그리고 오늘 문자들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아이고야. 눈누나나님은 원래 야식을 안 먹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집 절친님께서 치맥을 권하길래

있었고요. 아니면 진짜 드시자마자 바로 누우셨나? 예, 진짜 되게 행복한 조합이긴 한데, 예, 좀 이렇게 뭐랄까, 건강에서 좋진 않죠, 사실. 튀겼지, 탄산 있지, 알코올 들어갔지. 그래서 원래 치킨과 맥주의 조합이 썩 좋은 조합은 아니래요. 차라리 알코올을 드시려면 차라리 소주가 낫다고 하더라고요, 치킨에. 근데 뭐 설은 그런데 내 입에 맞는 게 제일 행복한 거죠, 뭐. 어쨌든 빨리 소화제. 근데 이거 속안 좋으실 때는 비타민 C가 이렇게 적당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걸로. 네. 적당한 처방은 지금 현재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 드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소화가 안 되는 거, 위장에 좀 무리가 왔다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넣는 순간 이제 얘가 막 흥분하죠. 하여튼 물좀 많이 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좀 힘, 그래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밤새한 형님. 네. 우리는 티니까. 낙하님 진짜 너무 천사. 제가 뭐가 돼요? 이 대문자 티 제가 뭐가 돼요? 낮잠 자면 덜 먹잖아요. 그 시간 동안 살안찔 거. 죄송합니다. 1130번님, 어쨌든 안 찐다. 이렇게 우리 마무리하고 노래 한곡더 들을게요. S.E.S입니다. I'm Your Girl. 0423번님께서 청해주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0: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설부지맘님께서 요즘 옛 노래를 찾아 듣고 계시는데 이 노래가 꽃이셨다고 합니다. 모자이크 자유시대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띄워드리고 저는 5시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와 함께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지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0: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 성장 진단 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 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5: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엘라니스 모리셋 땡큐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속상한 사연이 왔어요. 춘천 아가씨 오셨습니다. 부장에게 혼났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것 같지만 일단 혼났습니다. 강서방이 태우러 온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한두 방울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다가 너무 보고 싶은데 머니까 속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강서방이 먼저 강릉 바다 보러 갈까 해줘서 강릉 갑니다. 얼굴에 써 있었나 봐요. 강서방 고마워라고. 세상에. 춘천 아가씨가 되게 씩씩하신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보면 약간은 뭐 억울한 상황도 살짝 있지 않았을까 싶고 서럽고 막 이런 거죠. 되게 이제 멘탈 강하고 그리고 뭐랄까 되게 이게 딱 그 중심이 강한 네, 그런 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런 사연은 많이 저도 속이 상합니다. 춘천 아가씨. 강서방님께서 같이 가까이 또 계셔서 같이 또 강릉을 오신다니 다행이고 오시는 길에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고 누그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3, 4부 순서는 게스트분들이 계셔서 신청곡은 좀 어렵고요. 우리 춘천 아가씨 좋아하시는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 라이브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회사 일은 잠시 잊으시고 드라이브하면서 두 분의 라이브 만나보시고 또 엉뚱한 이야기들 좀 들으면 예, 어떤 오늘의 피로와 억울함과 서러움이 좀 잊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인트는 엉뚱한 얘기죠. 예, 두 분의 엉뚱한 얘기. 이래서 결혼을 해야 한다. 보기 참 좋다. 밤새. 아, 어머님인 줄? 예. 어쨌든 바로 답이 왔습니다. 만담을 기대해 보신다고. 예. 두 분. 여러분, 라이브 코너입니다. 예, 만담 코너 아니고 라이브 코너라는 거 잊으실까봐 예, 강조하면서 오늘 3, 4부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

0: 스타브 우리 김다함, 송두용 두 분과 함께합니다. 다 함께 두용두용 많이 찾아주십시오. 라이브 연주 준비된 화요일 코너죠. 샵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 오시면 두 분의 멋진 연주 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스튜디오 모습 같이 보시면서 오늘의 음악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썼다 써갔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지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사람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자, 토크쇼 아닙니다. 만담쇼 아니고요. 고품격 라이브 코너. 김다함, 송두욕의
1: 다함께
2: 디온디욕.
0: 반갑습니다. 우리 천문학자 키보드맨 김다함 씨 오셨고요. 근육 비트맨 우리 송두용 씨 오셨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아니 우리 채팅창에 진짜 아 우리 댓글 너무 재밌게 달아주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3: 진짜 너무 좋아요. 네.
0: 네. 새싹 베이비님께서 네. 지어주신 별명 마음에 드시나요?
1: 아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앞으로 더 우주 특집 한 번 더 할까요?
0: 좀 깊이 가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네, 네. 아
1: 제가 좀 네, 논문 좀 읽어보고. 공부 좀 해보고
3: 난독 중 있으시잖아요.
1: 아 그러니까요. 아 요즘 잘 안 되더라고요.
3: 괜찮으세요? 네,
1: 좀 힘들어요.
3: 네, 힘들죠.
0: 아, 천천히 네. 준비해 주셔도.
1: 네네. 네. 좀 길게 네. 장기 프로젝트로 장기로. 한번 네,
3: 아, 그치.
1: 준비해보겠습니다.
3: 장기로 가야죠 이럴 거면.
0: 잘 지내셨어요?
3: 네, 잘 지냈습니다. 네,
0: 우리 두용 네. 씨는 네. 요즘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3: 아 뭐 요즘이라고 하면 또 네. 그렇게
1: 또 서운하죠. 네, 섭섭하죠.
3: 요즘이라고 오래됐는데요. 네, 오늘 제가 요즘 복싱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즘 이제 스파링을 관장님께서. 또 하자고 해가지고 네. 요즘 하는데 그래서 코가 지금 약간 막혀 있습니다.
0: 아,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0: 말씀을 드리면 네. 중간에 언제 제 체기가 나왔는지
1: 아까 이 코가 잡혀가지고 여러분 좀 몇 대 맞아서 제가
0: 아 그 설명을 좀 네. 전 처음 알았어요.
1: 네, 저도 아 저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약간 비염이 좀 있으신 분들이거나 좀 그러신 분들은 네. 코가 자극되다 보니까 아~ 툭툭 맞으면 계속 여기 안에 아~ 골이 울리면서 좀 아~ 코가 좀 나옵니다, 여러분.
0: 그래서 비염 약간 분들. 좀 맹맹한.
1: 네, 맹맹해요. 지금 몇 번 재치기 하고 좀 들어왔기 때문에.
0: 아, 네, 다행히 지금까지는 일단 입실 하신 이후에
1: 아 괜찮아요 좀 안정됐어요 휴지 잔뜩 있습니다 네,
0: 하신 이후에 마이크 내려간 네. 상황에서만 지금 제 체가 네. 나와서 좀 다행인데 왠지 한 시간 중에 한 번은 할 것 같다
1: 네, 네 여러분, 어떻게든 참아보겠습니다
0: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네. 드리면서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특집을 또 아니 요즘 다 특집병 걸리시고 가돼가지고
2: 맨날 특집해가
0: 특집이야 진짜
1: 오늘도 특집이죠 네, 네.
0: 그래서 오늘의 특집은 무엇인가요, 다음 씨?
2: 아, 네, 오늘의 특집은 저 이상한 말 할게요. 네. 네.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아, 그 얼마 전에 그 6월 6일 현충일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현충일을 좀 맞이해서 아~ 뭐 그렇게 막 너무 무겁지 않게 조금은 가볍게 네, 좀 현충일 특집으로 군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와. 와~
0: 또 빠밤. 6월이 호국 보훈의 네. 달이잖아요. 네. 약간 좀 네,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
1: 그걸 준비했습니다.
0: 네.
2: 네.
0: 오디오가 지금 약간 네, 겹쳐가지고. 당황을 했는데 아니 네. 왜냐면 이게 지금 세팅 값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 네. 그래서 아, 지금 키보드 소리를 위에 페이더를 올렸는데 네. 이 페이더가 지금 PC랑도 연결이 돼 있어서 아, 네, 순간 지금 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2: 네네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역시.
0: 자 그러면 화면
2: 베테랑 우리
0: 화면 리드님. 이렇게 멈췄지? 네. 이렇게 우리 이렇게 눈빛. 자 이렇게 예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깐의 좀 텀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러면 준비를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다음 송두영이 다 함께 두용두용 오늘 그래서 현충일 기념 군대 특집으로 네. 준비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시작을 해볼까요? 첫 곡.
2: 네, 첫 곡은 아마 이건 꼭 군인이 아니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일동 묵념 하면 이제 나오는 네. 곡 있죠.
1: 아. 그렇죠.
2: 네, 너무 유명한 곡이에요. 네. 이제 그 묵념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0: 네. 네,
2: 그 곡을 한번 저랑 오늘 두용두용 씨께서 조금 저희만의 또 입맛대로 좀 편곡을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 너무나 익숙한 그 멜로디지만 또 이거를 또 재즈로 바꾸면 어떤 느낌일까?
0: 이 네. 노래를 사실 어떤 의전의 상황이 아니고서는 들을 일이 많지
2: 그렇죠.
0: 않단 말이에요.
2: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우선 국가적인 어떤 행사 때 네. 이제 뭐 기관장님들 모셔고 이랬을 네. 때 이제 태극기 앞에 걸어놓고 할 때 말고는 사실 들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0: 네. 네. 그래서 오늘의 네. 라이브가 좀 상당히 궁금하고 네.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1: 사실 저희 둘 다 이제 군악대 출신이에요.
2: 네.
1: 그래서 이 곡을 네. 수도 없이 연주해왔기 사실, 때문에 네. 어떤 편곡 다 가능합니다. 네. 네.
0: 그렇군요. 담당이 그런... 어떻게 되셨어요?
2: 아, 저는 사실은 그 작곡병으로 들어가서 네. 원래 피아노 이제 그 대학교 입시 보듯이 그렇게 이제 피아노로 이제 들어갔다가 네. 거기서 이제 악기를 줘요. 이제 뭐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사실 트롬본을 너무 불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 아, 저 트롬본 하고 싶습니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그때 하필이면 남는 자리가 이제 그 수자폰이라고 이제 네. 그 튜바 제일 베이스 악기 있어요.
0: 네.
2: 그거를 이 마칭 밴드 이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그치. 변형시킨 아~ 그 수자폰이라는 이 달팽이관처럼 생긴 커다란 오. 이렇게
1: 맞아요. 네, 맞아요.
2: 팔관처럼 생긴
1: 어깨 메고
2: 네, 이렇게 어깨 메고 가는 거. 한 20kg 정도 되는데 무게가 그거를 주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어깨가 좀 많이 망가지지 않았나.
0: 아 근데 네. 되게 또 새로운 악기를 또 배울 수 있었네요. 군에서.
2: 아 뭐 네 덕분에 네. 네. 좀 많이 맞으면서 네 그때
1: 자,
2: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또 이제 또, 네.
0: 예상치 못한 네. 아, 현재 대한민국 군인들의 어떤 인권은 상당히
2: 아, 그렇죠.
0: 예, 예, 인권 신장이 되어 있는 상태다.
1: 맞아요.
0: 예.
2: 네네네.
0: 다음 씨가 이제 군에 있던 시절은 아주 옛날이니까.
2: 잠깐만 이러면 좀 이상해지는데. 저 그렇게 옛날 아닌데요?
0: 아주 옛날이니까. 예. 두용 씨는 그럼 역시 뭐?
1: 네, 저 이제 드럼이었죠. 네, 드럼을 들었어. 드럼은 다른 악기를 안 해요. 딱 왜냐하면 드럼은 여러 가지 퍼커션 악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이. 드럼만 치면 안 되고 뭐 마림바, 팀파니, 뭐 퍼커션, 콩가, 뭐 젬베, 쉐이커 그래서 저는 다른 악기를 주지 않고 오로지 타악기만 해서 드럼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0: 네. 군악대 출신이라는 또 새로운 사실이 오늘 하나 밝혀지고 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준비해 주신 진혼곡,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묵념곡이 조금 더 깊이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수로 첫 곡을 청해 볼게요.

0: 와.
1: 네. 이런 느낌으로.
2: 네.
1: 너무 무겁지 않게. 네. 네. 오. 해봤습니다.
0: 이게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의전에서 이 진홍곡을 들으면 항상 좀 많이 무겁고
1: 네.
0: 물론 경건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약간 이제 좀 이 감사한 마음을 조금 더 밝고 네. 경쾌하게 이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느낌?
2: 맞아요. 그 실제로 군대에서 저희가 또 그런 곡들을 많이 군악대에서 연주를 할 때 그 이제 행진곡이라고 하죠.
3: 맞아요.
2: 그런 슬픈 어떤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전사자분들을 이제 기리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행진곡을 일부러 이제 좀 약간 리드미컬하게 네. 함으로써 조금 이제 좀 잘 환송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것처럼 좀 이런 약간 또 재즈의 이런 통통 튀는 이런 리듬이 네. 또 생각보다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네. 네, 처음에 도입부는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느낌으로 시작을
2: 맞아요.
0: 해주시고
2: 네.
0: 중간부터 이제 또 새로운 재즈 네. 느낌으로 버전을 이렇게 바꿔서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진홍곡이 좀 다르게 들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유래가 좀 있다면서요, 이 곡이.
2: 아, 네. 이게 그 실제로 이제 작곡자는 이제 정확하게 특정을 할 수가 없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육군본부에서 제정돼 있고. 는 이제 곡인데 이게 네. 또 이제 미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이제 가장 크고 한국 군대에서 지금 쓰이는 요 문경곡이 이제 구한말 대한제국 군악대 시절의 신식 군악대풍과 어떤 미군 정기를 이제 거쳐서 정착

0: 시작된 미군의 그 탭스라는 진원 나팔곡이 있대요. 아. 그래서 그 나팔곡의 영향을 네. 받은 곡이라고 합니다. 네.
1: 확실히 다들 지금 전문가 아, 역시 음악 본업할 때 제일 멋지다 이런 얘기를 또 주시고 탭댄스가 갑자기 생각이 날 정도로 많이 경쾌했다. 네. 듣고 있으니까 전역할 생각이 없어요. 행복에 빠져서 이런 얘기해 주셨고 아 6728번님께서는 와, 그 무겁고 어려운 곡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역시 우리 아이 합창 반주 선생님 브라보. 합창
0: 반주 안녕하세요.
2: 어머니. 어머니. 아, 갑자기 갑자기
0: 저 갑자기 작아졌어요.
2: 갑자기 또 예전
0: 아니 이게 너무 이게 직접적으로 아는 분이 딱 등장을 하시면 그 뭔가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제 이 캐릭터가 벗겨지는 느낌이랄까.
1: 얼굴이 너무 새빨개졌대요. 우리 다음 씨.
0: 홍이 인간으로
2: 또 확실하니까 또 좋죠 뭐.
0: 네네네.
1: 잠깐 우리
0: 감사합니다.
1: 마이크 내려놓을까요 다음 씨?
0: 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 괜찮아요. 네. 아 꽃담님께서는 복잡한 마음에 퇴근하면서 도서관에서 책 빌리러 가고 있었는데요. 진홍곡이 제 마음을 살짝 위로해 줍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리리 아빠님께서도 완전 너무 다른 느낌이다. 그리고 0423번님은 아 현충일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정말 아들이랑 과자 먹다가 그 묵념 사이렌 울려서 벌떡 일어나서 묵념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또 노래를 오늘 들으니까 새롭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2650번님께서는 우리 남편 목청이 엄청 크거든요. 어느 정도시길래 예. 예, 뜬금없이 군가를 부를 때가 있다. 좋은 노래가 많다면서
0: 군가 있죠 뭐 네.
3: 별에게 내
2: 아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0: 네.
2: 내 나라 내 길인가?
0: 내 나라 내 길에?
2: 아닌가요? 그거 아닌가? 그거 말고 군가 또 뭐 많은데.
1: 자 공은 이제 그런 방송 이후에 네네네네. 한번 예, 서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아 그리고 0707번님도 관악부에 계셨는데 수자폰 사진을 주셨어요.
0: 반갑습니다
1: 우와.
0: 선배님.
1: 우와. 네.
2: 쉽지 않으셨을
1: 텐데. 이렇게 큰 걸 네. 이게 20kg 정도
0: 돼요. 네, 그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또 한쪽 어깨로 지탱이 되거든요. 왼쪽 어깨로. 아. 제가 왼쪽 어깨가 지금도 많이 아파요. 아, 네, TMI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2: 그거는 그 컴퓨터 때문에. 네.
1: 게임 좀 줄여주시고요.
0: 아, 네, 네, 알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아 오늘 우리 하은 씨가 채팅창을 또 찾아주셨어요. 내일 우리 또 하은 씨가 오시거든요.
2: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오늘 또
2: 하시는 거죠.
1: 매월 이제 한 번씩 이제 오셔서 라이브 연주도 해주시는데 내일 이제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한 씨.
0: 아니, 또 저희 어떻게 또 하은 씨랑 한번.
2: 네. 그러게요. 곡 한번 해가지고.
1: 꼬라보 한번 갈까요?
0: 꼬라보 해가지고.
2: 꼬라.
1: 아 좋아요.
2: 네. 어디 나라 발음이죠 그거지?
1: 우리 발음.
2: 꼬라보.
1: 네. 자 그럼 그래요. 이거는 또 저희가 다음에 기획을 또 해보고 노래를 한 곡 전에. 그리고 4부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4부 순서에는 또 이제 두 분의 라이브 역시 준비가 돼 있고 다음 씨의 노래까지 얹어질 예정입니다. 네.
0: 네.
1: 네.
0: 네. 네.
1: 아니 뭔가 노래. 한마디를 하실까 싶어서
0: 아,
1: 네, 했는데 네. 노래 먼저 전해드리고 4부 순서에 돌아올게요. 노아카안입니다. Stick Season.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9: 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다음씨 두용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다음 송두용의 다음께 두용 두용. 오늘은 현충일 특집으로 호국 보훈의 달 특집으로 노래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첫 곡으로 이제 진혼곡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묵념곡을 두 분만의 또 색깔로 새롭게 편곡해서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곡 이어가 볼게요.
10: 네, 두 번째 곡은 뭐 이 곡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뭐 전 국민의 거의 동요라고 봐도 될 수 있는 그런 곡인데.
9: 네. 이때 다음 씨 입대한 건 아니죠?
10: 네, 사실 그래서 공감은 잘 못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군 생활이 안 힘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저희 그 부모님 세대 그때 군 생활과는 또 다르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곡이죠. 이제 네. 김광석 님의 이등병의 편지. 너무 유명한 곡인데 근데 사실 이 곡이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네? 저도 이게 당연히 김광석 님이 만드신 곡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많은 그 우여곡절의 끝에 김광석 님께 갔던 곡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사 작곡은 83년도에 이제 김현성 님이라는 분께서 작사 작곡하신 곡이고 네. 이 곡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싱어송라이터 김현성 씨가 만든 곡이고 20대 시절 군입대하는 친구를 서울역에서 배웅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쓸쓸함과 울컥함을 만든 곡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 전인권 씨가 부르기로 했었대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좀 취소되고 네. 결국 돌고 돌아서 김광석님께로 간 곡이라고 합니다.
9: 네. 예. 그치 오늘 우리 낙화님께서 아드님이 지금 군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아드님을 군에 현재 보내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군대 특집이 조금 다르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등병의 편지 두 분의 연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 시 노래까지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여러분 두 번째 곡 같이 들어볼게요.

0: 와우.
1: 일단은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0: 네네네.
1: 리버브가 오늘
0: 네 뭔가 음향적으로
1: 네, 네. 그래서 아니 연결이 전혀 지금 바뀐 게 없는데
0: 그럼요.
1: 죄송합니다 여러분. 리버브 없이 오늘 진짜로 다음 시에 생목을 사실 들으셨는데 죄송해요 다음 시에.
0: 아니요 괜찮습니다.
2: 네, 네, 네. 네.
1: 근데 지금 더, 네. 역대급이었다는
0: 좋았어요.
1: 네. 반응이 오고 있고요.
0: 아니 사실 아까 그 부모님 이게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그 아들을 군대 보내신 부모님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그 생각이 갑자기 나거든요. 그 두영 씨도 아마 아실 건데 그 훈련소에서 그 저희는 이제 그때

0: 휴대폰이 없으니까 한 3주쯤 됐을 때 진짜 너무 그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고 막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런데 이제 그 한 번 그 전화를 시켜줘요 가족들하고. 그 진짜 딱 1분 주거든요. 그 1분씩 그 공중전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1: 줄 서 있습니다.
0: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다른 이제 분대장이라고 해서 다른 이제 그 현역 병들이 이제 그 이제 막 돌아가면서 로테인해서 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데 그 1분 안에 그 콜렉트 콜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2: 맞아, 맞아.
0: 그래서 전화를 안 받는 애들은 에이씨 하고 이제 하고 이제 돌아가고 이제 그 1분 지나면 가차 없이 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 그럼 통화 중에도 그냥 끊겨요?
0: 네, 그냥 바로 다음, 그냥 바로 다음, 바로 다음, 네. 다음 이렇게. 네.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3: 너무 참 진짜.
0: 그래 그때 진짜 딱 엄마 전화를 엄마 목소리 딱 듣고 이제 엄마 나야 하고 이제 그 이제 상대방 그 콜렉트 콜 그 특징이 이제 그리고 이제 수락을 해야 되잖아요.
1: 맞아, 맞아.
0: 그래서 그 엄마 목소리 딱 듣는 순간 이제 그 눈물이
1: 그치.
0: 다음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3: 그 순간에 이제 눈물 딱 흘렸던 그 기억이 있어요? 다음
0: 진짜
3: 시도?
0: 막 엄마 진짜 그 이게 진짜? 참을 수 없는 그 왜냐 앞에 다른 애들이 막 울길래 야 쟤네 왜 우냐 막 이제 이랬는데 막상 딱 제 차례가 되니까
1: 어우
0: 막
1: 그게 오죠.
3: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하자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네. 아들들이 이제 약간 딸들보다는 좀 이게 살가운 게 좀 덜하니까 다만 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정 표현의 차이인 거지.
0: 맞아요, 맞아요.
3: 부모님이 생각하는 마음은 사실 또 집 떠나 있으면
0: 똑같죠.
1: 네. 맞습니다.
3: 두용 씨는 혹시 콜렉트 콜 기억이 있어요?
1: 있죠. 저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장기자랑에서 1등을 해가지고
3: 아니 뭘 했길래 1등했어?
1: 비트박스로 제가 갔던 훈련소 군악대가 다 군악대 모집병끼리 모인 거예요. 어떻게 운이 따라가지고 누군 성악하고 누군 댄스하고 댄스병도 있었거든요. 댄스하고 근데 저는 이제 드럼인데 비트박스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 아시죠? 수화기 이거 아 이거 수화기가 이거 뭐죠? 이거
3: 확성기
1: 네. 네, 이거
3: 메가폰
1: 이거.
3: 같은 거
1: 메가폰 요걸로 비트박스를 했어요.
3: 그걸 대고
1: 요걸로 왜냐면 비트박스 안 들리니까 야외에서 야. 전 그걸로 하겠습니다.
0: 윙두용했네요.
1: 했는데 윙두용.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 소리가 또 걸걸하잖아요. 의도치 않게
3: 아니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어요?
1: 이제 그거밖에 저 비트박스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손들어서 했는데 저기서 전화를 전 두 번 했습니다.
0: 아. 아, 남들 한 번 할 때
1: 네, 남들 할 때 저는 한 번 하고 야간에 한 번 더
3: 해서
1: 상금 탄 사람 나와라 해서
3: 두 번 다 그럼 부모님과 통화했다?
1: 한 번은 이제 부모님과 했고요.
3: 한 번은
1: 이제 그 당시 때
0: 아
3: 여기까지
0: 제가 혹시 아는 그
1: 되게 조용히 하시고요.
0: 아 네네. 아 제가 또 줄줄이 깨고 있죠. 네.
3: 자 이렇게 추억담까지 잠시 나눠봤습니다. 아 근데 오늘 리버브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상하게 오늘 다음 씨 노래 이 노래가 리버브가 없는 게 조금 더
1: 담백하지 않았어요.
3: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포장이 아니라
1: 약간 전화로 노래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0: 그래서 더 슬픈데.
3: 그러니까요.
1: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더 담백하게.
3: 그러니까요.
1: 말 전하듯이.
0: 지금도 네,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 화이팅입니다.
1: 그치, 맞아요. 진짜 화이팅입니다. 몸 조심하시고.
0: 참, 아무리 편해졌다고 해도 군대는
1: 어쨌든 제한돼 있으니까.
0: 그렇죠.
3: 이 선배들로서 이제 또
1: 심리적으로 힘들죠.
0: 어떻게 또. 어떻게 했나 몰라요, 진짜.
1: 아무것도 모를 때 가야 돼.
0: 진짜.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는지.
3: 지금 들을 때마다 이게 참 짠한 곡인데 오늘 유난히 더 짠하게 들린다. 이런 얘기도 주셨고 입대하는 친구와 밤새 이야기하고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던 92년도가 생각이 났다.
0: 선배님
1: 내면은 진짜
3: 이런 얘기도 주셨고 아 우리 낙화님 아드님은 면회가 안 돼서 휴가 나와야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마 자대가 또 그런 곳인가 봐요. 그리고 원곡과 음색이 완전히 다른데도 너무 잘 어울린다. 좋은 라이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다음님이 부르시니까 애달퍼서 더 슬프다. 아 그리고 대전 오바리님께서도 역시는 훈련소 가기 전에 불렀던 노래. 한 번씩 이렇게 또 읊고
1: 부르시는구나.
3: 가는 그 노래고 핑크토끼님은 해군 부사관 아들 이번 주 일요일에 오는데 작년 추석 이후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다 아들 하셨어요.
1: 진짜 오랜만에 보신다.
3: 진짜.
0: 네.
3: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0: 진짜,
3: 이렇게 오늘 또 두 곡을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우리 새싹베이비님 유격장에서 어머님은에 다 같이 부르면 여기저기서 막 곡소리가 났다는데
1: 유격장에서
0: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둘 다 그 군악대라 그랬잖아요. 저는 유격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너무
1: 이게 군악대가 행사가 있으면은 그 빠집니다.
3: 그렇죠. 착출이 되죠.
1: 그리고 또
0: 일부러 잡기도 하죠 행사를.
1: 네, 행사를 네. 또 잡아서 아~ 또 저희가 또
3: 그래서 네.
1: 다른 데 임할 수 있게 코 좀 닦겠습니다.
3: 지금 되게 중요한
1: 아, 눈물 흘려서 그래요. 눈물. 아, 네. 아, 눈물. 네.
3: 유격장 갔다 안 갔다?
1: 네, 아, 저 한 번 갔습니다.
0: 아, 네, 아, 그래도 있어요?
1: 갔어요. 저희는 그 4시간 받았습니다. 딱 4시간만. 아~ 원래 그게 이제 몇 박 며칠 자면서 하는 건데
0: 맞아요, 맞아요.
1: 저희가 네. 다음에 바로 행사가 있어서 딱 하루만 받고
3: 그래도 또 경험이 있네요.
1: 아, 그렇죠. 그 안 해보셨죠?
0: 대신 저는 100km 행군 해봤어요.
1: 100km 행군이요? 네,
0: 100km 행군 해봤습니다.
3: 지금 약간 들으시면서 되게 가소로워하실 우리 오바리들이 좀 계시지 네, 않을까.
0: 이게 군대 얘기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커트를 해야 돼요. 이게 끝이 그쵸, 없습니다.
1: 끝이 없습니다. 네, 군대 그만하시죠. 네.
3: 아, 땅콩님의 네. 그 추억의 첫사랑 그 이니셜이 JH님이 계시는데 아. JH 신검표 받으러 갈 때 같이 가셨다고. 아,
0: 그걸 또 같이 가셨어요?
1: 와, 신검. 와, 신검 받을 때.
3: 아, 이때면 땅콩님 약간 뭐랄까 그냥 서로 친구인데 친구인 듯 아닌 아까 노래 신청해 주신 사랑과 우정 사이 딱 그때 아닙니까?
0: 그때 그 사연 그분 아니에요? 그
3: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0: 그,
3: 네. 네. 그
0: 집 앞에서 독서실에서
1: 네. 맞아요. 네.
3: 그 사연의 주인공이신데 오늘 안 그래도 사랑과 우정 사이가 듣고 싶다고 아. 청해 주셨는데 오늘 리버브 이슈가 좀 있어서 예. 네. 아이고.
0: 제 마이크를 내려 보시지.
3: 말을 못 하게. 예. 네. 네. 이슈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네. 지금 한번 또 연습하고
3: 저요. 네. 네. 그런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땅콩님 다음 시간에 네. 예,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AR 한 곡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0: 아 사실 그 이등병의 편지가 되게 익숙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한테 이제 이등병의 편지는 이 곡이죠. 네, 이 곡이 이제 그 박효신님의 에, 나를 넘는다라는 곡인데 아마 저희 요때 같이 군대를 갔던 분들은
1: 2010년 2000 네. 초반 2000에 2009 10 11 12 네, 또 맞아요. 이때 가신 분들은 아마 다 기상송으로 들으셨을 곡입니다.
0: 정말 지겹도록 들었던 노래.
1: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네. 아침마다 이걸로 저희를 깨웠던 곡입니다.
3: 들어볼까요? 네. 네. 네, 박효신 나를 넘는다.

0: 너무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1: 예. 중요한 말씀을 소개해 예. 주실까요?
0: 아 이런 노래를 감히 아침에 기상송으로 네, 누가 남자 노래를 내무반에
1: 아침부터 이제 칙칙하게 그러니까
0: 저도 저희도 항상 그게 의문이었어. 도대체 이걸 왜?
2: 그러니까 네.
0: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막 네. 이제 원더걸스 네. 아 원더걸스가 아니라 걸스데이 네. 네. 전혀 잘못 얘기했네요. 걸스데이 뭐 나인뮤지스 크레용팝 제가 진짜 한때 그 군대 있을 때 진짜 그 꽂혀있던 그 아이돌 없죠. 그룹인데 에이. 그 이후로는 사실 몰라요. 지금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맞아. 참 군대에서는 신기하게 그 아이돌을 되게
3: 그때만의 저희 메모리가 있어요. 에이.
1: 근데 지용 씨는 혹시 군에 있을 때 네. 이렇게 좋아했던 걸그룹이 따로 있어요?
3: 똑같아요.
1: 아 시기가
3: 장기장으로 막 크레용팝 따라하고
0: 맞아요, 맞아요.
3: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에이.
1: 아하. 그래서 지금 약간 박효신 씨 목소리 나오니까 여성분들은 지금 너무 환호하는데
0: 아, 저희는 물론, 의도치 않게 박효신 님의 안티가 됐어요. 아,
1: 당시에.
0: 당시에. 근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야생화로 컴백을 하셨잖아요. 에이. 그때 또 팬이 됐죠.
3: 그때는 뭐 진짜 다르죠.
1: 아니 약간 되게 그 뭐랄까 군 생활의 어떤 패기가 저는 지금 느껴졌는데 전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3: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같은데 네. 저희는
0: 이거를
3: 이제 뜨면
0: 매일 아침마다 들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히 새벽 6시에 울리거든요. 정말 1분의 오차도 없이 딱 아, 6시 아유. 딱 되면 치식 하면서 이 방송이 켜져요. 그러면서 이 전주가 나오는 거예요.
3: 이걸 50일 동안 네. 50일 넘죠. 6주니까
1: 그게 약간 멜로디가 되게 옛날에 왜 80년대 왜 건전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0: 네. 아, 건전가요?
1: 아, 네 아시죠? 약간 이렇게
3: 갑자기 끊겼네.
0: 잠깐만 좀 거리 좀 저기 네 거리가
1: 저도 배운 건데 아, 네, 당시에 네. 당시에 이제 앨범을 낼 때 꼭 마지막 트랙에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국민들이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건전가요를 함께 수록을 하도록 그게 이제 어떤 지침처럼 돼 있던 때가 있었대요. 있었대요.
0: 아 있었대요. 네.
1: 네. 근데 약간 근데 멜로디가 지금 좀 그런 느낌이 나더라.
3: 아 약간 네. 그런 걸 노린 것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맞아요.
3: 다 같이 좀 따라 부르기도 따라 부르기엔 네. 노래가 어려워요.
1: 지금 모두가 사실 지금 셋 다 모두 당황을 했기 때문에 사연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밤새한 형님께서 아 참 아무리 좋은 노래도 듣는 장소가 중요한 것 같다. 이 그쵸. 노래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니 너무 웃기다.
0: 그렇네. 아.
1: 그리고. 이런 얘기 에이. 주셨고 아 아치님 이병열차 안에서 안 나왔습니다. 오늘 이거 끝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조금만 네, 기다려주십시오. 꽃담님께서 푸른 청춘의 한 자락을 나라를 위해 채워준 장병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1: 오늘 네, 박수를 함께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두 분을 포함해서 네, 현재 또 군 복무 중인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또 이전에 다녀오신 특히 우리 또 오바리들 중에서도 아, 네. 네, 많이 계시죠. 당연히 그래서 모두에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면서 오늘 군대 특집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광고 듣고 와서 네, 인사 나눌게요.
4: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1: 여우의 여신이 아니 벌써 끝나다니 오늘 유독 이 한 시간이 되게 빠르게 지나간 느낌인 게 일단 우리 두용 씨 콧물 이슈 있었고요.
3: 네. 네.
1: 그리고 드럼 볼륨 이슈 있었고 리버브 네. 이슈 있었고
0: 생목 이슈
1: 있었고 네, 막판에 이제 또 우리 네. 군 기상송 아, 네. 네. 추억담 또 네, 나누면서 추억담.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주시는데 자, 인사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0: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3: 뭐야
0: 이게 또 진지하게 하려 진지하게 해야 되나 이게 또 아니, 네 가볍게 해야 되나
1: 평소처럼
0: 그러니까 평소처럼 네,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3: 편안하게.
0: 아 편안하게 안 되는데 자
3: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좋았고요. 네. 제 콩물 이슈로 제 책임 다행히 안 했습니다.
1: 네, 다행이 진짜.
3: 근데 마이크 내리자마자 많이 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잠깐 사라졌을 땐 여러분

0: 시원하게 하고
1: 다시 못 깼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좀 제가 더 코 관리를 해서
2: 아주
1: 틀어박고 하든지 하겠습니다.
2: 이 스튜디오가 축축해 죽겠어요 지금. 너무 축축해져가지고.
3: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두용 씨는 오늘 리얼 드럼 이제 지난주에 연주 때문에 가져가셨다가
1: 맞아요.
3: 다시 오늘 세팅을 하시고 또 방송 끝나고 또 바로 연주 때는 또 다시 가져가셔야 맞습니다. 되는 상황이라 시작부터 끝까지 오늘 조금 많이 바빴다.
1: 네, 바빴다. 네,
3: 감사의 마음.
1: 그렇지만 좋았다.
2: 그러지 말고
1: 또 좋았다.
2: 하나 더 사고 여기 기증하시고. 네.
1: 그 이거 가져가실 거잖아요. 몰래 가져가실 거잖아요.
2: 아, 네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3: 지금 잠을 새요. 요즘 걸어놓고 다시
1: 바닥에 걸으셔야 될 것 같은데.
2: 네.
3: 그래서 오늘 두용 씨 너무 수고 많으셨다.
1: 네, 좋았습니다.
3: 네, 다음 시간 또 기대하고 우리 다음 씨도.
2: 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본의 아니게 저의 생목을 오픈한 점. 네. 네. 그래도 뭐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좋았어요. 네,
2: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리디와 함께 또 멋진 곡으로 네,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우리 두 뮤지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도 내일 오후 4시 여러분 다시 찾아뵙기를 약속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 김민우 이병열차 안에서 함께하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2: 김다함,
1: 송두용,
3: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2: 안녕.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우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00회 앞서 방송되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에서는 고정 코너로 상순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OX 퀴즈. 맞다 틀리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예상 승률은 자그마치 50%나 됩니다. 더구나 상순 퀴즈의 모토는 상식의 순기능을 널리 전파하는 것. 그런데도 순기는 비상식적 선택을 해서 청취자를 낙담시키곤 합니다. 아, 퀴즈라면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곤충학과 교수로 지내던 시절에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들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걸 찾는 퀴즈 대회를 개최했는데 우승을 차지한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귀영벌의 직장 온도였어요. 숲속의 노 과학자 베른트 하인리히가 별걸 다 묻는 퀴즈 얘기에 가세합니다.

아, 벌의 체온이나 배 온도에 관심을 갖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퀴즈 왕이 되려면 벌의 내장 온도 같은 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뒤형벌, 영어로 하면 범블비죠. 관심의 세계는 넓을수록 좋습니다. 자,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백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이 멜로디만 듣고 있어도 진짜 벌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죠? 예. The Flight of the Bumblebee 들었습니다. 이 저 크로아티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막심, 예, 백혜미도 한번 출연했었죠. 예. 막심 무라비차인가 그럴 거예요. 예. 잘생겼습니다. 예. The Flight of the Bumblebee. 야, 오늘 완벽한 하루의 상순 퀴즈로 시작하네요. 아저씨, 순디가 지금 오연패입니다. 내일 권투를 빕니다. 오연패. 다섯 번 연속해서 패권을 잡았다 이거죠? 농담이에요, 예. 자, 김지우 씨, 고맙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막심의 The Flight of the Bumblebee 들었고요. 1부, 2부, 3일제약,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몬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IS 동서, 도드라만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음식물

0: 오리지 휴렉, 백조싱크,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포스코 ENC에서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오늘 마이클 보고 왔는데 이 무슨 일인가요? 저 96년 고딩 때 마이클 공연 표까지 사서 같이 데려가 준 친구. 아, 요즘 자주 생각나요. 늘 고마워요. 5536번으로. 와. 그 친구가 나름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네. 마이클 잭슨 공연 표까지 사줬어요? 오. 야. 재밌네. 예. 아, 재밌는 게, 재밌는 게 아니고, 좋은 친구네. 5536번입니다. 요즘 마이클 영화 보고 여러 곡 들어보는데, 아, 스무드 크리미널이 좋네요. 하고, 5516번, 또 5618번으로도 청해 주셨습니다. 마이클 잭슨, 스무드 크리미널. 네. 6723번입니다. 아, 아저씨. 조금 전에 그 음악 듣고 너무 신나서 녹음했어요. 근데 벌이 아니고 모기인 줄 알았어요. 예. 피아노 도전할 겁니다. 아, 이거 치시게요. 와,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예? The Flight of the Bumblebee.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저 우리말 제목을 뭐 다르게 좀 붙였잖아요. 뭐 왕벌의 비행? 뭐 이렇게 붙였던 것 같은데. 근데 범블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왕벌은 아니고. 저 제대로 하려면 뒤영벌의 비행 이렇게 되는데 뒤영벌. 하긴 트랜스포머에도 왜 범블비 그 귀엽잖아. 자동차 아주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범블비가 아주 작다니까요. 작아요. 색깔도 예쁘고. 그래도 벌에 쏘이면 안 되죠. 아, 근데 벌에 쏘요. 아, 저번에 한번 통계를 봤는데 1년 중에 인간을 사망하게 하는 동물들 쭉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사자, 호랑이 이런 애들 잘 안 만나니까 저 밑에 있고요. 벌이 굉장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벌. 1위는 모기. 근데 1위 모기를 보고 제가 그 밑에 2위를 보고 경악했잖아요. 2위. 2위 인간. 너무 슬프지 않아요? 2위가 인간. 아이.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이초원 씨가 청해 주신 음악 트레인 헤이 소울 시스터.

로비 윌리엄스 It's Only Us. 김유신 씨 고맙습니다. 이 음악만 나오면 뭐 축구 얘기들 하시는데 예. 월드컵 개막이 딱 3일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뭐 다른 어떤 분들은 뭐 관심이 없다는 분들 계신데 저는 관심 많습니다. 지금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비 윌리엄스 It's Only Us. 앞에 들으신 음악은 트레인의 Hey Soul Sister였고요. 야, 이건 아주 기상천외한 문자인데 4484번. 아, 모기가 동물인가요? 네. 식물은 아니잖아요. 네. 아니, 곤충도 동물에 들어갈 동이 뭐 동물 할 때 동이 움직일 동자예요. 움직이는 애들은 다 동물입니다. 예. 식물은 그냥 한 군데 뿌리 박고 있는 애들이고요. 아, 기상천외한데 이거. 아, 9403번입니다. 요즘 마라톤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와, 뛰면서 듣기 좋은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 뛰면서 뭐 빠른 템포의 음악들은 다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뛰면서. 자, 3901번으로 청해 주신 푸시켓 돌스 스웨이.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6: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오늘도 햇살은 따가웠지만 날은 서늘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심한 더위는 없었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26도로 낮에도 크게 덥지 않겠고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낮 기온 25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중부지방보다는 덥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비가 좀 지나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다른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높고 오존 농도도 짙을 것으로 보여서 야외 활동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소나기 소식이 좀 잦은데요. 목요일에도 중부와 경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가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우리 시대 최고의 자연작가라고 지칭하는 베른트 하인리히가 모든 이야기는 숲에서 시작되었다 해서 황금 양털상을 수상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유시 버클리 교수 시절 그는 그 상을 탔고 상금으로 3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게 지역신문에 보도되었다. 그러자 유시 버클리와 은근히 경쟁 구도를 펼치고 있던 스탠퍼드대 학생들이 그걸 포착해서 퀴즈 문제로 냈다. 황금 양털상은 매년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인데 하인리히는 귀영벌의 체온 조절을 연구해서 그 상을 탔다.

사람도 아닌 벌 따위의 배 온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요즘 산에 가면 뻐꾸기 울음소리를 자주 듣는데 그 뻐꾸기가 얌체같이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건 말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꼭 묻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베른트 하인리히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를 넘어 아까운 지위와 경력 모두를 버리고 그 하찮은 연구를 하러 숲으로 들어갔다. 딱따구리와 대화하고 잎사귀에 남은 애벌레의 암호를 분석하며 40여 년을 보냈다.

어떤 생물학자가 이렇게 한탄했단다. 어린 시절에 식물과 곤충을 채집한 적이 없는 사람은 오솔길과 산 울타리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절반도 헤아리지 못한다. 철수는 오늘 꿈틀거리는 애벌레를 징그러워하기는커녕 애정과 관심으로 대하는 할아버지 과학자 생각을 한다. 어릴 적부터 숲속을 뛰놀면서 온갖 동식물을 보고 만지며 몸소 자연세계를 깨쳤던 그는 취미도 꿈도 친구도 숲에서 만나고 발견했다. 그가 거둔 과학적 성취도 모두 숲에서 이루어졌다. 90세가 멀지 않은 나이에도 여전히 숲속의 작은 통나무집에 사는 그를 최재천 교수는 천재 중에 천재, 부럽기 짝이 없는 선배 과학자라고 공공연히 언급한다. 최 교수는 자신도 죽기 전에 꼭 한 권 이런 책을 쓰고 싶다며 부러워하는데, 생명을 이해하고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내려는 의도로 썼기에 모든 이야기는 숲에서 시작되었다가 박물학 에세이집이라고 말하면서 하인리히는 당부한다.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학문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 직접 만지고 참여하며 자연을 경험해봤으면 한다. 특상공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밖으로 나서야 한다.

네, 타니타 티카람 월드 아웃사이드 유어 윈도우 들었습니다. 홍경화 씨가 잘 부르는 듯 아닌 듯한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타니타 티카람이 노래 잘하는데 제가 보기엔 잘 부르는 듯 아닌 듯은 저죠. 예. 제가 노래가 그렇죠. 뭐야 쟤 부르는 거야 뭐 애매한 타니타 티카람은 괜찮습니다. 가창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World Outside Your Window. 자, 6시 41분 23초 막 지났습니다. 오, 요리를 하셨네. 0286번 요리 진짜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딸이 닭도리탕 먹고 싶다는 말이 귀에 쟁쟁해서 만들어봤어요. 모처럼 애쓴 나를 칭찬합니다. 저 너무 웃기죠? 안 웃기는데요? 이게 뭐가 웃겨요? 이게 제가 뭐 맛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비주얼은 그럴듯합니다. 오, 맛있게 생겼어요. 오. 그리고 야, 딸이 그 먹고 싶다 그래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의 사랑이 담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맛있어요. 아니, 꼭 그렇진 않구나. 사랑 담았는데도 맛 없을 수 있습니다. 예, 요리하는 게 음악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아, 똑같은 레시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음표가 있는데 그걸 연주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묘하게. 아주 맛있기를 바랍니다. 자, 2005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예. 세라 맥락클란 Angel.

0: 네, 아델 Make You Feel My Love 들었습니다. 523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세라 맥락클란의 Angel이었고요. 배틀스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개발.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전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6: In 1965, Vietnam seemed like just another foreign war. 네, 폴 하드캐스 19. 김원석 중 왔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버스 선지킹 왔다.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안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실패한 건 외면하고 싶죠.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도 그랬답니다. 게임을 지면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다음에는 꼭 이기자 같은 생각은 발도 못 붙인다. 빨리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콱 틀어박히고 싶었다. 그걸 반복하던 어느 날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코치에게 내가 왜 졌냐고 묻고 기록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놓친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는데요. 패배는 울어야 할 실패가 아니다. 실패는 이기는 연습이다. 이걸 깨달은 덕에 세계 1위가 됐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 영블러드 그리고 스매싱 펌킨스 잠비 들었습니다. 정재윤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2558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아, 오늘 선곡이 아, 우울하고 아픈 퇴근길을 위로해 주네요. 최고입니다. 가로 열고 언젠 별로였냐고 묻지 마세요. 너무 파악당했는데. 예. 저도 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너무 파악당했어. 자, 영블러드, 더 스매싱 펌킨스, 잠비. 광고 뒤에는 배순탁, 시드림 씨와 함께 배신한 추진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B국민은행, 주식회사 그레인원, SK케미칼,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전화.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배순탁, 신혜림 씨와 함께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5: 자, 우선 신혜림 작가. 이야, 진짜 36주년 특집 방송 했잖아요. 재롱잔치.
6: 재롱잔치.
7: 아, 예, 예.
5: 재롱잔치에서 대상을 차지한
7: 네네.
5: 신혜림 씨에게.
7: 네.
5: 근데 상품이 뭐였어요?
6: 백햄 후드티였습니다.
5: 아, 그걸 이제 와 거의 석 달 만에.
6: 네, 그때 당시에 한 장을 받았고 저는 1등했다고 이제 한 장을 더 주겠다라고 아~ 하셨는데 원뿔원으로 그 나머지 한 장을 오늘 이제 받게
5: 오늘 받았습니까?
6: 됐어요. 네네.
5: 꼭 잘 입고, 받았습니다. 입고 오시지 그랬어요.
6: 아, 저기 있는데
5: 어. 네,
6: 뜨개 뭐해서.
5: 알겠습니다.
6: 네네.
5: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7: 상품이 참 죄송합니다.
5: 좀 허접하긴 하네요.
7: 네네네.
5: 야, 유승철 씨가 오늘 축구 캠프에서 신혜림 작가님의 분석 드디어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축구 캠프 아닙니다.
6: 그렇죠. 그렇죠. 네. 아유, 제가 잘못 생각했는 줄 알았어요.
5: 축구 캠프 아니에요.
7: 그리고 네. 저 이건 안 됩니다. 신혜림 작가 저 이름 스펠링 틀렸습니다. 글자.
5: 아, 그래요?
7: 네.
6: 아니
7: 바다 해자도 아니고 예예 예, 예.
6: 아니 뭐 큰 상관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부르세요.
5: 여입니다. 혜림
7: 네.
5: 발음 이렇게 신혜림
7: 신혜림
5: 6173번으로 배 작가님 체코전 분석했어요.
7: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제 입으로
5: 분석하지 않습니다.
7: 축구 전문가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5: 어, 그럼 사이비 전문가 아니에요?
7: 사이비 전문가도 어쨌든 전문가잖아요.
5: 아, 네.
7: 저는 제 입으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5: 사이비는 뭐 아무한테나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이비인데 어차피.
7: 네, 저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에서 저는 제가 축구 얘기를 먼저 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5: 아, 이 사람. 또 한 번도 없을까?
7: 한 번도 없습니다.
5: 한 번 정도는 있겠지.
7: 아, 그래도 한 번 세 번. 세 번.
5: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드디어 월드컵이 이제 금요일에 개막을 합니다.
7: 네네.
5: 개막하자마자 우리가 A조라.
7: 그러니까요.
5: 바로
7: 네.
5: 개막하자마자 경기예요. 이번 주 금요일.
6: 네네.
5: 한국 시간 11시.
6: 네네.
5: 근데 다음 주부터는 저 배신의 안수가 축구 캠프로 진짜 진행될 예정이니까
6: 네네.
5: 이번 금요일에
6: 네.
5: 저 대체코전 꼭 보시고요.
6: 네.
5: 어 진짜 보셔야 돼요.
6: 네네. 보시고. 아 그러면요. 네.
5: 아 우리가 그 분석도 잘해 오시고 만약에 이긴다면 우리의 승인은 무엇인가?
6: 아
5: 어? 어떻게 해서 이겼다.
6: 아 네.
5: 졌으면
6: 네.
5: 우리의 패인은 무엇이었는가?
6: 아하.
5: 이 페인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음 경기로 나아갈 것인가?
7: 지금 신혜림 작가가 아 하는데 아가 지금 떨려요. 지금.
5: 아 그래요?
7: 다른 때랑 달리 아.
6: 뭐 네.
5: 뭐.
6: 알겠습니다.
5: 아 끝이에요?
6: 예.
5: 너무 뭐. 너무 순순히. 알겠습니다.
7: 아, 뭐 이렇게 또 기사 찾아보시고 하시겠죠.
5: 예. 아, 네.
6: 아니 뭐 아니, 그건 뭐 전문가 분들이 알아서 그거는
5: 전문가 아니라니까요.
6: 사이비 전문가든 뭐든 전문가 축구 캠프를 지키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예. 정말 그냥 맑은 눈으로 보고 맑은 영혼으로 와서 아니, 맑게 말씀드릴게요.
5: 이렇게 맑은 눈으로 보는 필요가 있어요. 볼 필요가.
7: 그럼요.
5: 어 뭔가 자꾸 뭐 생각하면서 보면.
7: 네.
5: 게임을 게임으로 못 보고
7: 네.
5: 다른 엉뚱한 걸 보고 와요.
7: 원래 지식이 상상력을 방해할 때도 있는 겁니다.
5: 크, 좋은 얘기예요.
7: 네.
5: 누가 한 얘기예요?
7: 제가 한 얘기입니다.
5: 이 사람 그런 얘기 누가 했겠지. 설마
7: 어디서 봤겠죠 또.
5: 자 그러면 오늘은 축구 캠프 아닙니다. 네네. 어, 배철수의 축구 캠프는 내일 일단 시작됩니다. 네. 내일.
7: 내일은 이주원 위원과 네. 지금 이미 인별그램에 올라갔으니까요.
5: 아, 진짜 전문가들이 네, 나오세요. 네, 레전. 사이비 아니고 네. 진짜 전문가들을 모시고 네,
7: 레전 어. 두 분 모시고 레알 네. 전문가들 어. 네, 두 분 모시고 이주원 위원 그리고 박종윤 아나운서 네네. 이분들이 사실 전 아나운서죠. 두 분이서 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축구 너튜브를 운영하시는데
5: 축구 전문가들이죠.
7: 예예예. 예, 예. 이 두 분 모시고
5: 늘 축구와 함께 살고
7: 아, 참고로 저 안 나옵니다. 이 두 분이 나옵니다. 저 밖에 있겠습니다.
5: 네. 나오면 웃길 것 같은데.
7: 아니야.
5: 웃기긴 할 것 같은데. 아, 예. 사이비 전문가도 한번 모... 아, 예. 내일
7: 밖에 저는.
5: 아, 하여튼 내일 이...
7: 어, 네, 내일 두 분 모시고.
5: 그건 내일 얘기하자고요.
7: 네네.
5: 내일 봐서. 자, 그럼 음악 네. 소개해 주시죠.
6: 왠지 왜 이상하게 물론 축구 캠프 월드컵이 끝나면 다시 배신의 한 수가 돌아올 거라고 믿지만
5: 아, 마치, 당연하죠.
6: 마치 오늘이 마지막 방송 같은 이런 비장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최근에 좀 매력적인 목소리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곡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러브 스펠스라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를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5: 네네.
6: 어, 그냥 활동명이 러브 스펠스고요. 본명은 태건 케이온 해리스라는 네 가수입니다.
5: 이게 본명이겠어요?
6: 아 그렇죠.
5: 러브 스펠스.
6: 그렇죠. 본명은 아니겠죠. 네. 네. 근데 21살의 아주 젊은 신인이에요.
5: 아 젊은 친구군요.
6: 네. 어 러브 스펠스라는 활동명을 쓰게 된 이유가 이게 본인이 이제 삶을 좀 낭만적으로 보는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좀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친구들이 넌 항상 사랑의 마법에 걸려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놀려서 그 말을 활동명으로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음악을 좀 더 어, 몽환적이고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친밀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는 인데요. 기본적으로 드림팝 또 슈게이징 음악을 지향을 하고 있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 3장의 EP를 내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뮤지션입니다. 17살에 이제 뭐 클레오나 비바두비, 메이지스타 같은 그런 이제 드림팝 가수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0: 서 네. 본인의 어떤 음악 스타일을 좀 잡았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Keep It To Yourself라는 싱글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아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힘 빠진 프린스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1: 힘 빠진 프린스.
0: 네. 뭔가 프린스의 어떤 노래하는 스타일에서 맥을 조금 훅 이렇게 빠뜨린 느낌? 오오. 그런 느낌으로 노래하는 것 같아가지고 귀가 확 이렇게 간 게 좀 있었는데 네. 굉장히 중성적이고 섬세한 보컬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소리만 들으면 이 사람의 성별을 짐작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예, 굉장히 좀 어떻게 들어야 하지 싶을 만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1: 자, 그러면 Love Spells의 Keep It To Yourself 듣겠습니다.

0: 네, Love Spells, Keep It To Yourself 들었습니다. 힘 빠진 프린스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네요. 예. 느낌은 알겠어요.
1: 아, 네.
2: 뭐 네.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멈췄어요. 아, 부딪혔네요. 네. 아닙니다. 네, 그런 느낌이었고 예, 지금 그냥 갑자기 들으신 분들은 어떤 가수지 하실 수 있는데 남성 가수가 맞고요. 네, 굉장히 중성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죠.
2: 네. 네. 네. 제가 어제 바로 소식을 봤는데 곧 프린스의 미발표곡 네. 모음집이 처음으로 발매가 된대요.
0: 발매된대요?
2: 네. 그래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곡은요. 오랜만에 또 지난주에는 이제 신스팝 소개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다시 재즈음악 가져왔습니다. 이 곡을 가져온 이유는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일에 엄청난 재즈 뮤지션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 3, 4부에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그분의 음악을 또 여기서 틀 수는 없으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 3, 4부에
0: 틀어도 되는데 그
2: 예전에 또 틀어가지고 제가 이 코너
0: 쪽이야 사람이
2: 네. 송영주 씨가 이제 그 대한민국 최고의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재즈 피아니스트
0: 재즈 피아니... 예.
2: 금요일 3, 4부부터 라이브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과장한다면
0: 예.
2: 만약에 여러분 그 금요일날 약속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0: 금요일날 축구 봐야죠.
2: 아니 아침이잖아요.
0: 그러니까.
2: 네. 네. 저녁에 약속이 있으신 분들 7시부터 8시 사이에 네. 취소하십시오.
0: 아이 그... 그 너무 심하게 얘기해.
2: 아유, 그 농담이고요. 그럴 정도의 가치가 있는 네, 정말 멋진 라이브 들려줄 거니까
0: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2: 네, 그래서 오늘 재즈 음악 다른 재즈 음악 가져왔고요. 요즘 진짜 딱 날씨가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도 안 더워요 저녁에.
1: 아 맞아요.
2: 네. 네. 아직까지 안 덥고 약간 가을 분위기도 나는 것 같고 말이죠. 날씨가 정말 계속해서 저녁에 참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0: 네네.
2: 이럴 때 정말 어울리는 재즈 음악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0: 뭐, 다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네, 그중에서도 이 곡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0: 아니, 잠깐, 잠깐. 이게 우리가 날씨에 따라서 뭐 어울리는 음악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1: 네.
0: 날씨가 좋으면 바람 솔솔 불고 온도가 적당하면
2: 네.
0: 안 어울리는 음악이 없어요.
1: 그건 맞아요.
0: 나와봐요. 갖고 나와봐. 어떤 네. 음악이 안 어울려?
2: 아니, 저는 좀 있습니다.
0: 있어요?
2: 심지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
0: 누구예요?
2: 레이디오헤드. 제 인생 밴드잖아요. 아,
0: 레이디오헤드.
2: 네. 레이디오헤드의 음악을
0: 둥둥둥해.
2: 네. 그게 영국에서 나온 이유가 다 있습니다.
0: 그러네. 네. 그것도 그러네.
2: 그리고 한여름의 레이디오헤드는요. 제 인생 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모든 앨범, 솔로 앨범까지 다 했습니다. 정말 좋아하지만 한여름에 안 듣습니다.
0: 근데 요 이제 이런 게 요런 데서
1: 네.
0: 이게 앞뒤 전후 좌우 다 들어보면
1: 네.
0: 레이디오헤드를 정말 좋아하는데
1: 네.
0: 한여름엔 별로야. 근데 다른 걸 다 쳐내고
2: 레이디오헤드 별로야만 남아.
0: 레이디오헤드 한여름. 그 배순탁 라디오헤드 별로라고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예,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0: 아, 요즘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던데.
2: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네. 이제 그 어떤 그 행사에 가서 이벤트에 가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꽤 길게 얘기했죠.
0: 길게.
2: 예, 네, 그래서 엔지니어가 누군지 뭐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쇼츠로 올라왔어요. 거기에 쇼츠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다 얘기했거든요.
0: 네.
2: 엔지니어 얘기를 왜 안 해요?
1: 아, 왜 안 해요? 아.
2: 엔지니어 얘기 한 3분 했거든요. 그분이 누군지 브루스 스위디언입니다. 엔지니어계의 1호왕이고요. 그분이 이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의 위대한 사운드를 중점적으로 조각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아, 근데 이게
2: 그러려니 합니다.
0: 그러니까 요즘에 또 댓글들이
1: 네.
0: 그 컨텐츠를 다 제대로 보고
1: 네.
0: 거기에 댓글 달면 괜찮아요. 그건
1: 네.
0: 또.
1: 네.
0: 그건 뭐 다른 타당성도 있고
2: 네.
0: 들을 만한 얘기들도 있고
2: 네.
0: 근데 이 듣질 않아.
2: 네.
0: 보지를 않고 그냥 쓰는 거야.
1: 네. 그렇죠.
2: 뭐
0: 아니 뭐
2: 그러려니 합니다.
0: 그러려니 해야죠.
2: 네.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정말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카마시 네. 워싱턴.
0: 카마시 워싱턴.
2: 음악 가져왔고요. 아직까지 안 들려드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또 이거 신청하셔가지고
0: 네네.
2: 마침 또 생각이 났습니다. 테스터파이. 네. 이곡 가져왔습니다.
0: 공연도 참 재밌게 봤는데.
2: 아이 최고죠.
0: 카마시 워싱턴.
2: 네.
0: 테스터파이. 듣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0: 두 분 그럼.
1: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금요일에 축구 꼭 보시고
1: 네.
0: 다음 주에 만나요.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 교육청.

0: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아직은 야외를 걷기에도 무리가 없을 만큼 더위가 심하진 않은데요. 주말 전까지 이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초여름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낮 기온 25도 안팎에 그치면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고요. 반면에 남부지방은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소나기와 자외선도 기억을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충청 이남 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아지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남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너울성 파도 밀려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앨런 워커 페이디드 들었습니다. 8329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예. 앨런 워커는 노래하는 사람 아니고요. 예. 음악을 만들죠. 노래는 여가수 예. 이슬린 소라임. 아, 그 카마시 워싱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 7시 34분 58초 막 지났습니다. 서명원 씨가 청해 주신 해리 스타일스 Late Night Talking.

Where is my husband? 박계형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해리 스타일스의 Late Night Talking이었고요. 경현희 씨가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서 있었더니 발바닥이 아프네요. 신나는 노래가 나오더라도 얌전히 앉아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얌전히 앉아가지고 발 구르는 노래를 듣는 건 어떨까요? 아닌가?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계속 서 계신, 저는 오래 서 있으면 발바닥은 안 아프, 허리가 아프던데, 전. 오래 서 있으면. 아니면 요즘엔 뭐 허리 아플 정도로 오래 서 있지는 잘 않습니다만, 이제,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뭐 거의 스탠딩이니까 그거 오래 서 있다 보면, 야, 허리 아파요. 정현윤 씨, 뭐 앉아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앉아서 들으세요. 자, 5838번으로 청해 주신 빌리 아일리시, 와일드 플라워.

0: Kelsey Musgraves, Too Good To Be True. 임재형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빌리 아일리시 Wildflower.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I was born by the river.
4: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4: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의 발구르는 노래 풋 스탐핑 뮤직.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호,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백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50/50 예원입니다. 멤버들이 처음 모였을 때만 해도 서로 살아온 동네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있어서 다들 조심스럽고 어색했어요. 그런데 함께 부딪히고 무대를 완성해 가면서 이제는 표정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됐죠.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다섯 명이 모여 조금씩 섞이다 보니 저희만의 다채로운 하모니가 만들어졌습니다. 혼자서는 낼 수 없는 빛도 함께 모이면 가장 눈부신 색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4: MBC FM for you.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5: 콘서트 늦겠다. 뚫자.
6: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6: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7: 아,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6: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6: 아, 오늘 재밌었다.
5: 와, 이거 봤어?
6: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체코는 세계에서 맥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성인 한 명이 1년에 평균 240병 정도 마시는데요. 그래서인지 즐기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맥주 거품의 양에 따라 여러 스타일로 음미한대요. 가장 일반적인 건 세 손가락 두께만큼의 거품을 올리는 흘리단카고요. 그 밖에도 거품이 아예 없는 초흡탄, 맥주 반, 거품 반의 슈니츠, 아주 소량의 맥주에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 맛을 즐기는 물리코까지 취향 따라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맛볼 수 있다네요. 거품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종종 알맹이 없는 빈 수레로 비유되곤 하는데요. 가만 보면 거품도 거품 나름이네요. 빨리 사라져야 할 것만이 아니라 그 자체의 향미를 갖기도 하니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6월 9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윈터플레이의 해피버블이었습니다. 체코의 다양한 맥주 거품으로 즐기는 그런 음주 문화 얘기 나눴는데 충격적인 건 성인 한 명 1년 평균 240병. 와, 한국이 많이 마시는 게 아닌 건가? 아니, 사실 알고 보니 한국은 더한 거 아닙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리고 9925님이요 사회 초년생 때 맥주 급하게 따라서 맥주 반 거품 반이라고 선배한테 혼나던 거 생각나요. 체코였으면 이것도 마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우기는 건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적 씨가 그리고 아까 저는 그렇게 하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제가 목요일이라고 읽었나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화요일인데 원고에 목요일이라고 돼 있어요, 이러고 써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역시 그냥 읽으면 안 되는구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목요일이면 좋았겠죠? 죄송해요. 아무튼 이적 씨 얘기하고 있었죠. 이적 씨가 맥주 거품 딱 있는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생맥주인가? 드실 때. 근데 맥주가 꽉 차 있고 거품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갖다 주시더래요. 뭐야, 왜 이렇게 따라 써는데 그 서빙 하시는 분이 팬입니다. 딴에는 그러니까 양 많이 드리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또 맥주집에서 알바해 보면은 거품 없이 까득까득 달라고. 그러니까 참 맥주를 즐기는 방식이 그만큼 다양한가 봅니다. 아무튼 저는 거품이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를 저 사람 거품이야 지금 하잖아요. 근데 전 그게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에 거품 한번 못 끼어볼 수도 있는 게 삶인데 거품이 조금 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어쩌면은 좀 전성기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인생의 거품은 언제였으며 아니면 아직 거품을 맛보지는 못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체코의 맥주 맛이 거품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오늘 별밤 색깔은 부엉이들의 손에 달려있어요. 오늘은 2시간 동안 부엉이들의 신청곡과 이야기로 채우는 날이거든요. 지금 듣고 싶은 노래 최근 알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부엉이들이랑 같이 듣고 싶은 노래 다 좋고요. 진짜 맥락 없이 막 수다 떠는 느낌으로 채우는 날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날입니다. 부엉이들의 이야기와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삼일제약, 포스코 E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0: 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티긋티긋 무조맨
4: 티어실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6: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도경수의 팝콘 듣고 오셨습니다. 이선화 님이요. 좋아진 노래네요. 도경수 나오던 예능에서 처음 듣고 좋다 했는데 지금 시원한 바람 부는 초저녁에 듣기 딱이에요. 아, 진짜. 도경수 씨도 필모가 아니지. 디스코그래피가 진짜 너무 훌륭해요. 예, 참 탤런트가 많은 분입니다. 자, 부인들의 이야기 좀 살펴봅시다. 1104 님. 대장봉, 저는 국제 스포츠 경기만 열리면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운동은 1도 못하는 몸치지만 우리나라 경기는 꼭 다 챙겨보며 응원만큼은 열심히 한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최선을 다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진짜. 아, 저희 남편이 진짜 이 월드컵의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정이 나오면 원래 켈박이라고 하죠. 캘린더에 그 일정을 다 넣어놓고 그때 중요한 일정을 잡지 않으려고. 요번에도 약간 뭐 새벽에 하겠지 하고 안일하게 있다가 그만 되게 중요한 약속이 잡혔대요. 첫날. 그래서 그저께부터 너무 침울해 있는 거야. 그래서 제 남편을 제가 별명을 영철 스님이라고 하거든요. 이름에다가 스님 붙여서. 왜냐면 되게 항상 고요하고 일일비 없고 막 그럴 수도 있지. 이러는데 진짜 그저께부터 가만히 있다가도 어떻게 막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2016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한국 대 체코군요. 근데 우리 왜 체코 얘기를 했지? 불길한 거 아닙니까? 은근히 체코를 지금 밀고 있는 혹시 이 제작진의 이 흑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약간 좀 전 세계적 그 추알못인데 축구 잘 모르는데 한국 체코 누가 이깁니까? 빨리 딱 말해 주세요. 축구 잘 아는 분들 딱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그거 답변에 따라서 볼지 안 볼지 결정하려니까. 6111님, 스마트워치가 체크해 주는 수면 패턴을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깊은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냥 자리에 눕는다고 다 잠이 아니란 생각이 들면서 근데 어떻게 해야 잘 그것도 깊은 잠을 푹 잘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수면 도우미들이 있어요. 6111님. 뭐 예를 들어 그 마우스 테이프라고 해서 잘 때 입을 너무 벌리고 호흡이 많이 들어가도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라 이렇게 살짝 답답해하는 분들 그거 못하는데 그걸 살짝 이렇게 입 중앙에 붙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로마 오일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효과를 좀 보는데 좀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라벤더류라든지 뭐 또 그레이 플라워 뭐 이런 종류 친구들이 좀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부터 좀 나를 되게 곡진하게 살피는 방법 중에 잠을 푹 자게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잠옷을 찾는다든지 이런 거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2021님 다음 주가 시험인 대학생 부엉인데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요. 살려주세요. 교수님,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갑자기요? 전국 모든 시험 기간 대학생들 힘내세요. 야, 그 대학생이 돼도 이 시험 범위의 고통에선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군요. 근데 혹시 뭐 갑자기 교수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 제가 뭐 알아서 잘 알아드릴게요.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 실시간 이야기랑 신청곡 기다리겠습니다.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0: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에 이어서 김민석 씨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얼마 전에 나왔대요. 굿바이 들었는데요. 되게 이거 가사 누가 썼어요? 가사에 완전 이렇게 빠져가지고 듣고 있었어요. 김민석 씨가 되게 업템포 좀 빠른 템포로 나왔다 하다가
1: 구름 씨.
0: 구름? 아 요새 구름 씨. 얼마 전에 성시경 씨 신곡도 곡 누가 썼지? 구름. 이거 이게 곡 작곡도 구름? 구름 씨 빨리 한번 부르자. 아무 이유 없이. 입장 표명 좀 들어야겠는데. 아 진짜. 아 내가 가수였으면 지금 너무 곡 받고 싶은 작곡가 1위일 것 같은데요. 노래 좋네요. 자 그리고 역시 우리 부엉이들 축구 전문가 거의 신문선 부엉이들이 속출했습니다. 한국과 체코 누가 이기냐. 제가 아주 유치하게 1차원적인 질문을 했는데 김도현님이 한국 해주셨고 정호현님 체코 옛날에 좀 잘했습니다. 한국이 이기길 바랍니다. 김영준님은 체코한테는 이겨야죠. 전력은 51대 49 봅니다. 51대 49면은 그냥 약간 이제 반반이잖아요. 제일 불안한 수치 아니에요. 이래도 말이 되고 저래도 말. 물론 하긴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만. 안요샘님이요. 이분 진짜 신문선부엉이네. 객관적 전력상 체코가 약간 우세합니다. 평균 신장이 185라 제공권에서 앞서 있거든요. 그걸 우리 대표팀이 공략하는 게 관건입니다. 변수가 있다면 고지대 적응인데요. 우리는 같은 고지대인 미국 솔트레이크에서 2차례 평가전으로 적응력을 키웠지만 체코는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뒤늦게 본선행 티켓을 손에 넣은지라 고지대 적응할 여유도 없었다는 거죠. 앞서 제가 언급한 변수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와... 요셉님, 무려 3개로 나뉘어서 보내주셨다는데 이제 너무 감사해요. 요새 이 정도면은 좀 선물 좀 보내드립시다. 이렇게 진심으로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리고 들어보니까 요셉님 제 생각 어떤지 들어봐 주세요. 고지대인데 심지어 키도 좀 더 커. 그럼 더 불리한 거 아닙니까? 더 높이, 더 높아. 요셉님 어떻게 제 과학적인 추측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그렇군요. 박영준님은 어허. 대장부엉 당연히 체코는 대한민국이 이기죠. 피파 랭킹도 우리가 22위, 5위, 체코가 39위. 우리는 월드컵 11회 연속 진출, 체코는 20년 만에 진출. 그러니 우리는 월드컵 경험이 있는 선수가 많고 체코는 거의 없겠죠? 라고. 아.

0: 그래요. 김성민님은 대장부엉 오랜만입니다. 회식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라디오 듣다 외칩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 찍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입으로 올게요.
1: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내 하루는 모두의 아침을 깨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총 3번의 음악방송으로 깊은 잠에 빠진 중학생 아이들을 깨워야 하는 것이 기숙사 사감인 나의 역할이다. 첫 번째는 잔잔한 클래식으로 정신을 달래고, 두 번째는 조용하지만 밝은 음악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경쾌한 군대 기상 나팔. 그리고 10분 후 아침 점호를 위해 기숙사 로비에 모인다. 표정은 제각각이지만 하나같이 머리에 까치집을 짚고 비몽사몽이다. 눈을 감은 채로 터벅터벅 걸어오거나 졸린 눈을 비비며 갈짓자로 걷기도 하고, 연신 하품을 하면서도 아침부터 스마트폰에 빠져든 아이도 있다. 안쓰러움과 귀여움이 묻어나는 그 모습들은 나 혼자 보기가 아까울 정도다. 간혹 여전히 꿈나라에 빠져있는 아이까지 깨워 인원수를 확인하고 나면 다 함께 급식실로 이동한다. 한창 클 중학생들에게 아침밥은 필수다. 그리고 등교 전 마지막 안내 방송을 한다. 정리정돈 잘하고 콘센트에서 전기코드 분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는 인사말을 끝으로 나는 속으로 한마디 더 외친다. 모두들 씩씩하게 잘 지내고 저녁에 보자.

유다빈 밴드의 오늘이야 듣고 왔고요. 오늘 안녕들 한가요 사연은 양학규 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루를 여는 아침마다 잠이 부족한 아이들을 깨우기에 미안함이 앞선다. 집에서는 보호자들이 깨워준다지만 단체 생활을 하는 기숙사에서는 독립심도 길러야 한다. 어린 시절의 마을에서 저쪽 어른들의 마을로 건너가는 과정인 중학생 아이들의 하루하루가 안녕했으면 한다. 우리 기숙사는 오늘도 특이사항 없음 이상 무라는 사연과 함께 사진도 처음 보여주신 걸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기숙사 로비 같아요. 기역자로 소파가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몸을 웅크리고 이 패딩을 입고 웅크리고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게 이대로 잠들었다기보다는 아침 점호 때문에 나와서 그죠 그런 것 같죠. 나와서 자기가 먼저 나와서 다 모일 때까지 더 추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안쓰러워서 사진을 찍으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소파와 하나가 돼서 색깔만 저 소파 색깔이랑 맞았으면 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 아이고 그래요. 이 본인의 안녕이 아닌 아이들의 안녕함을 바라는 그런 또 사연이었네요. 이혁주님이요. 아니 기숙사 사감 선생님 사연 들으니까 제 고등학교 때 사감 선생님 생각나네요. 매일 아침 기상송으로 부하거래 오아시스를 틀어주셨는데 그것도 3년 내내 왜 그러셨나요? 그 이유를 듣고 졸업했어야 했는데 저 그래서 아직도 부하거래 오아시스 노래 안 들어요. 아 진짜 노래는 죄가 없는데 뭔지 너무 잘 알죠. 아 진짜 1년이 뭐야? 3개월? 아니 한 달을 기상송으로 들어도 질려. 한 달이 뭡니까? 제가 볼 때 일주일이어도 안 돼요. 야, 진짜 차라리 클래식이 낫고 그래도 이 중학생 때니까 그 기상나팔이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일어나시겠지만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군필자분들은 빠빠빠빠빠빠 그거 들으면 좀 약간 너무너무 짜증이 아직도 명치부터 올라온다고 하던데 맞나요? 기상나팔이라는 것의 어떤 기억. 기상송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튼 마음이 따뜻한 우리 사감선생님 양학규님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안녕했거나 안녕하지 못한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별밤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If You 들었고요. 그 전에는 이적의 그대랑이었는데 그대랑 노래 나갈 때 9874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통했어요. 별밤 듣다가 이 노래 듣고 싶어서 잠시 멈추려고 했는데 우와 무지개 찌찌뽕입니다. 무지개 찌찌뽕은 그냥 찌찌뽕보다 훨씬 더 이제 강력한 것을 뜻하겠죠? 아 그래요. 우리는 제대로 통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 그 진짜 제일 진짜 전문가 의견이 하나 도착했어요. 이분 축구 무슨 위원인가? 1부에서 한국 대 체코 경기 예상을 보고 있었잖아요. 655님이고요. 한국과 체코라. 아무래도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진짜 이 생각을 못했네. 아 무릎을 탁 쳐요. 예,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전곡을 찔러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4916님이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원씨 집안입니다. 요즘 따라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졌어요. 왜냐하면 제 짝남이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짝꿍이라 쪽지도 주고받으면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아주 유쾌한 또 어린이 부엉인데 아 진짜 너무 좋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학교에 그 진짜 아침에 눈 번쩍번쩍 떠지는 요소라서 항상 이제 한 학년에 한 명씩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그냥 즐거우려고 억지로 좋아한 걸 수도 있지 않나 싶을 만큼 1년 동안 혼자 이렇게 좋아하다 말고 반 또 바뀌면 또 그 반에서 또 찾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노래 하나 듣고 또 오겠습니다. 마룬5 피처링 켄드릭 라마의 Don't Wanna Know.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혁진님이 대장부엉 요즘 힘든 제 하루의 웃음벨인 최성곤의 네가 좋아 한번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웃겨요 그냥. 저 안 그래도 이게 이 밈을 이거 무슨 현상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자꾸만 이게 뜨고 뭐 이러는데 잘 뭐 그냥 눌러본 적 없었거든요. 이게 영화 얘기군요. 영화 와일드싱에서 주인공 그룹인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그 팀의 강력한 라이벌인 발라드 왕자 최성곤, 오정세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그분이 실제로 영화에서 부른 노래인 거예요. 이게 네가 좋아가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요즘 계속 뜨더라고요. 아무튼 남은 한 시간 부엉이들의 실시간 신청곡 사연 더 기다리겠고요. 일단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럼블피쉬의 스마일 어게인 들으면서 별밤 3부 시작했어요. 4141님이 다들 축구 박사님들이시네요. 전 야구를 좋아해서 맥락 없지만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 응원과 럼블피쉬의 스마일 어게인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오늘 19호 홈런 친 거 축하하고 싶어요. 아, 진짜 인상적인 스윙을 가졌던 분. 너무나 컴팩트한 그 장타자 맞으시죠?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또 감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노래 들으면서 별밤 3부 왔는데 왜 저에게 이 노래를 알려주신 거죠? 아까 그 네가 좋아요. 제가 제일 긁히는 그 정서거든요. 물론 제가 되게 그거 여러분들 다 그래서 이런 게 뜨는 건데 되게 긁히는데 약간 자꾸 보고 싶은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 우리 이원철 선배님 제가 그런 정서로 아무튼 이원철 선배도 거기서 탄생한 캐릭터는 아니지 아무튼 그분이 실존 인물이지만 또 그런데 숨이 막히고 되게 험한 말을 자꾸 하고 싶고 근데 자꾸만 돌아가서 방금 전에 그 표정을 한 번 더 보고 싶게 만드는 와 영화가 되게 잘 만들어졌나 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또 이런 현상도 일어난 모양인데 나는 이게 뭐지? 뭐 그냥 이 배우님이 뭘 어디서 한 건가? 아니면 뭐 전혀 영문은 모르고 있었다가 아 진짜 자꾸 지금 머릿속에 맴돌잖아요. 다 틀렸어 오늘. 이거만 계속 튼다 나 오늘. 계속 얘기하다가 자 그러면은 하다가 해주셨는데 아무튼 노래는 하지만 뭐 김성곤의 네가 좋아 최성원 네가 좋아 듣겠습니다 하고 두 번 연달아 틀고 막 그래 버리는 수가 있어요. 오서윤님 수능 금지곡 일상 금지곡 네가 좋아라고 한번 더 틀어버리고 싶네요 진짜 복수의 의미로. 자 아무튼 부엉이들은 실시간 사연과 신청곡으로 나머지 시간 채울 거고요. 어떤 노래든 사연이든 다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Walk it!

0: 안전화.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밤 부엉이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는 날인데요. 0813님께서 수요일마다 동네 엄마들과 영어 회화 모임을 갖고 있어요. 저는 영어 공부가 너무 재밌거든요. 학창시절엔 문법의 벽이 높아 영포자였는데 회화를 하다 보니 자신감도 쌓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점점 신규 멤버들의 실력이 높아지고 있단 거예요. 본업이 영어 선생님 아니면 외국 유학파가 많아서 따라가기 벅차네요. 원래 이 시간쯤 되면 내일 모임 갈 생각에 엉덩이가 들썩여야 하는데 제가 제일 못하다 보니 또 리스닝만 잔뜩 하고 오겠다 싶어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대장부엉 저 좀 토닥여주세요. 0813님 오히려 찬스죠. 영어를 공부하는 거가 너무 즐거운 분이라면, 근데 내가 그 모임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면 그때 정말 가고 싶은, 가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때가 재미도 없고 오히려 그러니까 다양한 스타일의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분들이야말로 또 막 모임까지 하고 그러는 분들 성향이 막 질문하고 그러면 진심으로 막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누구나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내가 제일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제일 잘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 훌륭한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예,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그 마음, 그게 진짜 최고인 부분인 거니까 아무런 뭐랄까 토닥여야 될 만큼 어깨가 움츠러들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알겠죠? 0813님 어깨 쫙 펴시라고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김창영님, 영어는 자신감입니다.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뱉는 사람이 결국은 제일 빨리 늘고, 빨리 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냥 그 언어를 잘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맞는 말을 이렇게 하려는 집착 없이 자꾸만 내 생각을 틀리더라도 뱉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김영희님, 저 어제부터 6시 이후 금식 실천 중이에요. 어제는 잘 넘어갔는데 오늘은 아니네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저 오늘도 성공할 수 있겠죠? 미아오의 띠로리 듣고 싶네요. 요즘 이 노래가 좋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 안티에이징에 좋은 게 없대요. 6시 이후 금식. 물론 수면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2021님이 신청하신 효린 창모의 블루문, 그리고 방금 김명희님 신청곡이죠. 미아오의 띠로리.

잊을 수가 없는 노래네요. 신은혜님, 언니, 저 지난번에 며칠 뒤 시험관 결과 나온다고 했던 부엉인데요. 그때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울했지만 바로 그 다음인 현재 결과가 좋아서 한계를 이식할 수 있게 됐어요. 축하 기념 산책 나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다행이고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일단 이제 마지막까지 결과를 더 기다려야 되지만 그래도요. 그래도 아 응원의 의미를 담아서 축하 선물 보내드릴게요. 은혜님. 자 그리고 1711님은 남편이 저녁 안 먹는다고 해서 홀가분하게 혼자 밥은 잘 먹었는데 설거지는 역시나 똑같이 하기 싫으네요. 대장범 목소리 들으면서 설거지 즐겁게 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혼자 좀 맛있는 거 차려서 드셨나요? 그리고 5670님은 7시 반부터 중종거리다가 일 마치고 터덜터덜 퇴근합니다.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오늘을 잘 보내서인지 후련한 기분도 들어요. 갑자기 비가 오다 금세 그치고 여름이네요. 조지의 음색이 딱인 날씨와 마음인데 한 곡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는 조지의 보트를 골라놨습니다. 그리고 안정숙님은 정은지 10cm에 같이 걸어요 신청해요. 모처럼 일찍 온 딸은 곧 방학이라고 금토일 알바 계획 세웠더라고요. 어우, 세상에 곧 방학이라 주말 알바 계획을 세운 건실한 따님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두 곡 듣겠습니다. 조지의 보트 그리고 정은지 10cm에 같이 걸어요.

0: 정은지 10cm에 같이 걸어요. 그 전에는 조지의 보트 들었는데요. 조지 노래 딱일 것 같다고 문자 보내셨던 5670님이 끼약 고맙습니다. 별밤 이나은이 덕분에 완벽한 하루의 마무리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이 완벽했으니까 이 기분 이대로 이번 주가 이어질 거고 그 주를 이 주가 지금 6월 거의 초반이니까 그 기분 그대로 6월이 이어질 거고 또 이어서 하반기가 이대로 기분 좋게 이어질 겁니다. 지현우님이 대장부 어제 왜 제 꿈 나와서 전화번호 알려주고 한 거죠? 그것도 목욕탕에서 말이에요. 다행히 둘 다 옷은 입고 있었지만요. 그래도 조용히 안아주고 가서 고마웠어요 하셨는데 그래요? 목욕탕 안에서 옷을 입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안아드렸다니 뭔가 좀 좋은 느낌이었겠죠? 그래요. 부엉이들의 사용과 신청곡 문자 미니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MBC
1: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0: 하이피프가스의 별도.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선키스트 롤라의 파스유 들으면서 별밤 4부 왔는데요. 요 노래 신청해 주신 건 1471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고3 학생입니다. 라디오 듣는 걸 평소에 좋아하는데 이 시간대에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평소엔 낮에 들어서. 동생이랑 일본 유학 준비로 공부하면서 이 길이 맞을까 싶기도 하지만 오늘은 라디오 들으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선키스트 롤라의 파스일리오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막 많이들 안 듣는 노래라 덕분에 또 너무 귀한 노래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필리핀 팬들이에요. 참 음악도 폭넓게 듣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엉이들의 이야기와 신청곡은 계속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956님, 성북도 찻집 하는데 행사를 해서 설거지가 한가득입니다. 손님 다 나가시고 넋 놓고 있다가 라디오 켰어요. 그래도 이게 이 속상한 사연은 아닌 건 맞죠, 공고오륙님? 손님들 엄청 많이 치르셨으니까. 하지만 몸은 좀 고단하시겠어요. 스트레칭 한번 쭉 하시고 일 마무리 깔끔하게 하시고 진짜 달달하게 침대 안으로 폭 있다가 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유영님. 퇴근길에 직원 몇 명과 치킨과 사이다 콜라 한잔하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역시 최고의 안주는 남 걱정. 스트레스 조금 풀렸어요. 잘하셨어요. 예, 가끔 그런 날이 당연히 너무나 필요한 거고. 보니까 다들 알코올 안 드시는 그런 모임인가 봐요. 예,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탄산음료만으로도 얼마든지 맥주 마신 분위기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텐션에 취해서. 김정훈님은 어느덧 부모님 결혼 40주년이라 박진영의 영원히 둘이서 신청해봅니다. 여행 보내드리자니 오래 걷는 게 힘들고 불편해서 싫다고 하시고 가볍게 밥만 먹자니 좀 아쉬워서 누나들이랑 같이 리마인드 웨딩을 몰래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스윗한 너무 이 가정의 분위기가 상상이 됩니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부모님 깜짝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니요. 꼼꼼하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박진영의 영원히 둘이서.

박진영의 영원히 둘이서 들으셨고요. 윤선희님,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일요일에 친구들이랑 놀다 넘어지면서 종아리 뼈랑 발목 뼈가 부러지고 발목 성장판 쪽이 밀려서 오늘 수술했어요. 남편이 간호하고 저는 출근과 아들 케어로 병원과 집을 오갔는데 큰 수술 잘 이겨내준 딸과 병원에서 간호 중인 남편한테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지금 집 가는 길인데 마음은 싱숭생숭. 얼른 회복도 잘 되길 바라봅니다. 아이고 놀라셨겠다. 불과 그저께 아니에요.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어.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으면은 또 아, 따님도 그래도 담대하게 잘 또 수술 끝내셨군요. 진짜 저도 함께 회복 잘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어요. 3148님은 내일 손목 핀 제거 수술하려고 입원했는데 다들 너무 조용해서 이어폰 끼고 별밤 즐깁니다. 수술이 좀 무섭긴 하지만 화이팅 잘 되겠죠? 라고. 그럼요. 진짜 순식간입니다. 네. 내일하고 내일 밤에 우리 다시 만나니까 그때 되면은 또 막 그냥 언제 그거 노심초사했는데 또 훅 지나간 일이 돼버렸네 하실 거예요. 안심하고 오늘 잠 잘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박효정님, 걷고 들어와 씻고 고 이딸 픽업 가기 전에 잠시 엎드려서 다리 뒤로 올려 흔들며 별밤 듣고 있어요. 10시에 학원 마치고 옆에 타서 까칠함을 뿜어낼 딸을 생각하니 지금은 귀한 시간입니다. 너드 커넥션에 좋은 밤 좋은 꿈 신청해요. 아이고 그 이 모습을 묘사해 주셨는데 엎드려서 발 까딱까딱 하는 거 되게 그 소녀스러운 풍경인데 혼자 계실 때 박효정님 그 라디오

라디오 들으면서 이런 모습인데 또 차에 타 있을 때는 누군가의 어머님. 좋아요. 여기서는 제가 저만 아는 효정님의 모습을 본 것 같아가지고 왠지 좀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아까 따님 수술로 싱숭생숭 하신 분도 또 수술 앞둔 3148님께도 요 노래가 딱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우리 박효정님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0: 혹시 닥터 캡슐 천?
1: 썼다 썩었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 캡슐.
1: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4: 우리 조금만 더 놀다 가요.
5: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9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2954님께서 퇴근이 늦어져서 별밤을 30분밖에 못 듣네요. 하루 종일 시달린 마음을 별밤으로 충분히 충전해야 내일 낮까지 운화할 수 있는데 오늘 충전이 짧아서 내일은 금방 난폭해질까봐 걱정이에요. 짧지만 알차게 즐기며 귀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클로징에 제가 사연 읽어드렸으니까 급속 충전해서 내일도 운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이 표현 너무 공감돼요. 충분히 충전을 해야 내일 내가,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체력이 떨어지면 조금 난폭하고 사나워져가지고 일을 드러내고 자꾸. 내일 우리 다 같이 온화한 하루 보내다가 또 만날까요? 오늘 끝곡으로 김아름의 넌 언제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50/50 예원입니다. 멤버들이 처음 모였을 때만 해도 서로 살아온 동네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있어서 다들 조심스럽고 어색했어요. 그런데 함께 부딪히고 무대를 완성해 가면서 이제는 표정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됐죠.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다섯 명이 모여 조금씩 섞이다 보니 저희만의 다채로운 하모니가 만들어졌습니다. 혼자서는 낼 수 없는 빛도 함께 모이면 가장 눈부신 색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2: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4: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5: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4: 에드블루 블루웨일.
6: 금성 ENC.
7: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알아두지도 못하네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1: 어제 야식 드셨나요?
0: 하루 종일 고생해서 데친 시금치처럼 축 늘어져 퇴근할 때에도
1: 짜장나는 회사도 다 그만두고 싶고 내가 무슨 꼬바로 보리자루처럼 느껴질 때도
0: 어김없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야식!
1: 야식이 좋다 나쁘다 말들 많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 싶은 게 있어야 하루가 또 버틸만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싶은 게 있다는 건 좋은 거죠.
0: 그리고 밤에 먹는 게 맛있는 걸 어떡해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아, 그러니까 친구들 참을 수 없는 날엔 그냥 먹읍시다. 뿌링땡도 먹고 여보도 먹고.
1: 아 근데 오늘은 확실히 참을 수 있을걸요? 오늘은 야식 대신 꽉 끼는 저희 사랑의 배부르실 테니까.
0: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그래비티 형준.
1: 저는 원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6월 9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의 첫 곡 그래비티의 센네꼬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친친방 DJ 그래비티 원진,
0: 그래비티 형준입니다.
1: 네, 오늘은 야자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좀 학생 느낌으로 입고 와봤는데요. 송디, 오늘 추구미는 반에서 어떤 친구인가요?
0: 오늘의 추구미는 뭔가 좀 반장같이 깔끔한 오. 스타일의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1: 어허, 그래 보입니다.
0: 네, 우리 함디는요?
1: 아, 저는 약간 이제 학생 때 약간 국룰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약간 풀어버린 와이셔츠와 안에 네. 프린팅 티. 아, 네, 이게 좀 국룰 조합이었었어가지고 네. 그렇게 입고 와봤습니다.
0: 아, 맞아요. 이런 프린팅된 티셔츠를 안에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해서 입었는데 맞아요. 오늘 좀 그런 느낌이 좀 아주 저격했네요. 맞는 것
1: 그쵸,
0: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많이 봤었죠.

0: 네. 네, 좋습니다.
1: 네, 지금 저희 모습이 궁금하다면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세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0: 네, 자, 오늘 오프닝 질문처럼 저희도 어제 라디오 퇴근하고 야식으로 좀 치킨을 먹었잖아요.
1: 맞아요.
0: 네, 진치방 친구들은 야식 뭐 먹었는지 문자 좀 만나볼까요?
1: 네, 5945님께서 어제 야식으로 마라탕 먹었어요. 직접 만들어 먹다 버릇하니 마라탕 박사가 됐어요. 매운맛 조절 완전 가능. 함송디 오늘은 뭐 먹고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어허. 직접 만들어 먹다 버릇 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그럼 본인이 만들어서 드시는 건가 봐요.
0: 대박이다. 마라탕을 진짜 직접 만들어 드세요? 짱인데요? 배워보고 싶다.
1: 뭐 먹고 왔어요?
0: 저는 오늘 그 찜닭 먹고 왔습니다.
1: 아, 저녁에 방금요?
0: 네, 방금 먹고 왔어요. 오~ 뭐 드시고 오셨어요?
1: 저는 그 훈제오리 도시락 먹고 왔어요.
0: 오, 맛있겠는데요?
1: 식단이어서 별로 아,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요.
0: 네. 화이팅.
1: 화이팅.
0: 네, 백유님, 백유진님께서는요, 야식 시간에 먹은 저녁도 인정하나요? 어젠 빕땡큐에서 황금 올리브랑 양념 치킨으로 맛있게 먹었어요. 가끔 먹는 치킨이 너무 좋은데 3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서 너무 슬퍼요라고.
1: 맞아요. 아이고,
0: 근데 진짜 요새 치킨 가격이 진짜 말이 아닙니다. 에, 저희도 어제 시켜 먹는데 둘이서 먹는 32,000원 나오더라고요.
1: 근데 요즘에는 또 그 1인 치킨이 또 있어요.
0: 아, 있어요?
1: 네.
0: 아, 그 반마리만.
1: 네, 반마리 치킨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혼자 먹을 거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0: 그쵸, 그쵸. 요새는 또 1인분 이렇게 또 잘 나오니까, 그쵸?
1: 네.
0: 좋습니다.
1: 아, 아니면 한 마리를 다 드셔야 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쵸, 그건 그쵸. 좀
0: 솔직히 근데 1인 1치킨 맞죠? 1인 1닭, 1인 1닭이라고 하죠?
1: 네. 네,
0: 그거 해야죠. 저는 네. 가능하거든요. 아, 송지 네. 어때요?
1: 저도 가능할걸요?
0: 그쵸, 가능한 1인 1닭 정도는 가능하지 않아요?
1: 어, 가능하죠.
0: 진짜 배고플 때, 맞죠?
1: 네, 네 맞아요.
0: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2422님께서는요, 저 어제 딱 야식으로 버터떡이랑 크로플 먹었는데 질문 듣고 괜히 찔린 느낌이네요. 저는 버터떡 최애 디저트인데 함디는 버터떡 별로라고 했잖아요. 송디는 먹어봤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먹어봤어요?
1: 아니요, 안 먹어봤고 네. 사실 저는 버터떡이란 이름 자체부터가 별로예요.
0: 아~
1: 내가 안 그래도 싫어하는 버터, 떡, 사실 진짜 그 버터 떡은 아니지만 네. 그냥 이름부터가 버터 떡인 걸 보아하니 그냥 제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0: 네, 정말 큰 인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제가 이 버터 떡 별로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한 이유를 말하셨어요.
1: 뭐죠?
0: 제가 버터 떡과 한창 유행했던 두쫑쿠를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쫑쿠 네. 정말 뭔가 이름부터 캐릭터성이 장난 아니잖아요. 게다가 뭐 막 정말 자기 최애한테 막 붙일 수도 있어요. 어, 우리 함쫑쿠 우리 송쫑쿠야 막 이런 할 수 있는데 네. 어, 우리 송터떡 너무 이상하잖아요.
1: 아, 이상하네요.
0: 버터떡부터랑 일단 너무 이
1: 텁텁해 보여요.
0: 너무 텁텁하고 건강에 안 좋은 듯한 이 느낌. 두쫑쿠는 그냥 먹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그 느낌. 약간 그것 때문에 버터떡을 별로라고 했었습니다.
1: 아, 네. 근데 또 2422님 저희가 2422님께서 버터떡 최애 디저트인데 너무 아이고. 저희가 불호를 표시해서 정말 죄송해요.
0: 에, 그래도 뭐 정말 네, 맛은 있더라고요. 네, 먹어봤는데 네. 맛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9973님께서는요, 어느 반장이 저렇게 단추를 다 풀고 다니나요? 염여요. 그리고 송디, 반장이 함디 같은 친구들 잔소리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아,
0: 송디 반장이 함디 같은 친구들 잔소리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에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요새 영준이가 왜 자꾸 이렇게 단추 플러팅을 할까요?
1: 아니 근데 네. 진짜 먹고 싶어요.
0: 네.
1: 야해요? 요 정도 진짜 네. 요 정도 아, 보이는데
0: 근데 안 야하긴 하거든요.
1: 네.
0: 하나 정도는 근데 잠들 수 있지 않을까.
1: 좀 제가 신경 쓰이세요? 이거? 요 정도나 요 정도나 사실 큰 상관이 네.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네. 요 정도만 열어도 이제 좀 염이라고 하시는데 네. 아, 일단은 뭐
0: 그쵸.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
1: 네, 뭐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번 염여 볼게요.
0: 야구 선수 중에 이렇게 열고 던지는 투수 계시는데.
1: 아, 그래요?
0: 아무튼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야간 자율 학습이 있는 날엔 이제 뭐 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출석 부를게요 코너를 시작으로 저희 소식도 언박싱.

0: 들어볼 거고요. 추천곡도 소개해드릴 겁니다.
1: 그리고 반말 모드로 있잖아 젤리 좋아해 코너부터 3부까지 쭉 채워볼 테니까요. 저희에게 궁금한 질문 뭐든 보내주세요.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면 오늘도 저희의 답장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죠? 문자 많이 남겨주세요.
0: 네, 마지막 코너에서는요 또 송디가 직접 써온 일기도 교환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출석부로 가볼까요?
1: 어떤 닉네임이든 정성껏 읽어드릴게요.
0: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출석 부를게요.
1: 친친방 출석부 연입니다.
0: 자, 먼저 0번 허머진 아잉,
1: 0.5번 성영준 아잉.
0: 자, 그리고 1번 아잉 함디빵 먹고 싶어요 아궁빵 골찌빵님.
1: 2번 송디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 송디 출석합니다님.
0: 자, 3번 원진아 언제까지 귀여울 거야, 언제까지 잘생겨질 거야, 언제까지 러비티컬 할 거야, 그만 귀여워 그만 잘생겨져, 허머진 안 좋아하는 법 뭐야, 계속 귀엽고 잘생겨지면 나 평생 러비티한다님.
1: 4번 우리 송디표 윙크로 비타민 충전 완료님.
0: 자, 5번 핑퐁치 케미 보고 광대가 퇴근 거부 중, 산재 신청하려고 했는데 제가 좋아서 웃은 거라 반려됐어요 님.
1: 6번 새콤하게 핑 달콤하게 퐁, 핑퐁지의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 핑퐁 핑퐁 출석이요 님.
0: 자, 7번 함원진이라면 이름 너무 신기함, 함 빼고 천사 넣은 다음에 원진 빼고 강아지 넣으면 천사 강아지라는 단어가 완성됨 님.
2: 8번 나 뿌링 치킨 먹어도 될까? 나 그러면 핫도그도 같이 먹어도 될까? 나 그럼 여보도 먹어도 될까 님.
0: 자, 9번 요즘 본인 태어난 연도에 데뷔한 아이돌 찾아보는 게 유행이래, 그래서 찾아봤는데 나는 크래비티인 거야, 왜냐면 크래비티 데뷔하고 내가 다시 태어났거든 님.
1: 마지막 10번 핑퐁지의 효능 1번 전국민의 체력 증진, 2번 위장보호 심장보호 빈혈 행진증 예방, 3번 식욕 부족 허약 체질 3 개선, 3번 원기 회복 시력 감퇴 예방 세포 노화 방지, 4번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생각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그래서 세상 모두가 핑퐁지를 사랑하게 된 님.
0: 자, 이상 손빠른 열면 출석 체크 완료. 소개된 분들께 선물로 삼육식품에서 삼육회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고요.
1: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3: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엄마.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 볼게요. 하루 언박싱. 하문진 씨 택배 받아 가세요. 3초 안에 안 오면 던지고 갑니다.
0: 아, 잠시만요. 자, 원진이 하루 언박싱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붙여 둔 게임 받침대가 떨어져서 벽지가 찢어졌다.
1: 아하. 찢어졌어요?
0: 제가 벽지를 보호하려고 벽을 뚫지 않는 걸로 이제 스티커형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거를 붙여 놓고 이제 거기다가 게임 받침대를 두고 게임기를 딱 뒀었는데
1: 네.
0: 아,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 벽지가 촥 찢어졌더라고요.

0: 혹시 잠꼬대로 네. 이런 베개 같은 것들이 쳐져서 막 혹시나 더 떨어진 거 아닐까요?
1: 이게 그 뭐냐 약간의 그 스티커가 점점 약간 앞으로 돌출되면서 좀 위험 신호가 있기는 했었어요.
0: 네.
1: 근데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뭐 그냥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사이로 쏙껴서 덮대던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순간 접착제를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보수를 하긴 했었는데
0: 네.
1: 아 이게 결국에는 네, 결정타가 날라와 버렸습니다.
0: 네 좋네요.
1: 네 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 성현주 씨 배달 왔습니다. 앞에 두고 갈게요.
0: 네 형준이 현우 언박싱 어제 치킨을 시켰는데 원진 형이 나 몰래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같이 시켰다. 오늘 하루 너무 수고했다고 많이 먹어 된다고 시켜주는 거다. 감동이었다.
1: 아하하하 또 이렇게 함디 미담을 또 준비해 오셨네요.
0: 네 사실 네. 처음엔 좀 네. 제가 왜 시켰어 이랬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정말 아 이 새벽 1시쯤에
1: 그쵸.
0: 내가 이런 네. 헤비한 걸 네. 먹을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시켜주셔가지고 좋으면서도
1: 그쵸.
0: 한편으로는 좀 내일이 걱정되는 마음에 그랬는데 그래도 좀 감동이었어요.
1: 아, 네 뭐 형준씨는 먹어도 예쁘니까요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저는 매콤한 게 살짝 땡겼는데 이제 딱 목록을 보니까
0: 아니 이 형이 좀 바보인 게 착한 맛 초보 맛이 있으면 착한 맛이 더 안 매운 건데
1: 맞아요.
0: 갑자기 초보 에. 맛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 다 진짜 이러면서 먹었어요.
1: 아니 내가 매콤한 게 너무 땡기는 거야. 네. 최근에 찜닭을 먹었을 때 좀 매운 맛을 먹었었거든요. 우빈이 형이랑. 네. 근데 그때 너무 매우면서도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파민을 기억하고 조금 아 한번 오늘 초보맛 시켜봐? 하고 시켰다가
0: 아 근데 초보맛 고추장도 저에게 너무 매웠어요. 아, 고추장인 저에게 너무 매운 초보맛이었어요.
1: 그러니까 맵더라고요.
0: 네. 네 이어서 여러분의 하루도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1: 네.
0: 6499님께서 함송디 답장 받고 싶어서 오늘 한 거 아무거나 보냅니다. 오늘 강의 두 개 종강하고 목요일 시험 두 개 있는데 공부 안 했어요 라고.
1: 아 너무 좋습니다. 에, 해맑기만 하면은 그걸로 저는 장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0: 네.
1: 아닌가 봐요.
0: 어떻게
1: FM 송디.
0: 네 그래도 네. 내일 두 배로 열심히 하면 되니까
1: 맞아요 맞아요 화이팅입니다.
0: 저희가 답장 받았으니까 6499님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1: 자 6845님께서는요 저는 오늘 출장으로 3시간 운전했더니 당 떨어져서 야식으로 초코 케이크 먹어요. 당 충전하고 친친방 들으니 기분 최고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0: 와 야식으로 초코 케이크
1: 맛있죠 맛있죠.
0: 우유랑 같이 먹으면 너무 네, 맛있을 것 같아요.
1: 침이 넘어갑니다. 아주 일단 오늘 출장 또 3시간씩이나 운전을 하셨다니 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꼭 저희가 충전도 되고 야 뭐냐 초코케이크도 우리 6845님의 하루를 달래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갈게요.
1: 네 크래비티의 부기우기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그래비티의 부기우기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럼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1: 네, 4805님이 께서 자, 나 버터떡 너무 사랑하는데 떡볶부터 버터떡까지 우리 너무 안 맞나 봐라고 해 주셨습니다.
0: 우리 다른 게 잘 맞는 게 있지 않을까?
1: 그러니까요. 우리 다른 곳에서 좀 맞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예. 우리 민서영 님께서는요. 한국인이라면 버터떡보단 찹쌀도넛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쵸. 인정하나요?
0: 인정합니다.
1: 인정합니다. 자, 선인혜님께서는요. 오늘 회사가 빨리 끝난 기념으로 몇 년 동안 가고 싶은 빵집을 다녀왔어요. 두 분은 좋아하는 빵 종류 있으신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요새 빠진 빵이 있습니다.
0: 뭐예요?
1: 뺑오쇼콜라라는 빵이에요.
0: 뭐예요 그게?
1: 그 약간 아...
0: 이 해오리 같은 건가요? 그, 이 해오리 빵?
1: 그 약간 패스트리 이런... 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초코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있죠.
0: 아,
1: 저거.
0: 아, 이거 호텔 조식 이런 데 많이 있는데.
1: 맞아요. 저 너무 좋아합니다.
0: 아, 저는 네. 그 에그 타르트도 빵의 종류일까요?
1: 어, 그렇죠. 디저트. 네,
0: 저는 네. 그럼 에그 타르트 하도록 할게요.
1: 에그 타르트. 좋습니다. 요새 모카본 좋아하지 않으세요?
0: 모카본 좋아하는데 네. 사실 또 거기 안에 카페인이 들어 있지 않나요? 커피라서. 아닌가? 커피가 아닌가?
1: 있을 것 같기도
0: 저한테,
1: 하고
0: 저한테 우빈 형이 저한테 안에 커피라서 먹으면 잠 못 잔다 해가지고 저 안 먹고 있거든요.
1: 진짜요? 아, 근데 우빈 형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필요가 조금 있는 분이세요.
0: 아, 그런가요? 네,
1: 루피셜이라고 또 저희 안에서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0: 아, 그렇죠.
1: 네, 또 김소울님께서는요. 내가 좋아하는 빵은 원진이 아궁빵. 아,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0: 원래
1: 아.
0: 야식 드세요. 야식 원진이 아궁빵.
1: 형준이 관련 것도 하나만 남겨줘요.
0: 네, 3411님께서는 전 지금 시장표 순대를 살짝 데쳐서 먹고 있어요.
1: 아, 순대 맛있죠. 떡볶이 국물도 있으십니까?
0: 아, 저는 이 우리 함디는 순대에 네. 소금 찍어 먹잖아요.
1: 그렇죠.
0: 저는 쌈장이거든요. 무조건.
1: 근데 저는 그거 인정해요. 전 쌈장 너무 좋아해가지고.
0: 그쵸. 저희는 정말 저는 서울에 와서 순대를 먹는데 쌈장을 안 주셔서 너무 저는 서운했어요.
1: 아, 약간 근데 그 순대에서 좋아하는 그 특수 부위 있어요?
0: 저는 간이랑
1: 간 좋아해요?
0: 그냥 다 좋아해요. 그 내장을 좋아해요.
1: 저는 허파 너무 좋아해요. 허파.
0: 아, 허파 맛있죠.
1: 딴딱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오채원님께서는요. 저는 형준이 볼지빵이요.
0: 자, 야식 먹어라.
1: 좋습니다. 우리 0535님께서는요. 송디랑 한디는 여름에 꼭 가지고 다니는 필수템 있나요? 저는 일하는 곳 책상에 선풍기를 가져다 놨어요. 사람마다 원하는 온도가 달라서 추워지면 에어컨을 끄거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꼭 가지고 다니는 필수템?
1: 여름에
0: 있으세요?
1: 여름에 저는 뭐 잘 안 들고 다녀가지고 저는 가방도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0: 저는 꼭 쓰는 거는 그 냄새 제거하는 거를.

0: 제가 들고 다니지 않는데 그 현장 캐리어에
1: 아, 꼭
0: 제가 꼭 구비해서 넣어놨어요. 아무래도 여름이면 땀도 나오고
1: 그쵸, 그쵸.
0: 찝찝하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기 맞죠, 때문에 맞죠. 그런 거를 뿌리려고 들고 다닙니다.
1: 아 좋습니다. 저는 그거 한번 들고 다닐까 싶어요. 그 되게 선풍기인데 약간 앞에 여기 얼굴 차가워져가지고 약간 에어컨 효과도 살짝 있는 그거 있잖아요.
0: 아~
1: 그걸 한번 구해볼까 싶어요. 네, 이렇게 또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추천곡도 들려드리고 틈틈이 질문에 대답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궁금한 점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1: 자, 어디냐면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디니 피처링한 태연의 스타라이트.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딴짓 하지 말고 자습해 자습.
2: 쌤 나가셨지?
3: 그럼 시작해 볼까? 야간 자율학습. 교실 공기의 흐름을 바꿔 봅니다.
2: 몰래 몰래.
3: 조용 조용.
2: 지금은 야자 시간.
3: 자, 합법적으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친친방 야자 시간이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2: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라고 해요. 또 초중고도 곧 시험 기간이 다가올 텐데 시험 기간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에서든 독서실에서든 셀프 야자를 하게 되죠.
3: 통영 학생 소영준은 시험 기간은 어땠나요? 벼락치기 쪽? 아니면 약간 평소 실력을 믿는 편?
2: 저는 네? 벼락치기입니다.
3: 아, 벼락치기. 네. 저 역시도 벼락치기였습니다.
2: 아, 그쵸.
3: 그쵸. 네, 벼락치기가 제일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 한번 준비를 해보고 쳐보기도 했고 네. 벼락치기로 쳐보기도 했었는데 네. 벼락치기 쪽이 단기 기억력이 좀 좋아서 가지고.
2: 네,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듣고 있을 친구들 다들 시험 잘 보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파이팅!
3: 파이팅! 자, 206님께서는요 근데 여기 선생님은 뭐하는 분이시길래 맨날 없는 거예요? 라고.
2: 아,
3: 약간 좀 바쁘시기도 하시고 네. 좀 자습 시간을 좀 많이 주시는 그런 저희 오히려 저희로 치면 조금 더 좀 좋은 선생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쵸?
2: 네.
3: 예, 좋습니다.
2: 자, 1193님께서는 나 초중고 대학교 12년 동안 벼락 너무 쳐서 거의 토르였음 이라고 하시는데
3: 우리 또 천둥의 신 1193님 그쵸?
2: 네. 그 있잖아요. 배터리.
3: 배터리.
2: 네.
3: 배터리?
2: 네?
3: 무슨 배터리요?
2: 배터리.
3: 배터리요?
2: 네.
3: 배터리.
2: 네?
3: 네? 고점 배터리요?
2: 아, 아니에요.
3: 뭐 배터리? 투스포스 배터리요?
2: 사랑의 배터리요.
3: 아, 네, 알겠습니다.
2: 네, 저희는 또 저희 할 일이 있잖아요.
3: 아, 그렇죠, 그렇죠. 또 야자 시간이 딴짓하기 이 저희 또 할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 몰래 들을 음악 직접 선곡해 왔습니다.
2: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3: 인트로 첫 소절부터 감다살인 노래.
2: 좋은 느낌을 주는 인트로들이 있죠.
3: 그쵸.
2: 또 첫 소절에서 이미 끝나는 노래들도 있고요. 오늘은 뭐 그런 곡들로 골라봤는데요.
3: 네, 일단 송디는 노래 디깅할 때 아, 이 노래 좋다를 좀 언제쯤 결정하나요? 처음에 딱 느낌이 안 오면 바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2: 저는 처음에 느낌이 안 오면 좀 넘기는 것 같아요. 살짝 한 1절 전까지 들어보고 아, 좀 나한테 오지 않네 하면 좀 넘기는 것 같아요. 한디는요?
3: 저도 그 주로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도 약간 뭐냐 이제 후렴구까지는 좀 기회를 주는 느낌?
2: 인자하네요. 네,
3: 그래도 후렴구 정도는 들어봐야 되지 않나.
2: 네, 그런 저희가 인트로 혹은 첫 소절부터 감다살이라고 인정한 노래들 선곡해왔습니다. 함디 추천곡 만나볼까요?
3: 아, 제가 선곡한 곡은요 이 인트로 모르실 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모든 세대를 통합하는 노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입니다.
2: 아하, 또 함디하면 저스틴 비버 우리 네. 뜻도 형님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3: 아, 그쵸. 제가 원래는 다른 노래를 좀 선곡을 했었는데 아, 이게 아무래도 이 노래의 인트로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2: 네.
3: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넣어봤죠. 트렁 짜장 오와
2: 오
3: 짜장 이거 너무
2: 그쵸.
3: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럼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노래 나가요. 루다크리스가 피처링한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0: 샌디의 추천곡 루다크리스가 피처링한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듣고 왔습니다. 아니 우리 함디 혼자 네. 거의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1: 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여가지고요. 네, 가사를 좀 다 꿰차고 있습니다.
0: 야 정말 대단한데 네. 우리 2422님께서 이제 함디한테서 저스틴 비버 안 나오면 서운할 지경이에요. 인트로 듣자마자 그 시절 감동 소름 돋네요. 영어 가사는 못외워도 인트로랑 베이비 부분은 무조건 불러야 하는 노래잖아요 라고.
1: 아, 맞습니다. 정말 세계 대통합 노래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47559님께서는요 이제 이 노래 들으면 크래비테가 웃으면서 웃음 참기 챌린지 한 것밖에 생각 안 나요. 책임져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0: 아 그쵸 저희가 챌린지 했잖아요. 네,
1: 맞아요.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쵸? 좋습니다. 네. 인서영님께서요 송디가 노래 심취한 함디 보고 당근 흔들었어요?
0: 네 당근 흔들었어요.
1: 예?
0: 오늘 함디 텐션 좋네요.
1: 네, 저는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0: 오늘 아. 찜닭을 먹고 와서 그런지
1: 찜닭도 찜닭이지만 이 네. 노래가 주는 힘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0: 아, 그렇죠.
1: 좋습니다. 1923님께서는요 와, 아 인트로라 러비트로스 러볼다이를 언급 안 할 수밖에 언급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0: 안 할 수밖에 없으면 서운하죠.
1: 아, 그렇죠. 안 할 수밖에 없으면 서운하죠. 러블다이 네. 아 맞죠. 우와 여기 또 나와주면 끝장나죠. 그렇죠. 좋습니다.
0: 또 임혜림 님께서는 네. 오늘 매니저님은 어떤 노래 가져오셨어요? 라고 하시는데 아 그러면 이, 매니저님 지금 밖에 계시는데 네, 매니저님 네. 저희 문자 한 번만 남겨주세요.
1: 네 문자 남겨주세요.
0: 닉네임은 크래비티 매니저입니다로 해가지고 네. 한 번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메시지 읽을 때 읽어드릴게요.
1: 네.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쓴 답장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0: 맞습니다.
1: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라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0: 네.
1: 네, 자 선곡 한번 이어가 볼까요?
0: 네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제가 가져온 인트로 첫 소절에서 이미 끝나는 노래는 바로 베게린의 스퀘어입니다.
1: 아, 또 명곡입니다. 명곡.
0: 네, 사실 저는 이 곡 그 너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초록 원피스 그 영상을 또 못 있는데 또 네. 노래가 주는 그런. 그런 계절감이 있잖아요. 에이. 저는 요즘처럼 좀 요즘도 덥긴 한데
1: 덥죠.
0: 그래도 밤에 선선할 때 네네네네.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1: 아 좋습니다. 약간 인트로 그거 뭐 또로롱 그거 한번 해줄 수 있어요?
0: 또로롱이요?
1: 그 인트로 딱 그 있잖아요 그 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는
0: All the Colors 할 때 그 아. 인트로 첫 소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1: 아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번 바로 들어보나요?
0: 들어볼까요?
1: 아 좋습니다.
0: 베게린의 스퀘어.

0: 네, 송디의 추천곡 백예린의 스퀘어 듣고 왔습니다. 또 마침 1418님이 이런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여름 감성 낭낭하니 요즘 같은 날씨에 딱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공감입니다.
1: 맞습니다. 또 053535님께서는요. 네. 송디 동그라미가 추천하는 네모라니 뭔가 귀여워요 라고.
0: 그렇네요. 아유, 우리 송디가 이제 백예린님의 또 스퀘어도 좋아하고 네. 콘서트 솔로 무대 로는 네모네모를 또 골랐었고
1: 네.
0: 네모를 좀 굉장히 좋아하는 애 약간 추금이에요?
1: 그러니까요. 뭐 어쩌다 보니까 네모인데
0: 네.
1: 네. 뭐 추금이가 네모 하겠습니다.
0: 아, 껌 많이 씹으시길 그럼.
1: 아,
0: 네. 제가 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저 4802님께서는요. 우리 맞는 거 찾았다. 노래 취향이 맞네. 이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1: 아, 찾았습니다.
0: 네. 그러게 아까 버터떡이랑 또 딱복부터 좀 안 맞았었는데 드디어 네. 하나 찾았습니다.
1: 네. 현승윤님께서는요. 이 네. 노래 들으니까 한강 가고 싶어요. 함디 송디는 한강에 가게 된다면 걷기파인가요? 자전거파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오. 하나 둘 셋만 같이 해볼까요?
0: 좋아요.
1: 하나 둘 셋.
0: 캐치볼.
1: 네? 캐치볼은 네? 복이 없는데
0: 저는 캐치볼 하러밖에 한강을 안 갔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아빠랑 늘 거기 한강에서 캐치볼 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1: 아, 그러시구나.
0: 헐 서울 사람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딱 저희 이제 집에서 불광천 이제 5km 자전거 딱 타면은 네. 한강에 늘 도착을 했었어가지고.
1: 아, 그럼 네. 자전거파로 하시죠.
0: 네, 아 그럴까요? 자전거파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 송디도 자전거.
1: 네.
0: 자전거 타 철도 아세요?
1: 네? 그게 무슨 질문이세요?
0: 자전거 탈 줄 알아요?
1: 네?
0: 네. 대박인데요?
1: 네. 감사해요.
0: 자, 0685님께서는요. 함디, 송디 두 분 다 가사가 영어인 노래 많이 들으시나 봐요. 그럼 누가 더 영어 잘하시나요? 라고. 이걸 또 질문이라고 또.
1: 네. 아, 사실 이 질문이 되게 재밌어요. 두 분 다
0: 네.
1: 영어인 노래 들으시네요.
0: 네.
1: 두 분 중에 누가 더 영어 잘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원진 씨가 우리 함디가 더 잘하지 않을까.
0: 네 맞죠. 우리 0685님이 네. 혹시 아기 러비신가 아니면 뭐 약간 그냥 친친방을 즐겨 듣는 청취자신가?
1: 사실
0: 네네네
1: 네, 네. 비슷해요 둘 다.
0: 좋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친친방 선곡편은요. 함송디가 직접 골라온 시작하자마자 좋은 느낌을 주는 노래들로 한번 채우고 있는데요. 이번엔 송디가 한 곡 더 추천해 주실까요?
1: 네, 제가 골라온 다음 곡은 빅스의 에러입니다.
0: 에러.
1: 네, 사실 어제 우리 장스타와 함께
0: 네.
1: 2011년에 어떤 노래를 들었냐라는 잠깐 토크를 나눴잖아요.
0: 그쵸.
1: 토크.
0: 음흠.
1: 그때 그걸 생각하면서 나 초등학교 때 뭐 들었지? 하니까 저는 빅스 선배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에러일지 기적일지 고민을 하다가
0: 네.
1: 여기 우리 제작진분들 모든 투표를 받아서 전 에러로 골랐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네, 너무 또 공감하실 텐데 그럼 바로 그냥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에.
1: 빅스의 에러.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고요.
3: 네, 선생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잠깐 노래로 공부 스트레스 환기하면서 빅스의 에러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2: 네, 3726님께서 함원진 픽션 부르지?
3: 뭐야, 어떻게 알았지? 뭐야, 어떻게 알았지? 진짜?
2: 어떻게 하셨어요?
3: 대박이다.
2: 제가 그래서 아니야. 아니라고.
3: 아니, 뭔가 약간 이렇게. 그 곡의 그 코드 진행이 약간 비슷해가지고. 예. 손지다님께서는요, 아, 저는 다칠 준비가 돼 있어 파인데 이 의견은 혹시 없으셨나요? 라고도 보내주셨는데. 아,
2: 사실 저는 빅스 선배님 이 사슬 다칠 준비가 돼 있어 이 파보다는 기적 에러 이런 파여가지고 이 가슴을 울리는 있습니다. 이 뼛속까지. 아,
3: 네. 좋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이분의 선곡을 또 궁금해한 분들이 많았죠. 오늘 주제가 인트로부터 감다살인 노래였는데 진짜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2: 네, 우리 크래비티 매니저님께서 아이유의 밤편지라고 보내주셨는데 50원 쓰셨대요. 지금 뒤에 있는데 말로 하면서 오늘은 게임 안 하시나 봐요.
3: 아, 그냥 말로 하면 되는데 또 그냥 진짜 문자를 또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아, 밤편지 또 명곡이죠. 네. 좋습니다.
2: 자, 이렇게 매니저님까지 알아봤는데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 인트로부터 감다살인 노래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3: 마지막 추천곡은 또 제가 한번 골라왔는데요. 바로 빅뱅의 하루하루입니다.
2: 야, 그렇죠. 사실 이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3: 에, 인트로부터 그냥 에? 밭처럼 사라진 내 마음. 아, 이거 나오면 똥따롱 똥똥 나오면 아, 그냥 바로 그냥 그때 향수 그냥 푹 오자.

0: 하나요, 그렇죠?
1: 맞아요. 네. 그럼 이 곡을 2부 끝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바로 3부로 돌아올게요.
0: 네, 3부는 있잖아 젤리 좋아해 코너로 먼저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무조건 반말 모드로 서로의 취향과 취미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1: 여러분은 뭘 좋아하는지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네,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요 선물도 챙겨드리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릴게요.
1: 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함디의 추천곡 빅뱅의 하루하루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가워. 나는 함원진.
1: 나는 송영준이야.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지금 네모맛 젤리랑
0: 여보맛 젤리 가져왔는데 이거 같이 먹을래? 별로야? 그럼 너넨 뭘 좋아하는데?
1: 1418이가 나는 새벽에 노래 틀어두고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생각하는 시간 갖는 것을 좋아해. 한비 송디도 해봤어?
0: 아 많이 해봤지. 송디 해봤어?
1: 나도 해봤지.
0: 자 우리 은유는 나는 오늘 요즘 블로그 쓰는 재미에 푹 빠졌다. 매달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게 너무 재밌고 예전에 썼던 블로그를 다시 보면 그때 추억이 생각나서 참 좋아. 혹시 블로그에 쓸만한 새 주제 추천해줄 수 있을까?
1: 어허 나는 블로그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추천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블로그 제목 같은 건가? 그걸 재밌게 가져가면 어때? 뭔가 하나 키워드를 정해가지고 그 키워드를 할 때마다 넣는 거야.
0: 어 좋아 좋아. 나는 오늘 이렇게 친친방에 문자가 소개된 이 주제를 한번 이 오늘의 하루를 한번 써보는 거 어떨까 싶어.
1: 한번 해보길 바랄게.
0: 화이팅 화이팅. 나도 어떻게 주제를 추천해줘야 할지 모르겠네.
1: 또 김윤진이가 보내줬어. 내 취미는 편지 쓰는 거야. 온라인 메시지도 잘 되어 있지만 편지지를 사고 주소를 적고 5일 동안 배송되어 상대방에게 가는 과정이 너무 좋아. 메시지로만 말하기 낯간지러운 말도 편지로는 할 수 있더라고 라고 보내줬는데
0: 맞아.
1: 정말 뭔가 낭만 있다.
0: 그러니까 뭔가 또 이렇게 자필로 또 쓰는 그 감성도 있고 확실히 그 아날로그가 주는 뭔가의 그런 분위기도 있어가지고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그치?
1: 맞아.
0: 좋아. 9973이는 난 요새 닭구 좋아해. 매일 일기를 쓰고 꾸미는 건 아니고 이때까지 크래비티를 좋아했던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날들을 일기로 쓰고 스티커로 꾸미고 있어. 함디송 송디도 일기 써라고 해줬어.
1: 오.
0: 송디 일기 써?
1: 나는 쓰지.
0: 써?
1: 응, 나는 맨날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좋은 날이 있다 아니면 이 감정을 기록하고 싶어 할 때는 쓰는 것 같아.
0: 제일 최근에 썼던 일기가 언제야?
1: 좀 오래돼서 모르겠네.
0: 아 그래?
1: 우리 함디는 써?
0: 나는 한창 이제 그냥 그 핸드폰 어플 하나 구매해가지고 거기다가 좀 몇 개 감정 같은 거 적어놓거나 아니면은 뭐 가사로 될 수 있는 그런 영감 같은 거 좀 적어놓거나 했었는데 나도 그거 안 쓴 지 좀 된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좀 뜸뜸하네. 아무튼 오늘 우리랑 얘기해줘서 고마워. 문자 보내준 네 명한테는 젤리도 선물로 보내줄게.
1: 이제 같이 노래 들을게. 최애나의 네모네모 준비했어.
0: 있잖아 넌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에 이어서 최애나의 네모네모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3: 반말 모드 계속 가볼게.
2: 미니 러뷰가 형준이 동글동글이랑 헷갈려한다라고 보내셨는데 진짜요?
3: 맞아. 나도 네모네모를 외쳐야 되는데 계속 어허? 입에서 동글동글이 나와가지고. 아,
2: 또 그만큼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쵸?
3: 맞아. 이사이가 네모네모 들으니까 작년 여름에 콘서트 했던 거 생각난다.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혹시 크래비티 콘서트 어디까지 왔어? 살짝만 아주 살짝만 얘기해주라 하는데 아주 살짝도 안 왔어. 미안해. 아직 살짝도 안 왔어.
2: 그러니까 그래도 기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또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은 그래도 만나지 않을까 싶은.
3: 만나면 좋겠지.
2: 그치. 자, 3402가 오늘 회사에 놀러온 강아지야. 생후 7개월의 귀여운 보고 갈래? 라고 보내.
3: 우와. 어떡해. 뭐야.
2: 너무 귀엽다.
3: 인절미 똑같아.
2: 진짜. 아니 어떻게 색이 저렇게 예쁘지? 와 너무 귀엽다. 포메죠 저거. 포메. 너무 귀여워.
3: 부럽다.
2: 부럽다.
3: 저거 입에 넣어가지고 하고 싶어.
2: 진짜 너무 귀엽다. 아 우리 소희는 나는 차 마시는 걸 좋아해. 친구들이 아 마실 때 나는 따뜻한 입차를 마셔. 주말마다 엄마랑 티타임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 함디 송지는 차 마시는 거 좋아해? 라고.
3: 나는 좋아해.
2: 나도 좋아하는데 여름에는 못 마시겠어.
3: 아,
2: 너무 진짜? 더워가지고.
3: 아이스로 해서 마시면 되잖아. 차를 우려서 얼음을 넣고 시원한 물을 좀 더 부으면 되잖아.
2: 도전해볼게.
3: 그렇게 한번 먹어봐.
2: 좋아.
3: 2702가 하루하루 노래 선곡 좋았다. 내일 노래방 가야겠어. 스트레스 풀러 가야겠어. 너네는 노래방 가면 뭐 많이 불러?
2: 노래방 어떤 거 많이 불러?
3: 나는 사실 인기 차트에서 그냥 부르거나 뭐 사실 정해진 곡은 없어.
2: 정해진 곡은 없어?
3: 우리 함디는?
2: 아 요새 나의 약간 노래방 18번이 좀 생긴 것 같아.
3: 뭔데?
2: 아 그 잠깐만 내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승철 선배님의 My Love.
3: 내가 많이 사랑해요?
2: 아니 My Love. 힘껏 안아줄게 널 그리고 말할게 이거 있잖아요.
3: 아 부르셨죠 실제로?
2: 네, 그거 요새 많이 불러가지고 요새 노래방 18번인 것 같아.
3: 네, 0151님께서는 아니지 0152가 빵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함송지는 아궁빵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알았어? 아기 궁뎅이 빵이라는 게 진짜 있는 빵이래 라고 했는데 진짜로 사진 보내줬어.
2: 우와 되게 정말 진짜 아기 궁뎅이 빵 같다.
3: 우와. 아 진짜
2: 슈가 파우더 마저도 진짜 그 애기들한테 해주는 그 파우더 같아가지고

0: 우와, 너무 귀엽다. 오, 저런 게 있는 줄 몰랐어.
1: 근데 아궁빵이 왜 그래서 이뻐진 거야?
0: 나도 그걸 모르겠어.
1: 아, 이 볼을 이렇게 해서
0: 아, 그런 것
1: 아궁빵인
0: 같아.
1: 거야?
0: 그런 것 같아. 약간 받쳐주면서 조금 더그 볼살을 조금 이렇게 업 시켜주는.
1: 뭔가 아기 궁뎅이에 파워도 있는 것 같아.
0: 그니까 2963은 나는 요즘 랜선 육아 좋아해. 너튜브에 아기 나오는 영상은 죄다 찾아보고 있어. 이게 바로 책임 없는 캐랑 아닐까라고 또 보내줬어.
1: 우리 한디도 정말 좋아하잖아.
0: 나도 진짜 많이 봐. 나도 우리 밥 친구 항상 진짜 애기들 영상이어가지고 요새 귀여운 친구들 너무너무 많아. 진짜 너무 귀여워.
1: 자, 김보경이가 이승철님 마이 러브 우리 아버지 최애곡인데라고.
0: 진짜? 나중에 한번 같이 노래방 나랑 가야겠는데? 아버지? 한번 성사시켜줘.
1: 아버지가 아니라 장인어른.
0: 장인어른.
1: 그치.
0: 장인어른 한번 성사시켜줘. 자, 0685는 사이다에 차 냉찜해서 마시면 끝맛도 개운하고 여름에 딱이야. 추천 추천이라고. 오, 사이다에다가? 신기하다.
1: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가는데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0: 가장 그 조합이 잘 맞는 차가 어떤 차일지도 또 궁금하네. 뭐 녹차 뭐 여러 가지 또 있으니까
1: 맞아.
0: 궁금하다, 궁금해.
1: 1282가 나는 오늘 낮에 콩국수를 먹었어. 콩국수 별로 안 좋아했는데 먹어보니 맛있더라고. 함디 송디는 설탕 넣어서 먹어? 나는 단 거를 안 좋아해서 그냥 먹는 편임이라고 하는데.
0: 아니, 콩국수를 그냥 먹어? 이게 너무 놀라운데?
1: 나는 사실 콩국수를 안 먹어봐가지고 설탕, 소금 이런 거 있잖아. 사실 크게 잘 모르겠어.
0: 콩국수 먹으러 가야겠다.
1: 콩국수를 안 먹어봤어. 근데 나는 옛날에 그건 먹어봤어.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 콩 베이스로 만드는데 국수가 아니라 그 뭔가 곤약 같은 거 있거든? 그냥 사발 드링킹 하는 거?
0: 천사채?
1: 천사채? 그건 아니겠는데 우뭇가사리? 맞아! 우뭇가사리 같은 거, 그 우뭇가사리일 거야.
0: 우뭇가사리? 우와, 처음 들어봐.
1: 이거를 좋아해.
0: 우와,
1: 혹시
0: 대박이다.
1: 이거는 그런 거 안 치나?
0: 모르겠네.
1: 아, 진짜?
0: 와, 신기하다. 아,
1: 맞아.
0: 이거?
1: 맞아, 이 우뭇가사리를 이 콩국에 넣어서 먹는데 혹시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맛인가, 콩국수가?
0: 저걸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
1: 아, 그래?
0: 나는 어쨌든 콩국수는 무조건 설탕파. 나 진짜 설탕 약간 때려 부어가지고 좀 달게 먹는 스타일.
1: 어우, 너무 달것 같아.
0: 아니, 근데 진짜 간을 아예 안 해서 먹는 건 진짜 신기하네. 아무튼 우리 소영이는 나는 이번 주 주말에 제주도가 제이라서 계획은 꼼꼼히 짜뒀는데 하루는 자유 시간으로 그냥 남겨뒀어. 혹시 함수성띠가 제주도 가서 하고 싶거나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대신 가서 즐기고 올게라고 해줬는데.
1: 나는 세상이 좀 무너졌어.
0: 왜?
1: 내년부터 그 바다에 이렇게 다이빙 하는 게 내가 알기로는 그 법으로 금지가 된다고 하더라고.
0: 진짜?
1: 그래서 나는 제주도가 난 제주 그 꿈이 제주도에 이렇게 다이빙해서 바다에서 그냥 노는 거였거든. 그래서 그거를 나 대신 소영이가 수영할 수 있어. 뭔가 그게 꿈이었는데. 맞아, 그거를 해보고 싶어.
0: 나는 우리 소영이가 한라산의 그 백록담에서 셀카 찍어서 보내줬으면 좋겠어. 정상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 호수 있잖아. 거기서 이제 셀카 찍어서 보내줬으면 좋겠어. 소영아, 파이팅!
1: 파이팅!
0: 우리 47002는 나는 요즘 KBO 카드깡 많이 하는데 오늘 정수빈 선수 나왔음! 진짜 이거 함디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진이라도 보내방! 이라고 해주는데 사진 한번 볼까? 오, 너무 너무 멋있으시다. 정말 난 이런 야구 선수분들의 저런 순간 포착 사진 같은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약간 그때의 그런 뭔가 그 열기가 약간 느껴진다랄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1: 대박. 쿠마코가 함디 송디 오늘 하루 중 가장 웃겼던 순간이 있었어?
0: 가장 웃겼던 순간? 가장 웃겼던 순간?
1: 나는 그냥 오늘 내가 말이 너무 어눌해서 내 어눌한 나를 보고 웃는 멤버들이 웃겼어.
0: 아, 그렇지, 그렇지. 오늘 낮에 또 스케줄 갔다 왔는데, 그렇지?
1: 맞아. 인터뷰를 해야 돼가지고 말을 좀 많이 했어,
0: 맞아,
1: 내가.
0: 맞아.
1: 리더기도 해가지고 리더들이
0: 그치.
1: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0: 그치, 그치.
1: 오늘 아침부터 쉽지 않았어. 말을 하느라.
0: 고생 많았어.
1: 고마워. 웃겼던 순간 있어?
0: 나는 우리 송디가 말 절대.
1: 아.

0: 똑같은 이유네.
1: 어, 그런 것 같아. 자, 이렇게 우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좋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남겨줘.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야.
1: 자,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 6월 9일 오늘이 이 선배님들 데뷔일이잖아. 인피니트의 추격자.

0: 인피니트의 추격자 듣고 왔어. 문자 계속 만나볼게.
1: 자, 0837이 오늘 선곡 리스트 완전 추억의 노래들이다 이라고 보내줬는데,
0: 맞아.
1: 아, 역시 또 옛날 노래만큼 그치 향수를 또 갖고 오는 게 또 없으니까 그치.
0: 맞아 맞아. 아, 또 비모어가 크크크크 아 왁부볼보다 추격자 후렴을 더 못 참지 라고.
1: 못 참지.
0: 맞아.
1: 그 챌린지 있잖아. 되게 뭐? 노래 틀어놓고 가만히 있기 챌린지. 추격자 나오면 난 절대 못 가만히 있어.
0: 아, 그치.
1: 진짜 진짜.
0: 그리고 맞아, 이게 왁부볼인데 이렇게 만지니까 이게 되더라고.
1: 그러니까.
0: 근데 계속 만지진 못할 것 같아.
1: 계속 달라붙어.
0: 아니 그리고 이 혹시 어제 장준이 형처럼 회색깔 되면 안 되잖아.
1: 아, 그치 그치.
0: 그래서 많이 만지진 못할 것 같아.
1: 핑크색으로 우리 냅두기로 하자. 좋아 좋아 좋아. 자, 2209는 내 사랑이 이겨라는 가사 진짜 아름답다. 삼송디의 내 인생의 K-POP 가사 한 줄은 뭐야? 나 진짜 치열한데 그게 되나 적당히 좋아하는 걔랑 내 사랑이 이겨임.
0: 오. 오.
1: K-POP 가사 한 줄 뭐가 있을까? 인생의 K-POP 가사 한 줄.
0: 나는 그 넌 이제 뭔데.
1: 아, 뭔가 약간 그거 말할 것 같았어.
0: 아, 그래?
1: 어.
0: 맞아. 그래서 뭔진 이제 뭔데.

0: 언들이요.
1: 아. 뭐가 있을까 나는?
0: 생각 안 나면 넘어갈게.
1: 생각 안 나면. 생각 안 나.
0: 넘어가도 될까? 그래 알았어. 다음에 꼭 알려줘. 다음에 이런 주제로 하면 되겠다. 가사.
1: 기억나는 건 지금 약간 뭐 에라 모르겠다.
0: 아 에라 모르겠다야.
1: 에라 모르겠다.
0: 그래.
1: 그런 걸로 갈게.
0: 그게 인생의 케이팝 가사 한 줄. 오케이.
1: 좋아 좋아.
0: 자 5326이가 오늘 풍선껌을 크게 부이다가 머리카락에 붙어서 난리도 아니었어. 난리도 아니었어? 버스 타고 있던 중이라 완전 망신. 집에 와서 가위로 자랐는데 너네도 망신살 제대로 핀 날 있었어? 라고 하는데 와 맞아 머리카락 그거 꺼 붙으면 진짜
1: 진짜 진짜 아 그게 진짜 최악인데 어떡해.
0: 우리도 망신살.
1: 나는 때는 바야흐로 2023년도 콘서트였죠.
0: 네.
1: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하던 도중에
0: 네.
1: 나갈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0: 네.
1: 나가버려가지고 망신살을 제대로 핀 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만큼은 쥐구멍이 있다면 바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창피했던 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0: 귀여웠어 그래도. 그 정도면.
1: 성대는 뭐 있어?
0: 나는 망신살이라고 할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1: 뭐 약간 인터뷰 대답하다가 말 전 거?
0: 아 맞아 망신살이네. 또 김서현이가 보내줬어. 함디랑 송디는 가방 안에 파우치를 몇 개나 갖고 다녀? 나는 4개, 5개 정도 갖고 다니는데 애들이 나보고 보부상이래.
1: 진짜? 진짜 그 도라에몽인데? 대박이다.
0: 아 뭐라고?
1: 도라에몽.
0: 아 뭔지 알 것 같아. 나는 파우치 하나? 그리고 두 개 정도다. 하나는 그래도 선크림이나 이런 얼굴에 바르는 것들 혹시 모르니까 들고 다니고 하나는 보조 배터리 그런 것들 들고 다녀.
1: 나는 그냥 가방 자체가 파우치. 나는 좀 작만한 가방 주로 들고 다녀가지고 만약 들고 다닌다 해도 그냥 거기에서 딱 열면 바로 다 꺼낼 수 있는.
0: 아 그래서 거기에 당근팬까지 넣어놨다 잊어버렸던 거야?
1: 잊어버리지 않았지.
0: 아 그래?
1: 거의 모셔둔 거지.
0: 아.
1: 소영이가 나 제주도 가는 친구인데 한라산은 어려울 것 같고 수영은 잘해서 스노클링 계획 해놨어. 송디 이야기대로 시원하게 뛰어들어서 수영하고 올게 라고.
0: 좋아 좋아.
1: 내 부탁은 안 들어준다냐. 아쉽다.
0: 이게 혹시나 수영할 때 밑에 날카로운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치. 그러다가 이제 살 찢어지면 또 안 되니까.
1: 바다 수영은 또 특히나 더 조심하길 바랄게.
0: 맞아 맞아.
1: 1601은 송디 함디는 국내 여행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 라고 했는데 난 통영 한번 다시 가고 싶어.
0: 통영?
1: 통영
0: 왜?
1: 그때 좋았어가지고 이번에 또 민이랑 또 갔다 왔잖아.
0: 맞아.
1: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도 되게 아 그때 나도 재밌게 놀았는데 하면서 봐가지고
0: 나는 남해?
1: 남해?
0: 남해가 통영 옆이거든.
1: 어허.
0: 근데 버스로 타고 가면 두세 시간이 걸려. 왜냐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가지고.
1: 통영에서 가는데도?
0: 근데 차를 타고 가면 한 시간밖에 안 걸리거든. 그래서 좀 한번 가보고 싶은 곳.
1: 남해 좋지 남해 좋지.
0: 맞아. 5392가 함디 실수나 그거 돌출 1열에서 직관했잖아. 다른 멤버들 표정을 아직까지 잊을 수 없어라고.
1: 그러니까 나도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앨런 형 표정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우리 성재도 막 계속 나 불러주더라.
0: 나 그랬나?
1: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자 아무튼
0: 자 이 시간까지 문자 만나봤더니 벌써 야자 끝낼 시간이래.
1: 아 이제 반말 모드도 끝해야 되네. 은근 적응될 때마다 좀 끝나더라.
0: 맞아. 그래도 아쉽지만 아직 방송이 완전 끝난 건 아니잖아. 노래 듣고 4부에서 다시 만나서 놀면 되지.
1: 좋아 그럼 크래비티 매니저 친구가 50원을 들여서 추천해준 인트로부터 좋은 노래 아이유의 반편지 듣고 올게. 이따 급식소에서 봐.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네, 미래보다 뚜렷한
2: 형돈이 이목구비.
1: 아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상정중학교.
2: 네,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게요. 냠냠냠.
1: 6월 10일 수요일 내일 상정중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통 슈니첼 마요 덮밥, 유부 된장국, 곤약 비빔면, 열무 김치, 그리고 수제 초코 이것.
2: 네, 문제 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메뉴인 이것은 과자의 일종인데요. 작은 콩알 모양의 과자에 물엿을 입혀 굳힌 거라고 합니다. 맛도라나 도라강정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1: 네, 그럼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아 오란다, 2번 가란다.
2: 네,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그거 놀이공원 그거 아니에요? 네,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1: 자,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이즈나의 메트로놈.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이진아의 메트로놈 듣고 왔습니다. 어제 발매한 이진아의 미니 3집 타이틀곡인데요. 세련된 하우스 리듬과 중독성 강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이고요. 일정한 박자로 움직이는 메트로놈처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만의 박자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또 담아냈다고 합니다.
1: 자,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0: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오란다 였습니다.
1: 이야, 내일 상정 중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통슈니첼 마요 덮밥, 유부 된장국, 곤약 비빔면, 열무 김치, 그리고 수제 초코 오란다.
0: 아, 아니 근데 이 오란다가 정확히 뭐예요? 저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까 보기 말씀드리는데 네. 답이 뭘까 이러고 아 이게 오란다야.
1: 맞아, 이거 할머니 집에서 많이 먹었어.
0: 네, 나 이게 뭐냐 정말 처음 들어봤네. 모양은 안 하는데.
1: 아 근데 오늘 이 상정 중 급식 메뉴 거의 그 그거였어요. 발음 테스트였어요.
0: 그러니까.
1: 통슈니첼 마요 덮밥.
0: 네, 곤약 비빔면도 좀 만만치 않고, 그렇죠?
1: 네. 네,
0: 좋습니다.
1: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주신 분들 중에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8977님 축하합니다.
0: 예, 좋습니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1번 오란다? 자, 담임쌤께서 신혼여행을 가셔서 모든 책임이 회장인 저에게 달렸는데 친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과제도 수업 태도도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어? 담주면 쌤이 돌아오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잘해줘서 고맙다고 친구들한테 한턱 쏘고 싶어요. 체면 살려주실래요? 이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당첨 축하드려요. 우리 8977 회장님. 네,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아저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 꼭 해주세요.
1: 아니 근데 오늘도 좀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나봐요. 오란다?
0: 아,
1: 물음표 뒤에 붙인 걸 보면
0: 약간 좀 자신 없는 대답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네. 축하드립니다.
1: 저희 그럼 문자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아징이님께서 한디 왁부 볼이 더 말랑한가요? 송디 볼이 더 말랑한가요?
0: 아무리 그래도 수많은 연구원분들이 이거 촉감 하나를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그렇죠?
1: 네.
0: 송디 볼이 더 말랑합니다.
1: 맞습니다. 물론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0: 송디 귓볼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1: 네, 물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0: 자, 2902님께서 새싹이십니다. 자, 오늘 아침에 가게 오픈을 하는데 얼음 푸는 수쿱이 없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제빙기에 얼음 푸면서 겨우겨우 찾아서 힘들었어요. 힘내라고 해주세요 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이게 그 얼음 수컵이 투명하잖아요.
1: 네.
0: 그게 제빙기 이제 막 얼음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1: 네.
0: 딱 한동안 이제 또 확인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파묻혀버리는 거야. 저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1: 네.
0: 네, 그래가지고 저런 고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오.
0: 너무 또 고생 많으셨고 네, 오늘 또 이렇게 하루 마무리 저희랑 같이 하시면서 오늘의 피로 다 날리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535님께서는 유럽의 해외여행 간 언니가 영상통화 걸었는데 함디 송디 친친방 본다고 끊어버렸어요. 언니가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열심히 봐 하고 끊더라고요. 너무 미안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1초라도 핑퐁즈 안 봅니까?
0: 혹시 저 언니의 저 마지막 열심히 봐의 말투가 살짝 어땠는지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1: 어떻게 했을까요?
0: 아 그러게요. 그래서 약간 좀 서운하셨을 것 같고 나하고 모르겠네요.
1: 아니 뭐 열심히 봐.
0: 아
1: 이건지 열심히 봐.
0: 이거 너무 약간 하지만 뭐, 네, 그래도 저희를 또 선택해 주신 거니까 그쵸?
1: 네, 유럽 경치보다 저희 얼굴이 더 장관 아닌가요?
0: 네. 네. 에펠탑보다 손영준.
1: 네.
0: 좋습니다. 4613님께서는요 카레 만들기 장인 합리사 함디 최근에 일본에서 산 카레 송디한테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카레 만들어봤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직 요리에 지금 그게 기회가 또 없네요, 그쵸?
1: 네, 그래도 해먹죠.
0: 그래요, 좋아요. 이번 주 이번 달 안으로 해먹겠습니다.
1: 네, 꼭 만들어주세요.
0: 좋습니다.
1: 그러면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친친방에도 보여주자.
0: 그러니까 그래야겠어. 이번에 네. 조금 제가 한 번도 카레에 들어가는 고기를 소고기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1: 네.
0: 이유는 그냥 단순 비싸서.
1: 네.
0: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소고기 양지고기로다가 제대로 한번 말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대할게요. 또 2048님께서 저는 친구들한테 깜짝 선물해주는 거 좋아해요. 깜짝 선물해주면 반응도 너무 좋고 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내 기분도 함께 좋아지고 뿌듯해지는 거 있죠. 함송디도 친구들한테 선물 많이 해주나요? 라고 하시는데
0: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정말 약간 우리 아버지께서 좀 그러셨는데 함씨가 좀 씀씀이가 크다 라고 뭐 저 좀 검증 안 된 피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제의 여보 역시도 약간 그런 기분을 좋아해가지고 원래 형준이에게 좀 선물을 준비했던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원진이 형이 저번에 일본으로 혼자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도 제 그 저랑 닮은 판다 인형
0: 맞아요
1: 그런 거 사와줬었고 원진이 형은 선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선물하는 거 좀 좋아합니다.
1: 저는 뭐 그냥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느낌.
0: 그래도 특별한 날은 항상 챙기는 그런 느낌.
1: 맞아요.
0: 아 좋습니다. 3722님께서 함디 송디 제가 먹은 능이 버섯 삼계탕 맛있어 보이죠? 전 맛있더라고요라고. 우와 정말 제대로 드셨네요. 예, 너무 맛있어. 침이 고입니다. 오늘 그래도 저녁을 먹고 와서 망정이지. 아, 또 저녁 안 먹고 와서 저 사진 봤으면 좀 큰일 날 뻔했어요.
1: 맛있겠다.
0: 아 좋습니다. 다 문자 여기까지 한번 만나보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갑니다.
1: 네 오늘 일기는 저 송디가 써왔습니다. 아, 좀 부담됐는데 네. 한번 만나러 올게요. 크리비티의 에브리데이 먼저 듣고 교환 일기 하러 올게요.

나는 요즘 습관이 하나 생겼어. 그건 바로 핸드폰에 메모를 하는 습관이야. 내가 원래 중간중간 잘 까먹는 사람인데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 근데 요즘에 미팅이나 일을 하는데 자꾸 하고 싶었던 말이나 생각들을 까먹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나면 무작정 핸드폰을 켜서 바로 메모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 뭐 내일 정리해야 할 것, 내일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 것, 다음에 꼭 먹어보고 싶은 것, 갑자기 떠오른 단어나 감정, 아이디어 등등등 최근에 저장된 메모만 해도 22개야. 정말 별거 아닌 것도 많지만 이렇게 메모를 하니까 까먹지 않고 그때를 기록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해내는 내 자신이 너무 좋고 뿌듯해.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아, 미팅을 가질 때 저희도 생각을 정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1: 맞죠, 맞죠.
0: 그 생각 정리를 메모를 통해서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활동이 끝나고 분명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1: 그런 것까지.
0: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메모를 해놓고, 뭐 활동이 끝나고 아뭐 먹지 이런 날이 있으면 메모장을 보고, 아, 이거 먹고 싶었는데 먹어보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1: 오, 되게 그래도 너무 도움이 되는 이런 습관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또 봤는데, 과거에 메모를 봤는데, 뭐, 8594 이렇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런 걸 메모를 했지? 했는데, 저희 노래방 갔을 때, 노래방 점수를.
1: 아, 85점이랑 94점.
0: 네, 제가 메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1: 빵점 없었어요? 빵점?
0: 빵점 없었어요.
1: 그래요?
0: 우리 함디랑 간거 말한 거예요.
1: 아, 좋습니다.
0: 네, 우리 함디도 어쨌든 이제 작사를 또 하시잖아요. 작곡도
1: 그쵸, 그쵸.
0: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메모를 또
1: 네.
0: 하실 것 같은데,
1: 맞아요.
0: 뭐 가장 최근에 메모한 내용 혹시 공개할 수 있는 거 있어요?
1: 가장 최근에 기억이 안 나네. 뭘 해놨지?
0: 진짜 정말 별거 아닌 것도 괜찮아요. 저희의 이 메모장을 한번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 이거 왜 이렇게 적어놨지?
0: 저는 요즘 최근에 그거면 저는 그 영상 편집하는 법을 저희 회사 PD님한테 들어가지고 뭐 까먹었다. 컨트롤 Z가 되돌리기 뭐 그런 것들을 좀다 적어놨어요, 메모장에. 제가 까먹으니까.
1: 좋아요. 아, 귀엽네.
0: 네, 뭐 저장은 컨트롤 S로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1: 좋습니다,
0: 해놨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저희가 최근에 메모한 거는 그릭 요거트
0: 왜?
1: 이제 매점별로
0: 네.
1: 여기는 맛이 어떻고 뭐 토핑이 어떻고 뭐 이런 걸좀
0: 아,
1: 저장해놔가지고 맨날
0: 네.
1: 이제 한창 제가 그 뭐냐 덮밥 같은 거 먹을 때 덮밥집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가게마다 장단점이 다 다르니까 근데 시킬 때마다 맨날 까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좀 기억해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맛집에서만 먹으려고.
0: 네, 또 2893님께서 그래서 누가 94점이었는데요? 라고 하는데 아마 제 점수만
1: 맞아요, 맞아요.
0: 기록했을 거예요.
1: 예, 저희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막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0: 예스.
1: 좋습니다. 또 교환 일기. 오늘의 일기는 송디의 일기였고요. 다음 주는 다시 제가 일기를 써올 테니까 저의 하루는 또 어땠을지 기대해 주세요.
0: 네, 평소엔 여러분의 일기를 저희에게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지 친친 홈페이지 교환 일기 게시판에 남겨 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요, 선물까지 챙겨 드릴게요.
1: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하교할 시간입니다.
1: 네, 1288님께서 함송디 내일도 어디 가지 말고 친친방으로 오란다.
0: 네, 어디 가지 마세요.
1: 물론이죠, 물론이죠. 우리 1288님도 내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7871님은 새싹입니다. 함디 송디 덕분에 평일도 두렵지 않다. 항상 힘내줘서 힘 보내줘서 고마워 사랑해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내일은 또 버블 타고 날라온 전학생 피프티피프티와 함께합니다.
0: 네, 피프티피프티에게 궁금한 점은 친친방 SNS에 미리 남겨주시면 되고요. 내일도 꼭 많이 놀러와 주세요.
1: 네, 그럼 오늘 끝곡 소수빈의 너와 걷는 계절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1: 네,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크래비티의 형준
1: 원진이었습니다.
0: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존 카니 감독의 영화죠. 싱스트리트에서 싱스트리트의 업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직접 들려드렸고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이 영화가 벌써 10년이네요. 네, 이번 주에 개봉 10주년 맞이 재개봉한다는 소식이 좀 반가웠습니다. 원스 그리고 비긴 어게인과 함께 존 카니 감독 음악 영화 3부작으로 묶이는 영화죠. 싱스트리트. 감독 본인의 학창시절의 기억을 토대로 쓴 이야기이고요. 실제로 감독이 다녔던 학교에서 또한 촬영을 했고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좋아하는 장면이 오늘 들려드린 장면이에요. 업이라는 노래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장면. 이게 존 카니 감독 음악 영화의 특징이거든요. 음악을 만드는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 작은 차이가 존 카니 감독의 음악 영화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비긴 어게인 오프닝에서 그 악기가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키라 나이틀리의 노래를 프로듀싱해 나가던 상상으로 프로듀싱하던 마크 러팔로처럼 또 영화 원스에서 함께 폴링 슬로울리를 두 사람이 처음으로 조금 더듬더듬 거리며 시작하다가 화음을 만들어내는 장면처럼 이 영화 싱스트리트에서는 업이라는 노래를 친구의 방에서 이렇게 만들어갈 때 코드 하나 만들고 피아노 들어오고 그러다가 카메라가 패닝하면 이제 키보드, 베이스, 드럼 차례차례 악기가 들어오면서 서로 합주를 하는 그런 장면. 중간에 또 친구 엄마도 들어와서 흥겹게 춤추다 나가시고 그 풍경이 주는 행복감이 있어요. 그게 존 카니 감독 영화의 저는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충실하게 담겨 있다는. 그 증거 바로 오늘 들려드린 장면입니다. 바로 오늘 재개봉합니다. 싱스트리트. 그리고 오늘은 이은선 기자의 필소곳이 있는 날이죠. 어떤 영화 소개해 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스.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 앞으로 해도 구상고, 뒤로 해도 구상고. 네. 영화 와일드싱의 그 트라이앵글의 러브이즈의 콘서트 버전이 또 있어요. 오늘은 그 버전을 들려드렸습니다. 구상구의 폭풍 랩이 강조된 버전이죠. 김혜리 씨께서 중독성 강한 네가 좋아도 좋지만 그래도 역시 저는 러브이즈. 폭풍 래퍼 상구의 랩이 돋보이는 콘서트 버전의 러브이즈 부탁드립니다. MBC 음악중심 같은 프로그램에 꼭 트라이앵글의 무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될까요? 강동원 씨가 지금 뭐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 같던데 나 그런 무대에는 못 서겠다라고 500만 공약까지는 거부를 하던데 1,000만은 또 모르겠네요. 1,000만 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런 거보다 이제 청룡 영화상의 축하 공연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꼭 라이브 아니고 립싱크면 어때요? 그죠? 청룡 영화상 같은 데서 이 트라이앵글이나 최성곤의 무대가 뭐둘다 있으면 좋고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벌써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지우 씨는 역시 와일드싱 보시고 너무너무 재밌고 그런데 재밌기만 한게 아니라 뭉클하기도 했대요. 다시 할수 있다. 다시 하면 된다. 라는 메시지까지 사실 담고 있는 영화였다고. 오정세 배우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무대 감동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자세히 얘기하면 스포가 되니까.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오정세 배우가 연기하는 최성곤의 그 무대를 보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무대란 무엇인가. 그리고 1527번 쓰시는 분께서 전설적인 DJ 임국희님이 세상을 떠나셨네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과거 MBC 영화음악 진행하시던 유튜브 영상에서 봤던 추억의 영화 제레미에서 로비 벤슨의 블루 벌룬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소식 들었습니다. 대선배님, MBC 라디오의 대선배님 임국희 아나운서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1527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로비 벤슨의 블루 벌룬 듣고요. 이은선 기자 만나겠습니다.

I have the New York Times.

0: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윤선의 Feel So Good.
1: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백룸을 보고 오신 이정윤 씨. 아, 설명하기 힘들고 일단 봐야 알 수 있는 영화라고 하셔서 일단 봤습니다. 극장에서 봐서 더 만족스러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공간이나 구조가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요.
0: 네.
1: 말씀처럼 백룸의 존재를 굳이 알려고 파헤치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재밌는 영화 추천 감사해요. 이번 주는 어떤 영화일지 기대되네요. 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왜 영화나 드라마 속에 이은선이라는 캐릭터가 있는지 제보를 네. 부탁드렸는데 이런 작품이 있었어요. 복수노트?
0: 복수노트?
1: 네.
0: 저도 좀 생경한데요.
1: 복수노트라는 작품에 한종고 학생 중에 이은선이라는 학생이 있대요.
0: 어떤 학생이요?
1: 거기에 그...
0: 아, 고등학생?
1: 극중의 학교 이름이 한종고인가요?
0: 아~
1: 네, 한종고 학생 중에 이은선이 있답니다.
0: 어떤 역할일까? 한번 찾아봐야겠네.
1: 네. 그래서 있긴 있더라.
0: 감사합니다.
1: 제보까지 전해드리고
0: 네.
1: 자, 이번 주의 주제는 이거 배경음악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
0: 그러게요.
1: 네,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0: 이번 주 주제는 세상에 뿌려진 이별만큼입니다.
1: 네,
0: 원래는 사랑만큼이죠.
1: 네. 네, 이승환 씨 노래 지금 제가 깔아야 되나 잠시 고민했네요. 세상에 뿌려진 이별만큼.
0: 세상에는 사랑도 많고 이별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게 어떤 존재와의 이별일 수도 있고 인생의 자기의 어떤 시기와 이별하는 순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늘은 이별을 해야 하는,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멜로드라마들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주제를 생각하게 된 중요한 배경에는 모자무사가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제가 황동만 캐릭터를 유심히 보다가 떠오른 남자들의 영화였어요.
1: 영화 속의 캐릭터들이
0: 네.
1: 영화 속의 캐릭터들이 황동만을 떠올리게 하는 두 편의 작품 오늘 준비해 오셨는데
0: 네.
1: 첫 번째 영화는 뭔가요?
0: 이 작품이 극장 개봉을 안 했어요. OTT로 바로 직행하는 바람에

0: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화가 알려지지 않은 게좀 아쉬운데요. 하지만 감독의 이름을 들으면 좋아할 것 같다. 보기도 전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블루문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2025년 작품입니다.
1: 이걸로 아카데미 후보 오르지 않았어요, 에단 호크가?
0: 네, 그리고
1: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것 같은데.
0: 조연상을 베니스 영화제에서 가져간 작품이기도 합니다.
1: 블루문.
0: 베를린이었나요? 지금 헷갈리네. 베를린이었던 것 같네요.
1: 기다리고 있었는데 개봉을 안 했군요.
0: 개봉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 그 유료 결제 서비스로 보실 수 있고요. 이 영화가 비 내리는 어느 골목의 풍경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7개월 전에 어느 날 밤으로 영화가 곧장 가요. 그 하룻밤 사이의 이야기고요. 그날이 어떤 밤인가 하면 1943년에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오클라호마라는 공연이 초연되던 밤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뉴욕의 사르디스 바에서 생긴 일이고요. 한 남자가 이곳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밤새 떠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황동만처럼
1: 황동만처럼.
0: 떠들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여태까지 살면서 사랑했던 작품부터 얼마 전 짝사랑하기 시작한 한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래서 이 남자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오늘 밤 그녀가 이곳에 나타날 것인가 이기도 하고요. 왠지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블루문. 달에 대한 이야기예요.
0: 20세기 최고의 뮤지컬 듀오를 이야기할 때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름이 리처드 로저스와 오스카 해머스타인인데,
1: 항상 그 콤비로 이름이 나오죠.
0: 1943년에 이들이 처음으로 작업한 작품이 오클라호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이후에 뭐 많이들 아시는 왕관아, 회전목마, 그리고 불멸의 히트작인 사운드 오브 뮤직까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영화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사운드 오브 뮤직은 59년에 뮤지컬로 나왔고요. 영화가 65년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히트작들을 낸 전설적인 듀오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 듀오가 아니에요.
1: 그래요?
0: 이 작품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오클라호마라는 작품이 나오기 전에 리처드 로저스, 이 작곡가와 25년을 이 사람하고만 작업해온 로렌자트라는 작사가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로렌자트예요. 1934년에 리처드 로저스와 이 로렌자트가 만든 곡이 바로 블루문이라는 명곡이고요. 이두 사람은 뭐 맨하튼 그리고 마이 퍼니 발렌타인 같은 히트곡을 쓴 듀오였고요. 28편의 무대 뮤지컬을 제작을 했고 같이 만든 곡이 500곡 이상이 넘어요. 로저스가 곡을 쓰면 하트는 가사를 붙이고 25년 동안.
1: 그 남자 작사, 그 남자 작곡.
0: 맞아요. 그렇게 작업을 해온 셈인데 영화가 이 로렌자트라는 남자를 묘사하는 아주 상반된 문구들로 문을 열거든요. 일단 오스카 해머스타인의 말을 빌리면 그는 기민하고 활기찼으며 함께 어울리면 늘 즐거웠다. 그런데 메이블 머서라는 가수는 또이 남자를 어떻게 평하냐면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큰 슬픔을 지녔던 사람.
1: 황동만이네.
0: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로렌자트는 제가 보기엔 어떤 사람인 것 같냐면 연극, 음악, 영화, 뭐 삶에 대한 언어가 자기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입을 한번 열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말, 비유들은 다 자기가 사랑했던 작품들 혹은 그건 진짜 별로였어 하는 작품들을 경유해서 나오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말이 많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뭐 인생이 외로운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작사가잖아요. 그러면 짧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무한정 길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멜로디에 이렇게 눌러 담아야 되는 직업 같아요. 제 느낌의 작사가는. 그래서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이 로렌자츠라는 작사가는 그렇게 가사에 실어 보내지 못한 마음을 수다로 그냥 다 폭발시켜 버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되게 자멸적인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엄청나게 순수하고 이 사람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지적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난 수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캐릭터를 에단 호크가 연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시나리오가

0: 2010년에 나왔대요. 2010년에 로버트 카플로라는 작가에게서 시나리오를 링클레이터가 받게 됐는데,
1: 그러고 나서 15년이 걸린 거네요.
0: 그렇죠.
1: 네.
0: 이 작가가 누구냐면, 성장소설인 나와 오손헬스라는 작품을 쓴 사람인데, 링클레이터가 이걸 2008년에 영화화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1: 그래요?
0: 국내에는 미개봉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쓴 시나리오를 링클레이터가 다시 한번 받아본 건데, 초고는 40페이지 분량의 하트의 독백 형태였대요. 그냥 한 사람이 계속 말하는.
1: 40페이지면은 장편이라기에는 애매한 양 아닌가요?
0: 그런데 한 사람이 그냥 계속
1: 심지어?
0: 말하는
1: 네.
0: 어떤 형태로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걸 다듬어서 영화로 만들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링클레이터의 작업이 정말 긴 세월을 두고 한
1: 네.
0: 작품을 묵히고 묵히다가 최적의 타이밍에 선보이는 감독이잖아요.
1: 보이후드가 대표적이죠.
0: 그렇죠. 14년도 하는데요, 뭐. 그래서 이렇게 무르익은 시나리오를 마침내 선보일 때가 됐다라고 해서 만든 영화가 블루문이고요. 이 사르디스 바에 로렌자트가 짝사랑 중인 엘리자베스가 와요.
1: 네.
0: 그 여자가 옵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들이 있고, 또 하나 이 하트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하지만 마음속으론 제발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공리의 초연을 마친 나의 전 파트너, 그러니까 오클라호마의 팀이 축하연을 가지기 위해 또이 자리에 모이거든요.
1: 완전 모자무사인데요.
0: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인 밤의
1: 네.
0: 풍경이 영화에 있습니다.
1: 황동만도 있고 변호나도 있고
0: 네.
1: 박경세도 있는 것 같고 가장 춥고 슬픈 밤이 묘사가 되나요?
0: 엄청나게요. 일단 이 브로드웨이에 있는 사르디스라는 레스토랑 겸 바는 실제로 있는 곳이고요.
1: 네.
0: 여기가 뭘로 유명하냐면 사진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액자가 빼곡하게 걸려 있는데 그 액자가 다 배우 캐리커처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배우가 있기도 하고 유명한 브로드웨이 작사가 작곡가들이 있기도 한데 그게 시대별로 조금씩 사람은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시기에는 이 사람들의 얼굴이 걸려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큰 시기인 거죠.
1: 가장 잘
0: 1940년대니까요.
1: 나갈 때니까.
0: 네.
1: 네.
0: 그래서 그 안에서만 벌어지는 굉장히 정교한 실내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로렌자한테 엄청난 수다를 들어주고 있는 바텐더 에디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이 사람의 구색을 맞춰주는 너클스라는 연주자가 있고, 손님으로 잠시 왔다가 이 사람의 수다에 휘말리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이비 화이트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후에 스튜어트 리틀이라는 작품을 쓰게 되는데요.
1: 네.
0: 여기서 로렌자츠가 자기의 이야기를 막 털어놓을 때 자기 집에 매일같이 찾아오는 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의 수다가 스튜어트 리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라는 어떤 가상의 설정이고요. 실제로 이비 화이트가 이 기간에 사르디스바에 자주 오는 손님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곳에 그때 모여 듬직했을 사람들을 연결하는 좀 가상의 이야기들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엘리자베스, 그리고 이후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파트너 리처드 로저스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등장 인물들을 연결을 하면서 로렌자트의 대화의 방식을 계속 이렇게 바꿔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연회가 열리는 공간의 그 메인 스팟이라든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사람들의 옷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그 공간에서 은밀하게 어떤 이야기가 오간다든지 이렇게 그 실내 안에서만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영화 되게 씁쓸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직업적인 실패와 연애의 가능성의 실패를 동시에 경험하는 남자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가 지금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
1: 네.
0: 창작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인정과 사랑이 너무 고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본인의 작업에 대한 자부심이자 자존심도 센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뭉쳐진 거대한 수다판 같은 이야기인데, 이 실패의 밤을 보내야 되는 예술가의 독백이 너무 길고 처연해요. 이 사람은 지금 시대와도 이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소멸을 자각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지금 전쟁 중이고, 재즈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고, 새로운 뮤지컬의 시대는 오고 있고, 그런데 나는 그 시대의 일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혐오와 그럼에도 약간 남은 자기 우월감을 동시에 안고 있는 사람의 그 특유의 캐릭터가 이 영화에서 막 보여지는데,

0: 이걸 에단어쿠아 링클레이터가 어떤 말로 정리했냐면 잊혀졌는데 사라지진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발악하듯이 펼쳐내는 수단은 어떻게 보면 사실 자기가 지금 고통을 너무 심각하게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고통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중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이 사람이 괴로운 건 리처드 로저스와 이별이거든요. 25년간 난저 사람하고만 작업했는데 지금 다른 작사가랑 한 작업이 너무 성공 가도를 달릴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내 곁을 떠날 것 같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느끼는 상실감과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걸 잊고자 엘리자베스에게 자꾸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 여자가 나의 말을 들어준다면, 혹은 지난번에 이루어졌을지도 모를 우리의 어떤 가능성이 여기에서 펼쳐진다면 다 괜찮을 거야. 난 정상이야. 나는 괜찮아. 이런 식의 자기 위안을 구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고요. 여기서 로렌 자체가 자주 언급하는 영화 중에 카사블랑카가 있는데 그 카사블랑카에 당신만큼 나를 사랑해준 사람은 없어라는 대사가 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 대사 알지? 누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준 적은 없어. 이런 식의 카사블랑카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 춥고 슬프고 외로워요.
1: 지금 내용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0: 네.
1: 심지어 에다노코와 리처드 링클레이터예요.
0: 네.
1: 비포 시리즈의
0: 그쵸.
1: 그 감독과 배우잖아요.
0: 사실 이 콤비의 작업이 한국에 다 소개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30년에 걸쳐서 이두 사람이 이룬 함께 만든 작품이 9편이거든요.
1: 정말
0: 네.
1: 많군요.
0: 그중에 비포 3부작이 있는 거고 보이우드까지 포함된
1: 그쵸, 보이고도.
0: 숫자인데요.
1: 네.
0: 이번 영화에 에다노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처절하게 비애를 감추는 표정과 몸짓을 이렇게까지 적확하게 연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긍심으로 막 달아오르다가도 갑자기 무너질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렌자트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면 슬프고 근데 너무 재치 있고 재밌어. 근데 가까이 하고 싶진 않아. 그리고 좀 안쓰러워. 이런 느낌을 에다노크에게서 받게 돼요. 처음에 이 대본의 존재를 알고 나서 에다노크가 정말 흥분했대요. 너무 빨리 이걸 찍고 싶어서. 근데 그때 링클레이터가 워워, 넌안 돼. 넌 키가 크잖아. 왜냐하면 이 로렌자트라는 사람의 키가 150cm였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1: 굉장히 작았네요.
0: 키가 정말
1: 네.
0: 작고 그 스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머리가 벗겨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왜그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런 분들 많았는데 한쪽만 길러가지고 이렇게
1: 그쵸.
0: 착 넘겨서 덮는 머리 있잖아요.
1: 그쵸.
0: 그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링클레이터가 보기엔 아무리 매칭을 해도 에단호크가 이 역할에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1: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
0: 많으셨죠. 학교에 꼭한 분,
1: 네,
0: 슬리퍼
1: 맞아요.
0: 신고 다니시고 이런 분들 많으셨는데
1: 네.
0: 10년도 더 전부터 이 역할을 너무 원했는데 그때 아무리 봐도 에다노크가 링클레이터 눈에는 너무 멋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1: 그럼요.
0: 너무 멋진 사람이고 남성적인 매력이 엄청나게 있고 제스처 같은 것도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이고 그런데 하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기다리자, 기다리자. 하다가 때를 만난 게 2025년. 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촬영장에서도 에다노크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무언가를 계속 막 시도하려고 할 때도 링클레이터가 주의를 계속 줬다고 합니다. 그냥 대사에 집중해. 하트는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니까 가짜 억양을 흉내낼 필요도 없어. 그냥 얘기를 하면 돼. 라는 조언을 줬다고 하고 영화를 보면 에다노크가 되게 작아 보여요.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1: 네.
0: 이게 시각 효과를 특수하게 사용한 게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의 속임수를 쓴 건데,
1: 약간 미셸 공드리 영화 같은 데서
0: 그렇죠.
1: 쓰는
0: 그러니까
1: 수법들.
0: 다른 사람을 크게 높이거나,
1: 네.
0: 뭐이 사람이 독백하고 있으면 그 주변 물건을 다 크게 만들거나, 뭐 에다노크를 낮추거나, 이런 식의 시각적인 속임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물리적인 키가 작은 사람이 존재가 작지는 않지만, 이 영화에선 유독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크고 화려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올려다보는 어떤 풍경을 보여줄 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위치가 더 자세히 보이는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영화계는 엄청난 수다쟁이 감독들이 있죠. 뭐 쿠엔틴 타란티노도 있고
1: 그럼요.
0: 우디 앨런도 있고 그리고 링클레이터가 있는데 인생의 비애를 가장

0: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은 링클레이터인 것 같아요. 그 셋 중에서. 그리고 다른 창작자의 이야기를 다룰 때 이 사람이 가진 굉장히 예민한 감성이 발휘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뭐 잠깐 언급했던 나와 오소넬스라는 작품을 다룰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는 장리 코다르의 촬영 현장을 들여다본 누벨바그라는 작품을 네네. 또 동시기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링클레이터가 만드는 영화들은 특별하지만 이 사람이 창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훨씬 특별한 무드가 발휘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이고요. 아, 이... 나의 한물간 파트너를 바라보는 그 불신과 혐오의 눈빛 그리고 끝내 연민의 표정을 보여주는 그 리처드 로저스 역의 앤드류 스캇이 네. 정말 또 훌륭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개를 미처 못했는데 여기에서 로렌자테 마음을 온통 지금 빼앗아 가버린
1: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0: 엘리자베스는 마거렛 컬리가 연기를 합니다.
1: 아, 네.
0: 너무 이해가 되죠?
1: 영화를 안 봤지만 설득이 바로 되네요.
0: 사실 그 로렌자트는 본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는데 네. 동성애자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 20살 여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실제로 이 각본은 예일대에 다니던 어떤 학생, 여학생과 로렌자트가 주고받았던 어떤 펜팔이 발견된 거예요. 자, 그 편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극화된 작품입니다.
1: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 에다노 구주연, 블루문이라는 영화 소개해 주셨습니다. 에다노크 살짝 기대하는 표정이었는데 시상식 때. 네. 아마 본인도 약간 뭐 이번 연기는 좀 잘한 것 같아라는 네. 그런 좀 표정이 시상식 때 좀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 영화 블루문에서 영화 제목이기도 한 그 노래 블루문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클레이터 감독, 에단 호크 주연의 영화를 먼저 소개해 주셨고 오늘의 주제가 세상에 뿌려진 이별만큼이었잖아요.
1: 네.
0: 자, 두 번째는 어떤 이별을 다루고 있는 어떤 영화인가요?
1: 또 자신의 어떤 시기와 이별을 맞이하고 있는, 하지만 그 이별을 온몸으로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남자 이야기인데요.
0: 네.
1: 이 작품도 극장 개봉을 안 했어요. 그리고 바로 OTT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저도 잘 몰라요.
1: 네. 네. 2023년 작품이고요. 원제는 숏커밍스고 한국 제목은 완벽하지 않아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랜들 박이라는 이민자 2세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만든 작품이고요.
0: 네.
1: 원작이 있어요. 에이드리안 토미네라는 작가. 이 작가는 또 일본계 미국인 4세인데요. 이 작가가 쓴 그래픽 노블이 원작인 네. 작품입니다.
0: 그러니까 원작자도 감독도 모두 아시안.
1: 네. 네. 그리고 주인공도 아시안. 주인공은 뼛속 깊은 냉소를 지닌 벤이라는 남자인데요.
0: 네.
1: 이 남자가 정말 또 황동만 같은 구석이 있는 것이 주류 영화를 향한 반감이 엄청 있어요.
0: 황동만이네.
1: 네. 근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차세대 에릭 로메르가 될 줄 알았는데
0: 어머나.
1: 되지 못한 그 네. 감독 지망생이라는 사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찍고 싶어 하고 영화 감독으로 어엿하게 데뷔를 하고 싶지만 제대로 된 경력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입학 2년 만에 자퇴했고 영화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잘 안 돼서 지금은 아트하우스 영화관 매니저로 일하고 있거든요.
0: 네.
1: 이 사람이 열광하는 것들은 너무 예상 가능하죠. 크라이테리온 컬렉션을 존중하고 뭐 오지아스 지로의 안녕하세요를 비롯해서 정말 네. 여러 고전들을 사랑하고 고전의 가치라는 게 얼마나 열광할 만한 것인지를 설파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보다 보면 내가 그런 취향을 가졌다라는 데 더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지지부진한 연애 중인데 애인이 인턴십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빈자리 동안 이 사람이 혼자 겪는 어떤 일련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하나뿐인 친구인 앨리스마저 떠나보낼 위기에 지금 이 사람은 처해 있습니다.
0: 네. 저스틴 민이 나오던데요.
1: 주인공 벤을 연기합니다.
0: 자, 완벽하지 않은 동양인이어서 제목이 완벽하지 않아인가요?
1: 아, 저 저스틴 민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저스틴 민 연기하는 벤은 진짜 비호감이에요. 한마디로 호감 가지 않는 캐릭터인데
0: 네.
1: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흠은 전부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것은 안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되게 심한 이민 3세대이기도 하고요. 어디에서부터 자기가 문제고 잘못됐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조차 안 하고 관계를 망치고 있으면서도 상대방 탓만 하는 사람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지금 이미 벤의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러면 뭐가? 난 사실을 말한 거야. 이게 진실이야.
0: 엄마 PTSD 온다. 네.
1: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른 네. 사람은 몰라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해야 될 때랑 그렇지 네. 않을 때를 구분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반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반응하죠? 나에 대해 뭘 알아요?
0: 똑바라죠.
1: 네, 이렇게 반응을 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싫은 게 너무 많아요. 뭐 주류 영화나 미디어는 가식적이라 싫고 운전 중에 내 앞에 누군가 끼어들면 저 사람은 분명 백인 기득권층일 거라서 싫고
0: 엮이기 싫다.
1: 네, 누군가 나를 빤히 쳐다보면 왜? 내가 유색인종 남자라서 지금 나를 저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서 막 불쾌해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시험 때 오를 때마다 태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 애인인 미코가 인턴십을 떠나기 전에 벤의 노트북에서 음란물 사이트 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코도 아시아계 미국인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 음란물 사이트 페이지에 백인 여성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0: 음란물 페이지를 본 것도 문제인데 백인 여자만 또 본 네. 거구만.
1: 그래서 문제를 제기해요. 너 이거 뭐냐 네. 설명해라. 그런데 이 벤이 아 이거 해킹당한 거야 이런 식의 핑계를 대다가
0: 네.
1: 나중에는 아니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문제냐. 너 왜 이렇게 민감해. 이렇게 지적을 하다가 급기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현실과 다른 거야.
0: 네?
1: 이런 식의 네 인식이 그러니까 문제야. 이건 현실도 아닌데 이런 식의 네.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3개월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해서 미코가 뉴욕으로 떠나자마자 실제로 백인 여성들에게 호감을 표해요. 그러다가 여러 일련의 상황들이 있고 결국에 누군가에게 어떤 충고를 듣게 되는데
0: 네.
1: 전 이게 정말 속이 시원했거든요. 어떤 충고냐면

0: 이 모든 걸 사회 탓이나 내 성적 지향 탓이나 너의 인종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언젠간 꼭 깨닫게 되길 바랄게. 이건 그냥 전부 네 문제야. 이런 충고를 기어이 듣게 되는 인물입니다.
1: 멋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줬어. 어우, 착하다. 그런데 그렇게 비호감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얻는 거는 뭘까요?
0: 일단 영화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 코미디고요. 그런데 코미디의 클리셰들을 피해가는 전개가 있는데 상황 중심이라기보다 이 벤이라는 문제적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엄청나게 깊숙한 인간 탐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주변의 관계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젠더 문제, 뭐 인종 문제, 정치 문제까지 좀 깊이 있게 다루는 방식의 이 작품의 강점이 있고요. 결국 이 모든 것에 미숙한 벤이라는 남자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자기 꿈이 너무 애달파요. 너무 소중해. 그런데 결국에는 세상의 법칙과 반대되는 삶을 나는 살순 없어. 이런 걸 수긍하고 깨닫는 과정에 결국으론 가게 되고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내 주변의 모든 종류의 사람을 캐릭터로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그 사람들로 부드럽게 부수고 이 안에 살아 숨쉬는 각자의 개성을 모두 존중하는 시공간으로서의 영화 만들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만약에 사회의 반영이라면 영화가 시대의 반영이라면 정말 잘된 영화적인 재현이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들고요. 벤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우리가 보는 건 되게 분명해요. 우리가 아시아계 캐릭터를 볼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아시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명하던지, 뭐 모범적이던지.
1: 공부 잘하고 왠지 성실하고.
0: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결함이 많고 굉장히 모순적인 태도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영화는 특별하고요. 뭐 비주류 인종이거나 그게 꼭 아시아계가 아니어도 혹은 비주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미디어에 그 사람들이 등장할 때 관객이 거는 기대 양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 좀 사려깊고 근사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고
1: 소수자나 약자 캐릭터가 등장할 때 특히 그런 모습으로 등장해 주길 원하죠.
0: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싼 공동체와 관련한 편견을 부수는 활약을 해준다면 너무 좋겠고
1: 그렇죠.
0: 이런 식의 기대 아닌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관객 중에 한 명일 것 같고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아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이유로 너무 복잡한 존재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단편적인 하나의 고정관념에도 절대 갇힐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간이란 게 그래서 뭔데? 라는 질문에 이 영화는 깔끔하게 답을 하죠. 불완전하지. 그리고 모순적이고 지저분해. 그게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태도가 이 성숙한 영화에는 있습니다.
1: 완벽하지 않아의 주인공 또한 자신의 무가치함과
0: 싸우고
1: 싸우고
0: 있어요.
1: 있고,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화 속의 캐릭터를 보는 재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캐릭터를 찍어낸 것 같은 캐릭터가 있고, 뭔가 이렇게 빚어낸 것 같은 캐릭터가 있는데, 그 후자의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사실은 큰 스토리가 없어도 그 스토리 안에서 이 작가나 뭐 감독이나 배우가 함께 하나의 인물을 되게 정말 살아 움직이는 사람처럼 입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걸 보는 그런 작품들의 재미가 또 있단 말이죠.
0: 그리고 아마도 일생에 한 번밖에 만들 수 없는 종류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본인의 자전적인 경험과 어떤 방식으로든 맞닿아 있는 결과물일 것 같고, 이 이야기에는 짐작하건대,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정확하게 반영이 된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작가이자 감독의 경험일 수도 있고, 자기가 자라오면서 목격한 주변의 수많은 자기와 같은 처지의 이민자 세대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편견을 드러내는 건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생각에 가깝게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 나 이런 인간이야. 근데 뭐, 인간이 원래 다 그렇지. 아시아계라고 뭐다 현명해야 돼? 모순적이지 않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꺼내놓는 게또 아시아계 미국인들이라 가능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들의 태생과 자라온 환경과 여러 가지 사회

0: 문화적인 배경이 합쳐졌기에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걸 만약에 정말 백인 주류 미국인으로 정말 뼛속 깊이 그 정착해서 살아온 사람의 시선으로 만들었다면 또
1: 네.
0: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작품이자 글이 됐을 것 같아요.
1: 오늘은 세상에 뿌려진 이별만큼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리차드 링클레이터가

0: 네.
1: 땡플릭스에도 아마 최근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이 두 편의 영화는 집에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1: 네.
0: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은 Gorgeous Thing이라는 곡이고요. 타워의 곡이고 영화 완벽하지 않아 삽입곡입니다. 그리고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애니메이션 룩백에서 하루카 나카무라 우라라의 라이트송이죠. 김대완 씨께서 애니메이션 룩백의 한국어 더빙판이 나온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더빙 컨텐츠는 자막에서 자유로워서 영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영화 속 캐릭터의 감정도 더 잘 느껴져서 저는 선호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더빙으로 볼 수 있다니 참 기쁘네요. 운 좋게 미니 GV 예매도 성공해서 영화도 보고 더빙한 성우님들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그 GV에 진행합니다. 그 더빙판 블루레이 코멘터리 녹음을 제가 성우분들하고 이미 같이 녹음을 했어요. 나중에 블루레이에서 제 코멘터리도 들을 수 있을 텐데.

텐데 먼저 봤단 얘기죠. 더빙 잘 나왔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극장에서도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룩백.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김대환 씨. 라이트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최애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골든 뮤직 음악의 발견.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0: 외막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인온 효소.

0: 그레이눈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악플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나 악플을 오히려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흥미로운 건 브랜드의 좋은 점만 늘어놓을 때보다 사실 이런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고객들의 신뢰도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들으면 감추고 싶고 남들이 알까봐 두렵고 막 그렇잖아요. 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맞아, 그래도 나 이렇게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게 나를 더 멋진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6월 10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6월 10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에일리의 보여줄게였어요. 저도 한때 정말 이러고 살았거든요. 솔직함이 미덕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의 단점을 모조리 다 꺼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곤 했어요. 특히나 신입 때는 이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못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한데 거기서 내가 잘난 척을 해봤자 얼마나 또 잘나 보이겠어요. 근데 점차 연차가 쌓일수록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족함을 드러냄으로써 내가 한층 더 노력하게 되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솔직함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사회생활의 방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아침 모닝루틴 오늘도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수요일은 퀴즈 도망자들 있는 날이죠. 아, 요즘 여러분 SNS를 켜면요. 계절이 계절이라서 그런지 휴양지, 뭐 계곡, 맛있는 음식 사진 이런 거 엄청 많이 뜨지 않나요? 아, 그래서 나 빼고 다 노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이 시간은 제가 가이드가 돼서 여러분과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도망치면서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입니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전화.
1: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새싹이신 2580번님입니다. 오, 번호가 2580번님이에요. 제주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어요. 예약손님 픽업 가야 하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세별오름 걷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오, 저 세별오름 간 적 있는데 아, 여기 너무 아름답죠. 특히 가을에 가면은 그 억새가 쫙 펼쳐져서 정말 아름답잖아요. 여긴 일몰에 가야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번엔 한번 일몰 때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0412번님, 고등학교 영양교사고요. 지금 출근 중인데요. 여름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식재료도 더 신경 써야 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조리실 선생님들이 힘드시진 않을지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영재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 그 생각을 못해봤는데 정말 그렇겠네요. 특히 조리실에서 일하면 아이들 식중독 걸리지 않을까 그것도 더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고 안에도 덥고 습할 수도 있으니까 그 온도 조절도 필요할 것 같고요. 조리실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올여름 무사히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3417번님, 밥통에 불이 안 들어와 있어서 왜 안 들어왔지? 하고 봤더니 제가 취사 버튼을 안 누른 거였어요. 언제에서 언제 먹죠? 저희 집 밥솥은 이제 취사 모드로 출발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 다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지각이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마음 조금 더 느긋하게 먹고 여유 있는 아침 하시죠. 그럼 이제 한 2, 30분 정도 뒤면은 밥을 드실 수 있는 걸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9680번님께서요. 모두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길 바라며 신청곡 보내봅니다. 민서의 멋진 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신청곡 주셨는데요. 바로 함께 들어볼게요. 멋진 하루 모두 보내세요. 멋진 꿈입니다.

민서의 멋진 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778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면접 보러 갑니다. 40대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미용실 업무라서 꼭 합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기 낼 수 있게 하이홉스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 전혀 늦은 나이 아닌데요. 이렇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더 멋진걸요. 면접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패닉 앳 더 디스코의 하이 홉스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2580번님, 0412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3872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택배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4월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적응이 안 되네요. 그래도 일찍 일어나니 하루를 꽉 채워서 살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네요. 아, 이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힘들죠. 저 같은 경우에도 신입 때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새벽 공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좀 신나긴 하더라고요. 그 공기 맡으면서 좀 상쾌하게 아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얼른 아르바이트 끝내시고 여유 있는 하루 꼭 보내세요. 이승윤님은요. 영디, 저는 지금 가게 문을 열 준비 중이에요. 자영업의 특성상 쉬는 날보다 일하는 날이 더 익숙해진 지 오래됐네요. 그래도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힘을 냅니다. 이번 주도 웃으며 버텨보겠습니다. 영디가 응원해 주시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그렇죠. 자영업분들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또 쉰다고 해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켠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좀 있고 걱정도 되고 그러실 것 같아요. 몸 그래도 힘드시지 않게 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손님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파이팅입니다. 4811번님, 영디 그거 아세요? 네잎클로버도 군락이 있다는 거. 하나를 발견하고 나서 그 줄기나 덩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서 또 다른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게 될 때가 많답니다. 지금은 네잎클로버가 제철이네요. 새아침 들으며 걷고 행운도 찾고 일석이조네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 사진에서만 네 개의 네잎클로버가 있어요. 오, 저 몰랐어요. 네잎클로버도 군락이 있군요. 어쩐지 저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렸을 때 네잎클로버 찾기 자주 했던 것 같은데 크고 나서는 한 번도 못 해봤네요. 작고 소소한 행복한 취미를 갖고 계시네요. 산책 잘하고 오세요. 5949번님. 타일 기술자입니다. 더운 계절에 인테리어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작업자분들 올여름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파이팅! 노래는 송필근의 숙녀에게 신청합니다. 아, 참 여름이 오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어쩜 이렇게 점점 더워질까요? 덥기도 더운데 습하기도 하니까 밖에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타일 이런 기술자분들은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쭈그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중간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 또 물 많이 마셔주시고 환기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올여름도 다치지 않도록 잘 일하시길 저도 응원 드릴게요. 그럼 청하신 곡 바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숙녀에게 송필근 씨의 버전으로 함께 할게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이른 아침 서울에는 요란한 비가 내린 곳 있었는데요. 지금은 소강상태 들었지만 비구름 점차 확장하면서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곳곳에 비를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대체로 5mm 안팎으로 많지 않지만 수도권과 충북에는 최고 20mm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오늘 하늘 흐리겠는데 남부지방은 맑겠습니다. 때문에 기온도 서울과 강릉 25도까지 오르지만 전주와 광주 28도, 대구 29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고 낮 동안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이 오르겠습니다. 한편 아침까지 전남과 경남 내륙은 안개가 짙으니까 운전 조심하시고요. 내일도 중부와 전북, 경북에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연민주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아침에 가볍게 요거트로 하루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요즘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치즈처럼 꾸덕꾸덕해서 먹는 재미가 있는 그릭 요거트가 인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많은 분들이 그릭이라는 이름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사실은 지중해와 중동 지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두루두루 먹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유목민들이 우유를 오래 보관하려고 요거트를 만들었는데요. 형태가 너무 묽다 보니까 천에 넣고 꾹 짜서 맑은 국물인 유청을 빼낸 뒤 알맹이만 먹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이것을 걸러냈다라는 뜻의 스트레인드 요거트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그릭 요거트로 불리게 됐을까요? 비밀은 바로 마케팅에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한 그리스 회사가 이 요거트를 해외에 수출하면서 영어로 그리스에 라는 뜻을 가진 그릭 요거트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거죠. 그 후 그릭 요거트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다른 업체들도 그 명칭을 따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릭 요거트는 원래 지중해와 중동 지역에서 널리 먹던 유청을 뺀 요거트였는데 1980년대 이후 한 그리스 회사가 영어권 시장에 성공적으로 소개하면서 그리스라는 뜻을 가진 그릭 요거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유명해지게 됐다.

미아의 OST 허니허니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세요. 오늘은 그릭 요거트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요즘 저희 집도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서 먹거든요. 근데 저는 그 특유의 시큼한 맛이 좀 저랑 안 맞더라고요. 아무리 꿀을 넣고 뭐 잼을 넣고 하더라도 중화가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 빼고 네, 저희 가족들이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볼게요.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회사도 안 가고 달려온 곳 바로 어디냐면요, 무인 문구점이에요. 여기에 촉각, 청각, 그리고 시각까지 다 자극하는 힐링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어딨지? 여기 있네요. 진짜 힐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바로 도전해볼게요. 신난다. 여러분, 이 소리 들리세요? 이거 사무실에서 맨날 듣던 키보드 소리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요, 요즘 그렇게 유행한다는 키캡 키링이에요. 키보드 스위치마다 덮여있는 그 뚜껑, 그걸 키캡이라고 하는데요. 키캡의 재질이나 뭐 두께에 따라서 누르는 느낌이 조금씩 다 달라서 누르는 재미가 있고, 또 이걸 두드리면 불안한 마음도 가라앉을 때도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기를 달려와 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불빛이 나오는 걸로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신기해. 우리 빵그리 분들 중에서는 아침부터 이게 뭐야, 정신 좀 사납네 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살짝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유 모르겠다. 얼른 퀴즈 풀러 가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늘 손으로 누르는 물건이자 키보드의 스위치마다 덮여있는 뚜껑을 키캡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키캡 이야기를 한 만큼 키보드와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컴퓨터 키보드 배열을 뿅뿅 배열 혹은 뿅뿅 자판이라고 하는데요. 키보드 왼쪽 상단에 알파벳 6글자를 그대로 붙여서 읽으면 뿅뿅이라는 발음이 완성되는데, 거기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타자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키보드 배열을 뜻하는 말이자 뿅뿅이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QWERTY, 2번 QT, 3번 QT, 4번 QWERTY. 여러분, 힌트는 이미 다 드렸어요. 키보드 배열 이름이 키보드 왼쪽 상단에 나란히 자리 잡은 알파벳 6글자에서 유래됐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기 다시 한번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1번 QWERTY, 2번 QT, 3번 QT, 4번 QWERTY.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힌트송 하나 듣고 올게요. QWER의 눈물 참기입니다.

WER의 눈물 참기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타자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키보드 배열을 뜻하는 말이자 뿅뿅이 들어갈 말이 오늘 문제였죠. 그래서 QWERTY 이렇게 여섯 글자를 합쳐서 정답은 1번 QWERTY였습니다. 오, 게임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QWER 이 배열 많이들 쓰죠. 이 QWERTY 배열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무려 1800년대 중반이었대요. 와, 빠르네요. 미국의 정치가이자 발명가이기도 했던 크리스토퍼 레썸 숄즈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요. 어떻게 QWERTY 배열을 개발하게 되었냐? 이건 사실 정확하지 않지만 가장 유명한 설이 있다는데요. 안 그리면 혹시 옛날 수동 타자기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기억 안 난다, 난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판을 탁 누르면 철컥하고 글쇠가 올라와서 먹지를 때려서 부딪히는 방식이었는데 사람들이 타자를 너무 빠르게 치다 보니까 올라갔던 글쇠가 채 내려오기도 전에 다음 글쇠가 올라와서 자기들끼리 툭하면 엉키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개발자인 숄즈가 아하, 자주 쓰는 알파벳들을 일부러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겠다 하고 만든 게 지금의 QWERTY 배열이라고 합니다. 오, 사실 우리 많이 궁금했잖아요. 이거 알파벳 순서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 알파벳들이 배열된 건지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도방지로 떠나보시죠.

요즘 아시아 프린스 장근석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은 활약을 다시 펼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장근석 씨가 밴드 보컬로 출연한 2007년 영화 즐거운 인생 속으로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정진영, 김윤석, 김상호, 장근석.

이렇게 네 사람이 주연이었는데요. 영화 내용 혹시 기억하는 분들 있으실까요? 대학 시절에 3년 연속으로 대학 가요제에 탈락했던 록밴드 화라산의 멤버들이 20년이 흘러서 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백수, 대리운전 기사, 기러기 아빠 이렇게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던 멤버들은 다시 밴드를 결성하기로 하고 세상을 떠난 친구와의 아들인 장근석 씨를 보컬로 영입하게 되는데요. 네 사람이 즐거운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여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 영화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게요.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화 즐거운 인생은 록밴드의 이야기를 다룬 만큼 1970년대, 80년대 사랑받았던 록밴드의 노래들을 영화에 녹여내서 향수를 자극했는데요. 그중에는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죠. 한동안 뜸했었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곡의 원곡은 1978년에 발표됐고요.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3주 동안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동안 뜸했었지의 원곡을 부른 밴드이자 한국 대중가요 역사에 있어서 펑크와 소울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 팀의 이름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빛과 소금, 2번 사랑과 평화, 3번 시인과 촌장, 4번 다섯 손가락. 힌트를 드리자면 한동안 뜸했었지가 엄청난 인기를 모을 때 서울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선 이 팀의 이름을 급훈으로 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연 다음 중 급훈에 어울리는 밴드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빛과 소금, 2번 사랑과 평화, 3번 시인과 촌장, 4번 다섯 손가락.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고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까지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해 볼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0: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한동안 뜸했었지의 원곡을 부른 밴드이자 한국 대중가요 역사에 있어서 펑크와 소울의 선구자로 불리는 팀. 정답은 바로 2번 사랑과 평화였습니다. 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화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준익 감독님의 작품이네요. 그래서 이준익 감독님 필모그래피를 봤는데 새삼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을 수가 있나요? 왕의 남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즐거운 인생, 그리고 라디오스타도 너무나 재밌게 봤고 동주, 변산, 정말 다양한 영화들이 있네요. 근데 최근에는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언제 한번 소식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4999번님. 저는 오늘 여름 별미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침이 꼴깍 삼켜집니다. 우뭇가사리를 따뜻한 물에 한번 데쳤다가 얇게 썰은 후 콩국물에 넣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꽃소금 뿌리고 채 썰은 오이 올리고 통깨 솔솔 뿌리면 금상첨화랍니다. 영디도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점심은 그걸로 정해놓고 아침에 열심히 집안일 달려볼게요. 땀 쫙 빼고 샤워하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요. 노래는 거미와 바비킴의 러브레시피 예약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어휴, 이것도 여러분 많이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우뭇가사리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식감이 좀 특이하다고 듣긴 했는데 약간 젤리 같은 식감인가요? 아니 우리나라 묵 같은 그런 식감인가요? 오, 맞다고 하시네요. 지금 PD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근데 저는 워낙에 면을 좋아해서 그 밀가루 면 있죠? 거기에 먹는 콩국수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뭇가사리면은 다이어트나 이런 식단에도 좋겠죠? 왠지 건강에도 밀가루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콩국수 정말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얼마 전이죠? 이 차 사고 났다 했잖아요. 그 콩국수 먹으러 갔다가 그런 거거든요. 콩국수 먹겠다고 좀 멀리 나갔다가 낯선 곳에 가서 차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 너무 기쁜 마음에 너무 설레는 마음에 그랬답니다. 여러분 안전운전 꼭 해주시고요. 또 4999번님께서는 또 열심히 일한 자 맛있게 먹어라 라는 말 있잖아요. 콩국수 맛있게 드시고요. 4999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신청해주신 거미와 바비킴의 러브레시피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모두 행복하게 열 수 있게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1: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1: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1: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테이입니다. 최근 한국을 N차 방문할 만큼 자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어우, 한국 옥상엔 아름다운 정원 많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 페인트 칠한 옥상.

이제 정원으로 착각을 한 건데 한국에는 초록빛 옥상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70, 80년대 당시에 가장 저렴한 방수 페인트가 이 초록색 우레탄이었기 때문이고요. 한국인들이 녹색을 선호하는 것도 한몫을 했다고 하네요. 한국인들이 초록색을 좋아하는 이유, 요즘 거리를 둘러보면 왠지 알 것도 같죠? 그늘을 만들어주는 초록 나무들 보고 있으면 마음이 힐링되고요. 또 푸릇푸릇한 잔디밭 지나갈 때는 그 포로빛 초록빛 풍경에 풍덩 빠져서 책 한 권 읽고 싶어지는 것도 같고, 그만큼 요즘 어디를 봐도 초록초록 하잖아요. 자, 오늘은 휴대폰 화면 대신 주위도 이렇게 쓱 둘러보면서 눈도 편안해지고 기분도 산뜻해지는 실시간 눈 정화 타임 꼭 가져보자고요.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6월 10일 수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수모닝 환영해요. 송경아님께서 예전에 윌 스미스가 우리나라 옥상 보고 SNS에 올린 글이 생각나요. 한국 사람들은 부자다. 모두 옥상에 테니스 코트를 가지고 있다. 그랬으면 진짜 좋겠다. 옥상에 뛰면 안 돼서요. 아직 윌 스미스 우리나라 문화를 잘 모르네. 옥상에서 테니스 코트가 있어도 뛰지를 못해. 공을 튀기질 못해요. 김진희님이

0: 저도 초록색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초록색 옷을 입는데 남편이 수술실 원장님 같대요. 후후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코트를 초록색으로 입으셔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의심해 봅니다. 예. 티셔츠나 이런 거 초록색 입으면 예쁘지 않아요? 오, 여름에 보면 좀 시원해 보이고 산뜻해 보이고 또 퍼스널 컬러에 맞으면 얼굴도 환해 보이고 초록색 옷 예뻐. 근데 이제 아우터로 입기에는 좀 튀죠. 아우터로 입으면 뭐 한 가닥 하는 거 아플 거야. 예. 미안합니다. 팁 활동 미안해요. 한미화님이 테디 굿모닝요. 저는 초록초록한 오이들과 아침을 시작합니다. 후후후. 오이로 뭐 하세요? 그냥 생오이 깎아드세요? 뭐 하세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오이 칼로리 낮잖아요. 그래서 오이를 딱 두 개만 먹어야지 하고 두 개 꺼냈다가 고추장 하나를 다 찍어 먹었어. 너무 조금씩 계속 고추장 찍어 먹어가지고 고추장이 2000칼로리가 넘더라고. 예. 자, 오늘은 60 민주항쟁 39주년입니다. 곳곳에서 기념식이 많이 열린다고 하는데 굿모닝 FM에도 이번 주말 역삭제 김지현 쌤과 함께 역사 1주 이 시간에 60 민주항쟁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주말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러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 함께 갑니다. 수요일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뉴스 민장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서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원일 셰프님과 먹방 투어 다니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SK케미칼, 코리아트렌치 주식회사, KB국민은행, 3일제약, 이카운트, 슬림웨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 베스트슬립과 함께합니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네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지긋지긋 무조맨
14: 티어실 원스야
13: 딱 한 번만
14: 티어실 원스야
13: 싹 한 번에
14: 티어실 원스야
13: 무조맨
1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5: 자, 따라해보세요.
16: 이카운트 ERP
17: 4만원
15: 회계관리
16: 이카운트 ERP
18: 4만원
15: 재고관리
16: 이카운트 ERP
15: 4만원 생산관리
16: 사업성공
18: 함께해요.
1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6: 이카운트
15: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7시 10분 16초 17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19: 네, 테디 수모닝.
0: 수모닝.
19: 네, 지금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빗소리와 함께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요. 오늘 중부지방은 초록 나무들을 무럭무럭 자라게 해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우산 챙기셔야 하는 곳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

0: 경북 북부입니다. 저녁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하늘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강릉 25도로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는 오늘도 하늘 맑아서요. 한낮 기온 대구 29도, 전주와 광주 28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고요.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까지 오르기 때문에 눈과 피부 보호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 전북 북부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버범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순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음악 믹스 퀴즈. 지금부터 두 개의 노래가 섞여있는 믹스 버전 노래 짧게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믹스된 두 곡의 각각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좀 어지러워요. 집중해야 들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정답을 향해 달려주세요. 자, 오늘도 역시 신의 영역 스피드 1등부터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할게요.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샷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집중이 주셔야 돼요. 자, 민경 PD 준비됐죠? 오늘의 믹스 퀴즈 들려주세요. 3, 2, 1, action!

이야, 아주 신나는 파이팅 있는 노래 두 곡이 섞여 있었는데 여러분들 정답 아시겠어요? 네, 보내주고 계신데 신의 영역은 오늘 문자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신의 영역 문자 번호 9132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그런 분들도 기회 드릴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믹스된 음악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자, 들리죠, 들리죠. 두 곡 다 들렸죠. 섞어서 들려드린 곡 중에 한 곡을 온전히 듣겠습니다. 그동안 정답 두 곡의 제목 계속 보내주십시오. 맞히신 분들 중에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뽑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트 스무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터는 요거트를 많이 먹는 사람인가? 정답 보내실 때 두 노래의 제목을 이용해서 또 문장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확률을 더 올린다고 합니다. 소개되신 분들. 자, 센스 마음껏 발휘해 주시고 정답 보내주십시오. 믹스된 음악 중에 프린스 101의 노래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오늘 음악 믹스 퀴즈 함께하고 있는데 정답성 발표할게요. 믹스된 두 곡의 노래는 지금 들으신 이석훈의 이석훈 노래가 아니구나. 프로듀스 101의 나야 나 그리고 주얼리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제목만 보내주시면 정답이에요. 나야 나 슈퍼스타. 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김명희님이 정답 나야 나 슈퍼스타. 요즘 슈퍼스타는 박지훈이죠.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 재밌게 보고 있어요. 박지훈 내 마음속에 저장. 박지훈 배우가 또 콘서트 투어 콘서트 다니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음악 감독 연출이 저랑 이제 밴드 하는 예, 한 분이 거기 맡고 계셔가지고 보고 있는데 잘해. 박지훈 씨는 다 잘해. 음악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점점 더 예, 큰 엔터테이너로 예, 성장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김효진님이 슈퍼스타 나야 나. 우리 회사의 슈퍼스타는 내 직속 상사 그리고 그 밑에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나야 나. 최고다. 최고야 최고. 상사를 슈퍼스타라고 일단 해주는 것부터 괜찮고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 효진 씨니까 이 회사 잘 되겠네. 잘 되겠어. 임이슬님이 슈퍼스타 나야나. 저도 초딩 때 서인영 언니 뺨치게 털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업무에 털리고 있어요. 유유. 업무에 털리다가 또 친구들하고 이제 자리 한번 할 때 그때 슈퍼스타 되는 거죠 뭐. 에?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털 게 더 많잖아. 시원하게 터세요. 허리 조심하시고. 이분들 포함해서 다섯 분께 요거트 스무디 보내드릴 겁니다.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뽐뽐뽐.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실 건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5199번님의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인별그램에 새로운 기능 생긴 거 봄? 인별그램이 드디어 게시물을 올린 순서에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리드 편집 기능을 전 세계에 공식 출시했대요. 그동안 아, 이 게시물 다음에 저 게시물을 올렸어야 됐는데 라고 뒤늦게 후회할 때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내 프로필에 들어가서 게시물을 길게 누르고 원하는 자리로 드래그만 하면 끝이래요. 오랜만에 인별그램 피드 정리 좀 싹 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야, 인구 이제 예, 하시는 분들, 인별그램 피드 꾸미기 진심인 분들한테는 진짜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게 삭제를 하려니까 좀 아까워, 기록이니까. 근데 이제 모양새를 봤을 때 딱 열었으면 첫 페이지에 딱 나왔으면 하는 그 각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대형 9개짜리 딱 하나 맞춰놨는데 퍼즐 피드 하나 올리면 이게 밀려가지고 그런 거 너무 속상했는데 이제 슬쩍 밀어버리고 올리고 요거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뭐 이런 거에 좀 둔하기는 한데 그래도 예,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계정에 따라서 뭐 순차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어? 나 왜 아직 안 되지? 하시는 분들 그 버그 아니고 좀 기다리시면 된다고 해요. 사연 보내준 5199번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이게 또 인별그램의 느낌 좋은 BGM으로 많이 쓰인 패기구의 나나나.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태기구 나나나 듣고 오셨어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이소혜님이 이정우 선수가 또 안타 친 거 봄? 어제 워싱턴전에서 5타수 4안타로 대활약을 하며 16경기 연속 안타를 달성했어요. 이로써 한국인 빅리거 최다 경기 연속 안타 타이를 기록했고요. 필라델피아 브랜든 마시 선수와 함께 메이저리그 타격 공동 2위에 올랐어요. 오늘 경기에서 안타를 추가하면 한국인 메이저리그 역사상 단독 신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정우 화이팅! 하셨는데 와 이정우 선수 부상 이후에 거의 5할이에요. 5할 넘어요. 두 번 중에 한 번은 안타 치는 거야. 와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거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소혜님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다음은 4946번님 한 너튜브 때문에 대박난 피자 브랜드 봄 명예 영국인이라고 영국에 사는 한

한국인 크리에이터인데요. 한국 올 때마다 먹는 피자라면서 단종이 되면 안 된다고 한 피자 브랜드를 추천했어요. 그렇죠. 주문이 폭주했고. 죄송합니다. 아, 제 책이 왜 이때 나왔어. 각 지점의 사장님들이 찾아와서 감사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요. 장사가 안 돼서 힘들었었는데 덕분에 오랜만에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 이런 댓글을 보는데 뭉클하더라고요. 모두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해냈네. 또 하나 해냈어. 이게 진정성이 있고 정말 진심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 있다면 홍보가 되지 않아도 언젠가 되니까 버티세요, 여러분. 버티세요. 4946번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7452번님, 대전 땡심당 메론 한 통 케이크 나온 거 봄? 속이 주황색인 노을 멜론 한 통이 통으로 들어간 시즌 한정 신상 메뉴가 나왔대요. 땡심당은 제철 과일을 듬뿍 넣은 시루 케이크 유명하잖아요. 테디는 혼자 한 통 다 먹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 이게 한 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네요. 한 그릇 정도 되네요. 한 그릇. 예, 통은 각자 크기, 마음의 크기마다 또 다르니까요. 맛있겠다. 7452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거 듣고 올게요.

0: 가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2: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2: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2: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8: 네, 테디. 지금 사고 난 곳이 좀 많습니다. 노대길 한강대교 방향으로는 여의교 못 가서 1차로에 사고가 있어서 좀 많이 밀리는데요. 성산대교에서 여의 상류나들목 쪽으로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면서 4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예상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창동교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입니다. 월계일교에서 상계교 쪽으로 정체고요. 성수 방향은 도봉지하차도 중간부터 성수 쪽으로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전 시간 신탄진 부근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는 끝났는데 신탄진 일대로 4km가 지체고요. 이후 북천안 부근 또 기흥에서 수원, 판교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신갈에서 수원 또 남사 부근 속도 떨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와요. 요즘 이제 둘러보면 진짜 이제 여름입니다.
1: 맞아요.
0: 초록초록해요.
1: 초록초록해요.
0: 진짜. 자영 리포터는 어떤 색깔 좋아해요?
1: 아, 저는 민트 색깔 정말 좋아해요.
0: 민트?
1: 네.
0: 어, 감각 있네.
1: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민트 초코.
0: 아.
1: 민초파입니다.
0: 아, 죄송해요.
1: 아, 반민초파세요?
0: 아, 반민초파라가지고.
1: 아, 아쉽네요.
0: 예. 뭐 음식을 자꾸 섞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맛이 있는데. 어, 그렇군요. 민초파였군요.
1: 네. 네.
0: 민초파들 또 제 반응 보고 난리 나겠네.
1: 민초파요, 일어나라!
0: 안 돼! 주무세요. 아, 주무시면 안 되지. 네, 조심히 들어주세요. 자, 오늘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7월부터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0: 생리대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가 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공공생리대 공식 명칭은 모두의 생리대로 확정이 됐는데요. 필요한 순간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필수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생리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다음 달부터는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0: 전국에서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1: 일단은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에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가 될 예정인데요. 대상 지역은 서울 광진구와 은평구, 경기 광명시와 수원시, 대전 중구,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등이 있습니다. 이 지극기는요, 오는 7월부터 시범지역 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공공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에 설치될 예정인데요. 지역 특성에 따라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와 상업시설 인근, 또 청년 1인 가구가 밀집한 대학가 주변에도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0: 예, 생리대 여성이라면 뭐 누구나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인데 이 필수품을 좀 어렵게 사용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1: 네.
0: 모두의 생리대가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바로 오늘 신의 건축가로 불리는 안토니오 가우디 탁의 100주기를 맞아서 그의 대표 걸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중앙탁 준공식이 열립니다.
0: 야, 사그라다 파밀리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상징 같은 이제 성당 랜드마크인데 공사가 진짜 오랫동안 했거든요.
1: 맞아요.
0: 끝나요 이제?
1: 아직 성당 전체가 완공되는 건 아니고요. 지난 2월 사그라다 파밀리아 예수 그리스도 탑 꼭대기에 십자가 상단 구조물이 설치가 되면서 전반적인 구조와 외관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로써 성당의 높이가 172.5m에 이르면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됐는데요. 오늘 열리는 준공식에는 레오 14세 교황이 직접 방문해서 추모 미사를 집전하고요. 완성된 탑을 축복할 예정입니다.
0: 예, 성당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마무리가 된 셈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가우디는 자연의 곡선과 종교적 상징을 건축에 녹여낸 스페인 근대 건축의 거장으로 꼽히는데요. 생애 후반부를 사그라다 파밀리에 바친 것으로 또 유명하기도 하죠. 예.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설계가 이어지면서 140년이 넘게 공사가 계속돼 왔는데요. 최근 15년 동안에는 내 복음서 저자를 상징하는 탑과 성모 마리아의 탑이 완성이 됐고요. 이번 작업으로 가장 높은 예수 그리스도 탑의 외부 공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내부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이 탑 내부 관람은 2028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2028년에는 반드시 제가 스페인 갈 거고 그 전에도 갈 거예요. 아, 사그라다 파밀리아 완공되는 순간 전 반드시 스페인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만나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디, 작년에 진행했던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대회 기억하시나요?
1: 아, 예. 경주 황호동 금귀걸이 분장하신 분. 기억납니다. 대상 탔잖아요. 너무 강렬해가지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0: 아, 맞아요. 이 인간 금귀걸이를 연상시키는 정교한 황금 의상을 만들어서 화제를 모았었죠. 이 국중박 분장놀이는 박물관 유물을 모티프로 직접 분장을 하고 무대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선보이는 관람객 참여형 코스프레 행사인데요. 올해는 국립중앙박물관과 13개의 소속 박물관이 함께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돼서 돌아왔습니다. 이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7월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1: 일반 참가자는 사실 이제 엄두도 못 낼 것 같은 귀걸이 본 이후로 반응이 진짜 뜨거웠거든요. 올해 전국 단위로 커졌군요.
0: 네, 그에 맞게 시상 규모도 크게 늘었는데요. 결선에 진출한 20개 팀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장상 5개 팀에는 각 300만 원, 최우수상 5개 팀에는 각 100만 원, 참가상 10개 팀에는 각 50만 원이 수여된다고 합니다. 또 본선과 결선 참가자에게는 팀별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도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1: 네, 올해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작품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0: 네, 엄나영님이 생리대 지원 너무 좋네요. 생리대 은근히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취약계층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 진짜 취약계층에 도움이 진짜 실질적으로 돼야죠.
0: 맞아요. 예,
1: 생활비에 추가돼서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 예, 필수를 필수로 못 쓰는 안타까운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8234아버님이 제 목표 중 하나가 스페인 여행인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보러 빨리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스페인 무조건 갈 거예요.
0: 저도요. 네. 조영희 저도 가고 싶어요. 조영희 씨가 저는 바르셀로나 7년 전에 갔었거든요. 그때는 한창 공사 중이었는데 완공된 모습 보러 꼭 다시 찾을 거예요. 성당 내부 은은한 스테인드 글라스 빛 잊히지 않아요.
1: 네. 제가 이렇게 보여도 건축 전공자거든요.
0: 오, 정말요?
1: 예, 그래가지고
0: 어, 너무 놀랬죠 제가.
1: 예, 아 반드시 갈 겁니다. 조각 하나하나 내가 다 섬세하게 보고 올 거예요. 깨알뉴스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치를 본떠서 만든 캐릭터가 나온 작품이에요. K-POP 데몬 헌터스 기억하시죠? 예, 진짜 한동안 계속 틀었는데 OST 오랜만에 틉니다. 헌트릭스의 골든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마셔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0: 약간의 상식만 있으면 퀴즈만 선물 받아갈 수 있어요.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기본 선물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선물 챙겨드려요. 오늘은 바나나맛 우유 준비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어렵더라도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기억나서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반반한 퀴즈 신청 사연부터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김민하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납니다.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 20개월 아기가 같이 여행을 떠나는데요. 아기 봐주신다고 하루하루 고된 시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콧바람 쐰다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여행을 준비하는 순간마저 행복하게 느껴지네요. 3대가 함께하는 소중한 여행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이 시작과 시작을 한 이 모습과 어머니의 웃으신 모습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순간부터 뭐 시작해서 이미 소중한 여행 완성 거의 된 것 같은데 자 이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밥 넘고 치킨도 받자 아자.
0: 바라바라바라만 해주셔야죠.
2: 죄송해요.
0: 긴장되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2: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김민하라고 합니다.
0: 민하님 반가워요.
2: 네.
0: 아 오늘 여행 그래서 어디로 가요?
2: 여행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곤지암 쪽으로 가요.
0: 아 곤지암 좋다. 곤지암 좋아.
2: 네.
0: 여행지를 가면 첫 번째 뭐 계획 같은 걸 세워왔나요?
2: 일단은 저희 어린 애기랑 같이 가기 때문에 애기 스케줄 위주로 가는데 가가지고 그 근처에 농장에 들려서 뭐 동물들 먹이 주기도 하고
0: 너무 좋겠다.
2: 식물도 보고 좀 그럴 예정입니다.
0: 그렇군요. 시어머니랑은 또 추억을 또 이렇게 여행에서 새롭게 쌓아가야 될 텐데 두 분은 사이가 엄청 좋으신가 봐요.
2: 네, 저희는 결혼하기 전부터 되게 자주 왕래하면서 가깝게 지내가지고 어머니가 워낙 잘 챙겨주셔서 지금도 같은 아파트 단지 앞뒤로 살고 있어요.
0: 아, 진짜?
2: 네, 그래서 거의 잠만 따로 자고 매일 24시간 붙어있다시피 하고 있어요.
0: 세상에 세상에. 아, 이렇게 사이좋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미나님도 진짜 성품 좋으시고 어머님도 진짜 성품 좋으신 것 같아.
2: 네.
0: 아, 너무 좋네. 너무 좋아. 458 하나번님이 어제 제주도에 온 태희 아빠입니다. 미나 누나 동생이에요. 제가 어제 반반한 퀴즈 추천해줬더니 바로 신청했네요. 했는데 아 진짜요?
2: 네, 준동생이에요.
0: 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온 가족이 그냥 반반 퀴즈에서 만났네요.
2: 잘했어요. 네, 맞아요.
0: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정말 제작진도 몰랐어요. 이게 몰라가지고 알았으면 다음 주에 연결할 텐데.
2: 그래요?
0: 몰라가지고 바로 저희도 연결했는데 아 깜짝 놀랐네. 근데 이런 행동력이 이런 기회를 또 맞이하는 거예요.
2: 아, 어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0: 동생 퀴즈 맞추는 거를.
1: 어, 잘했어요, 그리고 어제.
0: 네. 맞아요.
1: 오늘 미나 님도 좀 성공해야 되는데,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0: 저는 너보다 잘할 수 있다고 10개 맞출 거라 그러면서 도전했습니다.
1: 큰일났네. 오늘 보여줍시다, 우리. 예, 동생한테 네. 한번 보여줍시다.
0: 네, 알겠습니다.
1: 예, 화이팅 한번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화이팅!
1: 좋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들어갈게요. 정답 네.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문제 네.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빼기를 하자. 63 빼기 9는?
0: 하나. 54.
1: 정답. 같은 일이 잦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비일?
0: 비제.
1: 정답. 한 명의 사용자가 한 대의 컴퓨터로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뜻하는 컴퓨터 용어였어요. 멀티?
0: 플렉스?
1: 멀티태스킹이었어요. 멀티태스킹. 나보기가 역겨워 하실 때에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오리다. 이 노래 원곡을 부른 가수는?
0: 마야.
1: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가지 많은 나무? 하나.
0: 바람 잘 날었다.
1: 정답.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 대사가 나온 최지우, 권성우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0: 천국의 계단.
1: 정답. 공룡을 영어로 하면? 하나.
0: 다이노.
1: 어.
0: 다이노소.
1: 어, 정답. 뚝배기와 뚝배기 중 표기법상 옳은 표현은?
0: 뚝배기.
1: 아. 뚝배기였어요. 뚝배기. 글피는 오늘을 기준으로 며칠 뒤를 뜻하는 말일까요?
0: 3일.
1: 오, 정답. 고전문학 시타르타를 쓴 작가는?
0: 하나. 모르겠어요.
1: 아무나 외쳐봐요. 아무나. 하나.
0: 셰익스피어.
1: 아, 헤르만 헤세였습니다.
0: 헤르만 헤세.
1: 아, 좋다 좋다. 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자, 트레몰로 렛츠고. 열 문제 중에 무려 7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아, 기본 선물 치킨을 골라서 데이트 가셨습니다.
0: 네,
1: 동생보다 잘하네. 동생보다 잘하네. 확실히 보여줬다. 이건 보여줬어. 0779님이 퀴즈 성공 축하드려요. 여행지에서 치킨 파티 하세요. 하셨고.
0: 네, 감사합니다.
1: 7023님이 안녕하세요. 곤지암 주민입니다. 아이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길 바라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가세요. 오늘 퀴즈 파이팅 하셨고. 0241번님이 오, 7문제 성공. 곤지암 도토리 칼국수 엄청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박은미님은 저 플렉스 하고 싶은 속마음 나오셨나봐요. 여행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오시고 치킨 맛있게 드세요 하셨습니다. 아, 이번 포함해서 7분께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고. 미나님.
0: 네.
1: 오, 퀴즈 잘 푸시네요 진짜.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00점 맞고 싶었는데.
1: 오늘 좀 어려웠는데 오, 차분하게 잘 푸셨어요. 네.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0: 아, 일단은 너무너무 상반기 내내 고생하신 저희 어머니 하루하루 주름이 늘어가는 게 보이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서 1박 2일 동안 잘 재밌게 갔다 와요.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좋아요. 아, 두 분 사이 너무 좋네 진짜. 민우님.
0: 네.
1: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반가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안녕.
0: 네, 안녕.
1: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상담 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덤덤덤덤덤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공룡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릴게요. 영화 주라기 공원에 등장하는 이 동물은요,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거대한 육식 공룡으로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턱을 가진 최고의 포식자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룡 가운데 하나로 이름의 뜻이 폭군 도마뱀인 이 공룡 무엇일까요? 1번 티라노사우루스, 2번 머라노사우루스, 3번 와이라노사우루스. 3번은 경상도에 있을 것 같은데.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선물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답도 뭐 재밌게 보내주시면 뽑아준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답 보내실 거면 센스있게 보내주세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6538번님이 테디 저 오늘 이사해요. 8시에 이사차 온다고 해서 이제 남은 1시간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유유. 그래서 드디어 전세살이 끝입니다. 대출 인생 시작이지만 기분은 좋네요 하셨는데 너무 좋다. 제 기분이 다 좋아지네요. 나이스. 이사 너무 축하드리고 내일부터 새 집에서 쫙 들으면 되죠. 너무 축하합니다. 자, 악뮤의 다이노소 띄워드리고요. 잠시 후에 만나요.

0: 있었죠. 힘들게 하는 건 여전히 똑같지만 지금은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훌륭한 목적으로 바뀌었으니 올 여름도 애증의 기구 러닝머신 힘차게 달려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9: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부적부적부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더불어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백악기 최고의 포식자로 이름의 뜻이 폭군 도마뱀 인 공룡. 정답은 바로 1번 티라노사우루스였습니다. 2109번님이 정답 티라노사우루스. 저희 집 공룡 박사 6살 아들이 옆에서 대신 외쳤어요. 아빠가 뽑히길 기도하고 있어요. 2109번님 외에도 많은 집안에서 우리 아이가 대신 맞췄어요 라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이들은 공룡 박사지 진짜. 여문진님이 1번 티라노사우루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매화초 5학년 이지우

0: 요 티라노사우루스 꼭 저희 엄마 같네요. 아빠 잡아먹는 아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라고 진짜로 지유가 쓴 거야? 예 지유 엄마가 직접 쓰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이런 거 그냥 못 넘기겠어. 예 엄마가 쓰셔놓고 엄마한테 왜 비밀이에요? 아시면 아, 남편한테 잘해주시고요. 자,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 꿀 스틱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오답 또 알려드린 시간 덤으로 드립니다. 3707님이 개그우먼 신봉선 씨가 알려주시네요. 마라차 시브리사노 테이 씨 발음 잘 살려져 있어 했는데 예, 이걸 억양을 너무 살리면 아침 방송에 좀 예 많은 불쾌감이 올 수도 있어서 제가 조심했습니다. 5131번님이 길이 왜 이렇게 메키노사우루스 대구에서 택배 일하는 40대 가장입니다. 길이 막혀서 문자를 보낼 수 있어 너무 좋네요. 파이팅! 와 많은 메시지가 들려있다 지금. 길이 막힌 게 답답한데 또 문자 보낼 수 있어서 좋은. 아, 소소하게 극복해내는 모든 분들 파이팅! 이분들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1: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0: 드라마 보면서 눈물 한뚝 빼기 할 것 같은 드라마 마니아. 네.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네,
0: 눈물 많이 흘리시죠?
2: 아, 뭐 엄청 흘립니다. 아,
0: 네. 대결해보고 싶다.
2: 어떤 거야? 눈물 네. 대결?
0: 저도 눈물 진짜 한눈물 하거든요.
2: 아, 진짜요? 네.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꼭 보세요?
0: 콸콸 나요. 콸콸.
2: 폭삭 소가수다. 이런
0: 거. 1화에서 이미 탈진.
2: 1화 맞아.
0: 저는 1화에서 이미 개전복에서 이미 탈진해요.
2: 오열. 저도 오열.
0: 거의
2: 진짜.
0: 자, 요즘 푹 빠져 있는 드라마 있으신가요?
2: 아 요즘에 그 참교육이라는 네. 드라마가 있어요.
0: 아, 네, 그 웹툰 또 소재인데. 네,
2: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0: 옛날 웹툰 소재라 가지고.
2: 네, 아, 스토리도 너무 탄탄하고 일단 시원시원해요. 그걸 보면서 또
0: 시원시원하긴 하지.
2: 시원시원한 거를 떠올리는 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0: 근데 이게 또 작품은 작품으로 그냥 봐야 되는데
2: 맞아요.
0: 이것도
2: 맞아요.
0: 현실에 또 반영을 네. 해요. 왜 또 이렇게 폭력적인 학교가 하는 또 반응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2: 있긴 있어요. 있긴
0: 있어요. 작품은 네. 작품으로 보세요.
2: 그래요, 맞아요.
0: 판타지 볼 때 뭐 현실에 없는 거 한다고 화내시지 네. 마시고.
2: 맞아요.
0: 다 만든 사람들 다 파이팅 해주시고
2: 진짜
0: 다 응원해 주자고요.
2: 그럼 예. 드라마인데
0: 속상해가지고
2: 그럴 수 있어.
0: 참교육 저도 아직 안 봤는데
2: 얼른 보세요. 너무 예, 재밌어요.
0: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진짜
0: 언어유의 시작해 볼까요?
2: 네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0: Let's go.
2: 님만 친구들 어제 우리 동요 배웠죠.
3: 네.
2: 누가 잘하는지 한번 불러볼까?
3: 네, 선생님.
2: 우리 호경이 어린이 먼저 불러볼까요?
3: 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까 쪽까 총대면서 어디로 가느냐?
2: 아, 우리 호경 어제 한잔했어?
0: 아,
2: 틀렸어요.
3: 네?
2: 토끼는 깡총깡총이 아니고 깡충깡충 뛰어요. 야. 자, 다시 목소리 좀 낮추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0: 예, 선생님.
2: 그래요?
0: 깡충깡충 뛰면서 맞아요. 어디로 가느냐? 예.
2: 너무 이상해지는데? 잘한다. 역시
3: 잘해요.
2: 그래.
3: 잘해요.
2: 기꺼방 아파. 호경이가 어린이 중 진짜 최고다. 최고.
3: 아 진짜?
2: 진짜 최고.
3: 선생님,
2: 최고.
3: 그러면요 저 잘했으니까 선물 주세요.
2: 그래. 뭐 갖고 싶어? 얘기해봐.
3: 저는 하이닉땡 주식 10주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히히히.
2: 너 6살 아니지? 네 오늘 우리가 유해할 우리말 깡총깡총 깡충깡충입니다.
0: 와 이 주식 10주면 거의 2천만 원.
2: 3123번님이 호경아 2천만 원이야 라고 보여줬어. 또 뭐 괜찮냐고 호경 어린이.
3: 네 좋아요.
2: 아유 제 귀가
0: 목 아파. 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다 진짜.
2: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예 가시죠.
2: 자 휘준쌤이요 호경 어린이에게 깡총 깡총이 아니라 깡총

0: 깡충깡충 토끼가 뛰는 게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정답은
1: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0: 깡충깡충이 맞아요.
1: 거짓말! 아, 나 이름 또 국립공원 또
0: 찾아가 또?
1: 아니 깡이랑 총이랑 또 이게 맞잖아요 원래.
0: 원래는 그게 맞죠.
1: 꽁이랑 충이랑이고.
0: 들어보세요. 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죄송합니다. 들어볼게요.
0: 기다리세요. 네? 짧은 다리를 모으고 자꾸 힘있게 솟구쳐서 뛰는 모양을 표현한 으태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동요에 산토끼 보면은 깡총 깡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예. 우리말에는 비슷한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조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1: 모음조화 현상.
0: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아랑 오는 양성 모음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1: 그렇죠.
0: 얘기할 때 좀 밝은 느낌이 나는 아, 오 이거는 양성 모음이에요.
1: 그렇지.
0: 그래서 깡총깡총 아니냐라고 하는데
1: 이게 조화롭죠.
0: 이게 시대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깡충깡충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 표준으로 정한 거예요.
1: 어디서 봤는데요? 아, 국립국어원 진짜 한번 만나자 진짜로.
0: 어?
1: 아, 속상해.
0: 예,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예, 예. 또 규정을 보면은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서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라는 원칙도 있습니다. 아, 이건 좀 어렵죠. 아무튼 깡충이 맞고 또 저번에 이제 정슬기 아나운서가 우리 집 강아지를 가르치면서 우리 집 강아지는 복실 강아지가 아니라 복슬 강아지가
1: 맞아, 맞아.
0: 맞다고 했었어요.
1: 예.
0: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1: 아, 복슬 기억해야지. 맞아 맞아.
0: 그러니까 살이 찌고 털이 많아서 귀엽고 탐스러운 모양을 뜻하는 의태어는 복슬 복슬이에요. 그러니까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토끼 깡충 깡충, 강아지 복슬 복슬 기억해 주세요.
1: 뭐 또 바뀌겠지 뭐 많이 쓰면.
0: 그럴 수도 있는데
1: 미안합니다. 아이 자꾸
0: 홍경 어린이? 진정해요 홍경 어린이.
1: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래. 솔직히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는.
0: 동요도 바꿔야 돼 이러면 그쵸?
1: 아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두루 쓰는 거에 그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공식적으로 뭐 투표합시다. 대국민 투표를.
0: 그래야 되긴 해요, 사실.
1: 그래, 이게 좀 왜냐면 쓰기 불편한 것들.
0: 이게 동요 때문에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1: 어떤 건 지키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또 마음대로 막 또 해주시고. 저 기준이 궁금해서 그래. 너 화내는 게 아니고.
0: 어린이?
1: 화내는 문자, 게 아니고.
0: 문자 읽으세요, 어린이.
1: 아, 뭘 입 튀어나와서 못하겠어요. 읽어주세요.
0: 4013번님 울 초일 아들 내일 받아쓰기에 깡충깡충 있어요. 아들이 잘 듣고 있네요 이라고 이러면 마치는 거예요. 깡충깡충.
1: 아, 깡충깡충.
0: 네. 김여정님이 호경 어린이 통이 크네요. 휘준쌤 저는 삼댕전자 10주 사주세요 라고.
1: 네. 아, 삼댕전자는 비교적
0: 네.
1: 핫땡닉스보다
0: 그것도 300만원
1: 여기 봐,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
0: 비싸.
1: 2000인데랑.
0: 아, 2000이네.
1: 어쨌든 뭐 주식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비싸.
1: 여러분들 깡충깡충.
0: 깡충.
1: 복슬복슬. 기억하시고 휘준 선생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1: 플루렌스 앤더머신의 레빗 하트 띄워드립니다.

0: 플로렌스 앤더 머신의 Rabbit Heart 듣고 오셨습니다. 예, 또 주식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또 박사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3전이 원래 가치로 하면 한 주에 뭐 3천이 넘는다 이런 얘기 알아요. 아는데 지금 한 주에 얼마냐고 한 거잖아요. 지금 가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죄송해요. 오늘 왜 이렇게 자세 제가 많이 내는지. 여러분 일로 오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나눕시다. 허그 한번 합시다. 자,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준비되어 있습니다. 쩝쩝박사 이원일 셰프님과 전국 매주 예, 미식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어디로 가볼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음식물 처리기 휴렉, IS동서, KB국민은행, 포스코 ENC,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 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0: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8시 16분 53초 4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4: 네, 테디. 아, 오늘 언어유희 깡총깡총 틀린 거 저도 좀 충격이네요.
3: 깡충깡충.
4: 네, 제가 또 집에서 토끼띠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예, 비가 내리면 그렇게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합니다. 예, 오늘도 중부지방은 우산 잘 챙기시고요. 아이들은 장화 신어도 괜찮을 것 같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저녁까지 5에서 30mm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하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과 강릉 2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을 텐데요.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는 오늘도 하늘 맑고 낮 기온도 대구 29도, 전주와 광주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까지 오르니까 강한 햇볕 조심하시고요. 내일은 중부와 경북, 전북 북부에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예, 이발하셨어요?
1: 네.
0: 오.
1: 오랜만에 머리를 좀 많이 잘랐는데.
0: 그렇네요.
1: 한 살이 1kg 빠진 것 같아요.
0: 머리 숱이 많아요.
1: 그만큼 많이 잘랐다. 이런 얘기죠.
0: 예, 깔끔하게 또 자르고 오셔가지고. 예,
1: 너무 더웠어요.
0: 한층 더 큐트해졌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예. 자, 오늘 키워드 뉴스 갑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쿠팡 과징금, 두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 유럽 순방과 G7, 마지막으로는 삼겹살과 피지컬 AI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쿠팡 과징금입니다.
0: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1: 공정위가 쿠팡에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쿠팡에 부과를 했습니다. 이제 공정위는 쿠팡이 일회성 쿠폰 적용 가격을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계속 누릴 수 있는 이른바 와우 회원가 혜택인 것처럼 속여서 광고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과징금 5억 원은 정액으로 된 과징금으로는 법정 최고액입니다.
0: 예,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죠?
1: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회원가로 뭐 얼마 할인, 회원 전용 특가 등 광고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언제든지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 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을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일회성 할인이어서 하나의 상품 구입 시에만 적용이 되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락인 효과를 만들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0: 락인 효과는 무슨 뜻이에요?
1: 락인 효과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한번 선택을 하면 더 나은 대체품이 나타나거나 가격이 올라도 다른 것으로 쉽게 바꾸지 못하고 기존에 쓰던 것을 계속 사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0: 예, 한번 상품을 결정하면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기 어렵다라는 뜻이군요.
1: 그렇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카카땡톡을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운데요. 더 나은 뭐 서비스가 출시가 되더라도 다른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상품이나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를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쿠팡이 이런 식의 기만적 광고를 1년 8개월 이상 지속한 점도 이제 과징금 최대치 부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0: 회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했다 이거죠?
1: 맞습니다. 이게 좀 당시 상황이 좀 중요한데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쿠팡이 이러한 광고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온라인 쇼핑몰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가 18.6%, 쿠팡이 13.7%, 이베이 12.4%, 11번가가 6.2% 순이었고 쿠팡은 특히 이제 2020년 8월 이 회원 수가 483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에 따르면 쿠팡이 쿠폰 할인을 실행한 이후인 2020

0: 2022년 5월에는 937만 명으로 무려 450만 명 이상의 회원이 증가를 했고요. 와. 특히 이제 해당 기간 쿠폰 할인을 시행한 횟수가 무려 230만 회 가량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음흠. 그런데 이 AI 기술이 발달을 하면은 소비자 속이는 광고들 더욱 기승을 부릴 것 같아요. 법정 최고 과징금 5억 원이면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공정위가 법안 개정을 추진을 하는데요. 부당한 광고 행위의 과징금 상한의 기준을 현행 2%에서 10%로 올리고요. 액수 기준으로는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근데 쿠팡 측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해당 건은 4년 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한편 이제 오늘 쿠팡의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정보 유출 사건 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안 심의가 또 열립니다.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최대치가 매출액의 3%여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1조 3천억 원 수준인데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예. 일단 뭐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는 진짜 없어져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G7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유럽으로 순방을 떠났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0: 이 대통령이 어제죠.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통해 1호기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유럽 순방은 약 열흘 정도의 일정이고요.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1: 예, 어느 나라를 방문하는 거죠?
0: 일정이 굉장히 좀 빡센데 이 대통령은 이제 열흘 동안 벨기에, 이탈리아, 바티칸, 프랑스 등을 연이어 방문하게 되고요. 이제 유럽과의 외교를 이제 본격화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좀 확립하는 데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예, 본격적으로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방문지가 이제 벨기에네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새벽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오늘 오후부터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10일 오전인데 본격적인 또 일정에 돌입을 합니다. 우선 이제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요. 벨기에 국왕도 또 만납니다. 또 이제 벨기에에서의 중요한 일정을 꼽아보자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위장, 뭐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과도 만나는 건데요. 벨기에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무역 증진이나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이 주요 이슈로 보이고 이후 안에 이제 교역과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예정입니다.
1: 벨기에 일정을 마치면 이제 어디로 가요?
0: 이후엔 이탈리아로 넘어갑니다. 국빈 자격으로 이탈리아를 찾는 이 대통령은 로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요. 특히 이제 이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서 이탈리아 현지에서 한국 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열릴 예정인데 한국과 이탈리아 기업의 교류가 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바티칸도 찾아가는데요.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교황 레오 14세와도 만남 예정이 돼 있습니다.
1: 마지막 방문지는 이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죠?
0: 그렇습니다. 다음 일정은 이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하는데요. 그 물 브랜드 에비앙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G7은 이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문제가 주요 아젠다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을 좀 확정을 함에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이 다시 좀 이뤄질지도 큰 관심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는 물론 무역, AI, 디지털 분야 등의 교류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1: 그렇군요. 국민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삼겹살과 피지컬 AI입니다.
1: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제 출국을 했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0: 이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지난 5일에 입국했던 젠슨 황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 총수, 정부 고위 관계자 등과 만났고요. 또 대학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삼겹살을 먹기도 했고요.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젠슨 황의 방문에 관심이 컸었는데 결과들 어떻게 있었나요?
0: 이게 좀 종합을 해보면 젠슨 황의 이번 방안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좀 공개를 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SK와 엔비디아가 함께하는 AI 팩토리입니다. 그러니까 AI 팩토리는 단순한 이제 정보 저장소를 넘어서서 차세대 지능형 데이터 센터로 불리는데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와 SK가 학습, 데이터 처리 등 AI 작업에 특화된 AI 클라우드 사업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1: 예, 다른 기업들도 만났죠?
0: 뭐 네이버와도 만났는데요. 네이버와는 이제 프론티어 인공지능 모델, AI 팩토리, 로보틱스 기술 등 세 가지 영역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두산과는 로보틱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화제가 됐던 게 새만금 투자 관련된 소식이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이 올해부터 이제 새만금에 총 9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잖아요. 이제 로봇을 활용한 이른바 피지컬 AI 생태계와 AI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0: 네. 특히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젠슨왕에게 새만금 투자 참여를 직접 제안을 했고 젠슨왕은 맛있는 바베큐만 있다면 기꺼이 엔비디아를 찍겠다 이렇게 답변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이제 새만금 투자에 대한 추가 논의 가능성이 좀 열려 있어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오늘 젠슨왕이 5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해서 어제 한국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한 줄은요.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야 할 인공지능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최희창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띄워드리고요. 이원일 셰프님과 맛쟁이 신사 시즌2로 돌아옵니다.

0: I gotta stop. Like your body moves that makes it like
1: NBC FM for you.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7: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8: 네, 오늘 사고가 좀 많은 편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가양대교 못 가서 1차로에 사고 있어서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평소보다 더 밀리니까 이 구간 통과할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전후로는 잠실 철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지체고요. 반대 하남 쪽도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노량진 일대에 성수대교 일대 밀리는데 그래도 긴 정체보다는 구간 정체가 남은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은 홍지문 터널 일대만 지체고요. 성산 쪽은 홍지문 터널에서 연희동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대부분 평소와 비슷한 흐름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수원에서 신갈, 또 판교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신갈에서 수원, 또 오산에서 남사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이 형 진짜 우리 형 오랜만에 봐요. 한 주는 제가 휴가라서 또 없었죠. 또 한 주는 공휴일이라서 코너를 쉬었죠. 거의 한 달 만에 봐요.
1: 맞아요.
0: 진짜 3주 넘게 만에 못 봤어요. 이원희 셰프님 네. 어서 오십시오.
1: 어디 갔었어?
0: 멋지게 있었어.
1: 아,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0: 그래도 또 우리 네. 안나 씨가 네. 또 스페셜 DJ 할 때 네. 케미는 좋더라고요. 확실히 먹는 야, 얘기는.
1: 근데 저 진짜 어디 가서 웬만하면 기로 잘 안 밀리거든요. 예, 예. 이야, 정말. 예. 아니, 앞에서 이렇게 안나 씨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기가 이렇게 쫙 하고 몰려
0: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죠.
1: 와, 근데 네, 진짜 오랜만에 그런 기분 느껴봤었어요.
0: 맞아요. 아, 두 분 케미가 좋아서 네. 집에서 들었잖아요. 원래 쉴 때는 자야 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아, 오랜만에 밀리는 방송. 네, 오랜만에 네. 밀리는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0: 아, 참. 네. 안나 씨도 우리 원일 형 만나니까 좀 신난 것 같더라고요. 아,
1: 왜냐면은 먹는 얘기는
0: 그러니까 먹는 얘기
1: 이게 사람의 그 뭐라고 해도 본능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0: 그렇지, 그렇지. 네.
1: 서로가 아주 그냥 본능에 충실한 방송을 했습니다.
0: 예. 네. 그 사이에 우리 이원일 셰프님은 또 네. 세계 전 세계를 누리고 왔는데 그 중에 또 미국 다녀오셨거든요.
1: 맞습니다. 네.
0: 미국에서 굿모닝 FM 청취자분을
1: 만났어요.
0: 지금 또 오셨어요.
1: 네, 아니 제가 실은 요번에 미국 방문했었던 이유는 미국에 이제 업장을 오픈을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와 갔는데 아니 저희 이제 저는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버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아니 자꾸 손님 한 분이 그 냅킨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돌돌돌 만다고 손가락에 묶고 계신다는 거예요.
0: 여러분 아시죠? 우리끼리의 그 표시로 하기로 했잖아요.
1: 아니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런 분이 계시냐고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어머 미국에서 굿모닝 FM을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셨던 거예요.
0: 어머.
1: 테디님의 왕팬이시고
0: 예.
1: 저희 맛쟁이 신사의 왕팬이신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식사하고 계시면서 여기서 손가락에다 묶고 계셨어요.
0: 예.
1: 그래가지고 제가
0: 인증샷도 찍으시고
1: 예,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길래 제가 두 분이랑 같이 인증샷을 찍고 네 저희가 왔습니다.
0: 너무 귀여우셔. 새끼손을 아주 꼼꼼히 묶으셔가지고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네. 야 너무 감사하고
1: 너무 감사합니다.
0: 안 그래도 김채영님이 LA 식당 벌써부터 웨이팅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하던데 네. 줄 서서라도 꼭 먹으러 갈 거예요. 대박 나세요.
1: 어디 안 도망갈게요. 어디 안 도망갈 테니까 천천히 오시고.
0: 거기는 이미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네. 얼마나 준비를 탄탄하게 했는지. 무슨 음식이었죠 거기?
1: 실은 요번에 가서 감자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갈비구이
0: 네,
1: 그리고 간장 해물장 그 다음에 전 종류도 하고 무침 종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아 수육을 하고 있네요. 네, 그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미국 사람들 입맛 다 바뀌겠네 이제. 아, LA 사람들 이제 글로 다 가겠네. 자, 뭐 일단은 네.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또 맛쟁이 신사 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닙니다.
0: 오늘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또 새 PD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PD들이 저는 아직 이제 네. 많이 친해지진 못해서 얼마나 네네. 먹는지 먹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1: 그렇죠. 저희 이 룸 자체에는 소식자는 입장 불가거든요. 네, 스튜디오에 하여튼 소식자만 있다 그러면 제가 위장을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 어떻게든 먹이자 우리.
1: 좋습니다.
0: 자 오늘도 맛집 시사 시즌 2 네. 먹고민 상담소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뭐 먹으면 좋지 딱 고민될 때 보내주시면 이원일 셰프님이 상황에 딱 맞는 처방 레시피 알려드리는데요. 고민 사연 바로 들어가 볼까요?
1: 네. 오늘은 이영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마늘종을 담갔는데요. 너무 쉬워요. 소생 방법이 있을까요? 유유 보내주셨습니다.
0: 이 장아찌 어려워. 이 담기기 어려워요.
1: 자 우선 저희가 이 먹고민 상담소가 최대한 빨리 하고 여러분들의 또 이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우선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여러분들 그 장아찌를 담글 때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어디 가서 들으셨는지 1:1:1:1 아니에요라고 하시는데요, 안 됩니다.
0: 안 돼.
1: 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식초 종류는 딱 반만 넣으셔야 돼요. 1:1:1: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물, 소금이나 간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짠맛이 들어가고 단맛이 들어가잖아요.
0: 네.
1: 단맛과 짠맛

0: 1대1로 넣으셔도 괜찮은데요. 보통 이제 간장 장아찌를 많이 담그시니까 그래서 물, 간장, 설탕 기준으로 1대1대1까지는 맞추시는데요. 식초는 반으로 줄이세요.
1: 아.
0: 그래도 충분히 산미가 세기 때문에
1: 그렇네.
0: 예, 그리고 가끔가다가 보면 식초 꿀꿀꿀 어머 2배 식초네? 이런 경우 있거든요.
1: 안 돼.
0: 큰일 납니다.
1: 4배 넘어가네. 네,
0: 그렇죠. 이제 그럴 때는 더 반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요.
1: 아.
0: 만약에 이렇게 해서 너무 식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넣어가지고 담궜다라고 하시면요.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하나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지금철이 마늘종이 나오고 나서 딱 끝나갈 때쯤 바로 매실 시즌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매실청 담그시거든요. 매실청을 담그실 때 그냥 담그시지 마시고요. 얘를 눈썹 썰기라고 그래가지고 매실을 사과 쪽 내서 썰듯이 얘를 또각또각또각또각 칼로 해가지고 눈썹 모양으로 썰으세요.
1: 예.
0: 설탕이랑 같은 동량으로 넣으신 다음에 절이셨다가 얘를 건지셔가지고요. 고추장이랑 고춧가루 그다음에 너무 시어꼬부라진 마늘종이랑 건져 넣었었던 매실청 장아찌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그러면은 1년 내내 냉장고에다 놓고 드실 수 있는 마늘종 매실청 장아찌를 드실 수 있거든요.
1: 야,
0: 그러면은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만약에 이것도 귀찮다 하시면은요. 국물 덜어내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양파 장아찌를 한 번 더 담그세요. 그러면은 맛이 조금 순해지거든요.
1: 그렇지.
0: 그때 다시 냉장고에 분리보관해 놨었던 마늘종을 재입장시켜서 아니면은 너무 시어 꼬부라진 마늘종 장아찌를 송송 썰어가지고 오징어젓, 조개젓, 창란젓 이런 거에다 같이 넣고 다진 마늘이랑 고춧가루랑 참깨 넣고 비벼서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1: 하나만 얘기해 주기로 했잖아요.
0: 어쨌거나 세 개는 했다.
1: 하나만 얘기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다 이걸로 끝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0: 더 할 수 있는데요.
1: 영미님 네. 요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올리브유에다가요 깐마늘을 넣으셔가지고요 노릇노릇하게 익히신 다음에 그 기름이랑 같이 섞어서 드레싱도 만드실 수 있어요. 까지 하면 네 개였어요.
1: 그만하라고요. 장사할 거예요 지금. 그만하라고. 자 이쯤에서 맛쟁이 신사 시즌2 이제 전국 방방곡곡으로 떠나봅니다. 지역별로 먹으면 좋을 음식 만나볼 건데 오늘 투어를 떠날 지역 어디일까요?
0: 네, 오늘 떠날 장소는요. 경상남도 남해안에 위치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 바로 거제도입니다.
1: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라는 것도
0: 네.
1: 사실 아이돌 그룹 리센의 원희 씨가 계속 이걸 네, 수식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지. 거제도가 요새 핫플리스로 또 떠올랐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참여 안내부터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거제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시고 계신가요? 맛있는 음식, 숨은 맛집, 그곳에서의 추억 다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메리카노 바로 쏘겠습니다. 셰프님은 네. 이 아세요 지금 핫한지 얼마나 핫한지?
0: 아니 저는 이제 보통 오기 전에 거제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려면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정보를 보니까 아 근데 연관 검색어에 거제 야호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 그 거제 그 지방 정부에서 아예 요거를 그냥 뭐 미는 뭐가 있나 보다 표가 있나 보다 나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갔는데 아니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면 이완희 셰프님 속에 이 구호는 네. 거제 야 이런 거네.
0: 진짜 별로인 거죠. 이렇게 예, 얘기하면.
1: 이게 예. 아니고 이제 이거는 예. 미나미님이
0: 아~
1: 예, 이 갸루라는 일본의 네네. 그 꾸밈
0: 맞아요.
1: 말이라는
0: 네네.
1: 그 말투로 코 한층 올려가지고 네. 거제 야.
0: 아 그 콧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1: 콧소리 완전 콧소리로.
0: 거제 야. 약간 이렇게 돼. 네 너무, 죄송합니다.
1: 너무
0: 네,
1: 섹시한데.
0: 네, 너무
1: 너무
0: 네.
1: 섹시한 쪽으로.
0: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1: 이거 수민 작가가 잘해요. 우리 막내 수민 작가가 거제 야호 이거 계속 엄청 잘해. 수민 작가 거의 갸루거든요. 예.
0: 한번 들어보고 싶다. 예, 네, 모시고 지금, 싶지만
1: 지금 네. 얼굴이 갸루가 아니라서 네. 지금은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자 안경 벗고 갸루 네. 할 때 한번 해드리려고
0: 네. 오늘 모자 쓰고 오셨어요. 네.
1: 자 오늘 예 대세인 리센네 일본인 멤버 미나미 씨 부캐 갸루 씨가 만든. 이 유행어까지 네. 살짝 알려드리면서 거제에 들어갑니다.
0: 네, 우선 먼저 거제 야호의 특산물이죠. 코끼리 조개와 왕우럭 조개입니다. 혹시 태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1: 조개 이름 왜 이렇게 네. 거대해요?
0: 코끼리 조개는 정말로 코끼리 코처럼 조개 껍데기 안에서 정말 그렇게 큼지막한 수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생긴 조개가 코끼리 조개고요.
1: 아 이게 지금 사진 찾아봤는데 이게 달팽이가 아니에요.
0: 아니에요. 이게 조개예요.
1: 이게 조개예요?
0: 사람 손바닥만
1: 해요. 조개살이야 그러면?
0: 네. 조개살이에요. 근데 저 수관이 살짝 데쳐가지고 썰어가지고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달콤하기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을
1: 조개
0: 정도로
1: 달콤하면 네. 진짜 진맛이지.
0: 근데 많은 분들이 보통 개불 같은 경우에는 모습이

0: 이랑 식감 자체가 조금 거북해서 못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1: 호불호 있어요.
0: 그럴 때는 이 코끼리족을 한번 드셔보시면 생각이 아예 바뀌실 겁니다.
1: 그래?
0: 너무 달큰하고 맛있고
1: 탱글탱글해요.
0: 사각사각 사각사각합니다.
1: 아, 사각사각해.
0: 네, 데치면은 네 그래서 쫀득쫀득한 건 당연히 있지만 아삭아삭 사각사각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왕우럭족이라고 코끼리족이랑 비슷. 하게 생겼는데 약간 거뭇거뭇합니다. 정말로 우럭 까만색 우럭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요것도 똑같이 살짝 데치셔가지고 드시면은 안에 속살이 은은하게 단맛이 나면서 두 가지 다 감칠맛이 정말 좋은 이게 생회보다는요 살짝 데쳐서 숙회로 그래. 드시면 정말 맛있는 소개드립니다.
1: 네. 이 사진 보고 있는데 저. 안 먹어본 것 같아. 아, 먹어보고 싶다. 너무 먹어보고 싶다.
0: 너무 맛있어요.
1: 그러니까
0: 그리고
1: 너무 맛있을 것
0: 요즘은 택배가 너무 잘 되니까요. 네. 한 키로 단위로도 판매하시거든요. 약 한 3만 원에서 4만 원대면은 키로 단위로 구하실 수 있는데요. 진짜 주문해서 드시잖아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좋다. 그래서 너무 좋아. 네,
0: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1: 예.
0: 두 번째는 거제도를 대표하는 봄철 보양식 쑥국. 네, 도다리 쑥국입니다.
1: 도다리 쑥국이 거제의 대표 음식이에요?
0: 맞아요. 네, 왜냐하면 큰 섬이다 보니까 가운데 산이 솟아 있잖아요. 봄만 되면 거기에서 쑥, 그중에서도 애쑥이라고 하죠. 쑥의 순행이를 똑똑똑 따가지고 그때 잡히는 살이 정말 부드럽고 고소한 도다리라 된장을 살짝 푸른 베이스 육수에다가 끓여낸 음식인데요. 도다리살이 그 거제 앞바다의 플랑크톤이 풍부해가지고 생각보다 살짝 탄탄한데 고소하고 영양이 진짜 많아요.
1: 어허.
0: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봄쑥 해풍 맞고 자란 아주 여린 그 향 좋은 쑥을 딱 하고 끓여 드시면 너무 맛있거든요. 이게 원래 예전에는 이만큼까지 유명하지 않았는데 모 방송에선가 성시경 씨가 한번 얘를 너무 맛있게 먹고 예, 유행시킨 음식이거든요.
1: 아 맞다 맞다.
0: 미워 죽겠어 아주 그냥.
1: 아 맞다 맞다. 예, 아유 예. 정말 이 형도. 예.
0: 아 이 미식을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봄마다 먹던 저만의 음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1: 그래, 이 타이밍이 있는데.
0: 뺏겼어요.
1: 너무 그 타이밍을 다 알아가지고 지금 경쟁률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0: 네.
1: 자, 마지막 음식 가시죠.
0: 네, 마지막으로는 경상남도 남해의 향토 음식입니다. 바로 멸치 쌈밥입니다.
1: 아, 네. 제가 너무 좋아하죠.
0: 제가 보통 혹시 마지막 식사는 꼭 뭘 드시고 싶으세요라고 하면 저는 쌈밥을 꼽거든요.
1: 그렇지.
0: 네, 근데 이제 쌈밥에 곁들여 먹는 여러 가지 양념장들 있잖아요. 강된장, 청국장, 볶음쌈장 다 좋지만 멸치 쌈장이랑 같이 드시면은 멸치조림이랑 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말려놓은 멸치가 아니라 정말 신선하고 비린내 거의 없는 생멸치를 조려 먹는 음식인데요. 우거지나 시래기 아니면은 여기다가 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진짜 짜박짜박하게 조려가지고 짭조름한 걸 갖다가 쌈채소에다가 밥 올리고 톡하고 올려가지고 드시면은 너무 맛있거든요. 네, 우선은 네, 새로 오신 PD님께서 예, 고개를 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거 보니까 소식자까지는 아니신 것 같고
1: 네, 좋아할 것 같아.
0: 네, 제 생각에는 식탐이 살아 있으신 분입니다.
1: 아, 진짜.
0: 네.
1: 회식을 한번 해야 눈으로 확인하거든요.
0: 맞습니다.
1: 왜냐하면 또 거지 대식가가 있어요.
0: 아 그렇죠.
1: 네, 우리 여진 작가라고
0: 척하는.
1: 막 먹으려고 막 미치겠다 이랬는데 가면은 혐한데.
0: 그렇죠. 두 입 먹고 끝나네요. 김밥 한 줄 다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그냥
1: 라이어들이 있으니까 저희 회식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제도에서 먹을 음식들 맛집들 좀 많이 도착했거든요.
0: 네.
1: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선은 329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거제 팥평땡입니다. 팥평땡. 뒤에가 그러네요. 네, 이게 약간 그 오래된 맛집들에서 쓰는 왜 그런
1: 그렇지,
0: 거 있잖아요. 무슨 무슨 집 표시할 때
1: 네, 네. 가옥들 뭐 이런
0: 그렇죠.
1: 거
0: 네. 아니면 뭐 무슨 무슨 면옥 같을 때 맨 끝자 있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안에 파평땡
1: 네. 네.
0: 블루리본 선정된 해장국 맛집인데요. 주말에는 오픈런을 해야 할 정도로 웨이팅이 어마어마하지만 한 입 먹는 순간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 않은 맛이에요. 피순대에 수육까지 시켜서 먹어야 완성인데 꼭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이야
0: 와 비주얼 끝내주는
1: 예, 검색하면 여러분 나오시거든요. 네. 검색하면서 같이 들으시면 더 재밌어요.
0: 네네 지금 보시면은요. 우선은 콩나물과 우거지 네 요게 베이스가 돼 있는 국밥인데
1: 그리고 약간 그 시골 같은데 시골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0: 네.
1: 예, 그 같은데 가면 할머니들이 그냥 바로 다진 마늘
0: 맞아요.
1: 간 마늘 이런 거 그냥 올려주시거든요.
0: 맞아요.
1: 섞어서 안 주시고 이게 위에 왜, 올려주세요 토핑처럼.
0: 왜 그러냐면
1: 올려주셨네.
0: 이게 그 따뜻한 기운으로 반 정도까지만 다진 마늘을 익혀서 먹잖아요. 그러면

0: 는 다진 마늘이 구수한 맛과 매콤한 그치. 맛과 감칠맛을 동시에 아. 담당을 해줘요.
1: 아.
0: 거기에다가 지금 이 집은 올린 거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다대기라고 부르지만 양념장이라고 그러죠.
1: 양념장.
0: 네, 근데 그게 약간 꾸덕꾸덕한 맞아. 양념장 있잖아요.
1: 되다, 네.
0: 그리고 약간 고추기름 같이 넣어가지고 만든 양념장 있잖아요. 넣어서 뜨끈한 국물에다 사라라락 다진 마늘을 풀어서 풀어. 드시면은 구수하면서 칼칼한 맛이 쫙 하고 올라오는 그런 해장국이거든요. 미쳐버리는
1: 아, 콩나물하고 파 썰어놓은 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0: 아,
1: 자 여기 네. 또 추천을 받았고요. 피순대 수육 이런 것도 진짜 맛있지.
0: 너무 맛있겠다. 아니, 실은 이 해장국이 맛있으면은요. 해장국을 끓여낼 때 거기다가 데쳐내는 순대라든지 수육 같은 것들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1: 없을 수가 없어.
0: 네, 왜냐하면은 그 국물로 삶아내기 때문에 분명히 막
1: 수육 제육은 무조건 먹어야 돼. 네.
0: 저 해장국 진짜 좋아하거든요.
1: 알아요. 알아요. 네. 발 동동 왜 하는 거예요?
0: 어떻게 알았어요? 내 발이 반대편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동동이 보였단 말이에요?
1: 동동동하네 아주.
0: 아 진짜.
1: 2030번님이 네. 엄마랑 둘이 거제도 여행 갔을 때 정말 반했던 식당이 있습니다. 성땡 끝집이라는 곳인데 전복 전문점이거든요. 전복 톳 밥 정식을 먹었는데 버터리한 전복이 너무 맛있었고요. 톱밥은 또 어찌나 감칠맛이 나든지 잊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가조도가 보이는 정말 끝집이라 멋진 바다 풍경 보면서 입으로도 눈으로도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0: 우와 이 비주얼 너무 좋다.
1: 아, 이 터도 좋네 그러면. 네. 와.
0: 와. 우선은 여러분들 검색하시는 분들 말고 이제 어쨌든 운전하시거나 지금 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있으실 테니까요.
1: 너무 야 차림새가 너무 예쁘네요.
0: 와, 아까 버터리한 전복이라고 하셨잖아요.
1: 예.
0: 아니네요. 버터에다가 구운 전복이네요.
1: 그게 표현이잖아요.
0: 여러분들 아시죠? 톳밥 같은 데에다가 솥밥을 주시는데 까만색 1인용 솥밥 용기에 밥이 고실고실하게 지어져 있는데 톳이랑 같이 지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요. 넣어서 드실 수 있는 젓갈 종류부터 그다음에 쌈장 간장 종류도 같이 다 돼 있고
1: 그래.
0: 위에 철마다 올리시는 채소는 바뀔 것 같아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나리 쫑쫑 썰은 거를 같이 올려주셨거든요. 와 거기에다가 버터에 구운 전복을 넣어가지고 양념간장 넣어서 싹싹 비벼가지고
1: 톳이랑 전복이랑 싹 들어가네. 네,
0: 그렇죠. 이제 전복 쫄깃 톳이 꼬들 이렇게 씹히면서 먹을 수 있는
1: 쫄고 쫄고.
0: 아 이번엔 발동동이 아니라 제가 손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1: 예, 손목 그만 꺾으세요.
0: 아 정말 정말 맛있겠네요.
1: 여기 이제
0: 네.
1: 뷰도 좋으니까 기분도 좋잖아요.
0: 맞아요.
1: 그 지역 갔을 때 그 지역을 느낄 수 있는 뷰를 보면서
0: 맞아요.
1: 먹는데 여기 모양 담음새가 너무 예뻐요. 사진을 찍으니까 아, 너무 예쁘게 잘 담으시네.
0: 우리나라는 이 바닷가 쪽으로 가면 음식이 정말 풍성해지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근데 이 정말 이 바닷가에서 주는 맛있는 좋은 재료들을 담뿍 담은 이런 상차림들이 정말 좋거든요.
1: 맞습니다.
0: 아까 저는 실은 해장국으로 시작해가지고 아 거제도인데 해장국으로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도착해서 허기 급할 때 국밥 딱 끝내고 나서 이제 점심 솥밥 딱 들어가고 저녁은 뭐로 갈지 한번 네
1: 가보자,
0: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개해 보죠.
0: 네. 우선은 821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거제 동부면에 400어를 파는 식당이 있어요.
1: 400어?
0: 네. 죽으면은 흰색이 된다고 해서 400어인데요.
1: 아, 죽을 사 흰백이야?
0: 네네. 오. 3, 4월 시기에만 먹을 수 있어서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더 귀한 음식입니다.
1: 와.
0: 두 분은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1: 저 완전 처음 들어봐요.
0: 와, 저는 이거를 얘기만 들어봤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400어라는 게 여러분들 우선은요 큰 생선이 아니에요.
1: 멸치 많은데요?
0: 그렇죠. 네, 멸치보다 더 작은 크기. 굉장히 자잘자잘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왜 이런 거 포 만들 들어서 먹는 생선들 있잖아요.
1: 네.
0: 네. 근데 정말 작은 생선이거든요. 길이로 따지면은 새끼 손가락 길이가 안 될 거고요. 정말 자잘자잘한 이 생선들인데 요거를 갖다가 죽으면은 그러니까 신선할 때 투명할 때 받아가지고 익혀 먹으면은 흰색으로 변해서 400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살아 있는 대로 회로도 드실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1: 정말.
0: 아, 계속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1: 이거 안 먹어본 네. 거라서 이게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0: 맞아요. 많은 분들이 왜 우리 뱅어포, 뱅어포라고 하잖아요. 뱅어포. 네, 뱅어처럼 약간 그 작을 때 잡아가지고 포로 만들어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거를 신선한 산지에 가면 회로 드실 수 있거든요. 이런 회는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간장을 부어가지고 이게 먹는다라기보다 후루룩 후루룩 들이키는 거죠. 아, 너무

0: 맛있겠다.
1: 또 보겠습니다. 네. 윤정원님이 저는 거제 갔다가 어머 점점 커지네. 상어회를 먹어봤어요.
0: 네?
1: 우리가 아는 상어가 아닌 네. 개상어라고 아. 작은 얼룩무늬 상어인데요. 오독오독하니 은근 식감이 재밌고 맛있더라고요. 아, 그 큰 상어가 아니고
0: 그렇죠.
1: 개상어.
0: 아니 근데 원래 테디님의 고향에서 네. 상어가 아니라 원래 고래회가 유명하잖아요.
1: 울산은 고래죠.
0: 그렇죠. 네. 네. 아, 물론 고래랑 상어랑은 다르지만 왜냐면은 고래나 상어나 실은 그 겉에 받치고 있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지방이 굉장히 약간 도톰한 네. 편이잖아요.
1: 아, 일단 종류부터 다르 포유류잖아요. 네. 포유류.
0: 아 그런데
1: 고래는 포유류. 네. 상어는
0: 아.
1: 어류고.
0: 아.
1: 완전히 다릅니다.
0: 아 달라요.
1: 다르지요.
0: 멋있다 오늘. 어?
1: 오늘 울산 사람 아닙니까?
0: 아 그러네.
1: 또 민영 PD 울산 사람이에요.
0: 아 그래요.
1: 예.
0: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어, 이 그 뭐 그런 것들을 못 먹고 자라본 사람이어가지고.
1: 형, 네. 저희도 안 먹어요.
0: 아, 그래요?
1: 울산 사람도 고래 안 먹어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몇 분만 드셔본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옛날에 잡았더라.
0: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포획이 그 금지된 게 아니라 어쨌든 잡혀서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합법적으로 유통이 가능하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아직도 이제 저는 근데 아직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0: 한번 근데 개성 궁금하긴 합니다.
1: 예. 네. 자 이렇게 거제에 다녀왔다가 울산까지 갔네.
0: 네.
1: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아메리카노 전부 바로 쏘겠습니다.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이원희 셰프님과 인사 나눌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전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굿모닝 FM 태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4: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이원희 셰프님과 거제도 다녀왔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6: 벌써요.
4: 네, 소개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네.
6: 저희 이제 이 맛쟁이 신사 시즌2 있잖아요. 요 제보 받는 거 2주치씩 하면 안 될까요?
4: 어? 네. 좋다.
6: 왜냐면은 너무 많이 오는데 반에 반도 소개를 못하고 끝나니까. 네. 아니, 지금도 김희숙님께서 거제에 가면 바람의 언덕 둘러보고 바람의 핫도그 드셔야죠.
4: 그런 게 있어요? 네.
6: 스페셜 어니언, 통 소세지, 치즈 핫도그까지 간식 이상으로 배불리 먹고 왔답니다. 라고 추천하신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4: 그래, 이게 식사가 아닌 간식들도 네. 사실 맛집들이 또 있거든요. 곳곳에.
6: 맞아요. 그리고 거제도가 이제 한라봉 있잖아요. 제주도에서만 생산될 것 같았던 한라봉이 정말 많이 생산되는 산지가 거제라고
4: 거제로
6: 합니다.
4: 옮겨갔어요.
6: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가시면은 카페 같은 데도 가시도 너무 많거든요. 추천을 받자. 아, 이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안 되겠어. 이제 2주치씩 해야겠어.
4: 그래. 진짜. 이게 네. 왜냐면은 이게 소문을 좀 내가지고.
6: 맞아요.
4: 다음 주는 거제 사시는 분들 다 모이세요.
6: 맞아요.
4: 이렇게 해야 이제 소문 내서 모이거든, 아침에. 네.
6: 좋습니다.
4: 급작스럽게 지금.
6: 아, 갑자기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4: 네. 급작스럽게 이렇게 좀 받으면은 네. 또 지금 생각 안 날 수도 있어. 갑자기.
6: 그러니까요.
4: 조금 서칭해가지고 네. 추억을 좀 되짚어서 딱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0: 자 지금 거제 야호 했던 리센의 노래 러브 어택 그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아유, 원시 분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우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울 때나 늘 따뜻한 커피를 천천히 마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커피라도 한 잔 그렇게 느긋하게 마시지 않으면은 하루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다, 이런 이유예요. 그 뜨거운 커피를 후후 불어서 조금씩 마시는 사이에 뭐 오늘 할 일 머릿속에 그려보고 심호흡도 크게 해보면서 삶의 속도에 멀미가 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거란 얘긴데 어떠세요? 아침 가족 여러분, 요즘 살고 계신 속도 견딜만 하십니까? 예, 좀 정신없는 아침 시간이 지났다, 숨 고르기 위해서 채널을 돌렸다 하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